0: 이 정도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사연 좀 볼게요. 8785님이 저의 꿀템은 이북 리더기입니다. 요즘같이 너무 더운 날에는 책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리더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읽어요.
1: Oh, very nice. I agree. But I have to say, if it's going to be a glutem, shouldn't it be a bee book reader?
0: Bzz, bzz. 자, 이채림님. 요즘은 이런 아이템들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에 놀라울 뿐입니다. 어제도 작은 사이즈의 투명 휴대용 믹서기를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하셨습니다.
1: Yeah, there's too many things to buy and not enough money to buy them and not enough space to put them.
0: 정경희님, 저의 일상생활 꿀 아이템은 가정용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안경 보석 등을 안전하게 세척해주는 기계인데요. 저는 주로 안경을 세척하고 있는데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아, 안경점에서 보통 쓰는 건데 이제 가정용으로 이런 걸 파는군요.
1: Yeah, they're a little bit scary though, because when you put your jewelry or your glasses in and you see what comes out as the water vibrates, it's a little worrying.
0: 그래요. 자, 김보라님, 골프 마스크 진짜 꿀템입니다. 코랑 입이 뚫려 있어서 얼굴은 자외선 차단해주고 은근 시원해요. 선크림 대신 이거 쓰고 양산 쓰고 쿨톳이 퍼펙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Fantastic. I do see quite a few people in golf masks these days. I guess it keeps you cool, which is a very good thing.
0: Okay, 홍은심님은 아하, 양산이 파라솔이었군요.
1: 네. 네,
0: 파라가 막는다는 뜻이고 솔이 태양이에요. 그래서 파라솔이 양산이긴 한데 사실 서양에서 생각하는 파라솔은 우리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있는 엄청 큰 거 아니면 해변에 있는 엄청 큰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념은 맞아요. 태양 빛을 막아주는 거니까.
1: But yeah, but we've had parasols like in the Victorian era. People would carry around parasols.
0: 아,
1: young 그래요. Victorian gentle ladies would have parasols on their
0: 그게
1: walks.
0: 그게 몇 년 전이죠? 빅토리아 시대?
1: We're old too.
0: 네, 굉장히 오래전에 서양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네. 이렇게 양산 들고 다니긴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20세기,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서양에서 햇빛을 가리는 양산을 드는 서양 사람들은 많이
1: There are some. There are a few.
0: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1: 네.
0: 서양에서는 이게 살을 좀 태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야만 하얄수록 아파 보인다고 생각하고 좀 미의 기준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 그을린 피부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햇빛 쨍쨍한 날에는 그걸 굳이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좀 안 좋은 역효과들이 좀 있어요. 주름이 많이 생긴다든지 피부가 좀 노화가 빨리 된다든지 이런 거 있긴 하지만 문화 자체와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여름에 파라솔, 양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또 너무 더워서 아마 한국처럼 할 것 같아요.
1: 네.
0: 네. 자, 사연을 읽다 말고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해요. 홍은심님. 다시 좀 읽어볼게요. 양산이 파라솔이었군요. 테이블에 꽂는 큰 파라솔만 생각했는데 양산과 손수건이 저의 꿀템이죠. 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0675님. 제가 사는 양산이 네, 또 다른 이제 지명 양산. 자, 제가 사는 양산이 요즘은 양프리카가 되고 있습니다. 데프리카보다 더운 양프리카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1: 아이고 oh dear.
0: 42 degrees, I believe it was
1: yeah,
0: there
1: very,
0: a few days
1: hot.
0: ago. 아유, 너무너무 덥죠. Hang in there. Christina Yoon 3102님은요, 유튜브로 제가 사는 동네 알버타, 캐나다에서 네. 알버타는 더운 게 좀 한풀 꺾인 듯합니다. 그래도 아직 8월이라 덥지만 한국처럼 막 습하지는 않아서 괜찮아요. 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모닝 스페셜 들으면서 뜨개질하는 게 저의 꿀템이면서 제가 여름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1: Sounds 그랬어요. like a pretty good summer to me.
0: 그래요. 캐나다의 여름은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래도 뭐 습하지 않은 것만으로
1: yeah,
0: 뭐 견딜만 할 것 같은데요?
1: And it's further north than us, which means it's going to be cooler.
0: 그렇겠네요. Alright, when we come back, 노래 듣고 온 다음에 개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유행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SWV의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Right Here.

0: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의 제목은 어떻게 될까요, 볼 선생님?
1: Would your life make a good documentary?
0: 당신의 삶은 훌륭한 다큐멘터리가 될수 있을까요? 이게 제목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요즘에 서양에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자신을 마치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처럼 상상해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게 유행이라는 그런 이제 트렌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이제 출연자를 인터뷰하는 영상이 단골 포맷입니다. 자, 지금부터 기사 읽어볼게요.
1: Dramatic orchestral music begins to play as a woman steps into frame, sitting down in a comfortable chair in a well-lit, tasteful yet nondescript living room. She tucks a few errant hairs behind her ears, adjusts a microphone on her lapel, and wriggles back into the seat to get comfortable. "Are you ready?" a voice off camera asks. It is a scene that is familiar to modern documentary fans, an introduction that suggests interview subjects are about to spill their guts and share their deepest, darkest memories.
0: 한 여성이 화면 속으로 들어서자 극적인 오케스트라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는 밝고 세련되지만 딱히 눈에 띄지 않는 거실의 편안한 의자에 앉습니다. 그는 흩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귀 뒤로 넘기고 옷깃에 달린 마이크를 조정한 후 의자 깊숙이 몸을 밀어 넣으며 편안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 그에게 카메라 뒤에서 준비됐나요?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장면은 현대 다큐멘터리 팬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인데요. 즉, 다큐멘터리 속 인터뷰 대상자가

0: 그때부터 속마음을 털어놓고 가장 깊고 어쩌면 어두운 기억을 공유할 것임을 암시하는 도입부입니다. Alright. So this is a scene that a lot of documentary fans are very familiar with.
1: Yes, it's the trend for modern true crime or rather dramatic stories in documentary form.
0: So you have someone seated in their living room, which is a very tasteful yet nondescript living room.
1: Yes, well, there's not much to say about nondescript, really, is there?
0: Because it's nondescript.
1: Exactly, there's no description. So when we use the term nondescript, it means there's nothing to talk about. It's very plain, it's very ordinary, it's very basic. So if something is nondescript, well, there's nothing to describe.
0: Well, 별다른 특징이 없다. Nondescript. Spelling은 NONDESCRIPT. 그래서 보통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거실 소파 같은 곳에 앉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뒤에서 PD나 감독이 Are you ready? Okay, camera rolling and go.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거실에 대한 묘사예요. 거실이 tasteful 해요. 그러니까 감각은 있어요. 그런데 별다른 특징은 없죠. 왜냐면 보통의 이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뒤에 배경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1: Well, we could be
0: 그냥
1: talking about you, Sue. You sit in this
0: Oh, right
1: chair and
0: now?
1: your background is
0: 지금 제
1: tasteful
0: 뒤에?
1: yet nondescript. If you're watching on the Voice and Radio, it's a brown wall with some lines.
0: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뒤 배경도 뭐 그렇지만, 그냥 깔끔하고 뭐 감각은 있지만 그냥 뭐 별달리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벽지. 이런 느낌. 그렇죠? 그게 nondescript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됐는데 지금 뭐 잠시 후에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게 유명인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소셜미디어 쓰는 사람이 자신도 한번 해본 거예요. 나도 다큐멘터리 주인공처럼 연출을 해봐야지 하면서 지금 찍은 내용을 지금 우리가 들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감독이 Are you ready?까지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I think she's gonna spill her guts out.
1: 네. And if you spill your guts, well, you tell all. You say everything. You let someone know all the secrets about whatever it is. So
0: 그쵸.
1: it's like everything is coming out from you, all your guts, all the secrets.
0: 자, 그래요. Spill your guts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gut라는 게 이제 참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제 원래 의미 말고 비유적으로 참 많이 쓰이죠. 그래서 gut feeling이라고 하면은 이건 직감이에요. 그죠?
1: Yeah, we use it a lot. And this expression is very common. Like, for example, when I was a teenager and a friend would go on a date and we would say, okay, spill your guts. What happened? Where did you go? What was it like?
0: 다 얘기해줘.
1: 네.
0: 그럴 때 spill your guts라고 합니다. guts라는 것 자체는 원래 뭐 여러 가지 장기와 내장 이런 것들 이런 건데 이제 원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비유적으로 썼을 때는 다 얘기해줘. spill your gut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1: It's also a new social media trend for which, since late June, users on platforms including TikTok and Instagram Reels have filmed videos of themselves imagining sitting down for Netflix documentaries about their own lives. Workplace microdramas, leaked group chats, the ordeal of living through the Four Loko era. The videos use a song that was featured in the trailer for a Netflix documentary, a real one, about convicted murderer and former professional football player Aaron Hernandez.
0: 6월 말부터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 등의 플랫폼 사용자들이 자신의 삶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상상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새로운 소셜 미디어 트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영상들에는 직장 내 사소한 드라마, 유출된 그룹 채팅,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음료, 포 로코 시대를 겪어야 했던 고충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 영상들에는 전직 프로 미식축구 선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이 된 아론 에르난데스를 다룬 실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예고편에 사용됐던 노래가 단골 배경음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what's an ordeal?
1: Oh, an ordeal is a really hard time. I think

0: of The Odyssey, which is coming out next week in the cinema.
1: Tomorrow, I think.
0: Oh, is it tomorrow? Is it already? Oh, my goodness. Well, then, yes, coming out this week. There you have Odysseus goes through a 10-year ordeal, all sorts of difficult problems, fighting in wars, escaping cyclopses, trying not to listen to sirens, that kind of thing. It's all an ordeal, a very difficult, troublesome, obstacle-filled time.
1: 굉장히 힘든 일, 시련 이런 거를 ordeal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요, the people that are in these social media documentaries, sort of, you know, fake documentaries, they talk about their ordeals because everyone has a story.
0: Yes, but they don't. They usually just give the first line or it has a title on the video to say, sitting down to talk about mom, mom, mom, mom, mom.
1: 그래요. Yeah.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그 다큐멘터리 도입부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인 척하는 앞부분만 정말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배경음악도 나오고 정말 멋진 그 뒤 배경 그다음에 이제 잘 화장도 해서 잘 차려입고 뒤에 누가 목소리를 내는 건지 더빙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마치 스텝이 있는 것처럼 또 연출을 하고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이 Four Loco라는 게 이제 미국의 과일 맛 알코올 음료라면서요?
0: I'm
1: not familiar with this one.
0: Well, there was a trend a few years ago. It got very popular. The problem was it was not just alcoholic. It also had caffeine in it. And that meant as you were drinking, maybe you felt like, oh, I can have another one and another one. And it would lead to binge drinking. And basically, I think people had a lot of hangovers thanks to this kind of drink. So there was a period of time when Gen Z was enjoying this a little too much, perhaps.
1: Binge drinking이라고 하면은 뭐 너무 많이 마시는 거죠. 네. 폭주. 그래서 이 Four Loco라는 브랜드랑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셨던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가 같이 연상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마치 할 것처럼 내가 그 시대 사람인데 말이야. 라떼는 뭐 이러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요즘에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0: That instantly familiar hook can be powerful. Audiences are really drawn to that moment, which has been used in many documentaries of a subject preparing for the interview to start. Adam Del Deo, Netflix's vice president for documentaries, said, I think it gives audiences a sens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director, also with the film crew that's around them. On its official Instagram account, Netflix nodded to the trend, posting a picture of an empty chair with the caption, about to sit down and watch all these documentaries.
1: 한눈에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와 같은 도입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부문 부사장인 애덤 델 데오의 말인데요. 관객들은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피사체가 잠깐 준비하는 그 순간에 정말 매료됩니다. 이 장면은 수많은 다큐멘터리에서 사용되어 온 기법이고요. 내가 볼 때 이 장면은 관객들에게 인터뷰 대상자와 감독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촬영팀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넷플릭스는 이런 트렌드를 자신들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의자 사진과 함께 이제 앉아서 이 많은 다큐멘터리들을 모두 볼 참이에요 라는 캡션을 올렸습니다. Okay, what's a hook?
0: A hook? Well, we think of fishing. When you go fishing, you'll use a hook to catch the fish. But we also use a hook to catch listeners or viewers. It's something that is quite literally catchy, that makes us pay attention and makes us want to keep listening or keep watching. Often in music, we talk about the hook of a song. It's that thing that we're going up, up, up, ba-da-da-da. That's the hook of Golden, for example. Why are you laughing at me, Sue?
1: 너무 잘하셨어요.
0: Yeah, you were going, my little soda pop. It's, anyway, those are the hooks.
1: 그래요.
0: You're laughing at me. You see, I've hooked you in, Sue. You're interested now. But yeah, and here it's an audio hook in that we hear the music for the documentary, but it's also a visual hook. You see the chair, you see the person come in. These are both hooks.
1: Hook, H-O-O-K, 명사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갈고리를 후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후크는 사람을 딱 매료하는 무언가예요. 그래서

0: 음악에서는 그 굉장히 오랫도록 기억이 되는 한 소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노래 불러주신 것처럼 이제 다큐멘터리 앞부분 도입부도 어떻게 보면 흑크예요.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보고 싶다, 무슨 내용이 펼쳐질까 하는 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입부가 그 자체가 흑크죠.
1: Yeah, like at the start of a drama on a Thursday night. You turn it on and somebody says, I love you, but I hate you because. 둥둥둥. And the title music starts. That's the
0: That's a
1: hook as
0: hook.
1: well.
0: 좋아요. 클리프행어랑은 좀 다르죠. 클리프행어는 이제 한 편이 끝날 때 이제 다음 편을 예고하면서 And so the brother and the sister find out next time. 이런 식으로.
1: Exactly. The hook usually comes at the start. The
0: 맞아요.
1: cliffhanger usually comes at the end.
0: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이제 매료시켜서 보게끔, 듣게끔 하는 것이 후크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다음 후속편을 보도록 만드는 약간 이제 애간장 끓게 하는 거. 요거는 클리프행어라고
1: 네.
0: 합니다. 자, 그다음에 a nod. What's that?
1: Well, it's a nod to the trend. I think many people know the word nod. We nod our head, move our head up and down. But if we nod to something, we're acknowledging it. We're saying, oh, yeah, we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Or we're referencing this because we know about it.
0: A nod to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무엇에 대한 언급, 무엇에 대한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요즘에 이런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에서 넷플릭스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었나요? 그 소셜미디어 계정에 사진 한 장이 올라갔는데 비어있는 이 다큐멘터리 찍는 포맷의 어떤 의자,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앉는 의자. 그리고 그 사진 밑에다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다큐멘터리 열심히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캡션을 올린 거죠. Alright, let's take a break. 자, 퀴즈 다시 한번 주세요.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documentary film or series and its broadcaster? Number one, the BBC, Planet Earth. Number two, EBS, DocuPrime. Number three, HBO, Game of Thrones.
0: 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Let's listen to One Direction, Story of My Life.

0: One Direction Story of My Life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최근 서양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마치 넷플릭스 인기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출연자인 것처럼 패러디를 해서 그 패러디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다는 뉴스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냥 웃자고 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이 실은 보기와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볼게요.
1: There might be something more to the viral videos, though. While many are presented as jokes, it seems their subjects would be more than ready to make those documentaries in earnest and take the fame or infamy they came with if given the chance. Crawford, an aspiring content creator who works in customer service and lives in Atlanta, said he constantly thought about how his life might translate for an audience. I do live my life thinking like any moment could be content, he said. I try to record everything.
0: 이 같은 화제의 영상들 뒤에는 실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영상이 농담으로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 속의 주인공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진지하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그로 인해 따르는 명성이나 악명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며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테판 크로포드는 자신의 삶이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하면서 저는 어떤 순간이든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노력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Alright, so some of these content creators would really like to make a documentary about their lives.
1: Good luck to them.
0: Okay. It says here that they're more than ready.
1: Oh, yes. And if we're more than ready to do something, we're absolutely ready. We're extremely ready. We're ready to go right now.
0: So if I were to say, Paul, are you ready to explain this?
1: I'm more than ready to explain this. In fact, I already explained it to you. Weren't you listening?
0: Exactly.
1: So more than means very, extremely. And more than ready, I think, is really common. The other one that's really common in the UK as well, I think, is more than happy.
0: Oh,
1: I'm
0: yeah.
1: more than happy to do that
0: yes.
1: for you, meaning I'm really happy to do it. Mm. So we use that as a way of indicating that it's no problem, it's no fuss, we can do that easily.
0: 맞아요.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인데, 그렇고 말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are you ready? 그랬을 때, yes, 해도 되지만, I'm more than ready.
1: Yeah, it's just a way to show your eagerness, to show your excitement.
0: Oh, 그럼요. 그럼 준비됐죠. 이렇게 좀 더 enthusiastic하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oh, thank you for helping. I was more than happy to help.
1: Yeah.
0: 이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고 해도 이미 좋은 말이지만, 그보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했다. I was more than happ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 Yeah, I've never really heard someone say I'm more than sad, though.
0: No.
1: It's often used in positive circumstances. Ready and happy are the two to remember.
0: 그래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패러디 영상

0: 으로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좀 얘기를 해보거나 그 인터뷰를 해보면, It looks like they are more than ready to make real documentaries in earnest.
1: Yes, and if we do something in earnest, it means we do it properly. We do it for real. We do it with sincerity, with 100% commitment, not as a joke, not as a piece of fun, but actually, we really want to do it well.
0: 네,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게 in earnest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중에 Being Earnest라는 영화
1: The
0: 있었던.
1: importance of being
0: 아,
1: earnest, the
0: 그래요.
1: Oscar Wilde play that was made into a number of films.
0: 아, 그래요.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그러니까 중의적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earnest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고,
1: Yeah, usually spelled ERNEST.
0: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단어, EARNEST, earnest, 진지하게를 써서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진지함의 중요성.
1: Yeah, so we're honest if we're earnest. We tell the truth. We are sincere.
0: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쨌든 이제 정말 진지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있는 것 같다. If given the chance.
1: Yeah, and if we use if given the chance means if we're allowed, if it's possible, if the option is available.
0: 기회만 주어진다면, if given the chance.
1: So I would act in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earnestly. If given the chance.
0: 제작자분들이 혹시 보고 계시면은 폴 선생님이 주인공 역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기꺼이 하신답니다.
1: And you know the most famous line from it?
0: What?
1: The
0: Oh,
1: handbag! It's
0: 그래요?
1: really, it's a line from the play, the most famous line from the play.
0: 네.
1: A handbag!
0: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이용자들의 태도를 전문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학자의 의견 마지막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Brooke Erin Duffy, a communications professor at Cornell University who researches social media and digital culture, said the trend came from years of conditioning by social media platforms. The rise of influencer culture is driven from below, and people wanting to make a living out of this and share content, Duffy said. But platform companies too have been prodding us from above and encouraging us to put ourselves out there. She added that the trend was a memeified meta-reflection on media and culture right now. We're pretending that our lives are a documentary, she said, because platform companies have been telling us that they are.
0: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문화를 연구하는 코넬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학 교수인 더피는 지금의 이러한 트렌드가 수년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의해 형성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피 교수는 작금의 인플루언서 문화의 부상은 아래에서부터 발현된 것이자 이를 통해 생계를 꾸리고 콘텐츠를 공유하려는 사람들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 역시 위에서 우리를 부추기며 우리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추겨왔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더피 교수는 요즘에 이 트렌드가 현재 미디어와 문화에 대한 일종의 밈화된 메타적 성찰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이 다큐멘터리인 척 하고 있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다고 계속 말해왔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What does conditioning mean?
1: Well, conditioning is a process by which we are trained, or someone or something is trained, to do things in a particular way. For example, you and I, Sue, we have been conditioned by our parents to brush our teeth in the morning and in the evening. That's a kind of conditioning where, until we do it automatically, we are kept re being reminded, you have to brush your teeth, you have to brush your teeth. So it's a way of giving someone a training that makes them form a habit, makes them form a behavior that they don't have to think about, they just do.
0: 네, 학습된 반응입니다. Conditioning. 자, 그다음에 prodding 한번 볼까요?
1: Yes, if we prod someone, that the literal meaning is to use our finger to poke them. However, it's used as a way to saying we're suggesting something to someone else, or we're encouraging them to do something, as if we are poking them, going, "Go on, do that thing. Do it, do it, do it now. Go on, Sue, do it. Go on, do it now. Do it,
0: 손가락이나
1: Sue."
0: 뾰족한 걸로 쿡 찌르는 거를 prodd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prod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재촉한다는 뜻입니다.
1: Go on, Sue.
0: Put someone out there.
1: Yeah.

0: if you put yourself out there, or someone puts themselves out there, that means you try something and you're putting everything into it, but you might fail, you might be embarrassed, you might not do well, and people might make fun of you. So that whole thing of putting oneself out there is to take a kind of risk by doing something brave or doing something extraordinary.
1: Put yourself out there는 자신을 내보이다, 자신을 드러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ll right.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실 또 다르게 쓰기도 해요. 뭐 용기를 낸다 이런 의미도 있기도 한데요. 네. Put yourself out there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였어요. 자, 이제 주요 표현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Nondescript.
0: Well, if something is nondescript, it has no description. It's very plain, very boring, very ordinary.
1: 뭐 특징이 별로 없어요. 그런 뜻인데 예문 보겠습니다.
0: That nondescript building on the corner actually has an art gallery in the basement.
1: 저 좀 밋밋해 보이는 건물 있잖아. 사실은 그 건물 지하에 엄청난 아트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자, 그리고 다음 표현은 spill one's guts.
0: To tell someone everything, all the secrets.
1: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Sue, did Bob spill his guts about his meeting with the boss yet? I really want to know what happened.
1: Bob랑 그다음에 이제 상사와의 그 회의 뭐 그 면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법이 알려줬어? 나 너무나 궁금해. 그래서 그걸 무언가를 다 털어놓다, 다 얘기하다 이럴 때 spill one's guts. 자, 다음 표현은 어려운 일이죠? Ordeal.
0: Yeah, very difficult time, a very difficult thing with lots of problems.
1: 예문 보겠습니다.
0: The ordeal of final exams can be a huge burden for many students.
1: 예, 많은 학생들에게 기말고사는 아주 힘든 그런 시기인데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more than something.
0: That means we're very something. More than ready means very ready. More than happy means very happy.
1: 네. 무척 뭐뭐하다라는 뭐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예문 보겠습니다.
0: I'm more than happy to swap shifts with you if necessary.
1: 필요하면은 우리 교대 하는 거 근무하는 시간을 바꾸자. 나는 그렇게 뭐 기꺼이 하겠어.
0: Yeah, so you come in on a Tuesday and I'll be her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Okay? Sounds good?
1: No.
0: Great! All right! 코네 모닝 스페셜 시작합니다.
1: 자, 마지막 표현. Put oneself out there.
0: I just put myself out there offering to do that. I was brave. I tried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me embarrassed in front of other people.
1: 네, 아주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나서셨는데요. Put yourself out there가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 용기를 내다의 뜻도 있지만 뭐 자신의 삶을 드러낸다, 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문 보겠습니다.
0: I love filmmakers that are willing to put themselves out there for the sake of telling a good story.
1: 나는 영화 제작자들 중에서 정말 뭐 적극적으로 뭐 자신의 많은 것을 드러내면서 좋은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들을 아주 좋아해.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main expressions.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The answer is number three, HBO, Game of Thrones.
1: 제가 Game of Thrones를 안 봐가지고요. 아, 그 아, 주제가인가
0: 네.
1: 봐요.
0: 네, 네, 네, 네, 네
1: 다큐멘터리는 아니죠, The Game of Thrones.
0: No, it's fiction. It's got dragons in it and monsters and zombies and ice warriors.
1: 네, 그래요.
0: It's not real, Sue.
1: 그래서 Game of Thrones HBO는 다큐가 아닙니다. 왕좌의 게임, Game of Thrones. 드라마 시리즈였고요. 이제 BBC의 Planet Earth, 굉장히 유명한 자연 다큐죠.
0: Yes, narrated by the great David Attenborough.
1: 맞아요. 그리고 EBS, 저희 EBS의 다큐 프라임도 너무나 훌륭한 저희 대표적인 간판 다큐 프로그램이죠.
0: Yeah, when you think of documentaries on TV in Korea, Docu Prime is pretty much number one.
1: 맞습니다. 자, 당첨자는요, 2524님 곡물라떼 파우더 보내드릴 거고요. 이경아님은 시카크림과 앰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Time for a song. This is Stevie Wonder for Once in My Life.

0: 감사합니다. Can you use it for writing? Can you say this is very nondescript?
1: Yeah, nondescript paragraph. A nondescript passage.
0: 뭐, 무슨 yeah. 얘기를 하는 paragraph인지 모르겠어. 뭐
1: yeah,
0: 이럴 때.
1: When you're reading a boring book.
0: 참 뭐, 글자는 많은데 참 하는 말이 없잖아. 뭐 이럴 때 할 수 yeah. 있겠죠. 네, nondescript 됩니다. 자, 3945님 인터넷에서 양산을 sunbrella라고 하는 것 봤는데요. 이것도 맞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문화적으로 여름에 서양에서 햇빛을 가리질 않아요. 차에 선루프가 왜 있겠어요? 가능하면 햇빛을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만들면은 그냥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늘 쓰는 양산을 parasol이라고 하면은 서양에서 그냥 테이블 위에 있는 거, 큰 거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umbrella 대신에 sunbrell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네. 이게 조금 더 아마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 다 됩니다. 그죠?
1: Oh, yes. All 네. good.
0: 다 돼요. Okay. Well, thank you so much, Paul, for your time this morning.
1: Thank you. Well, see you again next week.
0: 네. 지금까지 폴 선생님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 생활 디에이프론에서 반찬 세트,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트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0: 7908님이요. 활기찬 방송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더운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참고로 8월 4일 오늘 제 생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Well, happy birthday to you, 7908님. 자, 정은숙 님은요. 역시 지구촌 최강 선곡의 진심인 선곡 맛집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음악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선곡표 오늘도 네, 즐기셨죠. 한 곡 남았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배희준 님, 폴쌤은 디테일의 장인이세요. 율동장인. 맞아요. 카메라 이제 켜놓고 노래 나가는 동안에 선생님이 꼭 율동을 여러분 심심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디테일 장인 맞습니다. Alright, well that does it for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The Human League, Don't You Want Me. Have a great Tuesday and we'll see you in 22 hours.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1: 중국공부는처음에는서툴지만두번째는익숙해지고세번째는친구가됩니다목금토오전5시20분
0: 星期四五六上午5:20
1: 홍상욱과
0: 왕도와함께
1: 중국중국어를통해중국을
0: 만나보세요
2: 지금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태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려고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문화예술이 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며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죠. 한 기업의 재단과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지역 소멸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된 강원도 평창군의 개촌 클래식 축제입니다. 그런데 10년을 넘게 이어온 이 프로젝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오케스트라를 하나 더 만들게 됐습니다. 이 지역의 성인 주민들이 중심이 된 오케스트라인데요. 심지어 악기를 처음 잡는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연주자를 양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음악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이 오케스트라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처럼 음악으로 기억되는 마을. 그들의 꿈은 분명 이루어질 수 있겠죠.

8월 4일 화요일 이베스 FM 전개의 클래식 클래식 몬스타인의 웨스트사이 스토리 중 만보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천 클래식 축제는 이미 이 지역의 상징이 됐죠.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을 불러 모으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자산으로 성장했는데요. 더욱 의미가 깊은 건 세계적인 연주자를 초청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와 주민들도 직접 연주하는 마을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안고 지난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만든 건데요. 그렇게 만든 개천 낭만 클래식 오케스트라가 첫 공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을 감상에서 참여로 바꾼 아주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을 전체가 주인이 되는 클래식 축제.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프의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평창 평지, 인제 평지, 인제 산지, 경기 시흥 동두천 수원, 성남 안양 군포, 파주 동북부, 세종 세종 북부, 인천, 인천 영종, 인천 남부, 전남 목포, 제주, 제주시중 산간, 서귀포시 서부, 충남 금산 예산, 충북 보은 단양 증평 지역에 폭염 경보 발효됩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장 더운 시간엔 야외 활동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한 작곡가의 삶이 투영돼 웅장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지는 곡이죠. 라마이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시단초, 적모노 18종 희락장 모데라토. 라마이노프의 해석에 고전적인 명반으로 꼽히는데요.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라마이노프의 편의협조 2번 시단초, 적번호 18종 희락장 모데라토,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제 피아노, 앙드레 프레벤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737 번호 쓰시는 분, 휴가는 방콕에서 클래식 듣는 게 최고입니다. 살인 더위엔 대책이 없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란 걸 잘 알

가지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럴 때도 클래식은 우리에게 또 시원함을 줍니다. 8737님 멋진 또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우지현님, 올여름 토지 20건을 완독하며 폭염 날려버리겠어요. 지금 3부 13건째인데 응원해주세요. 와, 대단합니다. 벌써 13건째 읽고 계시는군요. 20건을 우지현님이 완독했을 때 더위가 조금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오키로님, 개천 클래식 축제 이후 클래식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다녀온 이후 감동과 여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늘 방송을 열면서 개천 클래식 축제를 소개했는데 오키로님 축제에 참여하시고 그 이후 클래식을 좋아하게 되셨군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 다녀온 이후 감동과 여운 계속 간직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공연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고맙습니다. 3357님, 지역 클래식 음악 축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연주 영상 보다가 공연장과 그 주변 풍광이 너무 멋져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독일의 어느 지역 축제더라고요.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방송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에 니벨룽의 반지 공연을 보거든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3357님. 2부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페라 내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와, 3357님. 메시지를 받으니 제가 다 2부가 설레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폴 베를레네 시에서 영감을 받아 쓴 곡인데요.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드뷔시 달빛, 2번 베토벤 월광.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가운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인데요. 폭염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이 락장, 야노슈크 강상물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이락장 야노슈크 항상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클래식을 바탕으로 뉴에이지와 영화 음악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곡인데요. 일본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츠루 노리히로의 라스트 카니발 어쿠스틱 카페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보람님의 사연이네요. 사랑하는 딸 희우가 피아노를 배운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희우가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직접 쳐줄 날을 꿈꿔봅니다. 언젠가 딸이 쳐줬으면 하는 곡, 쇼팽의 프렐류드 작품으로 28-15 빗방울 전주곡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는 지난주에 OTT로 영화 프로메테우스를 봤는데 그 영화 속에 말씀하신 빗방울 전주곡이 흘러나와서 유심히 들었습니다. 엄마 옆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을 따님을 상상하니까 제 마음이 다 푸근해지는데요. 따님, 희우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아노에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많은 레파토리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아, 김보람님, 나중에 희우랑 협연할 수 있게 우리 어머니도 악기 하나 배우시는 건 어떨까요? 살며시 제안해봅니다. 김보람님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쇼팽의 프렐류드 작품으로 28종 15번 빗방울 전주곡, 라파오 블레아치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프렐류드 작품으로 28종 15번 빗방울 전주곡 라파 블레아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곡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금방 생각 안 나신다면 쇼팽의 곡 들려주세요. 혹은 누가 연주한 곡 들려주세요. 이렇게 작곡가나 연주자 이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짤막한 사연 전해주시면서 지금 제게 어울리는 곡 선곡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정클크 제작진이 맞춤 선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은은하게 번지는 달빛과 꿈결 같은 분위기를 음악으로 그려낸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적이죠.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드뷔시, 달빛. 2번 베토벤, 월광.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배은영님,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가족 모두가 부산 기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하는 정클클인데 처음 들으시거든요.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은영님의 아버님. 반갑습니다. 지금 가족 모두가 부산으로 휴가 가시는 중이시군요. 아, 클래식과 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배은영님, 이렇게 아버지께 또 가족분들에게 정클클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인경님, 조금 늦은 화요일 출석. 무더위를 정클클로 잊어봅니다. 최인경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바쁜 일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와주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문기쁨님, 요즘 전국에서 제일 덥다는 광양입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온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문기쁨님,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고 보내주시니 안심이 됩니다. 정길동님, 며칠 전 광양 갔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광양 다녀오셨군요, 정길동님. 광양에 계신 분들, 뭐 사실 다 덥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덥다고 나오니 더 걱정이 되는데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초인적인 힘을 잃죠. 삼손은 포로가 되어 신전으로 끌려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승리를 감사하며 화려한 축제를 벌입니다. 바로 이 광란의 축제를 묘사하는 음악이 바카날인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생상세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바카날,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생생세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바카날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김재희님, 드뷔시 달빛이요. 피아노로 즐겨 치는 최애곡입니다. 와, 김재희님 멋집니다. 6882님 정답 1번입니다. 아직 여름 휴가 다녀오지 못했고 계획도 없는 사람 여기 있어요. 정클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980님 안녕하세요. 이문정입니다. 정클클을 들은 지는 1년이 되었는데 짬이 나서 보내봅니다. 정답은 1번 드뷔시인 것 같아요. 매일 출장을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참 마음이 편해지네요. 더운 날에 다들 파이팅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1239 쓰시는 분, 새차 구입 후 정경의 클래식 함께하며 주행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청하며 주행하겠습니다. 정답은 드뷔시의 달빛,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1번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드뷔시의 달빛, 제임스 고레이의 플루트, 마리사

드뷔시의 달빛, 제임스 고레이의 플루트, 마리사 로블레스의 하프, 유럽 최고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올해 해외 주요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이름을 흘리고 있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15세 피아니스트 이주원입니다. 지난해 이미 미국 힐튼 헤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 영 아티스트 부분과 지나 바카우와 국제 피아노 콩쿠르 주니어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콩쿠르에서도 주니어 부분 2위와 20세기 작품 연주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주원은 진심을 담아 즐겁게 연주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요. 늘 그렇게 연주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길 바라면서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2026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콩쿠르 중 세미파이널 솔로 라운드 실황입니다. 알캉의 스케르초 포커서 비단조 작품으로 34 이주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11시 2부 오페라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권수현님의 선곡으로 열었습니다.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72의 2. 자매 피아니스트 카티아 라베크 그리고 마리엘라 라베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권수현님 신청곡 드보르자크 16개의 슬라브 무곡 2번 마단조 작품으로 72. 단조로운 피아노 연주곡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덕분에 자매 피아니스트 연주로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윤강근님, 광양에서 시내버스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댁에 에어컨이 없으신지 무더운 날이면 종점까지 타고 계시다가 버스를 타셨던 그 정류장에 다시 내리시는 노부부가 계세요. 뭔가 울컥하고 눈시울이 촉촉해집니다. 다음에는 종점 옆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드려야겠어요. 혹시 오전에 타시면 지금 나오는 음악처럼 신나는 음악을 신청하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윤강근님 정말 따뜻한 마음에 마음이 뭉클합니다. 아, 시원한 이 버스 안 에어컨을 또 이 노부부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음료수라도 사주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강근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꼭 그때 메시지 주세요. 신나는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이브 오페라 인사이드 이제 시작해볼까요?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알면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오페라 코치이자 피아니스트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0: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저는 리허설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었어요.
0: 네, 곧 무대 올릴 작품 때문에 바쁜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은데요?
1: 네, 이제 어제도 리허설했고 지금도 이제 리허설 중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라디오 갑니다 하고

0: 탈출하셨군요.
1: 아, 미리 양해를 다 구했던 것이라서 여러분들 뵈러 왔습니다.
0: 네, 오늘은 새로운 작품을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어떤 오페라입니까?
1: 네, 올해 점막 초연 150주년을 맞이한

0: 1878년부터 대본을 쓰기 시작해서 이후에 음악을 작곡했는데요. 1874년에 완성이 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26년에 걸쳐서 완성한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고요. 지금도 가장 거대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바그너는 이 니벨룽의 반지라는 작품을 오페라가 아닌 무대 축제 극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단순한 오페라가 아니라 음악이나 문학 그리고 무대 미술 그리고 그 무대에 올라가는 모든 기술까지 합쳐서 종합예술 작품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1: 와, 바그너는 그야말로 작곡 인생의 대부분을 이 오페라의 완성을 위해서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쓰는 데만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니고 이 공연을 하는 공연 시간 자체도 엄청나죠?
0: 네, 이 니벨룽의 반지는 총 4부작으로 이루어진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쭉 보는 것이 아니라 4부작으로 나눠져 있어요.
1: 네.
0: 처음에는 라인의 황금, 그리고 발퀴르의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이렇게 네 편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공연 시간을 모두 합치면 지휘자님들마다 다르지만 15시간에서 17시간이 걸리는 이거는 대장정입니다, 여러분.
1: 와.
0: 그런데 이 보통 네 작품을 17시간을 객석에 앉아서 보는 건 정말 쉽지 않겠죠.
1: 불가능하죠.
0: 그러니까 웬만한 비행기보다도 예.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흘 연속 공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라인의 황금을 하고 마지막 날은 신들의 황혼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라인의 황금을 하고 또 뭐 4월 달에는 발퀴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오페라 하우스가 1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 세계 오페라 애호가들에게는 살면서 한 번쯤은 이 공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념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규모와 이 난이도 때문에 무대에 오르는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은 물론이고요. 관객들에게도 최고의 도전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16시간에 달하는 작품을 4일에 나눠서 봐도요. 평균 잡아도 하루에 4시간 공연입니다. 그거를 4일 연속 본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닌 거죠.
1: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오케스트라 성악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0: 예.
1: 그러면 네 작품을 말씀하신 대로 4일 동안 4시간씩 예. 할 때 가수들은 바뀌잖아요.
0: 바뀌죠.
1: 예. 그럼 오케스트라는 같은 오케스트라입니까?
0: 같은 오케스트라죠.
1: 와.
0: 그거 진짜 힘들 거예요. 집중력이라는 게. 예.
1: 이 정청선생님도 이 작품에 전공 연주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0: 없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제가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1: 네.
0: 저는 간헐적으로 이 작품에 나오는 여러 곡들은 공부를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뭐 듀엣도 했었고 아리아도 했었고 그런데 그걸 조합하면 이 작품이 되겠죠. 그런데 작품에는 알려진 이런 곡들보다도 우리가 모르는 곡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16시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제 스승님께서 독일의 바이로이트 그러니까 바그너 음악의 성지라고 하는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오페라 코치로 일하고 계셔서 그분한테는 이 작품에 굉장히 많은 파트를 배웠었죠.
1: 그렇군요. 자, 물리적으로 전곡 연주가 쉽게 시도되기 어려운 작품인데요. 바그너는 왜 이렇게 규모가 큰 오페라를 만들었을까요?
0: 원래는 마지막 편인 괴터 드렘룽 그러니까 신들의 황혼만 작곡을 하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바그너가 좀 염려스러웠나 봐요. 갑자기 이 신들의 황혼 그러니까 이 신이 많이 나와요. 이 그 신화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딱 보여줬을 때 관객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설명을 좀 내가 해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런데 공연 전에 뭐 해설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로 보여주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 바그너는 아주 친절하군요.
0: 그렇죠. 친절한데 결론은 안 친절하게 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편의 오페라를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대본은 신들의 황혼이 먼저 나왔고 첫 번째 작품인 라인의 황금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공연 순서는 라인의 황금부터 시작이 되죠.
1: 자, 우리 코너 오페라 인사이드에서 다루는 것도 도전으로 느껴집니다.
0: 네, 도전입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거 네 편 연속으로 하실까?

0: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네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편, 이 오페라의 프롤로그에 속하는 단막 라인의 황금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 바그너가 니벨룽의 반지를 기획할 때 원래 이 지크프리트라는 인물의 영웅담을 중심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러면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구구절절 이제 앞에 이야기를 붙여놨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조상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의 황금은 전체의 이야기가 태동이 되는 작품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발퀴레나 지크프리트 그리고 신들의 황혼까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박주영님, 15시간의 공연이라니 대박이네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박주영님 정도의 애호가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도전하셔도 좋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휘자에 따라서 15시간이 아니라 좀더 늘어날 수도 있죠.
0: 좀 늘어나면 좀 힘들죠. 약간 템포가 느려진다는 말이니까요.
1: 자, 니벨룽의 반지는 북유럽 신화와 게르만 전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 많이들 보셨을 것
1: 네.
0: 같거든요. 그 반지의 제왕의 스토리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지의 제왕 소설의 작가는 자신은 바그너를 모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1: 네.
0: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스토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1: 네.
0: 절대 권력을 가진 반지를 둘러싼 신과 인간들의 욕망, 사랑, 희생을 통해서요. 이 권력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그려낸 뭐 음악사 최대의 서사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아,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드라마틱함이 느껴집니다. 이 오페라 어떻게 시작됩니까?
0: 네, 라인강 독일의 뭐 가장 중심이 되는 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라인강 바닥에서 황금을 지키고 있는 세 처녀 보글린데, 벨군데, 프로스힐데가 있습니다.
1: 네.
0: 뭐 인어를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어공주처럼 이 물속을 유영하면서 장난스럽게 그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때 알베르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알베르히는 니벨룽 족속의 난쟁이들 중에서 우두머리거든요.
1: 네.
0: 지하 세계에 살고 있고 이 알베르히가 인어의 모습을 한이세 처녀에게 구애를 하게 됩니다. 구애를 하는데 이 처녀들이 알베르히를 놀리면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유쾌한 음악, 굉장히 상쾌한 기분을 주는 인어들의 노래이지만 이들의 장난이 오히려 난쟁이 알베르히를 화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1: 이 장면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 제1장 라인 처녀들의 노래 로크 투 슈베르톤 보라 자매들이여 소프라노 오다 발드보리 메조 소프라노 헤티 플로마 알토이라 말라니우크 게오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0: 박은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 제1장 라인 처녀들의 노래, 로크트 슈베르턴, 보라 자매들이여, 소프라노 호다 발스보리, 메조 소프라노 헤티 플로마, 알토 이라 말라니우크, 겨루기 솔트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니벨룽의 반지 전체 이야기에서 비극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세 명의 처녀들이 라인의 황금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 알베리히는 왜 처녀들이 황금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처녀들이 황금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그 황금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0: 어허.
1: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을 포기한 자. 사랑의 기쁨을 포기한 자.

0: 남자만이 반지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1: 아, 이 처녀들이 청기를 누설한 건 아닙니까?
0: 누설을 했죠. 그런데 네. 이 알베리히라는 존재를 하찮게 본 이유입니다. 이 처녀들 꽁무니나 쫓아다니는 이 사람이 황금의 비밀을 알아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싶었던 거죠. 사랑의 힘을 포기 못하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황금의 비밀을 쉽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1: 지금 비꼰 거군요.
0: 그렇죠. 그런데 이 알베리히는 어차피 자신은 처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알베리히는 황금을 빼앗아서 지하의 자기 소굴로 가져갑니다.
1: 그렇군요.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페라 코치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인의 황금은 단막 4장으로 된 오페라인데요. 자,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0: 네, 아주 높은 산등성이가 펼쳐져 있고 네. 언덕 뒤편에는 거대한 성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꽃밭 위에 한 남자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데 바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 중에 신, 그러니까 신들의 왕인 보탄입니다. 그런데 보탄의 아내 프리카가 보탄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신들의 거처인 발할성이 완성이 됐는데요.
1: 네.
0: 성을 건축한 거인족인 파솔트와 파프너가 공사 대금을 받으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 궁사를 맡겼고 성이 완공이 됐는데 당연히 대금을 치르면 되는 거 아닐까요?
0: 문제는 성을 지어주기로 한 대가로 돈이 아니라 프리카의 동생인 프라이아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보탄이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거인들은 열심히 성을 지었겠죠. 그런데 보탄은 약속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보탄이 거인들에게 애초에 프라이아를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은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1: 그렇군요. 그런데 거인족 형제 간에도 미묘하게 입장이 가리지 않습니까?
0: 네, 특히 이 동생 파프너는요, 계산적인 인물이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인족의 형인 파솔트는요, 순정파입니다. 그래서 여신 프라이아를 진심으로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아는 단순한 성을 지어준 그 대가가 아니고요, 함께 살고 싶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파솔트가 보탄, 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아름다운 여신들과 함께 살면서도 이 돌로 된 성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가 힘들게 일한 건 사실상 사랑한 여인을 얻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아, 이 대사는 니벨룽의 반지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 보탄은 신들의 왕이라고 명명되어 있긴 하지만 권력과 위엄을 위해서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거죠. 이 파솔트는 거인이지만 오히려 계약과 사랑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바그너는 이것을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고귀한 존재인가는 그 질문 자체를 관객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라인의 황금에서 처음으로 계약과 약속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1: 네.
0: 보탄이 약속을 어기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신들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그너는 이 약속을 깨는 순간 권력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이 메시지를 이 장면에 담았습니다.
1: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 제2장 잠부터 슐러스 슐라프 다인 아우 감미롭게 잠들어 있는 동안 베이스 바리톤 조지 런던 베이스 발터 크레펠과 크루툰 벨멜 게오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버건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종, 라인의 황금체 희장, 사무드 슐러스 라스 다인 아우크. 감미롭게 잠들어 있는 동안 베이스 바리톤 조지 런던의 출연자들 그리고 게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앞서 계약과 약속이라는 주제의 거인의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에는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주제 선율들이 있죠.
1: 네, 맞습니다. 바그너 오페라에서는 유도 동기라는 것을 통해서 장면의 전환과 인물의 심리를 음악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장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두세 마디의 그 선율이 이 오페라 전체를 관통하면서 나올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배역별로, 상황별로 테마가 존재합니다. 요즘 영화 OST를 봐도 뭐 태양의 테마 하면 항상 그 곡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그너가 촘촘하게 이 유도 동기를 사용한 탓에 이 오페라 자체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정교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0: 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오페라 코치 정태현과 함께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중 라인의 황금 만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거인 형제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보탄. 그런데 보탄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1: 네, 불의 신 로게입니다. 머리 좋은 캐릭터고요. 그리고 보탄에게 사랑을 포기하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라인의 황금을 차지한 난쟁이 알베리히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알베리히가 가진 그 황금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파졸트는 황금을 저녁까지 가져오라면서 프라이아를 끌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 형제도 황금에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탄과 로게는 황금을 가지러 알베리히가 있는 지하세계 니벨하임으로 출발합니다.
0: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는 알베리히에게서 반지를 빼앗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1: 네, 이 로게는 굉장히 꾀가 많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알베리히에게 묻습니다. 누군가 반지를 훔쳐가면 어떠냐, 어떡하냐 라고 물었는데요. 이 알베리히가 변신 투구인 타른 헬름을 쓰고 커다란 구렁이로 변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로게와 보탄은 놀라는 척하면서 작은 형태로 변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라고 물어봅니다.
0: 네.
1: 그때 이 알베리히가 작은 두꺼비로 변신을 합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로게는 두꺼비를 붙잡습니다. 이 소가 넘어간 알베리히는 버둥거려 보지만 때는 너무 늦었죠.
0: 아, 너무 허무하게 반지를 빼앗겨버렸는데요.
1: 네, 알베리히의 자유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황금과 보물 그리고 변신 투구까지 모두 빼앗겨버립니다.

0: 알베르히는 이제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빈 이히 눈 프라이, 이제 나는 자유인가라는 아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보타는 마지막으로 반지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알베르히는 반지가 자신의 권력의 원천임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지만 이 보탄이 강제로 그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앗아서 자신의 손에 끼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절망한 알베르히는 자유를 되찾는 대신 이 반지에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 반지를 가진 자는 근심과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갖지 못한 자는 그것을 탐내며 괴로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바그너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도 동기들 중에서 저주의 동기를 처음 등장시킵니다. 이 낮게 가라앉는 금과 낙기들 그리고 어두운 관현악의 울림이 굉장히 음산한 느낌을 이 부분에서 자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반지가 등장할 때마다 이 저주의 동기를 계속 들려줌으로써 뭔가 불길한 기운을 관객에게까지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벨룽의 반지의 반지 속에서 후속편들에도 이 동기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이 반지를 가진 자는 모두 파멸하리라. 짧지만 강렬한 이 선언은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전체로 움직이는 운명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바그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 제4장 난쟁이의 저주 비니시 눈 프라이, 이제 나는 자유인가. 베이스 바리톤 구스타프 네이들링거, 게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버그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 제4장 난쟁이의 저주 비니시눈 프라이 이제 나는 자유인가 베이스 바리톤 구스타프 네이들링거 게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알베리히의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죠?
1: 네, 알베리히는 사랑을 포기하고 권력을 얻었지만 그 권력을 빼앗기는 순간에 권력 자체를 저주합니다. 바그너는 이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탐욕으로 얻은 권력은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부당하게 손에 넣은 권력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 권력에 대한 집착은 가진 사람도 갖지 못한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이동일님,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북유럽 신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던데 오버랩되는 느낌이네요. 반갑습니다. 태양님 보내주셨습니다. 우지현님, 요즘 영화 오디세이 핫한데 이 이야기를 테마로 한 클래식 곡도 있을까요? 게르만 신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이 유도동기 테마 또 말씀하시니 네. 또 우리 우지원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막스 브루히의 오라토리오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네요. 네, 또 몇몇 작품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지원님 메시지 보내주셔서 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오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장면에선 지혜의 여신 에르다가 등장하죠.
1: 네, 보타는 반지에 대한 미련을 쉽게 떨치지는 못했지만 반지에 저주가 내렸으니 이것을 가진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예언을 듣고는 거인에게 반지를 내어주게 됩니다. 많은 황금을 차지한 거인 형제가 황금을 주워 담다가 서로 싸우게 돼요. 그리고 동생 파프너가 지팡이로 파솔트를 때려죽이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할성에 대한 대금도 지불이 되었고 이 보타는 천둥의 신 도너에게 성으로 들어갈 다리를 놓게 합니다. 도너가 해머를 내리치자 무지개가 펼쳐지고요. 이 관현악 효과가 굉장히 극적인 대목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해머를 내리치는 장면 왠지 익숙한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1: 네, 이 자꾸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0: 네.
1: 이 천둥의 신 도너가 바로 영화 속 토르의 원형입니다. 이름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이 바그너는 북유럽 신화의 토르를 독일식 이름인 도너로 바꾸어서 등장을 시켰습니다.
0: 네.
1: 이 마지막 장면에서 도너가 망치를 멋지게 휘두르니까 이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가르면서 무지개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 보탄이 감격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면에. 그래서 태양의 저녁빛이 성에 들이운다라면서 이 발할성, 그러니까 자신이 공들여서 지은 그 성의 위용을 찬미합니다. 그런데 발할 성으로 입성하는 그때 라인강 처녀들이 황금을 돌려달라고 구슬프게 삼중창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탄 입장에서는 그 노래를 듣고 싶지 않잖아요. 이 장면이 신들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이 찬란한 성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그 불길한 예감을 음악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오늘 이 몇 곡 들어봤지만 다른 오페라에서는 쉽게 들어볼 수 없는 음악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1: 굉장히 특이한 것이 오늘 네. 음악이 끝날 때 와 이렇게 박수 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페이드아웃이 되면서 예. 계속 끊고 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이 오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박수 쳐야 될지를 좀 모르는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서 지금 몇 시간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오페라는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말을 위주로 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혼자 부르는 장면이 있고 또 둘이 부르거나 혼자 부르는데 뒤에 합창단이 있거나 뭔가 이런 형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그너도 물론 바그너 나름의 형식 미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그너 입장에서는 갑자기 드라마가 진행되는데 주인공이 자기 머릿속에서나 할 만한 생각을 관객들 앞에서 우두커니 서서 한 4, 5분을 부르고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들이 영화를 보듯이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바그너 자신도 오페라가 아니라 음악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또 오케스트라가 많은 효과를 주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특히 특이한 악기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 망치 같은 것도 저도 어제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 이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나야 되냐? 북 소리가 나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철을 깨는 소리가 나야 되는지 네. 그런 얘기를 저도 지휘자님이랑 나누었었어요.
0: 아, 그런 고민도 해야 되겠군요.
1: 그렇죠.
0: 자, 라인의 황금 피날레 부분인데요. 바라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의 곡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니벨룽의 반지 오늘은 게으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빈필 버전으로 들려드렸는데 이 워낙 많은 명반들이 있죠.
1: 너무 많아요. 예. 오늘 들려드린 이 게오르그 솔티 버전 정말 위대한 지휘자시고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뭐 카라얀이라든지 그리고 아직 살아계신 다니엘 바렌보임의 이 라인의 황금도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알겠습니다. 다른 음반도 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그너의 사부작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그중에서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의 황금을 만나봤는데요. 이어지는 세 편의 오페라도 기회가 되면 꼭 소개해 주시죠.
1: 네, 여러분께서 16시간이 감당이 되신다면 꼭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도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신 정태웅쌤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일도 만나죠?
1: 예, 내일도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자, 내일까지 건강하시고 내일 네. 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2026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 오프닝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8월 18일 화요일 공연인데요. 마이코 국제지휘자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둔 이승원이 캐사나 출신 피아니스트 케빈 첸, SAC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과 함께 라벨의 작품으로 음악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계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 제4장 바라의 성으로의 입성, 아벤툴리시 슈트랄트 데 존네 하우게, 태양의 저녁빛이 성에 들이운다, 라인골트 라인골트 라인의 황금이여 라인의 황금이여, 테너 세트 스반 홀름, 베이스 바리톤 조지 런던, 소프라노 기리스텐 플라스타그의 출연자들, 게오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그해 여름, 재해를 입은 세 개의 현에 있는 학교들의 망가진 악기를 수리하는 기금을 설립했어요. 한 고등학교에 침수된 피아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진흙과 물에 삼켜진 악기들에 무척이나 끌리고 있었기 때문에 꼭 직접 보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거기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무척 강했습니다. 물기에 부풀어 있기도 하고 내부 장치에 녹이 슬기도 했어요. 아주 미약하게 소리는 나지만 눌린 건반이 올라오지 않는 곳도 있었고 아예 소리가 안 나기도 했죠. 고음 쪽 현은 바닷물에 녹슬어 끊어진 부분도 많았고요. 그런데 끊어진 현을 손으로 튕겨보니 가물란 같은 좋은 소리가 나더군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책 피아노로의 여정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 에너지 플로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프란츠에서 나온 류이치 사카모토의 책 피아노로의 여정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황국영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고요.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 학자들과 나눈 대화도 이 책에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류이치 사카모토가 고른 그 19곡의 그 플레이리스트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피아노에 대한 모든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될것 같고요. 작게는 피아노, 그리고 크게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류이치 사카모토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생각하고 싶어 하는지 엿보는 재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문장 카피스로 깔아드린 부분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난 이후에 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진흙투성이가 된 기타라든지 아니면 바다에 휩쓸려가서 이렇게 막 망가진 피아노라든지 이런 망가진 악기 사진을 볼 때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그 마음이 이상했다는 거죠. 그 자꾸만 다가가서 만져보고 싶고 건반을 눌러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꼈고, 결국에는 그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 피아노를 인수해서 최소한으로 손을 봅니다. 조율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녹이나 진흙은 그대로 두고 건반만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송신되는 그 지진 데이터를 신호로 변환해가지고 그걸 건반에 적용해서 피아노의 소리를 또 새로운 방식으로 만드는 과정도, 이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여기서는 책에서 또그 대화로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려 봤습니다.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한것 같지만 거기서 또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박주영님, 물먹은 피아노에서 새로운 소리가 날수 있군요. 포기하지 않고 진흙 속의 피아노를 고치려는 저자의 마음이 피아노에 닿은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걸까요? 이게 사람의 몸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류이치 사카모토는 얘기를 합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삶에 피아노가 들어온 것은 3살 때부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타인처럼, 그러니까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재미난 얘기도 많습니다.

피아노의 기원에 대해서도 음악학자와 류이치 사카모토가 얘기를 나누는데,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탈리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도라는 얘기도 있더라. 근데 뭐 숫자의 발명도 그쪽이

입력이 됐을 때, 송신됐을 때 피아노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가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책 통해서 만나보시죠. 그리고 우리 카페인님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고명재 시인 북카페에 오셨잖아요. 수요일이었죠. 초대석 때. 근데 그때 너무너무 그 고명재 시인의 그 얘기와 또 읽어주시는 시와 이런 것에 막에 빠지셔가지고 그 북카페 에디션, 그때 택시와 수박이었습니다. 그 에디션 당첨자 발표했을 때 정말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당첨되신 분들이 김은영님, 주현정님, 그리고 0086 휴대폰 뒷번호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 북카페 에디션 주소는 아무도 안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바로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데 이거 올려주셔야죠. 이 마음으로만 받았다라는 기쁨을 누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정성껏 만든 택시와 수박 에디션이 북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디로 날아가면 좋을지 이렇게 세 분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서 그 명단 확인하시고 댓글로 꼭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혹시 홈페이지 입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다면 유료 문자로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오늘에 한해서 빨리 이렇게 지금 주소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냉큼 북카페 에디션을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주소가 없으면 다른 분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배나리님. 오늘도 딸 사랑이와 함께 출첵해요. 뱃속에서부터 들었는데 초1 언니가 되어 뭘 좀 알아들으니 너무 신기하고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이 사랑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언니가 됐습니다. 와, 사랑이와 함께 들으시는 나리님, 네, 오늘 즐겨주세요. 이 편안하게 북카페에서 좋은 추억 함께 만드시고요. 그리고 엽서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북카페 엽서 지금 만드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엽서가 두 장이 왔습니다. 이제 도착하는 엽서들은 그 수신처 우리 북카페 주소 부분만 찍어서 글씨체는 알아보시니까요. 찍어서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엽서 그 규격이 제가 안내 드린 것에서 0.5cm 정도 그 오차가 생기는 경우는 네. 허용합니다. 이게 또 규격, 그 관제 엽서도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것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무한정 허용한다고 얘기 드렸죠. 네, 규격 중요하지만 그 정도만 그냥 헤아리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7주년 기념 예쁜 엽서 공모전입니다. 우리 북카페로 보내주시는 그 날짜 마감이 8월 14일입니다. 다음 주에요. 8월 14일이고 그때까지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엽서를 붙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엽서는 걸어오니까요. 천천히 어떤 속도로 올지 모르니까 예쁘게 만드셔서 이제 거기에 마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 엽서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 북카페 홈페이지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우수 작품 추천 저희가 추첨이 아니죠. 우수 작품은 선정입니다. 저희가 심사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골라서 근데 많이 고를 겁니다. 정말 많이 상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굿즈가 이것을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이 소리 들리실까요? 지금 이 키링이 흔들리는 소리인데요. 자세한 이 키링의 생김새는 음악 나가는 동안에 보라로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우수작품 보내주신 분들께 많이 이 키링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엽서 써서 보내주시길 기다릴게요. 앤서니 라자로의 Grow Old Together 그리고 레이베이의 I Wish You Love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라에 지금 우리 키링이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기념 굿즈입니다. 제가 또 흔들고 있어요. 이 소리에 흔들리시죠? 우리 현혹된다고 사연에 카페인님들이. 지금 최현서님은, 아, 재주는 없고 키링은 아른거리고 웃자면 좋을까요? 굼손들. 금손들 부럽습니다 하셨는데 소리도 들려요. 이제 막이 소리 계속 들리실 겁니다. 이게 손에 탁 들어와가지고 그립감도 너무 좋고요. 이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을 이제 알아서 이렇게 배치해서 저는 이게 하나로 엮었는데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요 소리? 이건 정말 생방에서 제가 지금 흔들고 있는 소리인데요. 키링이 약간 그 썸캐쳐처럼 흔들리는 느낌도 들고 모빌 같기도 하고 풍경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링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질은 키링이죠. 이 우리 지금 김미향님이 고은 작가님 캐리커처 헤드셋을 하신 그 똥머리네요. 이 작품 금손이시네요. 와, 북카페 에코백에 북카페 키링에 또 우리 카페인 분들이 지금 또 카페인 굿즈로 북카페 필통과 연필과 만들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이런 것들 지금 북카페 아이템이 막 생기니까 카페인님들이 지금 마음이 몰랑몰랑해지십니다. 마이 프레셔스 골룸 표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122 쓰시는 카페인님, 키링 귀여워요. 고은님과 북카페에서 다정하게 만나는 기분 들어요. 예쁜 엽서로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것입니다. 뭐 다른 루트를 또 만들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8월 26일이 7주년 우리 방송이니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수량을 그 예쁜 엽서 공모전에 보내주신 분들, 우수작품 추첨, 저희 자꾸 추첨이래요. 마음은 추첨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선정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예쁜 엽서를 일단은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쉬운 대로예요. 거의 가장 넓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쪽으로 걸어오시면 되고요. 예쁜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많은 수량의 굿즈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카페인님들 어떻게 예쁘게 하지? 난 금손이 아닌데? 이거 고민하시다가 마감일을 넘겨버리는 거, 이것을 가장 유의해야 합니다. 아, 정경희님, 어머나, 제가 좋아하는 고은 작가님 그림이네요. 키링 너무 예뻐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 우리 바게트 피디님이 언젠가 또 AI 활용하셔서 만드신 그 북카페 그림 몇 점. 되게 많은 거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지난해는 우리 우표 했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키링의 요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 똥머리는 너무 풍성해가지고 마치 열기구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명랑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우리 북카페 수뇌부가 다 투표해서 이걸로 골랐고요. 그리고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수뇌부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크기까지 이렇게 상의해서 고른 만든 아이템이니까 많이 탐내 주시길 기다릴게요. 그게 원하던 반응입니다. 이윤경님, 저는 금손도 아닌데 그냥 축하의 마음 담아 보냈어요. 금손이 아니므로 참여의 의의를 두는 것만도 좋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금손, 진짜 그런 예쁜 엽서를 뚝딱 만드시는 분들. 또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지만 내 나름대로 마음을 보태고 싶다 하는 거 그래서 엽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장 바람결에 이렇게 끼우는 기분으로 부담 없이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권성경님, 어머 저희 집에도 사랑이가 있어요. 5학년 언니인데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와서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지만 다시 이름대로 사랑스러운 아이로 돌아오길 바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자아자. 아.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왔어요. 그쵸? 요즘 사춘기 좀 빨리 오죠. 5학년이면 진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도 안 싸우는 날 없이 부지런히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이름이 사랑이니까, 이름대로 간다라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꾸 예쁜 이름 불러주고, 예쁜 별명 불러주고 이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북카페 수뇌부 기술 감독님들 이름도 정말 이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사랑이로 올 겁니다. 성경님, 사랑이의 그 마음, 우리 북카페에 많이 중계해 주시길 기다릴게요. 일간 카페인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휴식의 기술이에요. 카페인님들 지금 어떤 자세로 북카페 듣고 계신지 점검하시면서 들어주시죠.

지금 어떤 자세로 라디오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누워 계신가요? 괜히 일어나려고 하거나 민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운 상태만큼 휴식을 이야기하기 좋은 자세는 없으니까요. 바닥과 하나가 되는 수평의 자세, 중력에 온전히 몸을 맡기는 눕기야말로 신체에 가장 저항이 적은 자세이자 힘이 덜 드는 자세입니다. 온종일 바쁘게 종종거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자라나는 마음도 바로 눕고 싶다는 바람이죠. 빨리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내가 좋아하는 이부자리 속으로 쏙 들어가 눕는 상상만으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이전 사회에서도 누운 자세는 오래도록 푸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게으름의 대명사이자 시간 낭비의 정수처럼 여겨졌죠. 우리는 종종 깨어있는 매 순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세계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세상에서 누워있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 잠깐 재충전을 위해 잠을 자기 위해 눕는 정도만 허락되는 게 눕기죠. 독일 작가 베른트 브루너는 책 눕기의 기술에서 그런 생각들의 반론을 펴니다. 눕기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화사적으로 고찰하는데요. 우선 누워있는 행위는 목표 없이 터벅터벅 걷는 산책자의 산책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산책과 눕기가 수평적 짝꿍이 될 수 있는지 들어볼까요? 누워있는 사람은 상상으로 붐비는 도심과 한적한 교외를 누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산책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된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장소에 발을 디디지 않은 채 사람이나 장소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 우리의 반응은 더 이상 서 있을 때와 같지 않다. 골몰하던 문제도 누워서 보면 왕왕 다르게 보인다. 누우면 항복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어깨에서 짐이 떨어져 나간 듯 홀가분하다. 어떤가요? 우리는 누워서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언뜻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낭비의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경직되었던 몸이 풀어지고 생각이 느슨해지고 막혀있는 상상력이 자라나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베른트 브루너의 생각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요조 이상순이 함께한 곡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띄워드렸습니다. 카페인님들 휴식의 기본 자세죠. 눕기. 얼마나 일상에 들여놓고 계실까요? 잘 때는 당연히 눕겠지만 일어나서 다시 잠들기 전까지 누워본 경험 얼마나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낮잠을 들여놓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상황은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눕는 게 좀 어색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저도 후자 쪽이에요. 이렇게 누우려면 누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밤에 잠들기 전에 누우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일카에서 전달했던 것처럼 왠지 눕는 것을 약간 지는 기분? 혹은 내가 게으른가? 이렇게 자꾸 왜 눕지? 소화도 안 되고 움직여야지. 앉아있는 것도 약간 죄책감을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눕기를 선호하진 않지만 오늘 일카를 보고 나니까 누우면 골몰하던 문제들도 다른 각도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편하게 선처럼 누워보고 싶습니다. 눕방은 아니지만 우리 카페인 분들 누워서 북카페 들으셔도 돼요. 가능하신 분들은 즐기세요. 그 상황을. 정춘경님, 요즘 두꺼운 돈키호테와 씨름 중입니다. 누워서도 읽고 긴 호흡으로 같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돈키호테 누워서도 읽고 벽돌 책은 가끔 그렇죠. 책을 가구처럼 거기다 두고 엎드려서 읽다가 뒹굴뒹굴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자세가 뭐 좋다고는 안 하지만 책 읽는 자세 엎드려서 보지 말라라고 하긴 하지만 가끔 또 그렇게 목침처럼 쓰고 싶을 때도 있는 거니까요. 하승성님 누워 계십니다. 아, 저 지금 휴가라 에어컨 선풍기 콜라보 속 작은 방에 누워서 반디 앱으로 북카페 듣고 있어요. 호호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일카 들으시면서 정말 뿌듯하게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혜정님은 고님 저 상해에서 이제 완전 적응했어요. 주재원 남편과 12살 사춘기 딸 사이에서 버거웠어요. 그치만 이젠 사이클로 여기저기 다닐 만큼 슬기로운 상하이 상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좋은데요? 네. 상해에서 새로운 또 삶의 한 페이지를 열어갈 때는 걱정도 많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아마 참 긴장도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움직이시는 이 상황을 상상해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부럽습니다. 물론 상해도 지금 더울 것 같긴 하지만 뭐 이 대한민국도 지금 찜통 더위라서요. 지금 안 더운 곳이 없죠. 지구촌 곳곳에. 그래서 그 상해에 저는 지난 봄에 한번 짧게 여행 갔을 때 너무 반해가지고요. 다음에 가면 갈 곳이 지금 너무 많은데요. 막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아직 못 가고 있지만 제 대신 혜정님 뭐 푸동미술관 이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막 많이 누리시고 상하이 특파원으로 북카페에 종종 사연도 보내주시길 기다릴게요. 0686 쓰시는 카페이님. 너무 덥네요. 지지난주 주말에 김해 고향 갔을 때도 최고 더웠고 지난 주말 강릉에 쉬러 갔을 때도 우리 동네 용인보다 훨씬 더웠고 어제 집에 왔는데 여기도 너무 더워서 더위가 나를 따라다니나 싶네요. 그래도 다리 차면 기운다니 곧 올 가을을 상상해보아요 하셨습니다. 다리 차면 기운다. 그렇죠? 모든 자연의 섭리가 그렇죠. 영원한 더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폭염 속에서 우리가 건강 잘 챙기는 거 이건 좀 부지런히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인님들 다니실 때 조심조심 그늘 찾아다니시고요. 또 폭염이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승찬님이셨나요? 아까 요 카페인님 사연에서 이 우리 영상 그 노래 나갈 때 띄워드린 영상에서 키링 들고 있는 손 팔 아플 것 같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들고 있는데요. 이제만 들려온 또 이 소리. 이렇게 키링을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 그립감도 너무 좋고 막 솜사탕 같아요. 무게가 그래가지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매달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데 이
심리적인 어떤 만족감이랄까? 이건 홈쇼핑도 아니지만 카페인님들 제가 못 놓고 있잖아요. 이 키링 도전하시죠. 예쁜 엽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지형, 권진아가 함께 부른 곡 듀엣 들으면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시죠.

0: 친구네 이벤트 북카페 좋아요.
1: 얼마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장혁 시인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북카페의 이 키링 보셨죠? 네. 지금 소연 시인이 이렇게 갖고 계신데 김지희님이 그렇다면 방송 내내 ASMR처럼 계속 흔들어주시겠어요?
2: 아,
1: 지금
2: 소리가...
1: 소연 시인님이 흔드는
2: 소리. 네, 좋네요. 정말로.
1: 그렇죠?
2: 네.
1: 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왜 플라멩고 출 때 캐스터네치를 착착착한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3: 네.
1: 캐스터
3: 타악기 소리 같아.
1: 타악기 타악기 소리까지 갔습니다.
2: 보통은 이렇게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약간 날카롭게 들려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은은하고 정말로 아이들이 살짝 누르는 캐스터네치.
1: 맞아요.
2: 네. 그런 느낌. 찝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1: 그리고 처마 밑에 달아둔 그
2: 풍경.
1: 풍경 같기도 하고. 아무튼 키링 하나로 여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0686 쓰시는 카페님, 전 키링 별론데, 근데 소리랑 모양이랑 이렇게 유혹적인 키링은 처음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도발적인 키링을. 네. 우리 카페님들이 이렇게 사연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방향숙님 사연에서도 이래도 나 안 가질 거야? 이렇게 이제 키링이 얘기한다고. 맞습니다. 예쁜 엽서 보내주시면 키링에 한 발짝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1545 쓰시는 카페인님. 무리하는 시인님들, 카페인 여러분, 전에 읽어줬던 시 2구 하나 생각나시죠? 문제는 체온 조절 능력이라는데 폭염에 업시키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에 건강 꼭 챙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아, 정말 서로 이렇게 약간 지금 안부 묻고 이렇게 건강하셔야 합니다 얘기하면서 지내는 정말 여름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2: 네, 정말 더워서 어제 한 정말로 꼴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15분 걸었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서 아 그냥 자꾸 어떤 주변 역사 지하철역으로 도망치게 되더라고요.
1: 아, 어디 실내로 뭔가 그늘이 있는 곳으로.
2: 그러니까 뭔가 괜히 물건 고르는 척하면서 어디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1: 네, 같은 마음이죠 뭐. 네. 그렇죠.
3: 저도 여행 가서 더워서 혼났습니다.
1: 그러니까 조금 찬바람을 기대하시고 그쵸? 강원도 가셨는데 그렇죠.
3: 예, 강원도 내륙 지방으로 갔는데 너무 더웠어요.
1: 아,
3: 예, 양산 꼭 쓰고 다녔는데도.
1: 네. 그렇군요. 우리 그러나 우리 시간 여행과 함께 하다 보면 더위를 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요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신수아 님이 이 키링 소리 물에서 막 건져낸 조약돌 소리 같았어요.
2: 그렇네요.
1: 무슨 우리 백일장 같아요. 이 키링 소리가 뭐로 들리는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한없이 막 갑니다. 자, 오늘은 우리 90년대를
2: 80년대.
1: 제가
2: 시간을 앞서 가시려고.
1: 그러네요. 80년대를 두다니. 오늘 선곡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년대 여행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저 혼자 왜 90년대 가려고 그랬죠? 네. 80년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부터 보겠습니다. 네.
2: 이륭 시인의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작품을 가져왔고요. 이건 82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데 갑자기 나를 떠난 아버지와 좀 낯설긴 한데 등나무를 오르는 꽃게의 모습을 겹쳐두고 있어요. 오늘 제가 개 시를 2개 가져왔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개는 꽃게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오늘 상혁 씨님 개인적으로는 또 개 특집으로 준비하신
2: 그렇습니다.
1: 거네요. 그렇죠? 자, 꽃게부터 그럼 일단 만나볼게요.
2: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륭. 몇 해 전에 아버지는

바다 밖으로 등나무 하나를 심어놓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물놀이 가신지도 몰랐다. 나는 어둠이 내릴 때마다 물을 주며 등나무를 키웠다. 등나무 그늘에는 늘 꽃게 한 마리가 놀다 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꽃게는 그의 머리 위로 등나무 가지가 휘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등나무는 휘어지면서도 더욱 가지와 잎을 피워갔고 어둠은 등나무가 휘어지기 전에도 이미 내려와 있었다. 겨울에 등나무 아래에는 잎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다. 꽃게는 그동안의 포근하고 아늑했던 방을 버리고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던 등나무 뿌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가장 맑은 눈빛으로 그 위로 올라간다. 등나무, 등나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그늘을 가진 나의 등나무, 내 아버지의 등만큼이나 굽어버린 넝쿨이며 길 잃은 꽃게 한 마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 이듬해였다. 해와 달의 가장 밝은 생각처럼 그것이 물인 것처럼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0: 들국화의 여기가 띄워드렸습니다. 1986년 발표된 곡입니다. 이문재 외 5인의 동인지 시운동에 수록된 이륭의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1: 네, 이사나 시인인데 이사나 시인이 첫 번째 가장 처음에 썼던 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륭. 그래서 이 이륭에 대한 얘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필명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싶으시면은 그 문학 동네 포에지에서 복간한 시집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언제적 걸 복간했냐면 99년에 나온 시집을 복간한 거예요. 근데 99년, 이건 82년에 출간했는데 99년에서야 첫 시집에 실린 것이죠.
0: 아, 그러네요.
1: 네. 그러니까 최초 발표는 제가 이제 이 시운동이라는 책 무크지라고 할수 있죠. 동인지이면서도 비정기적 간행물이니까 무크지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5권이랑 시운동 3권을 갖고 있는데 이 잡지, 이 동인지를 통해서 또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0: 와, 그런데 지금 저 이렇게
2: 책이
0: 보이셨잖아요. 약간 작정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1: 대결.
0: 네. 소현 시인님이 이제 얼마 주고 책을 샀느냐, 그 시집이 얼마였던 시절에 산 것이다 하면서.
1: 그 가격에는 안될것 같긴 한데
0: 네. 굉장히 오래된
1: 2,500원.
0: 역사,
1: 2,500원.
0: 아, 역사가 느껴지는
2: 2,500원.
0: 그 아우라가 있는데요.
1: 제가
0: 지금
1: 이거를
0: 시집.
1: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동안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그냥 헌책방 같은 데 가면 시라고 적혀 있고 약간 누리끼리한 책은 그냥 집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잡은 게 시운동 5랑 이게 3권이에요. 그래서 그게 집에 있어서 들추어 보다가 이 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0: 근데 시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2: 그죠?
0: 엉뚱한 느낌도 들고.
2: 작법이 완전히 다르죠.
0: 지난주에 우리
1: 그러니까요.
0: 70년대였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
2: 네, 맞아요. 특히 80년대에 저 시운동 동인의 시들이 특히나 엄청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다니고 처음 대학에 가서 습작하고 그럴 때 시운동 동인은 거의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0: 시운동
2: 네.
1: 동인의 저 밖에서 이렇게
2: 시들이.
1: 잠깐 소현 시인님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갖고 있지만 전혀 맥락을 모르거든요. 시운동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경청하고 들어왔습니다.
0: 그 당시에 교과서였다고 하니까 문학 청년들의
2: 너무 아는
0: 마음을
2: 척을 하고
0: 반가우셨을 것
1: 싶다고요.
0: 같습니다.
1: 그리고 전이 시가 너무 좋았던 게이 꽃게의 의미가 우리가 보통 뭐 꽃게는 아버지야 이렇게 규정할 수 없게 처음에는 이제 등나무가 아버지로 형상화되는 것 같긴 한데,
0: 아버지가 심고 떠났으니까,
1: 네.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꽃게가 그 돌아온 아버지의 어떤 형상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버지가 은근히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그 등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꽃게를 보여주면서 집을 버리고 그 꽃게가 또이 시를 쓰는 화자, 말하는 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처럼 또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꽃게가 정말 엉뚱하기도 하고, 저는 어느 면에서는 등나무, 바닷가에 심은 등나무가 있고, 거기에 꽃게가 타고 올라가는 이 이미지는 제가 다른 시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0: 그렇죠.
1: 매우 생경한 이미지였습니다.
0: 시가 아니라 저는 어떤 소설, 어떤 책에서도 이 이미지는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2: 이게 상상력으로 빚어낸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저는 그냥 가장 쉽게는 정말 본 거예요. 우연히 등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꽃게를 치러 안쓸수 없었을 것
0: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2: 같아요.
0: 몰아서 써야 되는
2: 네.
0: 거죠.
2: 그랬을 때 이렇게 쓴다고? 그게 놀라운 거죠.
0: 그러면 지금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끝났는데 우리
1: 네.
0: 입으로 건너가서 이 꽃게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퀘벡주 이곳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부모보험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겼단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이 휴가를 쓸 순 없도록 강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후 퀘벡주의 출생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부모 양쪽이 서로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오늘은 80년대 작품들 만나고 있습니다. 김신타 님이요. 산울림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2부로 건너왔잖아요. 회상 띄워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80년대가 바로 얼마 전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밑줄 그으시고 따라 부르시면서 이게 82년 발표된 노래였는데 회상은 워낙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1: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산울림 노래 들으면 나오면 그리고 뭔가 그 들국화 노래도 가끔 나오고 하면은
0: 네.
1: 소연 시인님이 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나에게는 그런 밴드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015B 정도 생각나기는 하는데
0: 015B는 그래도
1: 네 그래도 아 저도 떠올릴 수 있는? 나오면 와. 아 하는 그런 밴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언젠가 우리 수뇌부 들으셨죠? 우리 북카페 상혁 시인이 015B를 얘기하셨습니다. 네.
1: 네. 네. 부끄럽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0: 아니, 그, 우리 네. 함께 나누는 거 좋잖아요. 누가 좋아하는 노래 네. 함께 나누는 게 그쵸. 좋잖아요.
2: 전에 이소라 음악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1: 네.
2: 거.
1: 네, 이제 밴드 약간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팀 그룹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015. 떠오르는 그룹이 좀 없어서 당황하다가 하나 떠올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0: 카페인님들 우리 상혁 씨님 취향에 딱 좋을 것 같은 밴드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추천도 받겠습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인님, 앞서 우리 만났던 일용 시인의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들으시고 개에 관한 시는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원조 개 시인님이 계시는군요 하셨습니다.
1: 아 저도 이 꽃게가 너무 인상적이어서요. 꽃게를 꼭 찾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개랑 관련된 시를 찾고 싶어가지고 막 찾다가 저도 떠오른 또 시가 있었어요.
0: 네.
1: 그만큼 이 꽃게 이미지가 정말로 개를 잘 안 쓰잖아요. 멍멍하는 개는 많이 그쵸? 쓰는데
0: 네.
1: 그래서 정말 좀 눈에 띄는 한번 뭔가 그 개에 대한 이 시를 읽으셨으면 읽기 어려운 소재인 것 같습니다.
0: 진짜 등나무와 꽃게를 연결시킨 것은
1: 네. 네,
0: 읽기 어려울 것 같아요. 8405 쓰신 카페인님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연이 있는데 그 앞에도 꽃게는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또 한 번 얘기하면서 꽃게는 네.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지금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까? 꽃게는 현실과 비현실을 이어주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해본다고.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에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신 걸로 나오지만 네. 꽃게를 통해서 그냥 아버지를 계속 떠올리는 등나무를 통해서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그러네요. 그리고 나의 등나무, 내 아버지의 등 네. 이렇게 연결한 것들도
1: 네, 그렇죠.
0: 예, 자연스럽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겹쳐두게 만들잖아요.
1: 네.
0: 유영주님은 등나무에 붙은 꽃게도 그림이 그려지는 시라고 하셨네요. 네.
1: 그러니까 요 꽃게 등나무 너무 인상적이고 이 시인 같은 경우는 이산하 시인 같은 경우는 이 첫 시집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간됐어요. 문학동네 포에지로. 그래서 그 복간된 시 제목이 제가 존재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시인데 그게 잘못 나간 제목이 있었던 존재의 놀이라는 시집을 찾으시면 이 시를 찾으실 수 있는데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알려드리면은 99년에 처음으로 나왔을 때의 제목은 천둥 같은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천둥 같은 그리움을 찾으셔도 이 시를 읽으실 수 있고 그리고 복간된 존재의 놀이를 찾으셔도 이 시를 읽으실 수 있고 시운동 5집을 찾으셔도 이 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0: 만날 길이 좀 여러 갈래 있네요.
1: 네.
0: 그렇죠.
2: 네. 그러네요. 그쵸. 근데 지금 다 판매가 가능.
1: 네, 마지막 이제 복간된 존재의 놀이는 문학동네 포이지에서 복간을 해서 판매를 네. 하고 있으니까

0: 저도 거기서 이제 본문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가장 최근 것인 거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연 시인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2: 네. 시운동 동인처럼 그 80년대가 유독 동인들의 시대였어요. 와. 그래서 아마 문예지도 별로 없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한국 문학에서 중요했던 창비라든가 문학과 지성사 같은 문예지들이 약간 쉬고 있었던 휴관이었던 그런 네. 시절이기도 하고 하니까 시인들이 발표할 지면이 없어서 동인지로 이제 발표를 하고 동인지로 등단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2: 그러던 시대에 국시라는 동인지가 동인이 하나 있었어요.
1: 국시?
2: 네네. 국시는 멤버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1: 네.
2: 그 특히나 그 동인지가 약간 얇게 이렇게 그 뭔가 간단하게 제본을 해서
1: 네.
2: 인사동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가는 카페 같은데 비치해 놓고 무가지로 판매도 하고
1: 네.
2: 뭐 굉장히 저렴하게 사갈 수 있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되게 독특한 그 동인이었는데 그 동인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
1: 네.
2: 고민을 하다가 엄승화라는 시인의 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1: 그러네요. 우리 진짜 80년대 넘어오자마자 이 동인 활동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또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른 것
2: 그쵸,
1: 같아요.
2: 그렇죠. 좀 자유롭죠. 네. 이게 사실 시인들끼리 죽이 맞으면은 뭐 등단 절차나 이런 거를 좀 초월해가지고
1: 그렇죠.
2: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신기한 시인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1: 신기한 시인들이요.
2: 네.
1: 정말 개성 만점의
2: 예,
1: 시인들.
2: 이렇게도 시를 쓴다고 하는 시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1: 기대됩니다. 그러면 네. 엄승화 시인의 시 골라오셨어요.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음치 엄승화. 얼마나 순진해야 저렇게 음이 틀릴까? 말려 올린 입술은 입맞춤한 적이 없나? 노래를 못하는 그대가 나는 좋다. 비가 내릴 때 누군가의 잔치, 독한 술을 마실 때, 그러면 그대는 참으로 열심히 노래한다. 꼭 혼자만 아는 노래, 발장단이 어렵지. 토끼풀만 먹고 사는 것 같다. 어쩌면 그렇게 머뭇거릴까. 눈 감고 깊은 입맞춤은 내가 해드리리.

0: 김광석의 너에게 띄워드렸습니다. 뭔가 이 음악 끝에 이 사연을 읽어야 할것 같아요. 9110 쓰시는 카페이님이 정말 이지 북카페는 우주 최고의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우주 최고의 방송에서 김광석의 너에게 들으셨고요. 그 전에 낭독해 주신 시는 시집 온다는 사람에 수록된 엄승화 시인의 음치였습니다. 아, 이 느낌 굉장히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시들하고도 또 느낌이 달라요.
1: 그죠. 완전 다르죠.
0: 네.
1: 엄승화 시인의 시 세계가 그때도 다른 시인들의 시하고 다른 어떤 맑음이 있었어요. 그걸 저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시집 온다는 사람을 지금도 가끔씩 뭐 그때 내가 뭐가 그렇게 좋았지? 하면서 펴봐요. 요번에도 요거 옮기느라고
0: 네.
1: 펴보면서 그래 이래서 좋았구나 하면서 뭔가 이국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0: 네.
1: 면도 있고 현실의 그림자가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현실을 완전히 벗어난 상상된 이야기는 아니고 매우 또렷하게 우리가 감각할
0: 그쵸.
1: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아무튼 엄승화 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면 그거에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시편들을 써왔던 것 같아요.
0: 네. 그 중에서 또이 음치를 고르신 거잖아요.
1: 네, 이 시가 그 시집에서 거의 제일 짧고
0: 아.
1: 그런데 저는 이 시가 그렇게 좋아요.
0: 이게
1: 네.
0: 참 묘하죠. 이 시가 마치 사람 같아요. 이
2: 그러니까.
0: 음치라는 사람 같아요. 나는 음치가 왜 좋지?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1: 아,
0: 음치의 매력이
1: 그러네요.
0: 뭐지?
1: 네, 맞아요. 그런
0: 그런 것들?
1: 느낌이에요. 네.
2: 예전에는 그 술자리들이 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선배 시인들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하고 있으면 이름으로만 들었던, 그러니까 다른 뭐 시인들 얘기하면서도 또 엄승화 시인이라는 이름을 같이 듣고, 아, 그런 시인이 있었구나라고만 생각했던 시인들을 실제로 이제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저도 이거 지금 적어놨거든요. 이 온다는 사람 구매해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요걸 들으면서 음치라고 좀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0: 네.
2: 저도 아, 요게 왜 좋을까를 찾고 생각해 보면서 어디를 유독 잘 썼나? 아니면 어디 전환이 되게 멋진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냥 감수성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0: 그쵸.
2: 아, 그냥 이 언어 자체와 생각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계속
0: 맞아요.
2: 들여다보게 되는 시인 듯해요.
1: 맞아요.
2: 그냥 음치를 보통 볼 때는 이제 싫어하고 시끄럽고 뭐이 정도 그린다거나 아니면 투박하다 뭐이 정도 느낌으로 그릴 것 같은데 이 정말로 관찰한 듯한 이 느낌.
0: 그쵸.
2: 네. 그리고 말려 올린 입술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그 사람이 노래할 때 발장단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너무 노래가 뭔가 혼자만 아는 노래를 막 불러버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걸 미워하거나 아 시끄럽다라고 말하지
0: 네.
2: 않고 그 사람을 지그시 관찰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0: 맞아요.
2: 시였어요.
0: 그 관찰한 느낌이 드는 음치를 우리도 또 지금 관찰하고
2: 네.
0: 있고, 사실 이첫 시작이 얼마나 순직해야, 그러니까
1: 순진해요.
0: 순진해야,
1: 네.
0: 얼마나 순진해야 저렇게
2: 음이
0: 음이
2: 틀릴까?
0: 틀릴까 이러잖아요.
1: 네.

0: 처음은 이 욕인가 싶다가 이 뭐지 싶다가 말려 올린 입술은 입맞춤 한 적이 없나 이러니까 어 지금 내가 관찰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1: 네.
0: 음치 이 주인공으로서도 노래를 못하는 그대가 나는 좋다 돌직구 고백을 하면서 토끼풀만 먹고 사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재밌죠.
2: 네,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말려 올린 입술은 입맞춤한 적이 없나, 그러니까 없다라고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약간 우리가 순진함이나 아름다운 사람을 그릴 때 보통은 아주 편하게 떠올리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람이 되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거나 첫사랑에 순박한 태도를 보이거나.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음치를 보면은 사랑도 모르고 정말 음치인 사람.
0: 네.
2: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냥 순박하게 토끼풀 먹고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
0: 그쵸.
2: 으로 느껴져서 더 순박해 보이거든요.
0: 그 열심히 부르고.
2: 네, 열심히 부르고,
1: 네, 부르고. 열심히 부르는 게 포인트죠.
0: 그렇죠. 네. 그리고 전 이것도 좋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2연에서 비가 내릴 때 누군가의 잔치 독한 술을 마실 때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나열이 돼 있는데 비가 내릴 때가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2: 그러니까요.
0: 누군가의 잔치에서 부를 수도 있겠죠.
1: 네.
0: 누구도 시켰을 것 같진 않지만 또 모르죠. 독한 술을 마실 때도 가능할 것 같은데 비가 내릴 때도 이렇게.
1: 네. 네. 이게 80년대 낭만.
2: 네.
0: 그 느낌.
1: 낭만 있죠. 네.
2: 아 이거 너무 재밌는 게 방금 이 비가 내릴 때 누군가의 잔치 독한 술을 마실 때를 네. 세 가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네.
2: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1: 한 가지
2: 상황으로 읽었는데
0: 난 또 분리해서
2: 오히려 세 가지 상황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다. 이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로.
0: 아, 그래요?
2: 네.
1: 네. 아마 자주 있었던 풍경은 누군가가 새 시집을 내고 그걸 축하해 준다고 인사동에 뭐 어떤 그런 소주집이나 그쵸. 막걸리집에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0: 그렇죠.
1: 밖엔 비는 오고 그러고 있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이게 다 만날 수도 있고 네. 각각일 수도 있고
2: 두 개만 네.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0: 네, 좋습니다. 아, 정춘경님 음치와 순수함 잘 어울리는 속성이군요. 머뭇거림에 또 밑줄 그으셨고요. 네. 네, 아마 이 시 가지고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은희, 이정란이 함께한 곡 문득 스쳐간 어느 겨울 저녁에 1985년 곡입니다.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122 쓰시는 카페인님은 지금 엄승화 시인의 음치 들으시면서 음치 1인으로서 음치를 따스하게 봐주는 시점에 감사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음치 고백이 많아요.
1: 네. 아, 사랑인데 이건 사랑이긴 한데 저는 음치 저도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이 아니어서 잘 네. 부르는 걸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좋게 봐주면 한번 열심히 불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합니다.
0: 네. 아니, 그럼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근데 이게 좀 지금 많은 카페님들이 음치를 따스하게 봐주는 시점 여기에 지금 밑줄을 긋고 음치 고백이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음치여서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거였을까요? 그걸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아요? 사실?
1: 그냥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0: 아, 왜 갑자기 네.
2: 둘 다였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음치라는 사실이 너무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0: 그렇죠. 네. 네. 그 저게 열심히 저렇게 정직하게 네, 부르는 네. 것이 좋았을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막 뜯어보고 싶은 시입니다. 신수아님은 순진일까요? 순직일까요? 이 순직해야로 쓰여 네. 있었고 순진으로 어감이 겹쳐서 보이고 들리고 그랬던 먼 기억이.
2: 네, 저도 기억 때문에 순진으로 읽었는데 순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직. 확인했어요.
0: 네. 네, 얼마나 순직해야 이렇게 네. 이미 수아님은 알고 계신 거 같아요.
2: 그렇죠. 이 시를 알고 계신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0: 그러니까요. 아,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은희님 음치라 생각하며. 네, 음치 얘기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합창단에 열심히 다닙니다. 많이 연습하면 나을 거라 생각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음치가 꽤 긍정적으로 들리네요. 네. 네. 네,
1: 정말 좋은 시 아닙니까? 합창단에 있는 음치 카페인 분들에게도 네. 희망을 주는 시입니다.
0: 아, 그럼요. 그리고 신민호님은 앞서 우리 이륭 네. 시인의 시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들으시면서 지금 유럽에 계시거든요. 거기서 지금 유럽의 새벽 시간에 지금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겁니다. 발달장애인 아들이 유럽 욕실에서 사고를 쳐서 청소하는 중에 상혁 시인님이 읽어주신 그 꽃게 시 낭독과 아버지의 등딱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 아들과 매년 여행을 하면서 이 아이를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항상 고민인데 이제는 성년이 되기 직전에 아이를 시키며 제 등도 딱딱해지는 느낌이네요. 시집 복간 정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가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죠.
1: 아이고 그 어떻게 뭐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얹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시집이 잠시나마 약간은 이런 마음을 가진

0: 시가 있고 거기에서 잠깐의 위로를 받으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1: 네, 복관된 책으로도
2: 네.
1: 만나셔도 될것 같고요. 5431 쓰시는 카페인님 김선화님이신데요. 윤고은의 북카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북카페를 알게 돼서 근무 중에도 자꾸 기웃거리게 되네요. 재방할 때잘 들으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알게 되니까 자꾸 지금 근무 중에도 기웃거리신다고 하셨는데 선화님만 그러신 거 아닐 거예요. 지금 머리카락 사이로 이어폰 딱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영님, 박주영님, 제 남편이 음치인데 저는 그 부분은 싫어요. 흐흐, 저는 절대 음감이라서라고 하셔서. 네, 여러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고받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상혁 씨님이 골라오신 그 다음 작품도
0: 네,
1: 보겠습니다.
0: 제가 꽃게시를 읽다가 아, 내가 어디선가 게시를 하나 더 읽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 네.
0: 그 포에지 문학 동네 포에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뒤지기 시작했는데 아, 꽤 오랜 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 시를 찾아냈거든요. 근데 시집 그 페이지를 보니까 1990년대에 발간된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분명히 이 시는 90년대 3월에 발간됐으니까 시 발표 시기는 80년대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1: 좋습니다.
0: 제가
1: 네.
0: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개의 시가 머리에 남았고 겨우 찾아낸 시였는데 80년대 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았거든요, 제가.
1: 네.
0: 그런데 어쨌든 약간은 빗나가긴 했지만 실제로 발표 시기는 80년대가 맞으니까요.
1: 그쵸.
0: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쵸.
0: 방개. 방개. 우리는 이제 바닷가에서 흔히 보는 그 작은 개예요. 쌀개라고도 불리는 아주 작은 개인데 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개. 그냥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개에 대한 이야기고, 요 작은 옆으로 기는 개가 엄마 개가 있고 아기 개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엄마 개가 기어가면서 자기 뒤를 쫓아오는 아기 개, 어린 개, 자식 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1: 네. 좋습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강계 전연옥. 가까운 어디쯤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서해의 아이들은 달밤에도 귀가 밝으니 질척이는 갯벌 속에 신발 소리 남기지 말고 가끔 뒤돌아보며 네 흐린 그림자도 데려와야지. 따라오려니 마음 놓고 가다 보면 믿는 만큼 세상은 썰물처럼 냉혹하여 이 엄마는 가끔 빈 갯벌에 서서 쓸쓸했단다. 그래도 소시적에는 겁없이 저녁 산보도 했었다만 이제 귀밑 머리를 스치는 무심한 바람결에도 쉽사리 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어느 곁에 내 머리 위에도 잔설이 내렸나 보구나. 아들아, 그래도 난 행복하단다. 보기보다 아늑한 우리의 뻘밭 속 집이며 평범한 이웃들의 쭉정이 같은 생활도 작은 질서와 사랑을 이루고 있으니 말이다. 너와 나 비록 때깔 고운 꽃게는 아니지만 태어나 위만 쳐다보고 산다면 제 아무리 용왕의 하랩이라도 모가지 배겨나지 못할 것이니. 그런데 얘야, 넌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듣는 척 묵묵한 모습으로 내 뒤를 쫓아오고 있지만 거친 물결로 다져진 내 눈을 속이지는 못하지. 눈치만 파랗게 살았다고 너는 비웃겠지만 무티라는 곳 열길 물속보다 더 오묘해. 대낮에도 검은 안경 당달 봉사되어 아는 길도 모르는 척 공손히 물어가야 하니 해가 기울어 떠나온 서해 바다 생각나. 살캉살캉 집게 손가락으로 그리움을 잘라낸들 어느 누가 진솔이 귀 기울여 줄까마는. 아들아, 그래도 여기는 몸도 마음도 데울 곳 많아. 망둥이, 개찌렁이, 밉살 맞은 꼴뚜기도 모두 다 우리가 될 수 있는 소꿉

친구이니 가고 싶은 무릴랑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너와 난 우로 좌로 때로는 비스듬히 빈 갯벌을 헤매다 보면 갸냘픈 다리에 흰살 오르는 날이 오겠지. 그렇게 그렇게 옆으로만 걷다 보면 우리에겐 앞으로 걷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겠지.

0: 홍문에서 펴낸 시집 불란서 영화처럼에 담긴 전현옥 시인의 시 방개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 개가 들어간 시 두 편을 골라 오신 건데 둘 다 부모와 또 자식 간의 네. 관계를 그러니까요. 다루고 있다는 것도
1: 그리고 꽃게도 여기 등장하죠.
0: 네,
1: 그.
0: 부러워하잖아요. 네. 때깔 고운 꽃게라고.
1: 아까 이 시를 읽으면서 아까 그 유럽에서 발달장애 아이와 가 계시다는
0: 신민호님
1: 네. 자꾸 사연을 떠올리면서 저도 읽게 되었어요. 자꾸 기억이 남는데 이 방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혼자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되는 아이죠. 그쵸. 뒤에 따라오는 아이는 아직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여기 또 재밌는 곳이 무치라는 곳은 열길 물속보다 더 오묘하다라는 네. 부분도 나오고 서해 아이들은 귀가 밝아서 아이들에게 잡히면 개가 큰 해를 당하니까 몰래 몰래 걸어야 하는 자신의 어떤 사정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려서 그런 무서움 같은 건 잘 모르고
0: 네.
1: 그냥 잘 듣지 않는 것 같거든요.
0: 그쵸.
1: 엄마 개의 어떤 충고를 아니 또 뭐 뻔한 말씀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조곤조곤 끝까지 말하는 이 마음이 뭔지 좀 이해가 많이 가는 시이기도 했습니다.
0: 어떠셨나요? 소연 시인님은?
2: 네. 저 처음 보는 시고요. 그 뒤에 그렇게 옆으로만 걷다 보면 우리에겐 앞으로 걷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겠지. 라고 말할 때 아, 이 말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가 아니라
0: 네.
2: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이 모든 앞에 서사들 때문에 느껴져가지고 그게 좀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저한테는.
0: 네. 감동으로.
2: 그리고, 예, 그리고 80년대 시인들의 시들을 보면은 뭔가 이 세상이 냉혹하고 믿을 게 못 되고 뭔가 음흉하고 그런 광포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막연하게 그 공포에 놓여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들의 시에는 이 세상이 뭐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0: 네.
2: 그 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가 뭔지 모르겠어서 내가 속고 있는 것 같아서 공포스럽다 이런 인식은 없잖아요.
0: 그렇죠. 예, 좀 달라요.
1: 네. 냉혹하고 좀 쓸쓸하고 이런 느낌인데 정확하게 80년대 상황을 잘 말해주는 단어 아닌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동인지 중심의 시대였다고 아까 소연 시인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때 이제 문학가지 성사 같은 경우도 폐간됐고 이름이 휴가, 또 바뀌어서 네. 다시 문학가 사회로 다시 나오기도 네, 그쵸, 했으니까 맞아요. 그 잡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또 읽으면 아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마지막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불행과 되게 절망적인 상황과 희망이 되게 비슷하게 또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0: 네.
1: 앞으로 걷다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옆으로만 걸었지만 그게 앞으로 걷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또 시의 멋진 부분 아닌가 싶어요.
0: 맞아요.
1: 항상 우울하고 절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절망에 또 빠져서 거기서 막 허우적 때는 시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읽을 때.
0: 진짜 빈 갯벌을 헤매다 보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빈 갯벌을 헤맬 때도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게 이 시를 만난 이후로는 가냘픈 다리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흰살 오르는 날이 올 테니까 좀 그려보면서
1: 네, 흰살 오르는
0: 표현이 재밌어요.
2: 네, 네 맞아요.
1: 그래서 이 유머러스함도 너무 좋죠. 가냘픈 다리에 흰살 오르는 날이 오겠지라고 하고 이 꽃게에 부러워하는
0: 태어나 네. 위만 쳐다보고 산다면 제 아무리 용왕의 하랩이라도 모가지 배겨나 하지 못할 것이다. 네.
2: 그쵸.
0: 약간 해학적인 맞아요. 네. 그런 느낌들이 좀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1: 높은 것만 보고 살 수는 없고 맞습니다. 자족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0: 김현자님도 너무 근사한 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작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셨어요.
2: 네. 이창기 시인의 시집에서 골라왔는데요. 이창기 시인이 활동을 왕성하게 한 시인은 아니지만 등장하고 첫 시집을 내는 그 무렵에는 아주 센세이션하게
0: 네.
2: 사람들에게 영향도 많이 끼쳤고 주목도 많이 받았던 그런 시인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특징이 80년대에 이런 시를 쓴다고 하는 그런

0: 면이 좀 있는데, 80년대는 좀 민중문학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 현실 참여적인 그런 시를 쓰는 시인들이 따로 존재하고, 그 나머지들을, 그러니까 시운동 동인이라든가 이런 동인들을 순수 시를 쓴다, 이렇게
1: 그렇게.
0: 말하고 했고, 그 호명 자체를 싫어하면서도 쓰고, 뭐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넘나드는 시인에 속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빽빽하게 등장하지만 그 언어 실험하는 그런 실험적인 문학적 사명도 놓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되게 묘한 위치에 있는 그런 시인이어서 많은 비평가들이 특히 다루면서 사랑해줬던 그런 시인으로 기억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문이듯 이창기. 1.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견디세요. 소주 반 병과 약간의 안주, 오이 한 조각과 새소리 노련한 안전을 말이 말이 아니라는 말의 처지와 아버지가 아기라는 사무침을 치약 냄새 나는 위통을 벗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토하세요. 일기를 외쳐대듯 어제도 내일도 이해되지 않는 황홀함, 역력한 울음이 오래도록 숨어서 날이 새도록 깊어지는 밤, 무릎, 물렁뼈, 불굴의 묘. 2. 절벽을 밀면서 엿장수가 가고 있어요. 무던 가위 소리에 절벽이 점점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어요. 주위의 나뭇잎들도 반씩 잘라져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잘린 부분마다 온통 낙인이 찍혀 있어요. 기념 우표처럼 새살 버릇이지만 이미 사랑도 새살 버릇이지만. 3. 파란 불은 가시고 노란 물은 돌아가시고 빨간 불은 서시고 숨쉬고 마치고 느끼고 묻고 따오고 말 줄이고 하는 표와 할 말 없음 표, 웃긴 표, 조용한 표, 구속시킨 표, 자유스러운 표, 술 취한 표, 춤추기 표, 잠자기 표, 헤어진 표, 겉돌기 표, 박수친 표, 말 속인 표 등의 아직 탈옥하지 않은 표들을 함께 살게 하자. 우리 말 속의 쌍소리처럼 영원하게 살게 하자. 아, 살게 하자. 정식형 불빛도 없는 열십자 복판에 나도 섰소. 4. 내 이름이 황인종으로 위장한 나를 의심하지 않듯 나무는 개처럼 자라고 나는 입사용 이력서의 위 사실과 틀림없이 자거나 깨어 있으며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는 자세를 취하며 잠을 자면 눈을 감아야 하는 줄 아는 종종 병신 같은 나를 김 회장님의 친구이면서도 눈꽃만큼도 의심할 줄 모른다. 5. 사람들이 살아가는 순간에도 TV 드라마처럼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헤어지거나 사랑할 때 또는 복통이 일거나 현기증이 날 때도 그에 어울리는 색깔의 음악이 유유히 흘러나왔으면 좋겠다. 거짓말처럼 사는 우리가 파문이듯.

0: 럼에 수록된 시 우리가 파문이듯 만나봤습니다. 와, 오, 앞서 이렇게 해주신 설명
1: 네.
0: 덕분에 더이 시가 어떤 느낌인지를 좀 가늠하기가 좋았어요.
1: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성복 시인, 황지우 시인을 나란히 놓고 보면은 이 시집은 89년도에 출간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 테니까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작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런 것도 자동 기술법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비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문장들을 내가 정돈하지 않는다라는 거랑 그 정돈하지 않음 속에서 오히려 존재 언어의 존재랑 살아가는 일의 존재 그 자체를 좀 형상화를 그 균열감 있게 한다는 거 이런 거랑 뭐 저는 자유스러운 표, 술 취한 표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에는 엄청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었던 기억이
0: 재밌죠.
1: 읽으니까 나더라고요. 지금도 재밌기는 한데 하여튼 이렇게 뭐 구속됨이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면들 이런 것들이 참 멋있었어요.
0: 어떠셨나요?
2: 네, 저는 처음 보는 시여서 우선은 너무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80년대 시가 아무리 뭔가 자유롭고 이제 현대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그런 게 있는데도 그 안에서 누구의 영향이 뭐 느껴지긴 하지만 매우 자유롭다는 느낌이
1: 그쵸.
2: 들어요. 그이 숫자를 붙이면서 나아가고 있고 그 제목은 우리가 파문이듯이라고 명확하게 좀 집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엄청나게 큰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자유롭게 놀고 있는 시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틀이 없는 것도 아닌데 틀 안에서 충분히 자유로운 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은 항상 쓰고 싶어 하는 시이기도 하죠. 자유롭지 않은데 자유로운, 틀도 있는데 자유로운 시.
1: 맞아요.
2: 예, 이런 시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넘어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싶은 부분도 절벽을 밀면서 엿장수가 가고 있고 무던 가위 소리에 절벽이 점점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너무
1: 그죠.
2: 재밌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할말 없음 표, 자유스러운 표, 술 취한 표가 지금 봐도 엄청나게 저는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2: 보통 이거 한세개 쓰고 말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쭉 밀고 나가서.
2: 기어이 이걸 정말로 한 10개 넘게 써버리는 이 시인의 어떤 힘도 좀 배울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0: 저는 지금 그게 이제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숨 쉬고 마치고 느끼고 묻고 따오고 말 줄이고 하는 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부호들을 딱 이렇게 나열을 하다가 할말 없음, 웃김, 조용함 쭉 나가는데 약간 이게 이제 89년도라고 하셨나요? 이 시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모티콘들 이제 다양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막 떠오르기도
1: 아,
0: 하면서
1: 그러네요.
0: 약간 이게 이 시인이 만약에 지금 이 시를 쓰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와서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 속에 마치 문장 부호처럼 저는 가끔 문장 부호를 생략하고 그런 걸 찍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또 자유로운 기술을 할수 있을까가 궁금해질 정도.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좀 재밌네요, 이 부분이.
1: 좀 앞서 나간 그
0: 그러니까요.
1: 예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0: 맞아요. 지금 다 있잖아요.
1: 예.
0: 박수침표,
1: 예.
0: 춤추기 표, 이게 다
1: 맞아요.
0: 있단 말이에요. 잠자기표.
2: 저는 4번에 이것도 어떤 왜 썼을까라고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절벽을 밀면서 엿장수가 나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제 나름으로는 큰 리어커 같은 걸 끌거나 아니면은 뭐 커다란 뭐 상자를 배에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생활을 밀고 가는 절벽 같은 생활을 밀고 간다 이렇게 느껴지는 구절도 있었던 반면에 그냥 좋았던 곳은 나무가 개처럼 자란다라는 부분은 사실 나무가 어떻게 개처럼 자라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아래 입사용 이력서의 위 사실과 틀림없이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약간 어떤 내가 생활에 어쨌든 생활 때문에 비굴해야 하는 순간들, 내가
0: 그쵸.
2: 나를 그냥 낱낱이 밝혀야 하는 순간들 하고 그냥 나무가 개처럼 자란다. 이 부분이 잘 어울려서 굳이 뭐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거나 이게 뭐지라고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냥 쓱 읽고 좋아했던 또 구절도 있었습니다.
0: 맞아요. 여기에 나무의 개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2: 네.
0: 우리

0: 네. 옆으로 가는 개가 네, 아니라요.
1: 맞아요. 맞아요. 최유하님, 지난 것은 옛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말로 세상 힙하네요. 아, 힙하다라는 네,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를 보니까. 그리고 지금 5번의 내용도 네. 굉장히 많은 카페인님들 사연에 등장하는데요. 네. 지금 1867 쓰신 카페인님도 뭔가 매일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섬뜩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존재한테는 인간들의 희로애락이 드라마 같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순간에도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2: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다니지 않을까요?
1: 오히려 듣지 않기 위해서?
2: 아니요. 그 음악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저는 특히 자전거 탈 때 꼭 음악을 듣는데
1: 그때 기분이 다르죠.
2: 그렇죠. 배경음악 깔리는 거죠.
1: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전혀 상관없는 두 사람이 저기 서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두 사람 연인이거든요. 제 음악 들으면서.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1: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음악 선곡할 수 있나요? 이게 살아가는 순간의 음악이.
0: 저는 이게 어떤 느낌도 들었냐면은 우리가 대단히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네. 혹은 거짓말을 할 때 꾸구궁 뭐 이런 음악이 나와버리면 김이 빠지잖아요. 그게 진짜 거짓말 같거든요. 그 상황이 네. 내가 비극을 겪고 맞아요. 있는 것도 그걸 아예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마음껏 거짓말을 하고 파문으로 남는 이 삶이 또 한 번의 거짓이 되는 것이죠. 거짓 안에서 거짓을 하는 거니까.
1: 그쵸. 진짜 연극처럼. 건,
0: 괜찮지 그쵸, 그쵸. 않을까?
2: 연극처럼.
1: 아,
2: 네.
1: 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지금 이 많은 왜 자유로운지 알겠어요. 되게 이 생각의 그 범위가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이게 다 우리가 파문이듯이라는 시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2: 네. 그리고 삶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에 농담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만 농담을 하고 네.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목이 그 묘하게 이렇게 뭐 음악 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말맛도 구사를 하면서 조금 네. 날카로운 듯 유쾌한 듯 그런 느낌을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 시도 좀 찾아보고 싶으면 이 꿈에도 별은 찬밥처럼 이 시집을 찾으면 되겠죠?
2: 네. 절판되어 있더라고요.
0: 어디선가 네. 찾을 수 있겠지요?
1: 어디선가. 네. 그 절판이라는 결말 네. 마저도 뭔가 어울려요. 사실 여기에 네.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80년대 작품들 이렇게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준비된 곡을 다 듣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대화 너무 많은
0: 정말 70년대 이후 80년대는 확실히
2: 다르죠.
0: 네, 다 너무 달라서 훨씬 재밌게 찾고 있고 이 부분이 어느 누구에게 영향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1: 우리 다음 주에는 90년대로 가는 네. 거잖아요. 90년대도 할 말 많지 않나요?
2: 그렇죠. 90년대 저도 90년대 첫 시집을 낸 사람이거든요.
1: 이제 드디어 네. 우리의 시대
2: 저의 시대 거죠.
1: 네. 맞아요. 소연 시인님.
0: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90년대 이제 시집을 내셨으면 그 당시에 그 동료 시인들 안타까웠던 시인들도 다 아실 텐데 기억이 그쵸. 생생하실 텐데.
2: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하죠.
1: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시를 골라오실까가 기대됩니다.
2: 네. 네.
1: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한영애가 부른 여울목 띄워드릴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캐나다 퀘벡주에는 이제로부터 수많은 원주민 공동체들이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지금 캐나다에서는 그런데 전기세, 장기, 체납자로 눈총을 받고 있다네요.

이누이트를 비롯한 이 퀘벡주의 원주민 공동체들이 납부하지 않아서 누적된 전기세가 우리나라 돈으로 자그마치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엔 역사적 갈등이 존재한다는데요. 퀘벡주 원주민들은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 강, 그리고 사냥터를 빼앗겼죠. 전기세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의 빈곤은 개발과 차별의 결과입니다. 결국 퀘벡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이 전직 퀘벡 고등법원 판사인 프랑스와 롤란드에게 일임했답니다. 롤란드 판사의 권고는 매우 파격적인데요. 음악 듣고 와서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게임 이승열입니다.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첫 곡은요, 캐나다 북서지역 유콘 중앙부의 퍼스트 네이션 노던 투트촌의 출신의 원주민 뮤지션 제프리 알프레드의 1996년 발표곡이었습니다. Beware 라는 곡이었습니다.

수력발전, 공기업, 하이드로, 퀘벡은 뭐 단전이나 추심은 하지 않은 그런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어마무시한 미납, 체납금이 쌓였죠. 그 75년도, 6,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이 배경이. 그러니까 대규모 댐, 뭔가 저수지 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삶의 터전, 사냥터 뭐 이런 지역이 침수가 되고 일부는 동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발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75년 무렵에는 정부, 주정부와 이런 보상과 권리 인정에 관한 협약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그거겠죠. 이 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중재 역할을 맡은 이 상황에 대한 심층 리포트를 작성한 프랑스와 롤란드의 추천은 무엇이었느냐. 전력회사가 미납금 전액을 탕감해 줘라. 였고요. 골자는. 그게 안 되면 각 원주민 공동체가 이 체납액을 이전 이 관련해서 이전받은 부분을 논의해서 회수할지 말지 이거를 자체적으로 결정해도 된다. 이전해서 공동체가 논의한다면 탕감 쪽으로 당연히 가겠거니라는 생각을 한 걸까요? 롤란드 판사께서는. 아무튼 이 프랑스와 롤란드의 판결은 이것도 나름 판결이네요. 뭐 권고사항이겠지요. 그러나 판사 출신의 또 무게가 있으니까. 단순한 공공요금 체납이 아니라 원주민 자치와 화해 예 문제라고 해석한 그런 결정이다라고 볼수 있다고 하네요. 15개 공동체 합산 금액이 이렇게 2,500억 원 정도로 쌓였는데요. 대부분 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 빈곤에 놓인 사람들은 뭐 일부러 이렇게 체납한 건 아닌 거로 보여지죠. 또 참고 자료 맨 끝쪽에 보면 그 원주민 퍼스트 네이션의 이 리더 지도자급인 어떤 분의 의견이 인용이 됐는데 완전 탕감 이런 거에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내고 또 공기업 하이드로 퀘벡이 결정해서 해결할 문제인지 이것을 퍼스트 네이션 쪽으로 공을 넘겨주는 이런 조치는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탕감에 대한 그 캐나다 전체의 시각, 시선 이런 걸 우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하기는 더 언급하기는 가뜩이나 소외되고 마지널라이즈드 된 퍼스트 네이션의 입지가 더안 좋아지는 계기가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 판사의 판결 파격적이긴 한데 이게 퍼스트 네이션 입장에서는 어떤 시험 같은 생각도 들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1022님께서 와,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멋지네요. 실행이 되긴 될까요? 아까 그 원주민 지도자급의 인사가 한말 중에 댐 건설과 뭐 저수지 조성으로 소몰된 그런 피해 지역에 가까운 그 직접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에겐 탕감이 말이 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전기요금 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고 출신의 김스와 영국의 스팅, 두 사람의 노래 레스트, 떠나지 마 방금 들었고요. 스웨덴의 토벨로, 벨기에의 스토마이의 데플러, 꽃들이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날 붙잡고 말하더군요. 이봐 액돌,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야. 늘 여자들과 어울리지, 매일 파티를 즐기잖아.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아요. 나도 괴로울 때가 있는지, 나도 눈물 흘릴 때가 있는지, 가슴 깊이 파고드는 슬픔을 안고 있는지. 난 가수입니다. 노래가 내 업이죠. 세상은 내 노래를 들으려고 내게 돈을 주죠. 살사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의 하나로 추앙받는 가수 액돌 라보예의 대표곡 가수라는 제목의 엘칸탄테의 가사 첫 대목이죠. 쿠바에서 태어난 음악 살사가 미국 뉴욕에서 꽃피운 전성기. 액돌 라보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음색으로 살사의 독보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운한 삶을 투영한 노래로 살사를 비극의 서사로 확장한 신화가 되었죠. 물론 액돌 라보예 이전에도 살사의 비극성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라보예 이전의 살사 음악인들은 라틴 아메리카 내 사회적 불평등, 망명의 고단함과 저항을 이 거시적 관점에서 다룬 반면 액돌 라보예는 사적인 비극, 차별화된 비극성을 더했습니다. 엘칸탄테의 가사가 내포하듯이 예술가 개인의 파멸과 내면의 고독은 액돌 라보예가 드러낸 이 차별화된 비극성이었습니다. 1946년 푸에르토리코의 음악인 집안에서 태어나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간 17살의 청년 액돌 라보에가 살사를 만난 배경에 바로 파니아 레코즈가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태생으로 1964년 살사 음악 전문 레이블 파니아 레코드를 창단한 조니 파체코는 라틴 커뮤니티 로컬 밴드에서 노래하던 액돌 라보에를 스카우트하고 그의 레이블 소속 작곡가이자 악단장 윌리 콜론을 파트너로 붙여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미 소개한 바 있는 아티스트 듀오 윌리 콜론이 액돌 라보에와 손잡고 발표한 1967년 앨범 엘 말로는 살사 장르의 뉴욕 라틴 커뮤니티의 거칠고 위험한 세계관을 접목해서 단숨에 두 사람을 스타 반열에 오르게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살사의 황금기를 이끌며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콤비 음악을 쏟아냅니다. 공세적이면서도 유려한 콜론의 오케스트라를 배경으로 액돌 라보에는 그 특유의 쇳소리로 칼날처럼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동시에 비강을 울려 부드럽게 흘리듯 노래했습니다. 그 목소리로 흥겨운 살사 리듬에 묘하게 애잔한 서정을 부여했습니다.

1993년 6월 29일 불과 46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엑도르 라보에는 살사의 정점에서 살사를 노래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사랑하는 아들의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고 그의 집이 불타고 주사 감염으로 에이즈 확진을 받는 등 연이은 악재와 불행이 겹치는 와중에도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형벌처럼 닥친 운명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쇠진한 육체를 감추는 법 없이 무대에 올랐고 병들어 이 비감이 더 짙어진 목소리로 살사를 노래했습니다. 그는 살사라는 장르가 가진 세계관에 역설적인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육신을 거치며 살사는 삶을 찬양하는 춤곡, 나아가 그 비극과 허물을 위로하는 구원의 춤곡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1960년대 루벤 블라데스, 윌리 콜론, 셀리아 크루스와 함께 미국 뉴욕 살사의 황금기를 이끈 주역, 그리고 살사를 댄스

와 파티만이 아니라 삶의 비극을 노래한 서사로 확장한 아티스트 액토르 라보에 만나봤습니다. 그가 윌리 콜론과 함께하던 7년 정도의 시간 이후로 이제 홀로서기를 했는데요. 그 홀로서기의 기간이 한 75년부터 93년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 18년 정도였다고 하는데 한 8장 정도의 정규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장의 음반에서 한 곡씩 들어봤죠. 먼저 곡은 세 번째 솔로 앨범에서 엘 칸탄테 가수 앞서 본문에서 소개한 그 가사의 그 곡이죠. 78년도 물론 파니아 레코드에서 발매가 됐고요. 그 파니아 레코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뭐 네트워크죠. 우정의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음악가들의 공동체이기도 했지만 원래 작사 작곡은 루벤 블라데스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르려고 자신을 위해서 쓴 곡이었는데 그 사정이 사정인지라 우리 액토르 이 친구가 좀 어렵다고 하네. 앨범 판매도 부진하고 여러모로 좀 강력한 곡이 필요한데 라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의논을 한 가운데 이 곡을 주기로 했다죠. 그래서 원래 주인 말고 액토르 라보에가 이 곡을 부르면서 또 도움을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블라데스 같은 경우는 이후 인터뷰에서 제 주인을 만났다. 이 곡은 액토르가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또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가수 중에 가수 칸탄테 델 로스 칸탄테스라는 또 그런 칭호로 추앙도 받게 되는 예. 액토르 라보의 커리어에서 또 고마운 곡인 거죠. 가사 내용은 그러니까 본인의 삶의 어떤 그런 궤적과 좀 무서울 정도로 겹친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네요. 나는 어디서나 인기 있는 가수지만 쇼가 끝나면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후 이어진 그의 여러 인생의 그 부침 그런 것들 뭐 약물이나 에이즈 투병 아들의 죽음 등등 어제 그 칠레의 몽라펠테 소개하면서도 그 몽라펠테가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 뭐 이 치열하게 노래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냥 난 평범한 아줌마다. 몽라펠테 곡을 들으면서는 약간 이게 어떤 연극성에서 나온 장치일 뿐이다라고 느꼈는데 라보에는 그냥 그의 삶 자체가 이 노래 내용과 일치한 그런 모습이었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곡은 어제의 신문이라는 제목의 Periódico de Ayer. 어제의 신문, 신문지죠. 그러니까 연인에게 내쳐진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또 비유하는 그러니까 내쳐진 사람들을 위한 앤섬 같은 곡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기대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의 칸타우토레 두 사람의 70년대, 80년대 곡 각각 이어서 듣고 오죠.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가 부르는 오체아노 바다,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의 라 돈나 카노네, 인간 대포알이었던 여인. 두 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토킹뉴가 부르는 우 가데르누 공책입니다. 뮤지션 토킹뉴와 무딩뉴가 함께 쓴 곡, 1983년 첫 선을 보였죠. 노랫말도 노래만큼이나 유명한데요. 제목은 공책. 이 공책은 이 노래의 화자입니다. 일기장을 은유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신을 택한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늘 함께하며 비밀을 공유하고 슬픔을 덜어주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Sou eu que vou ser seu amigo, vou lhe dar abrigo se você quiser. Quando surgirem seus 널 변함없이 따를 누군가가 있다면 나야. 네가 처음 낙서를 하는 순간에도 네가 ABC를 도박도박 쓰며 공부할 때도 내가 있을 거야. 네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도 난 너의 곁에 있을 거야. 집, 산, 하늘에 뜬 구름 두 조각, 종이 맨 위에서 방긋 웃는 해를 그려봐. 너의 짝꿍이 될 누군가가 있다면 나야. 너의 고민을 내게 나눠줘. 시험을 볼 때도 너의 곁을 지킬게. 네가 흘린 눈물이 나의 종이 위에 뚝뚝 떨어질 때 나는 너의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가 될게. 그래, 너의 친구가 되어서 언제든 네가 원하고 너만 아는 은신처가 될게. 언젠가 네가 고운 숙녀로 자라기 시작할 때, 너의 인생이 회전목마처럼 돌아가기 시작할 때 넌 내게서 페이지를 찢어내기도 하겠지. 걱정 마. 네가 내 종이에 고백한 어떤 것도 난 누구도 보지 못하게 보관할 거야. 인생은 언제나 앞만 보고 달려가고 우리에겐 막을 도리가 없지.

그래도 하나만 부탁할게. 날 잊었다고 해도 너의 마음속 한구석에 날 내버려 두진 말아줘.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브라질의 Talking You의 83년 곡 O Caderno 공책 노래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이어진 2부 임희윤의 뮤직 설레와 함께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아티스트 유나의 랑잇 하늘 이 음악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2부 첫 곡은요. 스웨덴의 아티스트 쿠베의 Vuelvo al Sur, 나는 남쪽으로 돌아간다 전해드렸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와 페르난도 솔라나스의 작곡, 작사로 영화 수루 1988년 작품의 음악이었죠. 이 원곡의 전자음악가적 해석이었는데요. 제일 반가운 거는 이 앞에서 들리는 팝업 소리,

갈매기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날씨 때문에 7108님도 갈매기 소리가 체감온 기온 1도 낮췄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셨네요. 다행입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 후 보내주십시오.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임희윤 뮤직 저널리스트와 함께하는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0: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살펴서 공통분모를 가진 사례들을 재미나게 선별하죠. 문화평론계의 앙팡 드리블, 말과 글의 미친 드리블.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희윤 기자.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이 이슈로 조금 시끄럽다? 뭐 그렇죠. 그래미가 느닷없이 아시안 팝 부문을 만들었고 BTS가 올해 그래미는 출품 없다라고 일종의 보이콧 선언 같은 걸 했는데 전문가로서 뭐 의견을 내신 거 있어요?
1: 네, 의견을
0: 내긴 냈는데 네. 좀 셌나 보죠?
1: 냈다가 아니 저는 뭐 부드럽게 냈는데 네,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0: 그럼 여기서 또 리바이벌로 내시겠어요? 아니면 넘어갈까?
1: 아니,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 저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잘한 거고
0: 그렇죠.
1: 예, 전 세계 음악사 대중음악사를 통틀어 봤을 때 정말 입지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미라는 게 어쨌든 세계 1위 시장이 미국의 시상식이고 그동안 그래미를 바꾸려는 목소리 또 그런 목소리로 반영된 사례 같은 것들은 다 미국 또는 북미에서 나왔거든요.
0: 맞아요.
1: 더 위켄드가 뭐 보이콧 선언을 한다든지 어번이라는 장르 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련의 것들이 다 이제 이른바 본토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아시아에 있는 일개 아티스트가 이런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뭐 엄청난 일이죠.
0: 근데 뭐 상징적으로는 그런데 이미 BTS의 지위가 일개 아시아 출신 아티스트는 아니니까
1: 그러니까요.
0: 충분히 이렇게 힘의 균형을 확 흐트릴 만큼 힘이 있잖아요.
1: 그럼요.
0: 네. 그 힘을 행사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좀 시원하다. 요즘 그래서 그런지 뭐 너튜브 보면 예전 사례들이 막 이렇게 쇼트로 막 돌아다녀요.
1: 예전 사례.
0: 힙합 부문 새로 생겼을 때 윌 스미스가 뭐 어떻게 좀 소외된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에미넴이 뭐 가운데 손가락을 그래미에 치켜세운 뭐 이런 일화도 있고 그래미가 잘한 것도 많겠지만 못한 건 또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정말 많았죠. 시네이드 오코너부터 이미 91년에 보이콧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펄잼의 에디 베더는 상을 일단 받은 다음에 사전 보이콧이 아니라 받고 나서 그 상 가리키면서 이게 무슨 힘인지 모르겠다라고 일갈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별세한 글렌 헨사드 같은 경우에도 그 그래미 후보에 그 올랐지만 이 그래미라는 거는 철저히 상업적인 그 잣대로 하는 시상식이기 때문에 진정한 음악 바깥에 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0: 글렌 헨사드 같은 경우는 그 말을 하려고 그 자리에 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1: 그렇죠. 네. 더 위켄드는 일단 첫 마디를 그래미는 부패했다로 시작을 했었고
0: 더 그 위켄드가?
1: 보이콧을 얘기를 했을 때 영원한 보이콧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물론 그 뒤에 이제 화해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주로 영미권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뭐 이런 한국의 아티스트가 했다는 건 뭐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0: 이 신설 부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K-POP, J-POP, C-POP 뭐 이거.
1: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미가 하도 대단하다 이제 이보다 높은 시상식이 없어 보이니까 뭐 권위적이다 뭐 그래도 아카데미상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최고의 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원래가 별 볼 일 없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0: 저도 1997년부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사라지질 않네 그래미가. 그렇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이게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미국에 판 파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우리들끼리 칭찬해주고 우리들끼리 파티 벌리고 우리들끼리 상 나눠주자 이렇게 네.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 화내고 이러면은 자칫 견문발검 같은 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저 어차피 뭐 파는 사람들끼리 상 주는 건데 특히나

0: 논리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미에 아. 비해서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1: 그 그래미 그러니까요. 그래미 대안은 예. 없나? 라는 생각도 들고.
0: 네, 그래미 대안 없습니다.
1: 없잖아요. 네. 자, 오늘의 본론으로 가야죠. 오늘의 뮤직 설레 선곡 테마 뭔가요?
0: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막 덥고 너무 예.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시원하게 예. 우리가 가려면 두드려야 된다.
1: 두드려야.
0: 네. 가장 그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 역시 타악기다. 라는 생각이 이제 이르러가지고 네. 주제를 두드려라 그러면 괄호 열고 귀가 괄호 닫고 열릴 것이다. 로 잡아봤습니다.
1: 좋은데요?
0: 네. 네.
1: 과연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제가 오늘 정신이 약간 몽롱해가지고 네.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 몽롱한 네. 게 확 날아가게.
0: 그렇죠. 네. 귀가 열릴 것이다에는 이게 보통은 이게 드럼이 한 대잖아요.
1: 네.
0: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멀티탑 같은 것들이 나오는 곡들을 많이 골라봤어요. 그래서 잘 그 스테레오 환경에서 잘 들으시면은 정말 저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그 사이에서 많은 것들의 두드림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은 귀가 좀 더 열릴 것이다. 더 스테레오로 그런 의미도 담아봤습니다.
1: 옛날에는 그것만 해줘도 막 그냥 희열을 느끼고 그랬는데 드러머 드럼 키트의 그 톰톰이라고 그러잖아요.
0: 네.
1: 톰을 사이즈별로 이렇게 딱 나열해 놓고 그거를 이렇게 쑥 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0: 네.
1: 그럼 스테레오 환경에서 들으면은 이
0: 아, 그쵸.
1: 이게
0: 맞아요.
1: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드럼 소리가 훅
0: 맞아요.
1: 훅 지나가는 그 소리만 한번 들어도 우와 하면서 시원했는데
0: 맞아요.
1: 요즘은 더 현란하고 복잡한 뭐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을 쾌감을 주는 시대니까.
0: 그렇죠. 네. 저도 뭐 배워본 악기 중에서 제일 그래서 속 시원하고 재밌고 통쾌했던 게 드럼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그 다른 악기는 그냥 어쨌든 앰프를 통해서 나오거나 그냥 여기서 울려서 나오니까 네. 그런 느낌이 없는데 드럼은 실제로 제가 치는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적이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그 드럼 치면은 그 먼지 엄청 먹는 거 아시죠? 그
0: 몰랐어요. 어쩐지 목이 아프더라.
1: 네, 그러니까. 자. 오늘 첫 곡은 뭔가요?
0: 이 그룹은 드러머는 한 명인 그룹입니다.
1: 네. 예.
0: Imagine Dragons라는 그룹이고요. 예. 뭐 워낙에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락적인 애티튜드도 갖고 있고 전자음악적이거나 또 힙합적인 요소도 거침없이 사용하고
1: 네.
0: 그러나 무엇보다 굉장히 팝적인 멜로디까지 결합해내는 그런 전천후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Radio Active라는 최고의 히트곡이죠.
1: 네.
0: 네, 이 곡은 뭐 빌보드에서 뭐 기록도 세웠고요. 빌보드에서 네. 처음에 이제 96위로 싱글 차트 진입을 했다가
1: 네.
0: 이게 엄청나게 느리게 1위까지 올라갔어요. 역주행.
1: 아니, 1년 정도 걸렸어요.
0: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역주행의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1위도 많이 차지했었고 무엇보다 그 핫백 그러니까 100위권 안에 무려 87주 연속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종전 기록이 2008년에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였거든요.
1: 그것도 오래 있었죠.
0: 네, 이거를 깨고 2013년에 깨버린 거고 네. 이 뒤에 이 또 한참 걸립니다. 이 기록이 깨지기까지 2019년에 더 위켄드가 블라인딩 라이트를 깨게 되죠.
1: 네.
0: 이 레디오액티브 명곡입니다만 역시 라이브 실황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라이브를 할 때는 모든 멤버가 이제 뒤에서 북을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난타 공연 보는 것처럼 후반부에 북을 엄청나게 두드리는 게 그게 하이라이트고요. 이 레디오액티브 말고도 이분들이 타악기에 좀 진심인데 2014년인가 그때 롤드컵이라고 그게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었어요.
1: 네.
0: 게임 이제 총 세계 결승이죠.
1: 뭐 e스포츠 뭐 이런
0: e스포츠 네, 네. 네.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그 영상 보시면은 처음에 막 그 한국 전통 그 악사들이 나와서 대고랑 오고무를 엄청나게 두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댄 레이놀즈 보컬이 나와서 대고를 탁 두드린 다음에 네. 이제 워리어스라는 곡을 시작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쨌든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런 것을 만드는데 좀 일가견이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1: 드럼 퍼포먼스의 진심인 Imagine Dragons의 최고의 히트곡. 레디오 액티브. 오늘은 앨범 버전 말고 라이브 버전 골라오셨네요.
0: 네, 2014년에 레드락스 라이브 실황 버전이고요. 예. 뭐 사실 이분들의 모든 공연에서 레디오 액티브는 이렇게 난타의

0: 장이 된다. 이걸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거기 그 플로어톰 같은데 물 뿌려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네. 탁 치고 맞아요. 조명을 잘 받으면 네. 정말 멋있잖아요.
0: 엄청나죠. 진짜.
1: Imagine Dragons의 Radioactive 듣고 오죠.

0: 2014년 미국 콜로라도 덴버 인근에 있는 명소죠. 레드락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진 Imagine Dragons 라이브 실황에서 히트곡 Radio Active 오늘 이미은 뮤직 저널리스트의 첫 곡으로 선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와 너무 시원한 난타입니다. 멋지네요. 귀가 열리다 못해 뻥 뚫렸어요. 592님 이렇게 반응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타악의 진심인 락 명곡 하면 또 그 We Will Rock You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1: 그러게 네. 그러나요
0: 발구름하고
1: 네, 박수치고 네.
0: 박수하고
1: 네 수만 명이 네. 같이
0: 와 그게 원조인가 약간
1: 그러게요 네. 진짜 그런 발구르고 박수 소리만으로 엄청난 훅을 만들어낸 대단한 곡이죠 네.
0: 아무튼 좀 짧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오늘 두드려라 그러면 귀가 열릴 것이다 이 테마로 골라오신 이제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마침 오는 8월 20날에 네. 그 첫 내한 공연이 잡혀 있는데
0: 그렇죠
1: 이 미국 시카고 출신의 락 밴드입니다 토터스라는 네. 팀이고요 이제 포스트 락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포스트 락의 뭐 사실상 시조새 중에 한 마리로 새니까 제가 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고
0: 예, 예, 예.
1: 시조새 중에 하나로 이제 평가받는 그런 분들이고, 근데 이제 이게 포스트락도 여러 가지 하위 갈래가 있고, 특히나 1세대 포스트락과 2세대 포스트락은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터스 같은 포스트락이랑 뭐 시기어로스나 모과이나 뭐 익스플로전스 인더 스카이나 이런 팀들처럼 막 몽환적인 이펙터를 막 쌓아 올린 다음에 계속 반복하다 결국엔 빵 터지면서 한 8분 9분 동안 쭉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2세대 이후에는 포스트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토터스 같은 포스트락은 진짜 락의 그 어떤 락을 이용하지만 락의 다음 걸 보여준다 이런 의미여서 오히려 뭔가 클래식 현대 음악하고 또 많이 맞닿아 있고 일렉트릭 이펙터보다는 진짜 아날로그한 어떤 연주 같은 것들이 되게 중심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만큼 이 토터즈에서는 타악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멀티 타악이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로 뭐 스티브 라이히라든지 뭐 필립 클래스 이런 분들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서는 두 대의 드럼이 함께 마주보면서 연주하면서 다양한 어떤 그런 폴리리듬 같은 만들어내는 그런 명장면들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런 곡 중에 하나로 골라봤습니다. 1988년 명반이죠. TNT라는 음반에 실려있는 Swung from the Gutters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0: 공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 네, 8월 20일이니까 한 16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락 밴드라기보다는 그냥 락 앙상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0: 현대음악 그런 느낌. 같은 그런
1: 네,
0: 느낌이에요?
1: 네, 그렇죠. 뭐 딱 드럼, 베이스, 기타 이런 느낌이 아니고
0: 이 곡 정보를 찾아보니까 크라우트락의 영향도 얘기를 하길래 어디가나 이 크라우트락의 영향이 있구나 해서 미리 들어본 결과 실제로 이 드러밍이 얼마 전에 켄의 음악을 소개했었거든요.
1: 아, 네.
0: 그 야키 리베타 사이트인가 그 드러머 드러밍이랑 유사한 그 영향이 느껴져서
1: 맞아요. 그럼 모터릭 그
0: 모터릭이라고 하죠.
1: 그런 것들을 깔고 그 뒤에 또 다른 타악기 또는 드럼으로 멀티리듬을 깔아주는 어떤 이런 형식이 많죠.
0: 이들을 시카고 학파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른다며요.
1: 그렇게도 부르죠. 시카고
0: 학구적인 음악이야.
1: 포스트록 시카고 학파. 네.
0: 토테스의 Swung from the Gutters 두 번째 오늘 뮤직 설레 선곡입니다.

0: 쿼터스 이번 해에 이게 이번 달 말에 내한 최초로 내한하는 미국 시카고 출신의 포스트락 1세대 밴드의 Swung from the Gutters라는 곡이었습니다. 98년도 TNT 음반 수록곡이었고요. 혹시 이 곡 초반에 마림바 비브라폰 소리 나왔었나요?
1: 아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0: 네, 그래요. 네. 근데 이 곡은 그게 좀 부각되는 곡은 아닌 것 같아서.
1: 맞아요.
0: 마림바 비브라폰도 이들의 음악에서 역할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은 저는 이 2분 남짓, 2분 이상 이어지는 후주의 이 크라우트락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여기에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1: 70년대 그 약간 독일의 가차 없는 그런 느낌.
0: 네. 네. 모터릭.
1: 모터릭한 네. 느낌.
0: 자, 오늘 이미윤의 뮤직 설레 두드려라. 그러면 귀가 열릴 것이다. 이 테마로 고르신 세 번째 음악도 만나보죠.
1: 네. 지난달이었습니다. 7월 초에 이제 세계적인 음악 클래식 음악 축제죠. 런던에서 열리는 BBC 프롬스라는 축제에서 매년 뭐 특별한 무대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정말 화제를 모았던 무대가 있었어요. 바로 프로그레시브 락 특집 무대였었는데 이거를 그 메인 무대인 로열 엘버트 홀에서 2시간 이상 오롯이 영국 프로그레시브 락에 헌정한 무대를 그러니까 그 프로그레시브 락의 명곡들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해서 들려주는 그런 무대였었어요. 예. 그래서 뭐 영국이 자랑하는 뭐 당연히 핑크 플로이드라든지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라든지 많은 그룹들의 곡들이 연주가 됐는데 네. 가장 길게 연주된 게 바로 킹 크림슨이었습니다. 킹 크림슨의 데뷔 앨범에 실린 세 곡을 메들리로 해서 무려 10분 동안 연주를 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국 사람들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핑크 플로이드보다 더 그러네요. 길게 연주를 했으니까요. 예. 이 이후에 뭐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라든지 가디언에서도 굉장히 극찬이 나왔습니다. 네. 프로그레시브 락 진짜 옛날에 뭐 시쳇말을 꼰대 장르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다시 들어보니까는 정말 창의적인 장르였다. 라면서 별 4개 반짜리 리뷰가 나오더라고요.
0: 약간 젊은 리뷰원 그 평론가였나?
1: 예.
0: 하긴 시기적으로 꼰대 음악이라고 할 만도 하네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리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그레시브 락에 대한 반발로 그 네. 섹스 피스톨스 같은 그룹이 나오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펑크락이 태동이 됐죠.
0: 뭐 항상 정거를 밟고
1: 네, 그렇죠.
0: 아, 그래서 킹 크림슨의 음악을 또 골라오셨군요.
1: 네,
0: 이들도
1: 맞습니다.
0: 드럼이 점점 늘어났죠.
1: 맞아요. 방금 들으신 이 토터스의 네. 곡 같은 경우는 더블 드럼 체제의 네. 그런 편성이었었는데요. 네. 이 킹

0: 크림스는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바로 2014년부터 컴백해서 무대 활동을 재개하면서부터 2021년까지를 무려 트리플 드럼 체제로 갔어요. 세대의 드럼을 무대 위에 올리는 체제였었고요.
1: 전 두 대까지 보다가 네. 90년대 말인가? 하여튼 거기서 멈췄는데 네. 세 대까지 갔군요.
0: 맞아요. 제가 이제 실제로 두 번 킹 크림슨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이 드럼 세 대가 그냥 무대 뒤에 쫙 도열만 해 있어도 네. 대단한 위용인데 무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1: 그런...
0: 네. 보컬이 있어야 될 자리에 드럼 3대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1: 이게 다 로버트 프립의 그 리더의 결정인 거죠?
0: 그렇죠. 그분이 거의 독재자이기 때문에. 네.
1: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0: 의도가 있었겠죠. 뭐 어쨌든 뭐 그런 다른 뭐 화성 악기나 멜로디 악기로 해볼 수 있는 걸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한번 드럼으로 그냥 끝까지 가보겠다.
1: 4개까지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이지.
0: 아마 무대 그 사이즈가 안 나와서 4개 안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도 2015년에 파리에서 한번 봤었고 2018년에 도쿄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정말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세 대의 드럼이 무지막지하게 앞에서 그 다들 또 거의 비르투오조들이에요. 엄청나게 잘 치는 분들이
1: 명인들이죠.
0: 예, 정말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드럼을 두드려대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 장관 잊을 수 없는 그런 공연이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14년에 오랜만에 이제 무대로 컴백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트리플 드럼 체제를 처음 도입하게 된 거고 네. 그 초기의 실황이 마침 그 최근에 7월에 발매가 새로 실황 앨범이 발매가 됐어요. 네. 킹 크림슨은 이제 아시다시피 2021년에 활동을 멈추고 사실상 해체가 됐는데 네. 이 라이브 먼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뉴욕의 베스트 바이 시어터에서 열렸었던 공연 실황의 콘서트 마지막 곡 네. 21st Century Schizoid Man이라는 곡 준비해봤어요. 네. 잘 들어보시면 세대가 정말 그 스테레오 환경에서 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엄청나게 두드리는 거를 그 쾌감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1: 연주 시간이 9분 25초인가요?
0: 네, 좀 깁니다.
1: 10분 20의 버전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네. 버전일까 일단 들어보면 알겠죠.
0: 들으시다 보면 아마 네. 굉장히 텐션이 올라와서 짧게 느끼실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네. 킹 크림슨 21st Century Schizoid Man 뉴욕의 베스트 바이 극장 2014 라이브 실황 듣겠습니다.

0: 6044님께서 이런 음악 흐르는 여름숲 페스티벌에서 맥주 즐기고 싶다라고 코멘트 써주셨네요.
1: 네.
0: 기온은 25도로 맞춰주세요라고. 아, King Crimson의 21st Century Schizoid Man 2014년 뉴욕 라이브 실황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세대 드럼이 연주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음원이었고요. 나중에 개별 드러머들의 솔로 파트가 있었던 거죠.
1: 네, 뭐
0: 고루고루 솔로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그쵸. 뭐 솔로도
0: 헷갈리는데.
1: 하고 뭐두대 정도가 또 앙상블을 이루기도 하고 세대가 뭐 거의 총 공격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로버트 프립이 이제 철두철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록 베테랑 드러머들에게 어느 정도 맡겨놨겠지만은 상당히 직조된 그런 어떤 계산된 플레이 아닌가.
0: 계산된.
1: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자, 오늘의 선곡 테마는 두드려라. 그러면 귀가 열릴 것이다. 이미윤의 뮤직 설레. 이제 네 번째 곡 만나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곡이네요.
1: 네, 아까 두 번째 곡으로 토터스 이제 그 8월 20날에 좀 내한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이제 내한 소식이 있어요. 10월 초에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엑스뮤직 페스티벌이라고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인데 여기에서 국내 많은 팀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라인업 보고 소퍼커션이라는 그룹인데요. 이탁 앙상블입니다.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앙상블인데요. 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탁기만 네 대입니다. 그네 명의 탁 연주자로 구성된 그룹이에요.
0: 이거 보니까 전공을
1: 네.
0: 그러니까 타악으로 이제 대학에서
1: 네.
0: 공부하신 분이니까 약간 오케스트랄 퍼커션 뭐 이런 건가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공부를 했고 지금도 사실 현대음악 레퍼토리 위주로 그러니까 뭐 아까 스티브 라이히 얘기도 잠깐 나왔으면서 스티브 라이히부터 시작해서 새로 위촉되는 곡들도 많이 연주를 하는데 뭐 타악이라고 해서 리듬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마림바라든지 실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지어 뭐 통조림 깡통 이런 것까지 다양한 두드릴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0: 작곡가가 요청하면 그거 해줘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0: 통조림 깡통 쓰세요, 뭐 이러면.
1: 그렇죠. 현대음악에서는 그런 거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스스로 작곡해서 곡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마치 락밴드처럼.
0: 아, 그래요.
1: 네. 어쨌든 지금 99년에 결성이 됐으니까 25년 동안 여러 가지 뭐 그래미상도 받고 대표적인 현대음악 타악 앙상블로 꼽히고 있고요.
0: 소 퍼커션이라는.
1: 소 퍼커션. 이 이름이 독특하죠. 이 소는 사실 일본어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어에서 연주, 우리가 연주한다고 할때 연주가 엔소인데 거기에서 소를 가져왔대요.
0: 아, 그러니까 주자가 발음이 이제 소라는
1: 그렇죠. 네.
0: 일본식 발음으로.
1: 맞아요. 그래서 소, 뭐, 말 그대로 뭐, so much, so good처럼 소 퍼커션이라는 의미도 있고 퍼커션을 연주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 소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는

0: 두 손을 모아 기도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여기 또 오늘 곡은 함께 콜라보네요. 또 다른 아티스트가 있네요.
0: 맞아요. 미국의 그 캐롤라인 쇼라는 작곡가인데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30살에 퓰리처상 음악 부문을 받았어요. 역대 최연소 수상입니다. 8개의 목소리를 위한 파르티타라는 곡으로 퓰리처상 음악 부문을 불과 30살에 받았고요. 네네.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대중음악도 가리지 않아요. 카니에 웨스트, 그리고 뭐 나스, 뭐 로살리아 이런 분들의 앨범에도 참여를 했고 그런가 하면 전혀 완전히 현대음악적인 곡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소퍼커션과 함께 이분이 직접 보컬리스트로 또 작곡가로 참여를 한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1: 네, To the Sky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소 퍼커션의 내한 라인업에 캐롤라인 쇼는 포함이 안 되나요 이번에?
0: 일단 이번에는 네 분만 오는 것 같이 저는 봤어요.
1: 예, 일단 10월 그 달에
0: 엑스뮤직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저는 참고를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1: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네요, 이미은 기자님.
0: 네, 다음 저번에 못 나온 그 벌로 해가지고
1: 만회하셔야죠.
0: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 두드려라를 2탄으로 다음 주에 준비하실 건가요, 혹시?
0: 아니요, 두드리는 거 말고 뭐
1: 문질러라 뭐 이런 거.
0: 긁어라, 베어라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캐롤라인 쇼 앤 소 퍼커션의 To the Sky 이 음악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캡닌 씨, 아 제가 드디어 찾았어요.
3: 박하연 씨, 뭘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찾았어요?
2: 아니요, 제 인생 최고의 순간들을 찾았다는 얘기였어요. 아까 휴대폰 사진첩을 쭉 보는데요, 작년 미국 투어 사진부터 멤버들이랑 웃었던 순간, 맛있는 거 먹었던 인증샷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이걸 보니까 제가 잊고 살았던 행복한 순간들이 다시 떠올라서 뭉클했습니다.
3: 와, 그러네요. 우리가 기록하는 건 단순히 사진이나 글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과 순간까지 함께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부터 모든 걸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먹은 메뉴, 오늘 들은 노래, 오늘 마카야 씨가 실수한 흑역사까지요.
2: 아니 잠깐만요. 마지막 기록은 왜 필요한 거예요?
3: 마카야 씨의 흑역사는 너무 귀엽거든요. Hello, I'm DJ Camden. Here to capture and share the little moments that make our everyday life special.
4: Hello, I'm DJ Makaya, here to fill your days with laughter and save those happy moments together.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캠든입니다.
1: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리센느 Love Attack 이었습니다.
0: 네, 마카야씨, 우리가 오늘 오프닝에서 기록하는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이게 일상을 기록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캠디랑 막디가 일상을 기록하는 편인지 좀 궁금한데.
0: 네.
1: 좀 기록하는 편이세요?
0: 아닌 것 같아요.
1: 어, 아니에요?
0: 네, 저는 웬만해서는 그냥 일상을 좀 즐기는 편이지 막 오히려 이걸 기록해야겠다라는 이게 생기면 뭔가 프레셔도 조금 제 자신에게
1: 프레셔.
0: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1: 아,
0: 지금 자주 기록하시는 편이세요, 마카 씨는?
1: 전 뭐 특별한 곳 가면 그래도 기록은 남기는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놀러 갔어요.
0: 네.
1: 그러면 뭐 사진 하나 정도는 약간 찍어놓고 셀카를 조금 찍죠. 셀카를 나중에 올리면 좋으니까.
0: 근데 저도 아이돌로 데뷔하고 나서
1: 네.
0: 이제 어딜 가면 셀카부터 나와요.
1: 사실 그렇죠.
0: 이게 원래는 뭔가 이 풍경을 먼저 찍고 뭐 오늘 얼굴이 좀 괜찮다 하면은 그냥 셀카를 찍은 그런 편이었는데
1: 네.
0: 이제는 뭔가 이 셀카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익숙해져서 그런지 뭔가 셀카를 먼저 찍게 돼요, 저는.
1: 셀카를 그, 먼저 네.
0: 그 이쁜 풍경보다.
1: 야, 역시 Born to be idol.
0: 그런 것 같아요.
1: 저도 진짜 데뷔 전에는 셀카를 찍는 용도가 엄마한테 보내는 것밖에 없었는데.
0: 저도 그런 용도.
1: 근데 이제는 진짜 뭐 예쁜 거 보면 셀카 좀 찍게 되고
0: 같이 찍고 막
1: 네, 약간 네. 이거 보여주면 또 좋아하겠네.
0: 그쵸.
1: 이런 생각도 하고 확실히 저희는 SNS에 좀 기록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또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어플이 있다 보니까
0: 네.
1: 거기에 생각보다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뭔가 많이 말을 하죠.
0: 그쵸.
1: 어떻게 보면 일기장 같은 느낌으로 쓸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긴 해요.
0: 네.
1: That's what I'm saying. 자, 그러면 기록을 한다면 어떤 걸 기록하는 편이에요? 뭐 많이 안 한다 하긴 했는데
0: 네.
1: 혹시 기록을 뭐 할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가끔.
0: 네.
1: 그러면 뭐 어떤 걸 기록하세요?
0: 아, 전 요즘은 제가 몰랐던 단어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그리고 뭔가 이 단어를 이 곡에 뭔가 녹여내면 멋있겠다. 아니면 뭐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단어들이 이제 듣거나 아니면 보면 그냥 바로 좀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는 편이에요.
1: 오호.
0: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리스트들이 있는데.
1: 네.
0: 가끔 이제 가사를 쓰다가 생각이 안 나면 그 리스트를 한 번씩 오픈하곤 합니다.
1: 혹시 리스트에 있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0: 오케이. 하나만 해드릴게요.
1: 사실 저희가 뭐 라디오에서 대본 리딩을 할 때 가끔씩 캠디가 그 단어 좀 멋있는데요? 이러면서 적어놓긴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여기서 좀 멋있는 단어
0: 네,
1: 하나 알려주신다면.
0: 멋있는 단어 있습니다.
1: 뭔가요?
0: 뚝배기.
1: 뚝배기. 맛있죠. 뚝배기 뭐 먹으면.
0: 네. 지금 제일 먼저 보인 게 이거예요. 아, 근데 이게 뚝배기. 아니, 왜냐면 저는 약간 랩쓸 때 되게 약간
1: 파차람을 좋아하잖아요. 파차람 킬러잖아요.
0: 아니, 약간 그 터지는 소리를 되게 좋아하고
1: 뚝뚝뚝
0: 뚝배기 괜찮지 않아요, 되게.
1: 아, 근데 딱 캠디 스타일이에요.
0: 뭔가 뚝배기 불고기
1: 뚝배기.
0: 뭐
1: 뚝배기. Yeah, 나는 캠디 이건 뚝배기. Yeah. 이렇게 뚝배기 나중에 잘 쓸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0: 네?
1: 아니면 기록을 안 해놔서 후회됐던 순간이 있는지.
0: 아, 근데 있잖아요. 항상 되게 예쁜 풍경을 보잖아요.
1: 네.
0: 아, 그럼 그 눈으로 담긴 풍경이 항상 사진을 안 담기는 걸 아시죠?
1: 맞아.
0: 그렇죠. 가끔 그 생각해요. 뭔가 저희가 또 LA 갔었을 때
1: 네.
0: 그 천문대인가?
1: 아, 그렇죠? 맞아요.
0: 거기 가가지고 저희 막 되게 예쁜 야경 봤잖아요.
1: 맞아요.
0: 다 같이 그
1: 산 속에서.
0: 네. 그래서 다 봤는데 내 눈에선 너무 이쁘게 보이는데 사진을 너무 안 담긴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많이 안 했단 말이죠, 생각보다. 근데 뭔가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면 오히려 그래도 찍었을 걸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1: 근데 이게 핸드폰이 밤 하늘을 잘 못 찍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게 그래도 제가 뭐 찾아봤는데 뭐 세팅이 있긴 하대요. 뭐 조금씩 뭐 조절해서 하면 예쁘게 찍을 수 있다는데 사실 그 정도로 저희가 똑똑하진 않잖아요. 네, 저희는 뭐 그냥 뭐 사진 찍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옵션이 많이 뭐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걸 기록하고 싶다 하시면 제 생각에 그런 걸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라이팅이랑 뭐 시간대에 따라서 핸드폰에 잘 담기는 세팅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아보시면 사진으로 네. 더 예쁘게 기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0: 네. 그럼 그 기록으로 저희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요.
1: 오케이.
0: 자, 해보겠습니다. 자, 어릴 적 일기 쓸 때 매일 일기 쓰는 편 아니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몰아 쓰는 편이다. 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자, 1번, 2번. 자, 하나, 둘, 셋.
1: 2번.
0: 1번. 1번.
1: 1번?
0: 1번, 1번, 1번.
1: 어, 전 2번이에요. 네. 캠디는 맨날 썼어요?
0: 네, 어릴 때는 맨날 썼습니다.
1: 오, 진짜요? 네. 오, 부지런 캠디.
0: 맞아요, 부지런했습니다.
1: 와.
0: 왜냐면, 일주일에 만약에 한 번씩 몰아 쓰잖아요?
1: 네.
0: 기억이 안 나요.
1: 아. 그러면 제가 또 경험자잖아요.
0: 네.
1: 제가 몰았으면 이게 어릴 때는 숙제잖아요.
0: 네.
1: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네.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0: 아, 진짜 얘기를 만들어냈어?
1: 어느 정도 하루가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뭐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 우리 화요일에 뭐였지? 그러면 아, 몰라 몰라 몰라. 화요일 이게 어떻게 기억해? 그러면 그치 나도 기억 안 나. 그냥 뭐 알아서 쓸게. 이렇게 하고 뭐 살짝씩 디테일을 추가하는 거예요. 뭐 엄마랑 같이 책을 읽었다. 아, 그 수요일은 아빠랑 같이 그러니까, 공원을 갔다.
0: 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크게 잡진 않고
1: 네.
0: 그 틀 안에서 그쵸, 좀 그쵸. 사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 왜냐면 분명히 그걸 했을 거예요 그날에 매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특정 디테일로 잡는 거죠.
0: 마카시 어릴 때부터 잔머리가 좋으셨네요. 네.
1: 이게 잔머리가 좋아야 인생을 네. 좀 더 쉽게 살 수 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디벨롭을 했거든요.
0: 네.
1: 캠디는 그러면 그냥 혼자 매일 쓰고 싶어서 쓴 거예요?
0: 네, 저는 그냥 제가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 모두 다 그냥 솔직하게 다 썼습니다.
1: 솔직하게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것 때문에 넣으신 거 아니죠? 솔직하게라는 디테일은
0: 얘기는 솔직해야죠.
1: 저도 솔직히 한 거예요. 그냥 그 매일 하는 거를
0: MSG가 좋아요.
1: 네, MSG. 네, 한국은 또 라면이 맛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또 MSG.
0: 그래서 그런 거다.
1: 네. 저는 항상 까먹었었어요.
0: 왜냐면 저는 항상 일기 쓸 때 그 위에 날씨 그 이렇게 네 개 기호가 있잖아요. 전 그거 동그라미 치는 맛으로 일기를 썼거든요.
1: 아, 저는 그걸 또 맞추는 맛으로 한 번에 몰아서 썼습니다. 아, 화요일에 뭐였지?
0: 아주 네. 일기가 본인한테는 퀴즈였네요.
1: 네, 그 맞습, 되게 맞아요.
0: 되게 무슨
1: 제 자신에 대한 퀴즈.
0: 뭐 되게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야.
1: 가끔은 그냥 못 쓸 때도 네. 있었어요.
0: 아, 네, 왜냐면 그럴 것 같았어요.

0: 몰아 쓰면 힘듭니다. 몰아 쓰지 마세요, 여러분.
1: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과의 즐거운 일상을 기록하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메시지를 많이.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제 봐도 반가운 분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킷 넘버2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성우 강영호 박지음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유명할 성우 강영호입니다.
2: 음악할 때 성우 박지음입니다.
0: 예. 네, 저희가 또 앞에서 기록하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두 분은 일상을 기록할 때 글로 쓰는 편이세요? 아니면 사진으로 기록하는 편이세요?
2: 예전에는 사실 저도 기록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0: 네.
2: 근데 이게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네.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0: 네.
2: 그래서 친구가 사진이 남는 거야 라는 얘기를 되게 저한테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좀 사진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진만 남기면 기억이 또 안 날 수 있으니까
0: 네.
2: 사진과 함께 이날은 뭐 누구랑 뭐 한 날 약간 이 정도는 가볍게 남기는 것 같아요.
4: 사진 밑에 그 코멘트를 다는 거예요?
2: 네. 그런 식으로.
0: 근데 되게 좋은 방금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하면 희석?
2: 기억이 희석된다.
0: 아, 기억? 그걸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4: 뚝배기가 희석된다.
2: 뚝배기가 희석되면 안 되는 거
0: 아니죠? 기억이 희석된다.
4: 네.
0: 좋네요.
4: 좋네요. 오케이. 영호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5: 저는 사진보다는 글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글 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0: 네.
5: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글도 좀 이렇게
4: 그쵸.
5: 잘 써놓고 싶고.
4: 그렇죠, 그렇죠.
5: 허영심이 좀 강해가지고.
4: 네. 좀 약간 난 맨날 이기서. 이러면 이게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약간 나랑
2: 그쵸.
4: 난 너랑 달라라처럼 느낌이 들려지거든요.
2: 그쵸.
5: 나는 맨날 네. 사진 찍어.
4: 그렇죠. 사진 찍어 하면 뭔가
1: 나도 사진 찍어.
0: 네, 왜냐면 사진은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되잖아. 글은 다르단 말이야.
4: 글을 쓴다고 하면 저 친구 좀 똑똑하구나.
5: 그렇죠, 그렇죠.
4: 이게 좀 느껴지긴 해요.
0: 무슨
5: 약간,
0: 말인지 알 것
5: 같아. 이미지 메이킹.
4: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시작할게요.
6: 지난 시간 닥터 선보의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이번에 눈을 떠보니 사무실 복사기 앞에서 호되게 혼나는 중이었다.
7: 누가 복사기 터널 터뜨렸어? 새 걸로 바꾸면 되지 왜 흔들어 그걸? 킹호텔 인턴 다 어딨어?
8: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아니 내가 킹호텔 인턴이라고?
7: 구원 인턴 나캠든 인턴 사고친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어?
6: 그렇다. 킹호텔의 까칠한 후계자 구원과 미소천사 호텔리어 천사랑의 달콤살벌한 성장 로맨스를 그리는 드라마 킹더랜드에 소환된 케이. 그리고 재벌이세 구원은 킹호텔의 인턴으로 위장 취업을 한 상황.
8: 잘못했습니다.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4: 오케이. 내가 킹호텔 후계자 재벌이세 구원이란 말이지. 네가 왜 죄송해? 뭘 잘못했는데? 원인을 찾지 않고 아랫사람만 잡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복사기 제때 교체 안 해준 회사 잘못이죠.
7: 참나. 인턴 주제에 네가 지금 어디 회사를 들먹여? 이거 싹 다 치우고 니들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지 마.
4: 네? 잠시만요.
7: 어쭈?
8: 따르릉 따르릉.
4: 아 전데요. 영업팀에 청소하시는 분들 보내주시고 복사기도 새 걸로 보내주세요. 회장님 비서실 최이사님.
7: 최이사님? 회장실 비서실에 연락했다면은 실례지만 뉘신지 혹시 우리 회사 회장님 아들이십니까?
4: 네 맞습니다. 제가 구원 인턴 아니 구회장님 아들 구원입니다.
6: 이렇게 인턴을 구하다 재벌 2세의 정체가 들켜버린 K. 다음날부터 킹호텔 본부장으로 호텔에 출근하게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마주친 건 호텔리어 천사랑의 친절한 미소였다.
9: 킹호텔의 스마일 퀸 미소천사 호텔리어 천사랑입니다. 제가 체크인 담당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0: 뭐야 앵무새니? 했던 말 또 하게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게 하고.
6: 천사랑의 친절한 미소에 반하고만 K. 킹호텔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진상 고객에게 화가 나기 시작한다.
8: 그래
4: 이 재벌 2세 구원이 나의 소중한 직원들을 진상 고객으로부터 구원해준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뭡니까? 뭐냐고 묻잖아요.
11: 본부장님, 여기 계신 배우님이 유명하신 모성애 배우님이신데요. 무료로 디럭스룸에서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면 호텔 홍보해주신다고 해서 규정외의 상황이라고 설명드린 중입니다.
10: 나 누군지 몰라? 나 모성애 배우야.
4: 천사랑 호텔이요. 여기 근무한 지 몇 년 됐어요?
11: 7년 됐습니다.
4: 경력이 7년인데 이런 진상 고객 하나 처리 못해요? 국민 엄마라는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좋은 방에서 잔다고 행패 부리는데 그런 게 도둑놈 심보라고 왜 말을 못해요?
12: 백마탄 왕자님이다. 수근수근. 재벌이세 구원이 우리를 구원해주네. 수근수근.
6: 그렇게 백마탄 왕자처럼 호텔리어 천사랑을 구해낸 K. 천사랑이 멋진 K에게 감동받은 그 순간 찬란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열렸다.
4: 이 재벌 2세 구원이 킹호텔의 소중한 직원들을 끝까지 지켜줄게요. 그럼 안녕.
2: 아니요. 이런 뭔가 재벌 2세 캐릭터가 생각보다 네. 엄청 잘 어울리시는데요.
4: 아 진짜요?
2: 네. 굉장히 원래 평소에 되게 유쾌하고 되게 약간 좀 다정하신 성격이시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캐릭터 말투를 너무 잘 살리시는 것 같아요.
4: 감사합니다. 재벌 2세가 꿈이거든요. 네, 제 죽음이기 때문에.
2: 아 죽음이어서.
0: 아, 근데 좀 계속 이제 앞으로 여자 캐릭터를 해야 되는데.
2: 근데 여태껏 하신 캐릭터 중에서 네. 오늘 천사랑 제일 예뻤어요.
4: 맞아요. 오늘 진짜 약간 스마일에 따라
2: 스마일 퀸
4: 어울렸어. 왜냐면 보통 약간 좀 약간 고함 지르는 여자 캐릭터를 많이 하셨는데
2: 이런
0: 식으로 맞아요.
4: 오늘 좀 스위트한
0: 비현실적인 사람인데 오늘 좀 현실적인 사람. 그렇죠.
4: 오늘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0: 오늘 영훈님께서 되게 열일하실 것
4: 같아요. 그러니까
0: 오늘
2: 진상 여배우부터
0: 해가지고 진상 이중 세트.
4: 진상 이중
0: 세트. 그러네.
4: 아 그래도 너무 잘했다.
0: 진짜.
13: 나날이 늘고 있다.
4: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웃음이 사라진 킹그룹의 후계자와 웃음이 무기인 호텔리어가 만나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킹덜랜드에 다녀왔는데요. 네?
0: 드라마 킹덜랜드는 최고급 호텔인 킹호텔을 배경으로 까칠한 재벌 2세와 스마일 퀸 호텔리어가 함께 일하며 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준호, 윤하의 설렘 가득한 케미는 물론 달콤하고 유쾌한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4: 네, 이 호텔리어 킹덜랜드. 네. 네, 드라마 속 설정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호텔리어인 천사랑이 스마일 퀸으로 불릴 정도로 미소로 일하잖아요. 이 미소가 아주 뛰어나신 호텔리어신데 자, 우리 삶에 누군가의 미소 덕분에 하루가 좋아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사람의 미소가 되게 심플해도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13: 그리고 좀 있어요. 멋있는 말인데요. 네.
0: 네. 이건 별로 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아무튼 제가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2: 네.
0: 되게

0: 이게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주변에 꼭 해피바이러스 같은 이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웃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어지는 되게 웃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되게 귀여우면서도 근데 이제 막 중간에 이렇게 미소 한 번씩 하면서 형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동으로 제가 웃음이 납니다.
1: 아하.
0: 네.
2: 제가 듣기로는 이거 약간 사랑인 것 같아요, 이거는. 형 듣는데 나도 모르게
0: 근데
2: 웃음이.
0: 형을 형.
2: 오, 발음이 되게
0: 네.
2: 귀여우시네요.
3: 형으로 가야 되는
1: 아, 진짜
3: 거죠.
1: 애교가 되게
0: 캐나다에서
1: 많으신가 봐요.
0: 왔어요. 네.
2: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아, 그러면 웃음이 퍼질만 하긴 하겠네요.
0: 그렇죠.
2: 약간 귀여우면서도 약간 서투른 그 한국말이.
0: 아, 그렇죠.
2: 아, 뭔지 알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너무 웃음이 나요.
2: 우리 지음님은.
0: 지음님이야말로 되게 약간 미소를 되게 잘 하시는
1: 아, 그런가요?
0: 그런.
1: 아, 그건 사실 워낙 여기가 즐거운 곳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가 좀잘 나오는 것 같고,
0: 극찬이십니다, 극찬.
1: 평소에는 사실 저도 막 그렇게 엄청 잘 웃거나 그런 타입이 아닌데, 제가 예전에 서비스업을 되게 많이 했던
0: 네.
1: 경험이 있어서
2: 오, 네.
1: 가끔 아침에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2: 네.
1: 되게 정말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는 직원분들이 있어요.
2: 아, 진짜로.
1: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2: 네.
1: 그러면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그날 하루가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2: 네, 맞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오케이. 이야기 재미있게 나눠봤고요.
3: 네.
2: 아, 많이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킹더랜드 OST 두곡 이어집니다. 정승환 너에게 다 할게 그리고 펀치 Keep Me Busy까지 듣고 올게요.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케인 넘버 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천사랑의 친절한 미소에 반하고만 K.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친절하다. It means to be kind, warm, and considerate toward others. In English, it's similar to be kind or to be friendly.
0: 네, 오늘의 한국어 친절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친절하다.
3: 친절하다.
1: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2: 내가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은 정말 친절해.
0: The owner of the cafe I usually go to is really kind.
3: 마카야는 캠든에게 간식을 친절하게 나눠줬어.
0: Makaya kindly shared his snacks with Camden.
2: 아, 진짜요?
4: 근데 진짜 마카야가 진짜 많이 먹지만

0: 진짜 양보를 잘해요. 오~
1: 진짜 잘해요. 많이 나눠주시는군요.
0: 특히 네. 그리고 자기가 먹지도 않고 그 첫 입을 되게 주는 편이에요.
2: 첫 입을요? 와 진짜 친절하시네요.
3: 왜냐면
1: 오늘의 추구미
3: 이게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어 나 먹어봐도 되는데 왜냐면 아직까지 안 먹어봤는데 나는 아~ 지금까지 먹었고 안 주기에는 또 그렇고 근데 처음부터 먹이면 처음부터 먹이면 먹어봤잖아요.
0: 네. 오케이. 그걸 내가 이제 알게 됐네.
3: 아니, 물론 캔디형은 좀 다르고 이건 제 동생들이랑 쌓은 노하우고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니까 나눠주는 네, 입장이 된 거죠. 이제
1: 오늘도 한 수 배웁니다.
0: 네. 네. 아, 진짜로요. 네, 친절하다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네. 네, 나는 친구, 가족에게 친절한 스타일 아니면 무심하게 챙겨주는 친데레 스타일 이 둘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3: 친데레 일단 영호님 바로 알 것 같은데
2: 두 분은 어떠세요?
0: 저는 좀 친구 가족분들한테는 친절한 스타일. 오~
3: 네. 저도 친구 가족한테는 좀 친절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막 무심하게 보일 이유가 없으니까 그쵸. 이미 다 친하고 그냥 친절하게 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네. 오히려 과한 친절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무심한 스타일.
2: 그렇군요. 네,
0: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2: 저는 친구랑 가족이랑 조금 달라요.
3: 진짜요?
2: 네, 친구들한테는 좀 친절한 스타일인데 가족들한테는 약간 챙겨주긴 하는데 무심하게 챙겨주는 편이에요.
0: 진짜요?
2: 뭔가 부끄러워요. 오히려 가족들한테 막 이렇게 친절하게 뭘 해주기보다는 네. 이렇게 챙겨놓고 그거 내가 했어. 그거 엄마 그거 뭐 내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거 내가 다 해놨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저는 왜냐면 저희가 또 사춘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항상 네. 사람이 살 때마다 그때 되게 무심했던 게 지금 생각나요. 저는
2: 기억이 나죠.
0: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계속 엄마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너무 건방진 저의 모습을. 그러니까 제 기질 너무 되게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그냥 엄마 볼 때마다 되게 뭔가 너무 잘해주고 싶고 친절하게
2: 해주고 싶고
0: 막 왜 계속 그게 생각나더라고. 너무 미안해.
2: 너무 늦어지네요.
3: 왜냐면 캠디 어머님은 쌍둥이를 낳으셨기 때문에 사춘기가 더블로 오셨을 거예요.
0: 근데 제가 좀 더 말 안 들었어요.
3: 아 그래요? 네.
0: 형은
3: 좀 조용한 스타일이긴
0: 괜찮은
3: 하잖아요.
0: 스타일이었어요. 네, 사춘기를 좀 잘 이겨낸 스타일이고.
3: 김디가 잘못했네.
0: 아 근데 저 그렇게 또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3: 아 그래도
0: 지금 생각해 보면 좀
3: 이제
0: 그랬다.
3: 보면 좀 어른이 되고 나서 성숙해지니까 아 그때 내가 너무 어렸구나.
0: 내가 왜 그랬지 진짜 막 이런 정도.
3: 영호님은 뭐 네. 무심한 친데레 스타일.
1: 예,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저는 딱 그거죠. 네.
3: 아, 근데
0: 깔끔하네요.
3: 친한 사람한테는 진짜 잘해주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무심한데 누군가는 제 무심함을 보면서 따뜻하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제 무심함을 보고 차갑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툭툭 건네도 이 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푸는지 어떻게 마음을 여는지 아는 네. 거고 전혀 모르거나 좀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 사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게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3: 그러네.
0: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우리는 말 한마디로 힘을 얻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다음 중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말 한마디에 친구의 지갑이 열린다.
5: 열려라, 참깨.
4: 2번, 말 한마디에 달콤한 간식이 생긴다.
5: Oh, that's so sweet.
4: 3번, 말 한마디에 용기가 생긴다. 4번,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0: Yeah.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1: 천냥 빚을 갚았는데 뭐죠?
3: 너무 행복한 거죠?
2: 아 빚이 없어져서
3: 네. 약간 말 한마디에 천냥?
2: 너무나 행복한 그 기분을
3: 그렇죠 이런 느낌 네. 너무 좋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을

0: 수 있으면 아유,
1: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2: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네, 그러면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Ascender, We Belong Together 그리고 한지효, Emotion까지 이어집니다.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the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2: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3: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0: 쌈쌈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1: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and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0: 오케이, 그럼 메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퍼피 UU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 이번 주부터 인턴을 시작하게 됐어요. 첫 출근하는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3: I'm starting an internship this week. Please wish me luck on my first day at work.
4: 와우!
5: 인턴.
4: 와우.
0: 아까 저희가 또 우리 인턴 얘기를 읽었었잖아요.
5: 나 캠던 인턴!
0: 아,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야 될 텐데.
6: 그렇죠. 그러게요.
0: 사실 인턴이란 게 좀 힘들죠.
6: 맞아요. 네.
1: 맞아요.
0: 아하. 네, 일단 뭐 사소한 일들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듣긴 했는데.
6: 그쵸.
0: 사실 이건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죠. 근데 네. 과연 우리의 회사에서 첫 출근, 첫 일은 어땠을지가 궁금한데요.
6: 오, 두 분의 첫 네. 데뷔 무대 혹시 기억하세요?
0: 아, 쇼케이스.
1: 아, 네.
0: 데뷔 쇼케이스 오, 너무 기억나죠.
6: 오, 어떠셨어요? 아,
1: 힘이 바짝 들어왔어요.
0: 네. 진짜 지금의 안무가 지금 진짜. 안무가 그때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아. 근데 그때 힘을 훨씬 더 많이 줬어요.
1: 진짜로.
0: 네. 진짜 원래 춤을 출 때 그 뭐 네. 힘을 줬다 빼라고 많이 말해요.
1: 네, 왔다 갔다.
0: 주고 빼고 주고 빼고를 해야 춤이 재미있다. 근데 그때는 무조건 100%로 줬죠.
6: 아, 네. 힘 약간 네. 이런 느낌인가요?
0: 심지어 춤에 웨이브가 있는데 그 웨이브가 거의 뭐 시멘트로 변하듯이 저희가 엄청 긴장해가지고 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캠디는 그래도 그 TV쇼에서 경험이 네. 있었어요.
1: 예, 네, 아, 근데 그래도 뭔가 또 다시 데뷔를 하다 보니까
0: 다른 느낌이구나.
1: 다른 느낌으로 또 되게 긴장을 했어가지고 저도 몸이 굳었죠.
0: 맞아요. 그때 실수한 거가 있냐고 물어보면 기억은 솔직히 안 나요.
1: 맞아요. 실수는 아닌데
0: 실수는 있었을 거예요. 네, 제 기억은 안 나는데 무조건 하나 있었을 거고 없었으면 아마 표정이
1: 마카시 표정이 네. 진짜 귀여워요.
0: 되게 진짜 집중하는 진짜, 표정이었을 거예요.
1: 아, 저 오랜만에 이따가 다 퇴근하고 봐야 되겠네요.
0: 아, 네.
1: 한번 찾아보세요. 마카야
6: 아직 나오나요? 네.
1: 마카? 네?
6: 땡튜브에 찾으면 나오나요?
1: 네, 마카야 온앤온 직캠.
0: 아, 와, 와, 그거 진짜.
1: 온앤온 직캠.
0: 오케이. 와, 제가 가끔 뜨거든요. 최대한 빨리 빛의 속도를 없애버립니다. 아. 아, 왜냐면 표정이 너무 집중 모드예요.
6: 아,
1: 야,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마카가 눈도 엄청 땡그랗고 크잖아요.
6: 네, 네.
1: 근데 눈이 더 커져요 여기서.
0: 맞아요. 아, 집중을 하자고 네, 카메라를 찾으려고 하니까 눈이 그냥 무슨 놀란 애기처럼.
1: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쓰담쓰담 칭찬해 드려야죠.
0: 맞아요, 맞아요.
1: 자, 그러면 아이디를 어떻게 한번 줄여볼까요?
0: 퍼피 유.
5: 퍼피 유.
1: 퍼피 유.
6: 퍼피 유.
1: 오케이, 오케이. 퍼피, 한번 가보겠습니다. 퍼피. 네. 5, 6, 7, 8.
0: 사랑하는

0: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1: 자, 이렇게 또 쓰담쓰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2: 네,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3: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 정답은 바로바로바로
3: 바로바로바로
0: 4번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1: 예.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함께해주신 영호님, 지은님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그럼 끝곡으로 세븐틴 같이 가요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1: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K-pop 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Who's your bias? I'm your bias. Bias 원래는 이 뜻이 편견, 뭐 치우침이라는 뜻인데요. K-pop 팬들 사이에서는 바로 최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뭐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Who's your bias? I'm your bias. 너의 최애가 누구야? 바로 나지. 이런 귀여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브닝 스페셜이 여러분의 English bias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2시간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의 첫 곡입니다. David Guetta, Titanium featuring Sia.

0: 8월 4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최애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최애 영화는 또 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제 저는 최애 음식 고르라고 하면 진짜 고민 한 10시간 해야 되는데요. 최애 영화는 망설임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Back to the Future이라고 해서 시간여행 영화인데요. 그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쯤이면 이제 날아다니는 차는 아니어도 이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약쯤은 나올 줄 알았는데 10년만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영님이요. Absolutely. ES is my English bias 하셨습니다. 영원히 바이어스 해주세요. 2673님이요.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유쌤 음식 바이어스는 족발. 딩동댕 빙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최애 영화 얘기도 지금 잠깐 했는데 한 분 모셔야겠습니다. 왠지 미국에서 왔으니까 최애 영화가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거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투캅스 우레메일 것 같은 크리스틴 쌤 모시겠습니다. 쌤 이런 영화 아세요?
1: Of course.
0: Oh, you do.
1: You know, I love a really good action movie. Oh, I love an action movie. Uh-huh. I like thrillers. Uh-huh. I like drama. I comedy, all of it. But I do like a really hardcore action movie.
0: 와, 왠지 쌤은요, 뭔가 로맨틱하고. 아니면 조금 많이 가면은 로맨틱 코미디 정도?
1: Yeah. Oh,
0: 롬컴스를 좋아할 것 같은데.
1: Oh, no.
0: Action을 좋아하시네요.
1: You know, a revenge movie. Action, revenge.
0: 맞아요.
1: Yeah.
0: 요즘에 쌤이 좋아하시는 장르를 잘 들어보잖아요. 이런 분이셨어? 싶을 정도입니다. Al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2: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stepped up pressure on oil companies to lower gasoline prices. Citing their windfall profits from soaring oil prices, he said they should help alleviate the burden on consumers.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회사들을 향해 휘발유 가격

0: 가격을 낮추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일부 업체의 막대한 이익을 지적하며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만큼 소비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Denmark has broadened the scope of military conscription to include women amid mounting security concerns. From Russia's threat to Trump's push to annex Greenland, among the fresh recruits is Princess Isabella, who stands second in line to the Danish throne.
0: 덴마크가 러시아의 위협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대응해 여성까지 포함한 확대 징병제를 시행했습니다. 복무를 시작한 신병에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됐습니다.
1: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and in the Gulf of Aden has tripl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s multinational naval forces redirected their focus to the Middle East. The government is urging vessels transiting the region to remain on high alert.
0: 중동 분쟁으로 연합 해군력이 이동하면서 올해 상반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사건이 지난해보다 3배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에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 Power outages have swept across South Korea amid ongoing tropical nights, prompting some residents to seek shelter in temporary facilities or their vehicles. Officials believe surging electricity demand during the heat wave overwhelmed parts of the power grid.
0: 계속되는 열대야 속에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르면서 일부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나 차량으로 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 설비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Evening headlines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stepped up pressure on oil companies to lower gasoline prices. Citing their windfall profits from soaring oil prices, he said they should help alleviate the burden on consumers.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회사들을 향해 휘발유 가격을 낮추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일부 업체의 막대한 이익을 지적하며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만큼 소비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틈에 이 미국 석유 회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익의 일부를 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휘발유 가격 왜 이거 안 낮추냐 신정되면 좀 낮춰야 되지 않냐라고 압박을 했다고 해요.
1: Yeah, that's right. And because one of the companies that Trump mentioned, they made more than $12 billion in profit just this quarter.
0: More than $12 billion?
1: Which is five times more than a year ago.
0: 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다섯 배를 지금 순이익을 기록했다고요?
1: Yeah. So we've seen oil prices also drop, mm-hmm. right? And yes. go back up. Mm-hmm. But none of that is reflected and the gas prices for the consumers. 아. So Trump is saying, what is going on? Mm-hmm. Why are the gas prices not going down when the oil prices are going down?
0: 이게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게 분명한데도 이거 왜 안 내리냐? 왜 반영을 하지 않느냐? 이런 yeah.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놓고 뭐 이게 뭐 열심히 해서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로 이렇게 됐다면 빨리 내려야지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거네요.
1: Yeah, so there are So he's asking for an investigation.
0: Mm-hmm. Mm-hmm. 자,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stepped up pressure on oil companies to lower gasoline prices.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회사들을 향해 휘발유 가격을 낮추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가솔린 가격 낮춰라 낮춰라라고 mm-hmm. 해가지고 일단 pressure가 들어가는 거 뭐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pressure를 준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더 뭔가 안 되겠다. 내가 더 세게 밀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요.
1: That's right.
0: push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나와 있네요.
1: Yeah, so the expression stepped of pressure. Mm-hmm. So he's maybe there was kind of pressure. But when you step it up, mm-hmm. it means to increase that pressure, mm-hmm. increase that effort, and really take more responsibility.
0: Okay.
1: So when you tell someone, you need to just step it up, mm-hmm. that means you need to do more. 아. You need to be more responsible.
0: 그냥 그대로 멈추면 안 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 더 한 단계 yeah. 높여라.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압박한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So in this context, if you step up pressure, it means to increase the pressure.

0: 거, 어떤 right. 자리에서. Okay. So step up pressure 하고 이왕이면 on something이라고 알아두면은 어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다, 압박 수위를 높이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And just quickly, Sam. Yes. It says oil companies, and then it says gasoline prices.
0: Right.
1: So we do know that. Oil, they it's crude oil. That's why it's oil companies, not gas companies.
0: Right.
1: And then when it comes to the consumer, in English, we say gas.
0: Ah, okay. So 여기서 oil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원유를 얘기를 하는 거고.
1: Yes.
0: 근데 그쪽에서 특히나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휘발유라든가 그런 gasoline prices 좀 제발 내려라.
1: Please.
0: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Citing their windfall profits from soaring oil prices, he said they should help alleviate the burden on consumers.
0: 일부 업체의 막대한 이익을 지적하며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만큼 소비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profit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벌어졌지만 그 뭐라 그럴까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다른 걸 해가지고 뭐 기술을 뭐 만들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사건에서 어? 하면서 얼결에 좀 얻은 profits들이 좀 사실이 있잖아요.
1: That's right. And we call them windfall profits.
0: Windfall
1: right.
0: profits.
1: It's almost like there is a tree of money. And the wind and the money just comes down.
0: 상상만 해도 지금 왜
1: It's a money tree.
0: 입꼬리가 올라가죠.
1: That's right. So it is a kind of sudden gift, a sudden sort of like you know, luck
0: right.
1: of getting money from, you know, somewhere very unexpected.
0: Okay. 그러니까 뭔가 무슨 플랜이 있어가지고 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설비를 이렇게 만들고 하면은 그 profits들을 어느 정도는 expected가 될 수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바람에 따라 툭툭 떨어지는 거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횡재를 한 거잖아요.
1: So you know you see in the movies like you have an uncle or a grandmother or you know or aunt. You know, who doesn't have children, and you get a phone call. It's like, are you Kristen Cho? Yes, I am. Are you the niece? Do you know what I'm saying? It's the inheritance, and it's a windfall.
0: Uh-huh.
1: I mean, obviously, a lottery is a windfall,
0: right.
1: and even a tax refund is a windfall.
0: 맞네요. 기대치 못했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windfall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해석부터 하면은 횡재성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windfall profits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유는 돈이 달린 나무 이게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나도 생각도 못했는데 내 손에 갑자기 금사과가 떨어졌어요. 이러면 대박. 횡재 이렇게 예상 밖에 막대한 이익을 얘기를 하는군요. 그죠? 제 생각에는 쌤이 굉장히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그런 느낌. Is this Ms.
1: Hello, I'm Kristen.
0: Ms. Cho.
1: Yeah, Ms. Cho. I am working at, you know, the tax office.
0: Do you happen to know Mr. 누구누구? 막 이러면서.
1: Yeah, that's right.
0: Okay, so 그들의 windfall profits from soaring oil prices. Oil prices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얼결에 얻은 그런 횡재성 그런 profits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이 consumers들한테 burden이 생기고 burden은 여러분들 이런 부담이잖아요. 그걸 좀 어떻게 줄여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뭔가 완화시킨다라고 하는 단어로 여기 지금 alleviate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약간 통증 줄여주는 그런 약 같은 데 많이 나오거든요.
1: Totally, Sam. You know, when you look at the American drugs, you know, pain relievers, alleviates headaches, alleviates body aches, you know.
0: Right.
1: This word is so commonly used. It's spelled A-L-L-E-V-I-A-T-E, alleviate.
0: All
1: so
0: right.
1: it means to lessen, to make less severe. But usually it's used with pain.
0: Okay.
1: Yeah, to alleviate
0: kind of
1: like pain.
0: Kind like relieve 시키는 거나 거의
1: It is to make
0: 없겠네요.
1: pain not completely go away, but make it more tolerable.
0: 아, 이거는 더 완화시키는 거. 그렇죠. 진통제 역할을 할 때 진통제 제 생각에는 진통제 뒤집으면 100% 이동사 나옵니다.
1: Yeah,
0: 그렇죠?
1: Totally.
0: So, alleviate or more relieve라든가 뭐 soothe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완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아니 consumers burden을 좀 줄여 줘야 되지 않냐?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뉴스 다시 들어 볼게요.
1: US President Donald Trump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송X님이요. 아침 8시에 나가서 익선동, 인사동, 북촌, 서촌, 시청, 남대문 찍고 이브닝 스페셜 들으려고 5시에 들어왔어요. 자, 오늘 남대문 시장에 사람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덥긴 덥나 봐요. 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어요.
0: 와,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1: Oh my goodness.
0: 아침에 나가서 그래도 5시에 딱 Wow. 맞추셔서 들어오는 센스.
1: Thank you so much.
0: 아, 진짜 너무 오늘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역대 최고였던 것 같아요.
1: Oh,
0: 너무 더웠어요.
1: Oh yeah. I feel like the air conditioning is on, but it's not that cool.
0: I know, right? right? 뭔가 잘못됐나? 이러면서.
1: Yeah, that's right.
0: Alright,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Denmark has broadened the scope of military conscription to include women amid mounting security concerns from Russia's threat to Trump's push to annex Greenland. Among the fresh recruits is Princess Isabella, who stands second in line to the Danish throne.
0: 덴마크가 러시아의 위협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대응해 여성까지 포함한 확대 징병제를 시행했습니다. 복무를 시작한 신병에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됐습니다. 덴마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국방력 강

0: 강화를 위해서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이었는데요. 11개월로 늘렸대요. 일단 거의 뭐 두 배가 넘어가죠.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징병 대상을 18세 이상 여성까지 확대를 했다라고 하고 신병 중에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이 돼 있다고 야. 합니다. 지금 기간도 기간인데 성별도 그렇고요.
1: 야.
0: 뭐 어떤 무슨 뭐 포지션이라든가 소셜 포지션이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느낌이 들어가요. 그렇죠?
1: Well, I mean, imagine the Crown Prince Christian, he just finished his military service as a conscript. Aye. So the royal throne is basically saying, hey, you know, we also, our family, are sending our children. So it's, I think that, you know, this 19-year-old Princess Isabella, she is going to serve 11 months without pay. Wow. And it is setting a precedent. It is setting an example. To the future women.
0: 멋있을 것 같아요.
1: Yeah.
0: 그렇죠. 이제 그 성별을 떠나서도 그렇죠. 이사벨라 공주가 그 그니 후사르 연대 소속으로 11개월간 심지어 무보수로 이렇게 그 복무를 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길을 트는 거잖아요. 그렇죠?
1: Yeah, it's a role model.
0: Right. 그래서 특히 미래 나중에 이제 여성들에게 아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뭐 responsibility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오케이. Right. 자, 그럼 뉴스 속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Denmark has broadened the scope of military conscription to include women amid mounting security concerns from Russia's threat to Trump's push to annex Greenland.
0: 덴마크가 러시아의 위협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대응해 여성까지 포함한 확대 징병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 정도로 안 된다, 뭔가를 늘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징병제의 그런 범위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보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러시아가 이렇게 압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트럼프의 푸시가 또 들어오죠.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은 좀 이따가 이제 또 테이크 케어 하겠지만 자, 일단은 military conscrip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징병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징병 얘기가 나오면 왠지 military 하고 나서 뭐 the draft라든가 이런 단어에는 좀 더 익숙하잖아요.
1: Yeah,
0: 뭔가?
1: That's right. You can be drafted into the army.
0: Right.
1: But the formal expression is military conscription, which means that it is not by choice. You are by law. It's mandatory that you serve in the army.
0: 아, 그러면 conscriptio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징병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나 여기에는 의무적이라고 하는 것이 스며들어가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absolutely.
0: Right.
1: It is mandatory by law.
0: 아, okay. So 법적으로 의무 군 복무를 military conscrip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raft라는 단어도 좋아요. 그죠? The draft. 근데 이거는 이제 소집하는 그런 행위를 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회화체에서는 draft를 더 많이 쓰기는 하죠. 많이 들어볼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에서 아까 전에 security concerns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그런 threat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Trump's push to annex Greenlan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annex가 있고 annex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Alright. annex 하면 우리가 들었을 때는 뭐 별관, 뭐 어떤 그 그렇죠? 시설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봤을 때 verb로 annex라는 동사로 쓴 것 같아요.
1: Okay.
0: Right?
1: So it is, you know, even native speakers kind of get confused, like is it annex or annex? But here in this case, it means to take control of. So the idea is to take control of a certain territory or region by a country without the other side's consent. So they're just kind of like, okay, this land is our land, and that's how it's going to be.
0: 그러면 annex 시킨다는 거가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그냥 우리 이거 우리가 컨트롤 할 거야. 우리 거.
1: That's
0: 이런
1: right.
0: 느낌인가요?
1: That's right.
0: 와.
1: And so interestingly, just quick fun fact, in 1898, we had the Kingdom of Hawaii. So, at that time, the US made it their territory. And finally, in 1959, it became the 50th state.
0: 와.
1: So Hawaii, we think America, Hawaii, but it was the Kingdom of Hawaii.
0: Wow. Yeah. 그래서 지금 Greenland을 이렇게 병합한 것처럼
1: Same thing.
0: 똑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That's what he wanted to do. Well, he's not talking. Iran is a priority, right?

0: now.
1: Military conscription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right. 당연할 수밖에 없겠네요.
0: Right.
1: Okay, so A-N-N-E-X. 여기서는 무슨 뭐 NX 별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NX Greenland라고 하면 그린란드를 병합하다. 하나 한마디로 컨트롤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0: Yeah.
1: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Among the fresh recruits is Princess Isabella, who stands second in line to the Danish throne.
1: 복무를 시작한 신병에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Fresh recruits라고 하는 거는 신병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사벨라 공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쌤, 여기 who stands second in line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보통 우리가 stand in line 이러면은 yeah. 좀 기다리세요. 줄 서서 기다리세요라는 느낌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회화처럼 써 버리네요.
0: Okay, so it's second in line to the throne.
1: Oh, to the throne.
0: So we can't stand in this line.
1: 왕위로 가는 길.
0: Yeah, that's right.
1: 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네요.
0: No, okay. we cannot stand in this line. All so right. second in line basically is for example in the UK the older brother is first in line and then comes if he cannot become king for whatever reason
1: right.
0: then she can become the queen.
1: 아, 그러면 first in line, second in line, third in line 이렇게 하면 줄 선대에서 몇 번째라는 얘기니까 서열을
0: yes.
1: 진짜로 얘기를
0: That's
1: 할
0: right.
1: 수가 있겠네요. 뭐 순서 제 말은.
0: Right.
1: 근데 가는 쪽이 다른 곳도 아니라 to the throne, right? 왕위로 가는 길.
0: That's 네, right.
1: 거기에
0: That's right.
1: 서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second in line이 서열 2위인 두 번째 순서 인도 좋은데 앞에 있는 스탠드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회화체 같은 데서 아, 두 번째로 줄 서 있다. 또 동사로 알아갈 수가 있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Denmark has broadened the scope of military conscription to include women amid mounting security concerns. From Russia's threat to Trump's push to annex Greenland. Among the fresh recruits is Princess Isabella, who stands second in line to the Danish throne.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and in the Gulf of Aden has tripl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s multinational naval forces redirected their focus to the Middle East. The government is urging vessels transiting the region to remain on high alert.
1: 중동 분쟁으로 연합 해군력이 이동하면서 올해 상반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사건이 지난해보다 3배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에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 사건 발생 동향을 분석을 해봤대요. 근데 올해 상반기 해적 사건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가 이제 줄었대요. 그럼 반 이상이 준 거잖아요. 근데 소말리아 아덴만 해적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0: Yeah.
1: 이게 얼핏 그런 거 있잖아요. 해적 이러면 영화에서나 뭔가 나올 것 같고
0: Pirates of the Caribbean.
1: Right.
0: Mm-hmm.
1: 왠지 이거는 그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0: Oh yeah.
1: Right?
0: This ha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actually.
1: Right.
0: And so it's been quiet. Many years ago it was on the news very often.
1: Right.
0: And Tom Hanks, Captain Phillips, there's a movie that is a true story about an American captain who
1: right.
0: had to deal with these pirates.
1: Wow.
0: Yeah.
1: 실제 영화인데
0: yeah.
1: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0: Yes, okay. absolutely. Mm-hmm. But it was quiet and now you know, with all the naval forces going towards the Middle East, the pirates are like, okay,
1: okay,
0: let's go.
1: 그러니까 yeah. 연합 해군 전력이 이제 중동 분쟁 지역으로 이제 막 퍼지니까,
0: yeah.
1: 여기서 있던 조금 비어 있는 곳에서는 그런 활동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0: Yeah, so it's kind of come back again.
1: Right. 그래서 이제 소말리아하고 아덴만 해역의 이제 해적 사건이 집중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and in the Gulf of Aden has tripl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s multinational naval forces redirected their focus to the Middle East.
1: 중동 분쟁으로 연합 해군력이 이동하면서 올해 상반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사건이 지난해보다 3배 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소말리아의 off the coast라고 얘기를 하면 해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0: Mm-hmm.
1: coast가 있으면 거기에 딱 떨어진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piracy가 있다고 했고 그게 지금 triple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pirate이라고 하는 거는 해적

0: 적인 건 알겠는데 mm-hmm. piracy라고 하면 좀 달라지나요?
1: Well, actually it comes from the word pirate. Mm-hmm. So piracy is the noun, the act of stealing and attacking and robbing ships. Mm-hmm. So piracy not only is relevant to, you know, ships, but you can have digital piracy yes. as well, like music. Mm-hmm. Movies, uh-huh. you know, where you kind of like download it right. illegally. Uh-huh. That is also a form of piracy.
0: 저작권 관련된 그런 문제 관련해서 mm-hmm. 그런 것도 piracy라고 부를 수 있다. So yeah. piracy가 해적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right? 근데 계속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예전에 생각했던 그 뭐. 막그서 해적 옛날 해적 그런 느낌의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쵸?
1: Oh, right? yeah, that's right. I mean, if you want to get an idea, I tell you, I watched that movie, Captain Phillips. It was right. really good, but it is very scary and it is very real. Many ships at that time right. were hijacked by the Somalian pirates.
0: 아, 결국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아 비행기처럼 뭔가 배도 하이잭된 거다라고 yeah. 생각하면 뭐 현대 해적이라고 하면 정말 하이잭킹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right.
0: Oh. Okay. 자, 그러면서 지금 세 배로 이런 상황이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런 일이 as multinational naval forces redirected their focus to the Middle East 쪽으로 이렇게 mm-hmm. 얘기를 했어요. Mm-hmm. 근데 그들의 focus 이런 집중해야 되는 초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mm-hmm. redirect or redirect 했다는 거는 다시 옮겼다는 얘기일까요?
1: Yeah, so basically you were going in a certain direction but mm-hmm. then you redirected it which means that you actually changed your focus.
0: 그러면 단순하게 turn이라고 쓰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를까요?
1: Yeah, I would say turn their focus. Mm-hmm. In this context, you can say they kind of changed their focus. Mm-hmm. But here, it does feel, Sam, as if they are going on a path. Mm-hmm. And that's why this expression, direct, mm-hmm. redirect. It's like you're going in this direction, mm-hmm. but then you're changing that mm-hmm. and redirecting. And planes do that as well. If right. there's like a storm, and mm-hmm. you can't land. They redirect the plane mm-hmm. to land at another airport.
0: 원래 어떤 항로로 가고 있거나 mm-hmm. 어디선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 저기가 비었네?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 하고 mm-hmm. 진짜 방향을 바꾼 것을 얘기를 That's 하게 it. 되겠네요. Mm-hmm. So redirect their focus라고 얘기를 하면 관심이나 대응의 초점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government is urging vessels transiting the region to remain on high alert.
0: 정부는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의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를 urge 한다는 거 지금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urge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고 recommend가 아닙니다. 이거는 강력한 당부, 강력한 권고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 지나가는 vessels, 선박들에게 진짜 제발 주의하고 있어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on alert도 아니라 on high alert. 라고 표현을 하게 됐네요.
1: That's right. If something is on high alert, alert itself is like be careful. Mm-hmm. But if it's high alert, it means be super duper careful.
0: super duper careful.
1: Super duper careful. Uh-huh. So the idea of high alert means that the danger is more serious mm-hmm. than it is.
0: 아 그러면 그냥 뭐 someone is or something is on high alert. 그러면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Yeah. 쓸 수가 있을까요?
1: So for example, like in an airport, you know, they think like there's a bomb. Mm-hmm. You know, the whole airport is on high alert.
0: Okay.
1: Right? Everybody evacuate, you mm-hmm. know. There's a lot of like chaos going on.
0: Right.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보니까 remain 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만 조심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1: No.
0: 한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remain on high alert.
1: Yeah, yeah,
0: so,
1: that's right.
0: On high alert 자체가 고도의 경계 태세에 있는, 뭐 각별히 경계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and in the Gulf of Aden has tripl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s multinational naval forces redirected their focus to the Middle East. The government is urging vessels transiting the region to remain on high alert.
0: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는 폭염으로 인한 정전에 대한 뉴스인데요. 다음 중 열대야를 뜻하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10 nights.

0: Number two, tropical night. Number three, heat night.
1: 네, 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중 열대야를 뜻하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tan night. Number two, tropical night. Number three, heat night.
1: 네, 우리 작가님께서 저와 함께 그 아재 개그를 저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tan night 뭔가 열 이게 나왔네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Boney M singing Daddy Cool.
2: She's crazy like a fool.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열대야를 뜻하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요?
2: Number two, Tropical Night.
1: 네, 이게 열대야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저희 작가님이 이제 열대야 아재 개그를 한다고 Ten Night을 하셨는데 저희 PD님께서 또 아니다, 중간에 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Ten Big Night이다. 라고 정정까지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조만간에 우리 팀
2: That's a great team out there.
1: 아재 개그 팀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5177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0: 김지현 님이요. 저희 집도 어제 열대야 때문에 에어컨과 선풍기 모두 틀고 잤어요.
1: Of course.
0: 요즘에는 진짜로
1: How can you not?
0: 그러니까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소영 님이요. 열대야로 힘들게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는 며칠째 한낮 기온 40도를 넘기고 있는 양산입니다. 와.
1: Oh, 양산. The place that we talked about yesterday. Oh my, 소영 님.
0: 정말 물 많이 드시고요. Oh, yeah. 항상 stay cool 하라는 거.
1: Yeah, our hearts are with you.
0: Yes.
1: Yeah.
0: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2: Power outages have swept across South Korea amid ongoing tropical nights, prompting some residents to seek shelter in temporary facilities or their vehicles. Officials believe surging electricity demand during the heat wave overwhelmed parts of the power grid.
0: 계속되는 열대야 속에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르면서 일부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나 차량으로 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 설비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요즘에는 진짜 열대야가 이어지면서요. 밤새 에어컨 이렇게 켜두는 집이 엄청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 등 이제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끔찍해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정전이 됐어요. 이거는 AC를 틀고 싶어도 못 튼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냥 뭐 대피소 자동차로 피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벌어지면 장난이
1: 아닌 것 같아요. In this weather, you're going to the department store or to the bank.
0: 근데 거기도 정전돼 있을 수 있잖아요.
1: Oh my goodness.
0: 동네니까
1: okay.
0: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네요. 진짜.
1: Okay, so we have our cars, but so yeah, it's so hot that everybody is using electricity at the same time.
0: Right.
1: And I feel that usually in the summer, people do turn it off at night and kind of, you know, turn the fan.
0: Right.
1: But it's so the heat doesn't subside. So it's almost like you just have to just keep it on the whole time.
0: 이거는 약간 참을 수 있을 정도면 모르겠는데 밤에도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 수준이기 때문에요.
1: I'm sorry. I have to sleep. I have evening special.
0: 그러니까.
1: 여러분, I have to come here every day. 네. I need to sleep.
0: 아, 그렇죠.
1: So I put it on.
0: 전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1: Yes, we have to put it on. Yeah.
0: 굉장히 표정이 죄송합니다의 느낌이었어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2: Power outages have swept across South Korea amid ongoing tropical nights, prompting some residents to seek shelter in temporary facilities or their vehicles.
0: 계속되는 열대야 속에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르면서 일부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나 차량으로 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거의 South Korea를 휩쓸었다라는 표현까지 썼네요. 그렇죠? Swept across South Korea. 근데 뭐가 휩쓸었냐면 power outage라는 게 지금 휩쓸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 Okay.
0: 정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정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빛이 다 나갔다라고 해가지고 blackout이라는 표현을 들을 것 같은데 다른 표현이 오늘 나오게 됐네요.
1: Yeah. So basically an outage, O-U-T-A-G-E-S, means that something is temporarily not working. So it could be broken, but it is just that right now it isn't working.
0: Okay.
1: And usually it is temporary. So hopefully it's not permanent.
0: Right.
1: But it doesn't have to be just electricity, but you can have water or you can have the internet and temporarily stop working.
0: 아,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라기보다는 outage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력의 공급 중단이라고 봐야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전기를 쓰는 양이 많아져가지고 탁 하고 나간 느낌을 강조해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Right. Right. That's right.
0: 김정미 님이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도 과열로 스파크 일어났어요. 와, 소화기로 제압했어요. 했습니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진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면 단순하게 덥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산불 나고 뭐 이렇게 정전되고
1: It's true. Sometimes I feel like, oh my goodness, the air conditioning is just keeps going. Oh, it should take a break. Mm-hmm. But I can't give it a break.
0: 그러니까요. 계속 you know?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 Yeah, 이렇게 right. 될 수가 있겠습니다. Mm. So blackout도 정전.

0: 기간을 뜻하지만 이 power outage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을 얘기를 할 때 자주 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막 도망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피해야 될까, 어디에 피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어디에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seek shelter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 Typically, when you hear the word seek shelter, there is some sort of natural disaster, right? Or some danger, and people are going somewhere to stay so they can be safe.
0: Right.
1: And in this case, because it's so hot, people are seeking shelter from the heat.
0: 거의 재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It really is, actually.
0: Right, it is. Right?
1: It is.
0: 진짜 뭐 지진이 났거나 이럴 때 우리가 seek shelter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heat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helter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실제 건물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a shelter가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seek shelter 자체 여기서 shelter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뭔가 숨을 수 있는 곳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뭐 articles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seek shelter 하나의 덩어리인 거죠, 쌤.
1: That's right. So sometimes the shelter can be like a physical shelter, but in this case, yeah, it could be, you know, it's just go somewhere safe, somewhere cool, right? So usually in America there are tornadoes. You know, the whirling tornadoes.
0: Okay.
1: And on most of the houses have a shelter. And it's underground.
0: Right.
1: Right? And so you seek shelter underground.
0: All right. So, 뭐 지하에 뭐 그렇게 피할 곳을 찾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하나의 건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을 곳. So, seek shelter.
1: Yes.
0: 자, 연결해 볼게요.
1: Officials believe surging electricity demand during the heat wave overwhelmed parts of the power grid.
0: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 설비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원인으로 걸린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게 되면 그게 과부하가 걸리면서 툭 하고 끊어지는 거. 그게 결국에는 outage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heat wave가 overwhelmed parts of the power grid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 거예요. Right. Overwhelm 한다는 거가 원래 사실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I'm so overwhelmed or it's so overwhelming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power grid 이게 이제 전력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의 일부를 overwhelm 시켰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나요?
1: That's right. Okay. So the idea of something being overwhelmed, it's too much to handle.
0: Okay.
1: So that's why we say like, oh, I'm overwhelmed. There's too much work.
0: Right.
1: You know, I'm a new mom. I'm overwhelmed. Right. But in a system can be overwhelmed.
0: Okay.
1: Meaning, there's too much. Everybody wants electricity. So it's like, I can't handle it.
0: 아,
1: Shut down.
0: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내가 지금 overwhelmed 돼 있다는 거는 한마디로 it's just too much to handle.
1: Yeah.
0: Right, for me to handle. 내가 어떻게 관리가 될 수가 없다. 그 정도의 느낌이 되겠네요.
1: Yes.
0: 그렇죠. Okay, so 여기서 overwhelm은 원래는 이제 압도하다라는 뜻인데요. Overwhelmed parts of the power grid라고 하면 전력망 일부를 압도하다. 그게 의역이 되면서 좀 과부하를 일으키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Officials들은 믿고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Power outages have swept across South Korea amid ongoing tropical nights, prompting some residents to seek shelter in temporary facilities or their vehicles. Officials believe surging electricity demand during the heat wave overwhelmed parts of the power grid.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indfall profits, 예상 밖의 막대한 이익, 횡재성 이익.
1: The company earned windfall profits after demand suddenly increased.
0: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그 회사는 예상 밖의 막대한 이익을 거뒀어요 라고 했고요. 자, second in line, 서열 2위인 두 번째 순서인
1: The vice president is second in line to lead the company.
0: 네, 부사장은 회사를 이끌 차기 서열 2위입니다. 이렇게 스탠드 없이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On high alert 라고 얘기를 하면 super duper 아까 얘기 기억이 나는데요. 고도의 경계 태세에 있는
1: Airports were placed on high alert after the warning.
0: 경고가 나온 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2: And I'm Kristen Cho.
1: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 꽤 있죠. 과연 뭘까요? 오늘은 건강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2: The doctor asked about my family history. The doctor asked about my family history.
1: 네, 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이 my family history가 역사적인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2: Not that kind of history.
1: 자, 끝까지 또 우리 이브닝 스페셜 들으시면 충분히 이거 소화 가능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 주세요.
2: The doctor asked about my family history.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1: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될까요?
2: I have varicose veins. Should I worry?
1: 자, 제목에 나온 varicose veins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2: Okay. So varicose means swollen. Mm-hmm. Okay? And veins of course are the blood vessels.
1: 그렇죠.
2: Now, I've not seen very many varicose veins in Korea.
1: Okay.
2: But in America, I have seen so many.
1: 맞습니다.
2: So on the legs, you can see the vessels.
1: Right.
2: And they're like blue, purple, and you can see it.
1: 실제로 and those are varicose. 보이죠.
2: They pop out. They pop out. So just like you have those veins on your hand,
1: right.
2: It's almost like the veins are popping out. But it's like on your legs.
1: 물론 이제 한국에도 이것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2: of course.
1: 특히나 진짜 미국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생기는 거나
2: Very
1: 라고
2: common.
1: 생각이 들 정도로 이 varicose veins라고 하는 게 하지 정맥류를 얘기를 하는데 눈으로 정말 보이죠. 종아리 쪽
2: yeah.
1: 혹은 이제 이 접히는 부분에 특히나
2: yeah.
1: 근처에 보면 이렇게 핏줄이
2: yeah.
1: 이렇게 튀어나와서 보이는 상황을 얘기를
2: That's
1: 할 수가
2: right.
1: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원활하게 위로 흐르지 못해서요. 다리에 고이면서 혈관이 이제 블록 튀어나온 상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해석해보면요. 하지 정맥류가 생겼는데 걱정해야 할까요?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들어볼 텐데요. 하지 정맥류는 혈관이 울퉁불퉁 밧줄처럼 피부 밖으로 튀어나온 듯 보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는데요. 주로 다리와 발목, 발에 생기지만 골반이나 다른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2: While up to 30% of adults have varicose veins, they are not life-threatening or limb-threatening, said Dr.

0: Dr. Faisal Aziz, Chief of Vascular Surgery at Penn State Health. A few simple lifestyle changes can ease symptoms and keep the veins from worsening, but they usually won't make existing ones disappear.
1: 성인의 최대 30%가 하지 정맥류를 앓고 있지만 펜실베니아 주립대 의료원의 혈관외과 과장인 파이살 아지즈 박사는 하지 정맥류가 생명이나 팔다리를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생활 습관을 몇 가지 바꾸면 증상을 완화하고 혈관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생긴 하지 정맥류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네요. 자, 이 하지 정맥류가 진짜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증상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단은 생겨버리면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 핏줄을 다시 넣을 수 있을까? 이게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게 힘들다고 하는 거네요.
0: 그렇죠? Yeah, that is true. Right. Yeah, once they're there, it won't disappear.
1: 그러니까 prevention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네요. Mm-hmm. 자, 그렇다면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While up to 30% of adults have varicose veins, they are not life-threatening or limb-threatening, said Dr. Faisal Aziz, Chief of Vascular Surgery at Penn State Health.
1: 성인의 최대 30%가 하지 정맥류를 앓고 있지만 펜실베니아 주립대 의료원의 혈관 외과 과장인 파이살 아지즈 박사는 하지 정맥류가 생명이나 팔다리를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실제로 보신 분들은 어떻게 굉장히 큰 문제이겠는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딱 비주얼로 봤을 때.
0: Yeah, that's right.
1: 네, 그런데 얘기하기를 not life threatening or limb threatening이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0: Okay. So if something threatens your life, it means that it's kind of a matter of life or death.
1: Right.
0: Right? It's a big danger to your life. So life threatening, it's not life threatening, it's not going to kill you. Okay. Here it says also or limb threatening, limb, L-I-M-B,
1: right.
0: which is like your legs and your arms, right?
1: Right.
0: You're not going to lose your legs or your arms.
1: 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life가 나왔던, limb이 나왔던 그것을 threatening 하는 것은 그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거를 위협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Yes.
1: 근데 limb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팔이나 다리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진짜 잃게 된다던가 이 정도는 아니다.
0: That's
1: 물론
0: right.
1: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심각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So life threatening, 아, 뭔가 신체,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혹은 limb threatening, 아, 사지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근데 그게 아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ot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근데 그런 것도 회화처럼 막 쓰지 않나요? 누군가 나는 심각해서 내 문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혼자 고민을 하고 있어요.
0: Yeah.
1: 그랬을 때 쌤이 그걸 듣다가 짜증나서 Come on, it's not life-threatening.
0: Yeah,
1: 이렇게 sarcastic 할 수 있을까요?
0: Actually, you're right. Sometimes we use this kind of as a joke. Oh, please, the problem is not that big of a deal.
1: It's not
0: life-threatening.
1: Life-threatening.
0: Oh, yeah, like, I have a big pimple on my face. Oh, my gosh, you know. No, it is not life-threatening. You'll be okay. Deal with it.
1: 왠지 쌤이 하시면 아, 알겠어요. 바로 나올 것 같아요.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그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Chief of Vascular Surger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Vascular Surgery라고 하는 거는 혈관, 외과, 뭐 혈관, 뭐 사실은 Surgery가 수술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혈관, 외과의 Chief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0: A few simple lifestyle changes can ease symptoms and keep the veins from worsening, but they usually won't make existing ones disappear.
1: 간단한 생활 습관을 몇 가지 바꾸면 증상을 완화하고 혈관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생긴 하지 정맥류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진리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뭔가를 바꿔도 많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최근에 좀 음식 먹는 거를 바꾸니까 많은 게 이제 바뀌었는데
0: Do you feel a difference?
1: Oh, I do.
0: You see?
1: I definitely do.
0: Uh-huh.
1: I mean, 저 이제는 프라이드 된 거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0: 튀김.
1: 갑자기 튀김도 하니까 또 먹잖아요. 자, simple lifestyle changes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This is a great expression that we often hear a lot.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I have varicose veins. Should I worry?
0: 자, 그렇다면 하지정맥류는 왜 생길까요? 이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고요. 정맥은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데요. 다리에서는 혈액이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정맥이 해야 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 몸은 두 가지 방식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일 때 종아리 근육이 다리의 정맥을 압박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고요. 정맥 안의 단방향 판막은 혈액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이번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Varicose veins form when these valves weaken or don't close properly. Blood pools in the legs and pressure builds, causing the veins to enlarge. Family history is the strongest risk factor for varicose veins, Aziz said. But aging, excess weight, and jobs that require long stretches of sitting or standing also increase the odds.
0: 이 판막이 약해지거나 제대로 다치지 않으면 하지정맥류가 생깁니다. 혈액이 다리에 고이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정맥이 늘어나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정맥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은 가족력이라고 아지즈 박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화와 과체중,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있어야 하는 직업도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지정맥류의 완전한 예방법은 많지는 않대요. 근데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생각해봐도 움직여야 혈액이 막 잘 돌 거잖아요. 그렇죠?
1: Right.
0: 그리고 건강한 체중 유지라든가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중간중간에 휴식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정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모든 건강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가만히 있지 말아라.
1: Just move.
0: Right?
1: Yeah, just move.
0: 저희도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해야 될
1: 것
0: 같아요.
1: We need 감독님, can we make the mic let's stand.
0: 최초 서서 하는 라이브 방송.
1: 네. Okay.
0: 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Varicose veins form when these valves weaken or don't close properly.
0: 이 판막이 약해지거나 제대로 다치지 않으면 하지정맥류가 생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form 하는 것들, 그죠? varicose veins가 form 한다, 생긴다. when these valves weaken 할 때. 여기서 밸브라고 흔히 하는 거, 이게 판막을 얘기를 하고요. weaken 이라고 하면 약하게 만들다도 되지만 그 자체가 약해지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valves가 weaken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연결해 볼게요.
1: Blood pools in the legs and pressure builds causing the veins to enlarge.
0: 혈액이 다리에 고이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정맥이 늘어나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만들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다리에 지금 피가 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풀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위밍 풀이라든가
1: yeah.
0: 뭔가 물이 있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하잖아요.
1: That's right.
0: 그거 관련 있나요?
1: It's not P-U-L-L, but mm-hmm. it is P-O-O-L-S.
0: Right.
1: Like as a swimming pool.
0: Right.
1: Okay. So we're using this as a verb, mm-hmm. and it means to collect, mm-hmm. like and make a pool.
0: 아, 그러니까 물이 한 곳에 모여서. 그러니까 고여가지고 yeah. 벌어지는 거네요.
1: If, yeah, if something is pooled in a certain area, mm-hmm. it's kind of like they're all collecting in one place mm-hmm. and almost kind of making a pool.
0: In this case, blood. Huh?
1: Blood of, wow. yeah, yeah. It's 그러니까, like a blood pool.
0: 그러니까 움직이질 못하거나 yeah. 이게 valve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mm. 결국에는 그 blood가 한 곳에 그냥 pool 해버린다.
1: Yeah.
0: Collect가 된다.
1: Yeah. And it should be moving.
0: Yes.
1: It should be constantly moving.
0: Mm-hmm.
1: But it's pulling in that one area.
0: 아, 오케이. So 여러분들 여기서 pull은 swimming pool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각하기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1: Yeah.
0: So pull이 고이다, 한 곳에 고이다, 모여지다라는 뜻이어서 blood pools in the legs라고 얘기를 하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고이게 되면 이게 막 팽창을 할 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막 그래가지고
1: It's bigger.
0: 아, right. pressure가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문제가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Family history is the strongest risk factor for varicose veins, Aziz said. But aging, excess weight, and jobs that

0: require long stretches of sitting or standing also increase the odds.
1: 하지 정맥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은 가족력이라고 아지즈 박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화와 과체 중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하는 직업도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전 이 부분이 가장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 그것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 이거는 그러니까 편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아 이거는 뭔가 weight issue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원래 타고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0: I
1: 지금
0: agree.
1: 보니까 이게 가족력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0: Family history.
1: Right.
0: Yeah.
1: 자 여기 지금 family history라고 했는데 쌤 설마 이게 우리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뭘 하셨지라든가 뭐 그런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0: So when you're talking about family history, you in the medical context, it's talking about genetics. It's talking about the history of disease or conditions in the family. So yes, oh, we have a rich family history. If you are talking about the kings and you know, or I don't know, my grandfather and great grand. Then that is that kind of 역사. But in this context, in the medical context, it's specifically talking about the conditions that exist in your family, the health problems in your family.
1: 아, 특히나 이렇게 그러면은 family history 앞에 무슨 뭐 다른 adjective나 이런 게 없이 그냥 family history 하면 일반적으로 다 medical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럴 때는 뭐 우리 할아버지께서 뭘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병, 가족력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0: So this is true story. My father had liver problems. And his two brothers had liver problems. They all passed away. There is a family history of liver cirrhosis in my family. So that's how we can use that.
1: 아, 그러면
0: there is a family history of diabetes.
1: Okay, there is a family history of 하고 나서 뭐 뒤에 diabetes를 쓴다든가 뭐 cancer가 올 수도 있겠고 병명을 넣으면 아 그런 가족력이 있습니다라고 아예 full complete sentence로 쓸 수가 있겠네요. Oh, very nice. 자, 그리고 사실 근데 이것뿐만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뭐 aging이 될 수도 있고 excess weight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는 그런 job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odds를 높인다라고 표현이 나왔습니다.
0: Odds means likelihood of something happening.
1: Okay.
0: If it increases the odds, it means that it is probably going to make it more likely to happen.
1: 아, 그러면 여기서 odds라고 하는 건 무슨 odd numbers 뭐 이런 것이 아니라 okay. So 이거 자체가 가능성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So 확률 가능성인데 그것을 높인다. 이런 뭐 다른 aging이든 뭐 아까 그런 jobs든 가지고 있다면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그런 odds of varicose veins가 되겠네요. Right. Okay, 그렇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Varicose veins form when these valves weaken or don't close properly. Blood pools in the legs and pressure builds, causing the veins to enlarge. Family history is the strongest risk factor for varicose veins, Aziz said. But aging, excess weight, and jobs that require long stretches of sitting or standing also increase the odds.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0: We just talked about it. The doctor asked about my family history.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 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Okay, Sam. I think we need to stand and do a little dancing.
1: Oh yeah.
0: Yeah, because you know, varicose veins,
1: yes.
0: Okay? Here is Chic Lafrique.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I have varicose veins. Should I worry?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지정맥류는 위험할까요? 자, 하지정맥류로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특별히 치료하지 않고 지켜봐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검사를 꼭 받아볼 필요가 있죠. 자, 다림8098님이요. 예전에 필라테스쌤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운동 많이 시켜주셨는데 기사 읽고 나니 새삼 고맙네요.
1: Very nice.
0: 아, 종아리가 mm-hmm. 진짜 제2의 심장인데 그 심장을 저는 한번 이렇게 터뜨렸거든요. 걷다가 한번 이게 근육이 파열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1: 네. Are you serious?
0: 주의해야 됩니다.
1: Okay. 네.
0: 자, 세 번째 파트 이어가 볼게요.
1: For example, as blood pools in the veins, it can cause pain, tenderness, and a feeling of heaviness in the legs. If the pressure stays elevated, fluid and red blood cells can seep into nearby tissue. Kokosu said, causing swelling, itchy, dry skin, and discoloration.
0: 예를 들어 정맥에 혈액이 고이면 다리에 통증과 압통, 무거운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높은 압력이 계속되면 체액과 적혈구가 주변 조직으로 스며들어 부종과 가렵고 건조한 피부, 피부 변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코코시스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데도 치료를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이 하지정맥류가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저도 약간 살짝 이거 듣고 무서웠던 게 막 부종 같은 거 다리 붓고
1: mm-hmm.
0: 특히 이 여기 지금 뭐 이치한 스킨 이런 얘기가 났었잖아요. 근데
1: yeah.
0: 제가 피부가 이것 때문에 뭐 그런 건가 이런 걱정이 됐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음식을 바꾸니까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1: Absolutely.
0: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1: Mm-hmm.
0: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For example, as blood pools in the veins, it can cause pain, tenderness, and a feeling of heaviness in the legs.
0: 예를 들어 정맥에 혈액이 고이면 다리에 통증과 압통, 무거운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혈액이 고이면 잠시만요. 여기 it can cause pain. 그런데 tenderness가 나왔는데요, 쌤. 이거는 좀

0: 이상할 수도 있는데 텐들하면 어떤 고기가 야들야들하거나.
1: 어 역시.
0: Right?
1: 고기 tender.
0: 역시
1: yes.
0: 고기 tender.
1: I was thinking Elvis Presley. Love me tender, love me true. You know.
0: 그게 아닙니다.
1: Okay.
0: 저는 tender한
1: right.
0: 고기를 얘기를 했어요.
1: Okay, that's great. Mm-hmm. Because the word tender has mm-hmm. many meanings.
0: Right.
1: 고기 can be tender, mm-hmm. and feelings of love, affection can be tender,
0: right.
1: sweet. You know, soft emotion.
0: 도대체 tender한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면?
1: But in this context, mm-hmm. if your legs feel tender, it's like when you touch it, it's mm-hmm. like, ah.
0: 굉장히 민감한 거네요?
1: Yeah. So it's not like throbbing pain. It's not mm-hmm. like pain. But when you touch it, ah. It's that feeling. Like you okay. touch your, and you just touch it a little bit. And oh.
0: 굉장히 조금만 건드려도 통증이 좀 심하거나.
1: Yeah.
0: Right? 민감한 것을 tender이라고 부르는
1: 거예요.
0: Right.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았었던 거는 방금 얘기했던 뭐 tender, 뭐 loving, 뭐 whatev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랑을 얘기할 때 뭔가가 tender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gentle하고
1: yes,
0: soft하고 sweet.
1: Yes.
0: sweet하고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고기 tender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살이 야들야들한 뭔가 연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통증 관련해서 tender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조금만 건드려도 이 민감하고 금방 아픈.
1: Yeah.
0: So 이건 어떻게 보면 tendernes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압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s.
0: 딱 눌렀을 때 아! 할 수 있는 거. 아,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피가 고이게 되면 말이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If the pressure stays elevated, fluid and red blood cells can seep into nearby tissue. Kokosis said, causing swelling, itchy, dry skin, and discoloration.
0: 높은 압력이 계속되면 체액과 적혈구가 주변 조직으로 스며들어 부종과 가렵고 건조한 피부 변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코코시스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Pressure가 계속 elevated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올라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fluid, 뭐 체액이라든가 red blood cells, 적혈구 같은 것들이 가만히 있질 않네요. 어디론가 이렇게 쓱 하고 옮겨가는 느낌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1: Seep into nearby tissue.
0: Uh-huh.
1: The word seep, S-E-E-P, has a very specific way of moving.
0: Okay.
1: If you spill red wine on your pants or wherever,
0: uh-huh.
1: it has the first drop,
0: mm-hmm.
1: and then it kind of spreads.
0: Mm-hmm. 스며드는 거네요.
1: Yes, that's it. That is the idea of seeping into.
0: 아, 그리고 주변에 조직이 있으면
1: mm-hmm.
0: 얘네들이 고여 있다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옆으로 쓱 하고 스며들다. Seep
1: right.
0: into 하고 무언가를 쓰면 어디로 스며들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swelling이라든가 discoloration 같은 것을 cause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Swell이라고 하는 것은 부종, 붓는 거잖아요.
1: Mm-hmm.
0: 근데 discoloration은 정말 말 그대로 색이 변하는 걸까요?
1: That's right.
0: 아, mm-hmm. 피부색이
1: It changes color.
0: 거.
1: Yeah.
0: 아, 이게 좀 심각해지네요.
1: Mm-hmm.
0: Alright. 자, 다시 한번 들어보 보겠습니다.
1: For example, as blood pools in the veins, it can cause pain, tenderness, and a feeling of heaviness in the legs. If the pressure stays elevated, fluid and red blood cells can seep into nearby tissue, Kokosis said, causing swelling, itchy dry skin, and discoloration.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Earth, Wind, and Fire, After the Love Has Gone.

0: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지 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더 알아볼게요. 이 다리의 혈액이 다시 위로 위쪽으로 잘 흐를수록 적어도 한 시간에 흐르도록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짧게 걷거나 책상에 앉아 발목을 굽혔다 펴면 종아리 근육을 계속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한 번에 약 15분씩 다리를 높이 올리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Wearing compression stockings during the day can help as well. They apply external pressure to the legs, thus helping counteract gravity and reduce blood pooling. Compression stockings are one of the best tools for symptom relief, Aziz said, but can be uncomfortable, especially in hot weather.
0: 낮 동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압박 스타킹은 다리 바깥쪽에서 압력을 가해 중력의 영향을 줄이고 혈액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지즈 박사는 압박 스타킹이 증상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히 날씨가 더울 때는 착용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 스타킹을 좀 더 편하게 활용하려면요, 압박력이 아주 강하고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것보다 적당한 압박력이 오히려 무릎 길이 스타킹 정도로도 충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1: Thank goodness. Right? In this heat. Going all the way up your legs, right. That would be unbearable.
0: 아, 무릎 길이 정도도 충분하다.
1: Yeah, I think that would be helpful.
0: 엄청나게 더울 것 같습니다.
1: Yes.
0: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Wearing compression stockings during the day can help as well.
0: 네, 낮 동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Compression stockings라고 실제로 표현하는데요.

0: 정말 스타킹을 S-T-O-C-K-I-N-G 이 단어로 쓰게 되네요. 그렇죠?
1: Yeah.
0: Right? 이게 실제로는 긴 양말을 뜻할 때 쓰는 게 스타킹 산인가요? 그렇죠?
1: Yeah. Right. I mean, it can be as well. Right. Mm-hmm. So here, and the word compress.
0: Compress.
1: Yeah, it comes from the word compress, which mm-hmm. means that you're kind of squeezing or pressing something firmly.
0: Right.
1: To make it kind of, you know, reduce the size.
0: 압축하는 거네요.
1: Yeah, that's
0: 그러면
1: right.
0: 그걸 신으면 다리가 굉장히 얇아지는 느낌인가요?
1: Yes, that's right.
0: 저 신어야 될 것 같아요.
1: Oh, I think I have to. Maybe we should try compression.
0: 같이 한번 사볼까요? 네. Okay. So compression stockings라고 얘기를 하면 압박 스타킹을 얘기를 하겠고 일반적으로 이게 양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stockings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 긴 양말을 뜻하는 게 왜 Mariah Carey 그 캐롤 노래 중에서 I don't need to hang my stocking. You know 그
1: yeah,
0: 부분
1: those
0: 있잖아요.
1: Those are like stocking, Christmas stockings.
0: 아, 그게 우리가 겨울에 그 크리스마스 때, 저 크리스마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1: Oh.
0: 그때 이제 양말, 긴 양말을 걸어놓는 것도 mm-hmm.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Okay. So, 낮 동안에 이렇게 그것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y apply external pressure to the legs, thus helping counteract gravity and reduce blood pulling.
0: 압박 스타킹은 다리 바깥쪽에서 압력을 가해 중력에 영향을 줄이고 혈액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좀 들어가 있네요. They apply external pressure to the leg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바깥쪽에서 pressure 준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라고 볼까요?
1: Well, the thing is, the idea is that the stockings mm-hmm. is pressing on, you know, your legs.
0: Mm-hmm.
1: So you're getting that pressure, from these stockings.
0: 아, 실제로 밖에서 조여주니까 물리적으로 조이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네요.
1: Yes, that's right.
0: 아, 그렇겠네요. Mm-hmm. 근데 너무 세게 이제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right? 여기서 apply라고 하는 것은 원래 apply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적용하거나 어디에 뭐 바르거나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선 힘을 apply 한다는 건 그냥 힘을 가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1: Yes, that's right.
0: 아, okay. So apply external pressure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리에다가 뭔가 외부적인 압력을 가한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us, 그러므로 helping counteract gravity. 하면서 갑자기 중력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1: Yeah. And if you counteract gravity, uh-huh. it means that you are going against gravity.
0: Mm-hmm.
1: So basically, what it's doing is that gravity pulls the blood down.
0: Right.
1: So if you're going to counteract gravity, what mm-hmm. the stockings do is to push back the blood.
0: 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비티의 반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공중에 뜨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닌 거네요. Counteract 한다는 건 일단은 반대로 한다는 것이 맞는 거죠.
1: Right.
0: 그렇죠?
1: So what we think of sometimes like going against gravity is just basically the natural force is to go down.
0: Right.
1: And we're just going up.
0: Okay.
1: Basically, so that's what it means.
0: 원래는 중력 때문에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yep. 다시 위쪽으로 밀어준다는 의미에서 counteract gravity라고 하면 중력의 영향을 상쇄하다. 자 반대로 거스르다
1: yeah.
0: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진짜 근데 보니까 counter가 반대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1: Absolutely.
0: 그렇죠? 게임 같은 데서도요. terrorist가 있고 counter terrorist라고 해가지고 그 두 forces가 싸우는 그런 게임들도 많거든요.
1: Sure.
0: 또 너무 제가 게임 또 얘기가 나왔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Compression stockings are one of the best tools for symptom relief, Aziz said, but can be uncomfortable, especially in hot weather.
0: 아지즈 박사는 압박 스타킹이 증상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히 날씨가 더울 때는 착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최고의 tools 중에 하나다. 근데 뭐를 위한 거냐면 symptom relief라고 얘기를 했네요. relief는 아까 쌤이 relieve하는 것도 alleviate하는 것처럼 완화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1: In some ways, yeah.
0: 그래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데 이게 최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거 어떻게 같이 공동 구매하실까요?
1: Sam, I mean, I don't have varicose veins,
0: right.
1: but I really do like the idea of where, you know, I think it could be good for my legs.
0: 그 blood circulation에도 굉장히
1: sure.
0: 좋을 것 같아요.
1: Yeah, yeah.
0: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earing compression stockings during the day can help as well. They apply external pressure to the legs, thus helping counteract gravity and reduce blood pooling. Compression stockings are one of the best tools for symptom relief, as he said, but can be uncomfortable, especially in hot weather.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 듣고 어떤

0: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였는데요.
1: The doctor asked about my family history.
0: 네. 의사는 제 가족력에 대해 물었어요가 정답이 되겠죠. 자,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0049님께 보내드릴게요. 의사는 나의 가족력에 대해 물었어요라고 정확히 답해 주셨고요. 저 세 딸 맘인데 용기 내서 10년 만에 토익 보려고 합니다. 오, 오!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응원 100개 okay. 던지겠습니다.
1: Cheering, rooting 네. for you, cheering for you. 와, yeah, go, go, go.
0: 너무 멋져요, 진짜.
1: Yeah. 네.
0: 자, 그럼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Three Doors Down with Here Without You.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자,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하지 정맥류가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는 거 방금 알았어. 그래도 걷기랑 압박 스타킹이 도움이 된대."
0: 아, 어쩐지 요즘 내 다리가 좀 굵어 보이더라니. 걷는 건 너무 귀찮고 그냥 압박 스타킹이나

0: 가서 사야겠다.
1: 아마 사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0: 도움이 안 되나?
1: 미안. 어?
0: 아니 쌤, 오늘 거는요 제가 그 애들리브를 일부러 드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 퓨얼리 만들어내신 겁니다.
1: 제가
0: 강력하네요.
1: I did. You know because
0: 마음에 들었어요.
1: Yeah, you. It's your style.
0: Yes.
1: Okay.
0: 아,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1: Yeah, that's right.
0: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어쩐지 요즘 내 다리가 굵어 보이더라니를 영어로 바꿔볼 건데요. 자, 일단은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좋을까요?
1: Well, I was thinking no wonder.
0: 아, no wonder.
1: So it comes from it's no wonder, but usually we take out that it's and it just becomes no wonder.
0: 아, 그러니까 원래는 it's no wonder인데 보통은 회화체에서 그냥 no wonder 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쓰게 되면 결국에는 아휴 어쩐지 그러면서 그럴만도 하네 놀랍지도 않다.
1: It's no surprise. It's obvious.
0: 이미 알고 있었다 뻔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wonder이라고 하는 게 궁금함이니까 그런 게 없었다. 사실 우리가 그 이브닝 스페셜에서 Little Wonder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 차이가 크지 않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1: Yeah, that's right. I mean, Little Wonder. But I would say more casual in everyday conversation. We probably would use no wonder
0: no
1: more.
0: No wonder. Right. 그러면 이거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Okay. No wonder my legs have been looking thicker lately.
0: 정말 잔인합니다. 그렇죠? So no wonder이다. 놀랍지도 않다. My legs have been looking thicker. 최근 들어서 더 띡하게 보여 온 거. 그럴만하네.
1: Oh my goodness.
0: 아, 눈물이 조금 나네요.
1: I'm sorry. So here are some examples with this expression, no wonder. Like, sometimes when you have... So when you have a baby, they cry. And there's a reason.
0: Right.
1: Sometimes, they ate. They slept.
0: Right.
1: And then you're like... Oh, could it be the diaper?
0: Ah.
1: No wonder.
0: They cried.
1: They were crying or cranky. His diaper was wet.
0: 이유가 다 있구나. 당연하구나. 얘기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을 들어보겠습니다.
1: I just found out varicose veins are way more common than I thought. At least walking and compression socks can help.
2: No wonder my legs have been looking thicker lately. Walking sounds like too much work. I'll just go buy some compression socks.
1: I'm sorry, I don't think that's gonna help.
0: It's not gonna help.
1: No.
0: It's not gonna work.
1: A waste of money.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배다니님, 저의 보물 같은... 두 분 덕분에 오늘도 영어 잘 배웠습니다.
0: 아, 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물이에요,
1: 보물.
0: 우리. 2169님이요. 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애써주시는 두 분 선생님. 그 열정에 오늘도 뉴스 따라쓰기 하면서 열공했어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1: Oh, thank you. No, we thank
0: 감사합니다.
1: you for listening.
0: I know.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my Sam. We're going to wrap up our show with our final song by Lady Gaga. It is The Edge of Glory.
0: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1: stay
0: you guys.
1: Cool, stay cool, everyone.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중국어의 홍상욱
3: 왕르입니다.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ing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Zach쌤.
1: 네.
0: 친구랑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막 친한 사람은 아니에요.
1: Mm-hmm.
0: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잘 가? 이렇게 헤어지기는 조금 어색하고. 그럴 때, 우리 뭐 언제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1: Right.
0: 우리 그럴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있죠.
1: Let's meet up sometime.
0: Let's meet up sometim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영어 문화권이나 우리나라나 뭐 비슷하다. 사람 네. 사는 건. 언제 한번 만나자 우리 이러고 안 만나잖아요.
1: 맞아요.
0: 물론 만날 수도 있지만 사람 살다 보면 또 이렇게 깜빡하고 못 만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사실 영어나 한국말이나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1: Mm-hmm.
0: 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만날 수도 있지만 못 만날 수도 있지만 말하게 되는 Let's meet up sometime 이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제 한번 만나요 라는 표현이죠. 저와 선생님 혹은 뭐 에린 PD님 사이에서 Let's meet up sometime 이라고 하면 진짜 만나겠죠?
1: 네.
0: 네. 진짜죠? 네. 다들 만난다고 꼭꼭 약속한다고 하네요. 알겠어요. 그럼 let's meet up sometime.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표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제가 괜히 어색한 사이로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Let's meet up sometime.
0: Let's meet up sometime.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한번 만나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친구 사이에서는 우리말로는 이제 반말로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 뭐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존댓말로 만나요 라고 하니까 뭐뭐 하자의 의미가 약간 사라진 것 같죠? 하지만 영어로는 똑같이 let's로 시작하면 되겠죠. let's는 참고로 let us의 줄임말이지만 요즘은 let us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let's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사용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안을 할 때는 무조건 let's 이렇게 시작한다. 이게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안의 표현이에요. 자, let's 다음에는 이제 뭘 할지 제안을 해야 되는데 만나다이잖아요. 근데 만나다라고 할 때는 meet up 이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meet라는 단어를 그냥 써도 되겠죠. Let's meet sometime 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meet up, up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약간 캐주얼한 느낌, 뭐 좀 더 친근한 느낌을 주고요. 친구끼리 약속을 잡아서 만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So let's meet up. 여기까지만 말해도 우리 만나자라는 말이 돼요. Let's meet up. Let's meet up. 자, 그리고 이제 언젠가, 언제 한 번이라는 말이 나와야 이제는 조금 약간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되죠, 그쵸? 자, 언젠간, 요거 시간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옵니다. 영어로는 sometime. 언젠지 명확하진 않지만 언젠가라고 할 때는 sometime이라는 한 단어죠. 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래서 let's meet up. Sometim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거 sometimes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Sometimes S를 붙이면 빈도를 나타내는 가끔이라는 뜻의 단어고요. Sometime S를

0: 언젠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언젠가라고 할 때는 S를 빼고 sometime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Let's meet up sometime.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 이 표현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Let's meet up sometime.
0: Let's meet up sometime.
1: Let's meet up sometime.
0: Let's meet up sometime. 잘하셨어요. 자, 이 문장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Our sentence was, let's meet up sometime.
0: Mm-hmm.
1: So, to make our pattern, we will change the verb. So, meet up 대신에 다른 동사 들어갑니다. Let's 뭐뭐 sometime.
0: 아, 그러니까 언젠가 뭐뭐를 하자라는 의미로 meet up 대신에 다른 활동이나 뭐 행동을 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언제 한번 뭐뭐 합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활동들을 넣어볼까요?
1: Well, here's a very common one.
0: Mm-hmm.
1: Let's go 뭐뭐잉.
0: 아.
1: So, for example, let's go fishing sometime.
0: Let's go ing sometime이라고 하면 언젠가 그 활동을 하러 가자 뭐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let's go fishing sometime이라고 하면 우리 언제 한번 낚시하러 가자라는 뜻이죠. 뭐 낚시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자면 let's go swimming sometime.
1: Yeah.
0: 여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Let's go hiking sometime.
0: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let's go camping sometime.
1: Mm-hmm.
0: Well, let's go
1: biking
0: sometime.
1: Jogging.
0: Oh, 너무 많네요.
1: There's so many things.
0: 네.
1: Yes.
0: Let's go ing sometime. 요거 자체로도 패턴이 될 수 있겠네요.
1: But you could also do sentences without go, like let's have dinner sometime.
0: Have dinner. 저녁 식사를 하다, 뭐 먹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let's have dinner sometime. 언제 한번 저녁 식사해요라는 말이네요. Let's have dinner sometime.
1: Let's catch up sometime.
0: Catch up.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렇죠?
1: Mm-hmm.
0: 근황을 얘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젠가 근황 얘기를 한번 나눠요 라는 의미로 Let's catch up sometim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아니, 잠깐만. 이거 잭쌤 아니에요?
1: Oh, hey.
0: 와, 잘 지냈죠?
1: Yeah, but I have to go now.
0: 그래요? It was great running into you. 우연히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1: Let's grab coffee sometime. 언제 한번 커피 마셔요?
0: 맞아요. 할 얘기도 많은데 좋아요. 자, 여기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it was great running into you라고 했어요. Run into. 제가 달리고 있었나요? 아니죠. 근데 run into는 마치 달리다가 확 뭔가를 만난 것처럼 우연히 갑자기 만난 그런 느낌을 주죠.
1: You hadn't planned to meet that person.
0: 그쵸?
1: It was not your intent.
0: Mm-hmm.
1: But suddenly you met. You ran into him.
0: 맞아요. 계획이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run into 누구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it was great running into you. 우연히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라는 말이죠. Let's grab coffee sometime. Grab coffee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막 진지하게 4-5시간 앉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1: 네,
0: 가볍게,
1: 간단하게, 네.
0: 간단하게 마시자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죠.
1: You could also say, let's grab lunch or let's grab dinner.
0: 맞아요. 커피 대신에 뭐 lunch, dinner도 됩니다. 진지하게 뭔가 식사를 하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먹자라는 의미로 grab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When else?
1: Let's go dancing sometime.
0: Oh, go dancing. 춤추는 거 외국 사람들
1: 네.
0: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꼭 뭔가 행사가 있으면 dance party가 꼭 있더라고요. 자, let's go dancing sometime.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go fishing처럼
1: 네,
0: go ing네요.
1: Let's go for a walk sometime.
0: 아, let's go walking sometime은 이상할까요?
1: This one you usually go for a walk. You have
0: 그죠?
1: a walk. You take a walk. So you don't want to break up that phrase, a walk.
0: 그쵸. 약간 running, 뭐 jogging, 이런 표현들은 let's go jogging, let's go running이 괜찮은데 let's go walking sometime.

0: 일단 그 자체가 이상하진 않지만 네. 어색해요.
1: 잘 안 써요.
0: 잘 안 써요. 네. 그래서 go for a walk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굳어진 표현이고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요 자체로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Let's go for a walk sometime. 이렇게 얘기해야 언제 한번 산책하러 가자라는 표현이죠.
1: You could also say, let's catch a movie sometime.
0: Oh, catch a movie. 이때는 우연히 만나는 건가요? 캐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Catch a movie. 그냥 영화를 보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언젠가 영화 하나 보러 갑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Okay. Musicians often say, Let's jam together sometime.
0: 아, 음악인들은 jam이라는 표현을 쓰죠. Mm-hmm. 잼을 같이 먹는 게 아니고요. 같은 JAM인데 음악을 같이 악기들이 모여서 뭔가 악보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같이 연주를 할 때 jam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모여서 연주나 같이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Jam together. Let's jam together sometim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Let's 뭐뭐 sometime.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Let's go fishing sometime.
0: Let's go fishing sometime.
1: Let's have dinner sometime.
0: Let's have dinner sometime.
1: Let's catch up sometime.
0: Let's catch up sometime.
1: Let's grab coffee sometime.
0: Let's grab coffee sometime.
1: Let's go dancing sometime.
0: Let's go dancing sometime.
1: Let's go for a walk sometime.
0: Let's go for a walk sometime.
1: Let's catch a movie sometime.
0: Let's catch a movie sometime.
1: Let's go swimming sometime.
0: Let's go swimming sometime.
1: Let's jam together sometime.
0: Let's jam together sometime.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와, 정말 오랜만이다.
3: 그러게. 언제 한번 만나자.
2: 물론이지. 다음 주는 어때?
3: 나도 좋아.
0: 아, 이번에는 실제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1: Mm-hmm.
0: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언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하면
1: 네, 맞아요.
0: 네, 만나는 거죠. 그쵸?
1: 그냥 sometime까지 했으면 안 만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많이 아는 표현이 있잖아요. Long time no see. 이거 콩글리시인가요?
1: No, that's an expression, long time no see.
0: 맞아요. 이거 콩글리시 아닙니다. 한국에서 많이 써서 콩글리시처럼 들리는데.
1: 같아요, 근데.
0: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 표현 맞아요. 근데 그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아, 그러게. 언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아하.
0: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물론이지. 아, 물론이지는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of course 이런 표현도 있었고 있고요. 또 뭐, sure. 다음 주는 어때? 뭐뭐는 어때? 라고 물어볼 때
1: how about?
0: 물어보죠. 자, 요 뒤에 그냥 시간 표현 다음 주만 오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좋아. 나도 좋아. How about next week? 이렇게 물어봤는데 me too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좋아. 이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올게요.
4: Oh, wow. It's been so long.
5: I know. Let's meet up sometime.
4: Definitely. How about next week?
5: That works for me.
0: 우와, 정말 오랜만이다.
4: Oh, wow. It's been so long.
1: Oh, wow. It's been so long.
0: 와라는 표현을 Oh, wow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wow라고 해도 되지만 Oh, wow, oh까지 붙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놀랐을 때 정말 오랜만이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1: Long time no see 아닙니다, 이번에는.
0: 네?
1: It's been so long.
0: It's been so lon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됐다. 이런 표현이죠. It's been so long. 네, 정말 오랜만이다.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long time no see 하고 똑같이 네, 이것도 외워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게.

0: 언제 한번 만나자.
1: I know. Let's meet up sometime.
2: I know. Let's meet up sometime.
0: 그러게 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죠?
2: I know.
0: 나는 알아 라는 뜻 아닌가요?

0: 입니다. 이어서 물론이지 다음 주는 어때?
1: Definitely. How about next week?
2: Definitely. How about next week?
0: 물론이지라는 표현을
2: Definitely.
0: 네, of course, 뭐 sure 이런 것도 되지만 definitely 라는 표현을 썼어요. definitely 라는 표현도 뭐 그럼, 물론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 주는 어때? 라는 질문은
2: How about next week?
0: 그쵸. How about 다음에 이렇게 시간 표현을 쓰면 요 시간대는 어때?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죠. How about next week?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도 좋아.
3: That works for me.
2: That works for me.
0: 자, 이 표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ork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work는 괜찮다, 뭐 문제없다 라는 의미로 여기선 사용이 돼서 그건 나한테 문제없어 라는 의미로 나도 좋아 라는 뜻입니다. So that works for me. 저도 좋아요. 어머,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좋다 라고 대답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That works for me. 요 문장도 요대로 외워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2: Okay,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1: Oh, wow. It's been so long.
3: I know. Let's meet up sometime.
1: Definitely. How about next week?
3: That works for m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2: Let's meet up sometime.
0: 네, let's meet up sometime. 자, 여기서 연음되는 거 여러분들 들리셨나요? meet 하고 up은 meet up 이렇게 연음이 되는데요. 연음이 되면서 t가 모음 소리 사이에 끼죠. 그래서 real처럼 부드럽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Let's meet up, up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발음해 주시고 sometime 여기서 s 발음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2: Let's meet up sometime.
0: Let's meet up sometime.
2: Let's meet up sometime.
0: Let's meet up sometime. 잘하셨어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2: Fantast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의 이현석,
4: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5: 쉽고 확실하게
6: 영어 회화 레벨 2
5: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6: Hello everyone. This is Juch.
5: 선생님, 그 EBS에 가끔 차 네. 몰고 오실 때 많았잖아요.
6: Yeah, back in the day.
5: 그런데 was it easy for you to find a parking in the

0: parking lot?
1: It has become harder and harder over the years because so many people have been driving to work here.
0: That's right.
1: So I stopped driving.
0: Ah.
1: And public transportation has become really convenient. You too, right?
0: Oh, yes. Very 선생님은, convenient. 저는 주로 이제 걷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 버스, 뭐 택시. 근데 선생님 거기도 하나 더 하시잖아요.
1: 따릉이도 있지만 we call it e-scooter.
0: E-scooter.
1: E-scooter,
0: 그것도 하시잖아요.
1: Electronic scooter.
0: 그러니까, electronic scooter. Oh, sounds really 근사해.
1: But it's very simple, not fancy. It's so simple and it's so fast, getting you like short distances.
0: I see. Oh. So. 그러니까 어쨌든 그 trying to find parking sometimes could be quite a hassle. 굉장히 그 성가신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차를 갖고 왔으니 어디다가 주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1: Right.
0: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오늘 그래서 이런 말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주차할 곳을 못 찾았니? 라는 말도 있고요. Right. 근처 주차장이 전부 꽉 찼어 라는 말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영어로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말이죠. 자,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아, 20분째 지금 차로 돌면서 찾고 있잖아.
0: 아니,
1: 답답해.
0: 아직도 주차 자리를 못 찾은 거야?
1: 어, 근처 주차장이 다 꽉 찼어.
0: 야, 그 은행 뒤쪽에 가면 보통 길가에 주차 자리가 좀 있거든?
1: 어, 진짜? 지금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0: 네. 자, 지금 20쪽 보시면은 그 이제 삽화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1: Yes.
0: 지금 전화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너 왜 아직도 안 들어와? 아직도 안 왔어? 이게 그랬더니 아니 20분째 지금 차로 계속 돌고 있잖아. 이런 말이거든요.
1: 아, 뱅뱅 돌고 있군요.
0: Happens all the time.
1: You know, finding parking sometimes can be a headache. It can be a headache.
0: 그렇죠.
1: 어, 머리 아파. 두통, headache.
0: 맞아요.
1: It's frustrating, right?
0: So stressful.
1: Very stressful.
0: 네,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주차 두 번째 문제고 운전 잘 하시고 다니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그래서.
1: That's right.
0: 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야 벌써 20분째 차로 돌면서 찾고 있는 중이야.
1: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0: 네,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자, 지금 우리말로는 20분째라는 말이 있었고요. 차로 돌면서 찾고 있어. 그러니까 차로 돌면서 찾고 있다. 이게 세 가지가 단어가 다 따로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영어로는 그냥 driving around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 I've been driving around for 10 minutes.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0: 그렇습니다. Yeah.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자, 지금 상황상 drive around 한다는 게 이 사람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빙빙 돈다는 얘기가 아니고
1: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주차할 공간을 찾고 있다.
1: Yes.
0: Trying to find parking이 되겠습니다.
1: Yeah.
0: 네.
1: So you're looking for a parking spot but you can't. That's why you are driving around looking for a parking spot.
0: 그렇죠. So I've been 뭐뭐잉 하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뭐뭐를 해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I've been waiting이라고 하면 그 I've been waiting for you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아닌가? 없나?
1: 참 많죠.
0: 네, 없나? 있다고 치고 그럼 나는 아직까지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기 시작한 지가 아주 오래됐다는 말이 됩니다.
1: I've been waiting.
0: I've been waiting. 그러니까 right here waiting for you라는
1: Richard
0: 노래도
1: Marks.
0: 그렇죠. 옛날에 그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I've been waiting 하게 되면 내가 지금 기다리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내내 이어주고 있을 때 I've been waiting 이렇게 되고 내내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도 I've been looking for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I've been looking for. I've been looking around for.
0: 그렇죠. Sure. 여기서도 I've been driving around 이라고 해서 for a parking space 라고 할 것 같지만 a parking space라는 말은 안에도 다 서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1: right.
0: I've been driving around 까지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벌써 몇 분째라고 할 때 for 20 minutes라고 말한다는 거죠.
1: That is a very long time.
0: I know.
1: Looking for parking? Oh, that's very frustrating.
0: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가겠다 그냥.
1: 이럴 때 그냥 그렇죠? Oh, what a headache.
0: 네.
1: 이런 표현이 나오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이죠.
1: Right.
0: 자,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지금 교재 22쪽을 보시면 I've been 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0: 그 활용하셔서 단어 문장을 만드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ve been waiting here for 30 minutes 하면 right. 30분째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I've been looking for my keys for an hour 그러면 한 시간째 wow. 열쇠들을 찾고 있는 중이고
1: This is my story. Where are my keys?
0: 그러니까요.
1: Where are my glasses?
0: 그러니까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1: I've been looking for
0: 네.
1: my keys.
0: 여기서도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Mm-hmm.
0: 자, 여러분은 지금 I've been listening to easy English for about 5 minutes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1: About 6 minutes now.
0: 네,
1: yes.
0: 그렇죠. 자, 이 부분 들어볼게요.
2: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0: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자,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아직도 주차할 자리를 못 찾았어?
1: Still can't find parking?
0: 네, still can't find parking. 자, 지금 교재를 보시면 이 네 단어가 still can't find parking 모두 굵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 힘을
1: right.
0: 줘서 약간 높이 띄워서 발음을 하십사 하는 거거든요.
1: Mm-hmm.
0: Still can't find parking 이렇게 말이죠.
1: Still can't find parking?
0: 네.
1: Still?
0: 네. Still? 그렇죠. 이때 still can't 뭐뭐 하면은 아직도 뭐뭐를 하지 못하나요? 라는 말이 됩니다. 네.
1: Still.
0: 네.
1: 아직도.
0: 그렇죠.
1: Yeah.
0: 네. 근데 이때 parking이라는 말 자체가 주차할 공간, parking space를 말하는 거죠. Or parking spot.
1: Sure.
0: 네.
1: So in this context, they know what that situation is.
0: Right.
1: So you just say, still can't find parking?
0: 네, 맞습니다.
1: Right.
0: 그러니까 parking까지만 말해도 주차할 자리라는 뜻이 된다는 거거든요.
1: Right.
0: 꼭 parking space 혹은 parking spot까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So still can't find parking? 자, 이렇게 말했더니 아직도 못 찾았어. 근처에 주차장이 다 꽉 찼거든.
1: Nope.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0: Nope.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네.
1: Right.
0: 자, 먼저 nope부터 볼게요.
1: Nope.
0: 네.
1: You can just say no,
0: mm-hmm.
1: but when you want to emphasize it's really a no. 진짜 no다라고 할 때는 nope 그렇게
0: 그렇죠.
1: 하죠.
0: 단호하게.
1: Nope.
0: 여기서도 아직 네가 못하고 있단 말이니 그러니까 상대방의 질문이 can't라고 해서 부정문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1: Right.
0: 보통 근데 지금 해석을 보시면요. 우리말 해석 20쪽에 뒤에 있는 거 보면 아직도 주차 자리 못 찾았어? 그 말에 대해서 응! 이라고 했거든요.
1: Right.
0: 응, 나 못 찾았어 라는 말이지만 영어로는 내 대답의 내용 자체가 부정이면 상대방의 질문이 부정으로 물었던 긍정으로 물었던 상관없이 무조건 no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1: Yeah. Still can't find parking?
0: 응.
1: Nope.
0: 그렇죠.
1: I can't find parking.
0: 네.
1: Still.
0: 내 대답에만 집중을 하셔서 내 대답이 no면은 그냥 끝까지 no인 거예요. 그래서 no
1: right.
0: means no라는 말이 있는 것 같다고.
1: No means no.
0: 네, 말씀을 드렸었죠.
1: right.
0: no 하면 그게 no야 라는 뜻으로. 자, no 그러면서 이 근처의 모든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1: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0: 네, 아주 문장 자체는 간단한 겁니다. A is B거든요. 그러니까
1: right?
0: I am hungry, you are happy라는 문장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every parking lot nearby라고 하는 게 A 자리에 오는 주어가 되는데 근처에 있는 모든 주차장, every parking lot nearby까지가 주어고요. 그게
1: mm-hmm.
0: 어떻다고? Is full. 꽉 차 있다라고 말한 거죠.
1: It's full.
0: 네.
1: 가끔 이제 파킹락 가면
0: 네.
1: 외국에 이제 뭐 몇 칸이 남았다 뭐 숫자가 있는데 만차 있을 때는 그냥 full.
0: Full.
1: F-U-L-L.
0: 네.
1: 빨간색으로 그냥 써 있을 때 슬프죠. Oh, I need parking. This lot is full.
0: This lot is full. 그렇습니다.
1: Yeah.
0: 자, 그래서 그때도 풀로 찼어. 그러니까
1: 아.
0: 흔히 우리말을 말할 때 어떤 게 풀이야 라고 하는데
1: yeah.
0: 실제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1: Full.
0: Full.
1: F-U-L-L.
0: 네. 이것도 길게 말씀하시면 좀 이상해요. Full 이러면 다른 단어가 돼버리거든요.
1: 어리석다. 어리석은
0: 그렇죠.
1: 사람을 fool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It's short. Full.
0: Full.
1: My stomach is full.
0: 그렇죠.
1: I am full.
0: 그렇죠.
1: 배가 불렀을 때.
0: 배가 불렀을 때. 여기서는 이제 모든 주차장이 꽉 차 있다라고 할 때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자, nearby를 이렇게 뒤에 붙여서 근처에 있는 이라는 또 뜻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Right. Nearby.
0: 네, 그렇죠. 자, still can't find 뭐뭐 아직도 뭐뭐를 못 찾았니? 라는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뭐 is full 그다음에 nearby까지

0: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죠.
1: Still can't find parking?
2: Nope.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0: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방금 들으신 것처럼 is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처럼 is 약하고 낮고 빠르게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Mm-hmm.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있잖아. 대개는 은행 뒤쪽에 가잖아. 그러면 보통 길가 주차 자리가 있긴 하거든.
3: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0: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Mm. 자, 이 말도 그 street parking을 먼저 알아볼까요? 거리 right. 주차가 되겠네요.
3: So you park your car along the street.
0: Oh.
3: There's a car's going by, but on the side of the road,
0: mm-hmm.
3: there are usually parking spots that uh-huh. you can park. Usually paid, so make sure you pay.
0: Mm-hmm.
3: 그 미터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3: 그렇죠? Usually like a paid meter, coin paying meter. So you should always pay, but be sure to call that area street parking.
0: Street parking.
3: Where should I park? Oh, there's street parking.
0: Ah, there's street parking.
3: Right.
0: 아, 그렇구나. 저 차 어디다 세우면 돼요? 아, 거기 거리에 주차하시면 돼요.
3: 그쵸.
0: 할 때 there's street parking.
3: Street parking.
0: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네요.
3: Mm-hmm.
0: 근데 여기서는 대개는 그렇다라고 해서 not all the time, it's not guaranteed, but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이라고 해서 대개는 street parking이 있습니다. 어디에? 은행 뒤에 가면
3: 주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usually there's a good possibility.
0: 어.
3: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0: Behind the bank.
3: Mm-hmm.
0: 그렇군요. 이렇게 there's usually 뭐뭐 하면은 대개 뭐뭐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3: yes.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했던 내용에서도 usually가 있었어요. Do you usually I don't usually drive around in this area.
3: That's right.
0: 라는 문장이
3: yeah.
0: 있었죠.
3: 그러니까
0: mm-hmm. 내가 늘 그런 건 아니고 대 대개는 안 한다. I don't
3: right.
0: usually. 그러니까 usually가 생각보다 참 많이 쓰여요.
3: Yeah, usually. Something you do often. Usually.
0: 그렇죠.
3: Something you normally do.
0: 어.
3: Usually.
0: 네, 맞습니다. Yeah. 근데 우리말보다도 영어의 usually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좀 명시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느낌이
3: yeah.
0: 들긴 하거든요.
3: So if you usually do something, think of it as something you do commonly, very often.
0: 아, 우리말은 yeah. 그거다. 잘 안 해요. 잘 해요. 뭐 이렇게
3: right.
0: 말할 적에도 I don't usually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there's usually 대개 있어요라고
3: right.
0: 할 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3: Do you usually eat breakfast, 보영쌤?
1: I usually have breakfast
3: you
1: every
3: do?
1: morning. Yes.
3: I don't usually have breakfast.
0: 아, 또...
3: once in a while.
0: 아 그렇구나.
3: Maybe once or twice a month.
0: 아 진짜요?
3: 그러니까 don't usually가 맞겠죠.
0: 어 그렇죠, 그렇죠, 맞다. 늘 그런 건 아니다라는 뜻으로. 네, 자 여기서는 그랬더니, 어 그래 정말? 그럼 내가 얼른 지금 가서 한번 봐야겠다.
3: Really? I'll go check over there now.
0: Really? I'll go check over there now. I'll go check. 내가 yeah. 얼른 가서 확인해 봐야지. I'll go check over there. 거기로 가서 now 지금 당장.
3: 그냥 네. 뭐. I'll go check now.
0: I'll go check
3: 되고.
0: now. 그렇죠.
3: 어, 거기? I'll go check over there now.
0: I'll go check over there now. Mm-hmm. 네,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3: That's right.
0: 그러니까 check는 확인해 본다. 가서 봐야지. 그렇다고 I'll go see라고는 잘 말하지 않고요. Check 하면은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정말 있나 없나. 확인해 본다라고 할 때 yeah. check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3: You want to find out
0: 그렇죠.
3: if it is true.
0: 어.
3: When you usually 했으니까 usually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네.
3: So there's a chance there might not be parking.
0: Uh-huh.
3: So I'll go check.
0: I'll go check.
3: Over there now.
0: 네. Well, let me check. 제가 한번 확인해 보죠. 제가 한번 볼게요. Let me check.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3: That's right.
0: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차하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trying to find parking 이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이 두 문장 들어볼게요.
1: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2: Really? I'll go check over there now.
0: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봅니다.
2: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1: Still can't find parking?
2: Nope.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1: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2: Really? I'll go check over there now.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Now you know what to do. 자,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저희와 함께 각 문장 큰 소리로 두 번씩 말씀해 보세요.
1: Let's go.
0: 어우, 20분째 차로 돌면서 찾고 있는 중이야.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1: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0: 아직도 주차 자리 못 찾은 거야? Still can't find parking?
1: Still can't find parking?
0: 오, nope.
1: Nope.
0: 근처 주차장이 다 꽉 찼어.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1: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0: 오, 있잖아. 은행 뒤쪽에 보통 길가 주차 자리가 있거든.
2: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1: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0: 어, 진짜? Really?
1: Really?
0: 지금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2: I'll go check over there now.
1: I'll go check over there now.
0: 여기까지입니다.
1: Yeah! Wow! Great job.
0: 네. 자, 아직도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야. I've been driving around 하면은 아직까지도 계속 여기저기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야. 뭘 찾아서라는 뜻이니까 뭐 looking for parking. 뭐 trying to find parking 하면 되겠군요.
1: Right. 아,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먹방 하는 유명한 친구 그 촬영하는 데 갔어요.
0: 네.
1: She has been eating. 제가 2시간 좀 지나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She's been eating nonstop. She's been eating for 3 hours nonstop.
0: For so, 3 hours?
1: So without stopping, she has been eating.
0: She,
1: 갑자기 eating이 생각이 나가지고
0: 아, 네네네.
1: 쉬지 않고 계속 몇 시간 동안 먹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
0: 어, 정말.
1: So like I was amazed.
0: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 right.
0: 보자면 so she was eating. Like for 3 hours back then.
1: Exactly.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1: Right.
0: 그죠?
1: Right.
0: 근데 하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야 어떻게 된 거야?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3시간째 먹고 있어. She's been eating for 3 hours now.
1: Right.
0: 네, without stopping.
1: Right.
0: 네.
1: See, for studying English, oh, I've been studying. I have been studying easy English for 2 hours now.
0: 아.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열심히 하시는군요. 네.
1: That's right.
0: 자, speaking of which, 그렇게 공부를 하실 때 저희 오디오 어학당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1: oh, that's right.
0: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1: Mm-hmm.
0: 보시면은 그 다른 많은 프로그램도 또 참고하실 수가 있거든요.
1: Right.
0: 네. 자,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evour, 뜻은 집어삼키다, 파괴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Raging wildfires, fueled by intense heat and dry air, are sweeping across southern Europe, devouring over 19,000 hectares of land across Portugal, Spain, France, and Greece. 여기서 devour라는 표현은 무엇인가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fire devoured the entire building. 화재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뉴스에서 devour farmland, devour resource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집어삼키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evour,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그해 여름, 재해를 입은 세 개의 현에 있는 학교들의 망가진 악기를 수리하는 기금을 설립했어요. 한 고등학교에 침수된 피아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진흙과 물에 삼켜진 악기들에 무척이나 끌리고 있었기 때문에 꼭 직접 보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거기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무척 강했습니다. 물기에 부풀어 있기도 하고 내부 장치에 녹이 슬기도 했어요. 아주 미약하게 소리는 나지만 눌린 건반이 올라오지 않는 곳도 있었고 아예 소리가 안 나기도 했죠. 고음 쪽 현은 바닷물에 녹슬어 끊어진 부분도 많았고요. 그런데 끊어진 현을 손으로 튕겨보니 가물란 같은 좋은 소리가 나더군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책 피아노로의 여정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 에너지 플로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프란츠에서 나온 류이치 사카모토의 책 피아노로의 여정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황국영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고요.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 학자들과 나눈 대화도 이 책에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류이치 사카모토가 고른 그 19곡의 그 플레이리스트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피아노에 대한 모든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될것 같고요. 작게는 피아노, 그리고 크게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류이치 사카모토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생각하고 싶어 하는지 엿보는 재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문장 카피스로 깔아드린 부분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난 이후에 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진흙투성이가 된 기타라든지 아니면 바다에 휩쓸려가서 이렇게 막 망가진 피아노라든지 이런 망가진 악기 사진을 볼 때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그 마음이 이상했다는 거죠. 자꾸만 다가가서 만져보고 싶고 건반을 눌러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꼈고, 결국에는 그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 피아노를 인수해서 최소한으로 손을 봅니다. 조율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녹이나 진흙은 그대로 두고 건반만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송신되는 그 지진 데이터를 신호로 변환해가지고 그걸 건반에 적용해서 피아노의 소리를 또 새로운 방식으로 만드는 과정도, 이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여기서는 책에서 또그 대화로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려 봤습니다. 아,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한것 같지만 거기서 또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박주영님, 물먹은 피아노에서 새로운 소리가 날수 있군요. 포기하지 않고 진흙 속에 피아노를 고치려는 저자의 마음이 피아노에 닿은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걸까요? 이게 사람의 몸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류이치 사카모토는 얘기를 합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삶에 피아노가 들어온 것은 3살 때부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타인처럼, 그러니까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재미난 얘기도 많습니다. 피아노의 기원에 대해서도 음악학자와 류이치 사카모토가 얘기를 나누는데,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탈리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도라는 얘기도 있더라. 근데 뭐 숫자의 발명도 그쪽인 걸 보면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유럽에서는 발칵 하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주고받고 하는데, 책을 통해서 이 책의 플레이리스트 즐기면서 또 활자들로 그 생각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신수아님도 진흙 속에서 들은 첫 소리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지진이라고 할 법한 지진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송신됐을 때 피아노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가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책 통해서 만나보시죠. 그리고 우리 카페인님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고명재 시인 북카페에 오셨잖아요. 수요일이었죠. 초대석 때. 근데 그때 너무너무 그 고명

황제 시인의 얘기와 또 읽어주시는 시와 이런 것에 막 빠지셔가지고 그 북카페 에디션, 그게 택시와 수박이었습니다. 그 에디션 당첨자 발표했을 때 정말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당첨되신 분들이 김은영님, 주현정님, 그리고 0086 휴대폰 뒷번호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 북카페 에디션 주소는 아무도 안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바로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데, 요거 올려주셔야죠. 이 마음으로만 받았다라는 기쁨을 누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정성껏 만든 택시와 수박 에디션이 북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디로 날아가면 좋을지, 이렇게 세 분,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서 그 명단 확인하시고 댓글로 꼭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혹시 홈페이지 입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다면 유료 문자로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오늘에 한해서 빨리 이렇게 지금 주소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냉큼 북카페 에디션을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주소가 없으면 다른 분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배나리님. 오늘도 딸 사랑이와 함께 출첵해요. 뱃속에서부터 들었는데, 초1 언니가 되어 뭘좀 알아들으니 너무 신기하고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이 사랑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언니가 됐습니다. 와, 사랑이와 함께 들으시는 나리님. 네, 오늘 즐겨주세요. 이 편안하게 북카페에서 좋은 추억 함께 만드시고요. 그리고, 엽서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북카페 엽서 지금 만드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엽서가 두 장이 왔습니다. 이제 도착하는 엽서들은 그 수신처 우리 북카페 주소 부분만 찍어서 글씨체는 알아보시니까요. 찍어서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엽서 그 규격이 제가 안내드린 것에서 0.5cm 정도 그 오차가 생기는 경우는 네. 허용합니다. 요게 또 규격, 그 관제 엽서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것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무한정 허용한다고 얘기 드렸죠? 규격 중요하지만 그 정도만 그냥 헤아리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7주년 기념 예쁜 엽서 공모전입니다. 우리 북카페로 보내주시는 그 날짜 마감이 8월 14일입니다. 다음 주에요. 8월 14일이고 그때까지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엽서를 붙이셔야 할것 같습니다. 엽서는 걸어오니까요. 천천히 어떤 속도로 올지 모르니까 예쁘게 만드셔서 이제 거기에 마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 엽서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 북카페 홈페이지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우수 작품 추천 그 저희가 추첨이 아니죠. 우수 작품은 선정입니다. 저희가 심사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골라서. 근데 많이 고를 겁니다. 정말 많이 상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굿즈가. 이것을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이 소리 들리실까요? 지금 이 키링이 흔들리는 소리인데요. 자세한 이 키링의 생김새는 음악 나가는 동안에 보라로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우수작품 보내주신 분들께 많이 이 키링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엽서 써서 보내주시길 기다릴게요. 앤서니 라자로의 Grow Old Together 그리고 레이베이의 I Wish You Love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라의 지금 우리 키링이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기념 굿즈입니다. 제가 또 흔들고 있어요. 이 소리에 흔들리시죠? 우리 현혹된다고 사연에 카페인님들이 지금 최현서님은 아, 재주는 없고 키링은 아른거리고 웃자면 좋을까요? 금손들 부럽습니다 하셨는데 소리도 들려요. 이제 막이 소리 계속 들리실 겁니다. 이게 손에 탁 들어와가지고 그립감도 너무 좋고요. 이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을 이제 알아서 이렇게 배치해서 저는 이게 하나로 엮었는데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소리? 아, 이건 정말 생방에서 제가 지금 흔들고 있는 소리인데요. 키링이 약간 그 썸캐쳐처럼 흔들리는 느낌도 들고 모빌 같기도 하고 풍경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링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질은 키링이죠. 이 우리 지금 김미향님이 고은 작가님 캐리커처 헤드셋을 하신 그 똥머리네요. 이 작품 금손이시네요. 와, 북카페 에코백에 북카페 키링에 또 우리 카페인 분들이 지금 또 카페인 굿즈로 북카페 필통과 연필과 만들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이런 것들 지금 북카페 아이템이 막 생기니까 카페인님들이 지금 마음이 몰랑몰랑해지십니다. 마이 프레셔스 골룸 표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122 쓰신 카페이님, 키링 귀여워요. 고은님과 북카페에서 다정하게 만나는 기분 들어요. 예쁜 엽서로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것입니다. 뭐, 다른 루트를 또 만들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8월 26일이 7주년 우리 방송이니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수량을 그 예쁜 엽서 공모전에 보내주신 분들, 우수작품 추첨, 저희 자꾸 추첨이래요. 마음은 추첨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선정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예쁜 엽서를 일단은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쉬운 대로예요. 거의 가장 넓게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쪽으로 걸어오시면 되고요. 예쁜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많은 수량의 굿즈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카페인님들 어떻게 예쁘게 하지? 난 금손이 아닌데 이거 고민하시다가 마감일을

넘겨버리는 거, 이것을 가장 유의해야 합니다. 아, 정경희님, 어머나 제가 좋아하는 고은 작가님 그림이네요. 키링 너무 예뻐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 우리 바게트 PD님이 언젠가 또 AI 활용하셔서 만드신 그 북카페 그림 몇 점 되게 많은 거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지난해는 우리 우표 했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키링의 요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 똥머리는 너무 풍성해가지고 마치 열기구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명랑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우리 북카페 수뇌부가 다 투표해서 이걸로 골랐고요. 그리고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수뇌부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크기까지 이렇게 상의해서 고른 만든 아이템이니까 많이 탐내주시길 기다릴게요. 그게 원하던 반응입니다. 이윤경님, 저는 금손도 아닌데 그냥 축하의 마음 담아 보냈어요. 금손이 아니므로 참여의 의의를 두는 것만도 좋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금손, 진짜 그런 예쁜 엽서를 뚝딱 만드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지만 내 나름대로 마음을 보태고 싶다 하는 거 그래서 엽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 장 바람결에 이렇게 끼우는 기분으로 부담 없이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권성경님, 어머 저희 집에도 사랑이가 있어요. 5학년 언니인데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와서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지만 다시 이름대로 사랑스러운 아이로 돌아오길 바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자아자. 아,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왔어요. 그렇죠. 요즘 사춘기 좀 빨리 오죠. 5학년이면 진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도 안 싸우는 날 없이 부지런히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이름이 사랑이니까 이름대로 간다라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꾸 예쁜 이름 불러주고 예쁜 별명 불러주고 이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북카페 수뇌부 기술 감독님들 이름도 정말 이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사랑이로 올 겁니다. 성경님, 사랑이의 그 마음 우리 북카페에 많이 중계해 주시길 기다릴게요. 이간 카페인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휴식의 기술이에요. 카페인님들 지금 어떤 자세로 북카페 듣고 계신지 점검하시면서 들어주시죠.

지금 어떤 자세로 라디오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누워 계신가요? 괜히 일어나려고 하거나 민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운 상태만큼 휴식을 이야기하기 좋은 자세는 없으니까요. 바닥과 하나가 되는 수평의 자세, 중력에 온전히 몸을 맡기는 눕기야말로 신체에 가장 저항이 적은 자세이자 힘이 덜 드는 자세입니다. 온종일 바쁘게 종종거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자라나는 마음도 바로 눕고 싶다는 바람이죠. 빨리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내가 좋아하는 이부자리 속으로 쏙 들어가 눕는 상상만으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이전 사회에서도 누운 자세는 오래도록 푸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게으름의 대명사이자 시간 낭비의 정수처럼 여겨졌죠. 우리는 종종 깨어있는 매 순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세계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세상에서 누워있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 잠깐 재충전을 위해 잠을 자기 위해 눕는 정도만 허락되는 게 눕기죠. 독일 작가 베른트 브루너는 책 눕기의 기술에서 그런 생각들의 반론을 펴니다. 눕기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화사적으로 고찰하는데요. 우선 누워있는 행위는 목표 없이 터벅터벅 걷는 산책자의 산책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산책과 눕기가 수평적 짝꿍이 될 수 있는지 들어볼까요? 누워있는 사람

사람은 상상으로 붐비는 도심과 한적한 교외를 누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산책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된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장소에 발을 디디지 않은 채 사람이나 장소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 우리의 반응은 더 이상 서 있을 때와 같지 않다. 골몰하던 문제도 누워서 보면 왕왕 다르게 보인다. 누우면 항복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어깨에서 짐이 떨어져 나간 듯 홀가분하다. 어떤가요? 우리는 누워서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언뜻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낭비의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경직되었던 몸이 풀어지고 생각이 느슨해지고 막혀있는 상상력이 자라나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베른트 브루너의 생각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일간 카페에 이어서 요조 이상순이 함께한 곡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띄워드렸습니다. 카페님들 휴식의 기본 자세죠. 눕기. 얼마나 일상에 들여놓고 계실까요? 잘 때는 당연히 눕겠지만 일어나서 다시 잠들기 전까지 누워본 경험 얼마나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낮잠을 들여놓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상황은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눕는 게좀 어색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저도 후자 쪽이에요. 이렇게 누우려면 누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밤에 잠들기 전에 누우면 뭔가 큰일 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일카에서 전달했던 것처럼 왠지 눕는 것을 약간 지는 기분? 혹은 내가 게으른가? 이렇게 자꾸 왜 눕지? 소화도 안 되고 움직여야지. 앉아 있는 것도 약간 죄책감을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눕기를 선호하진 않지만 오늘 일카를 보고 나니까 누우면 골몰하던 문제들도 다른 각도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편하게 선처럼 누워보고 싶습니다. 눕방은 아니지만 우리 카페인 분들 누워서 북카페 들으셔도 돼요. 가능하신 분들은 즐기세요. 그 상황을. 정춘경님, 요즘 두꺼운 돈키호테와 씨름 중입니다. 누워서도 읽고 긴 호흡으로 같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돈키호테 누워서도 읽고 벽돌 책은 가끔 그렇죠. 책을 가구처럼 거기다 두고 엎드려서 읽다가 뒹굴뒹굴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자세가 뭐 좋다고는 안 하지만 책 읽는 자세 엎드려서 보지 말라라고 하긴 하지만 가끔 또 그렇게 목침처럼 쓰고 싶을 때도 있는 거니까요. 하승선님 누워 계십니다. 아, 저 지금 휴가라 에어컨 선풍기 콜라보 속 작은 방에 누워서 반디앱으로 북카페 듣고 있어요. 호호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일카 들으시면서 정말 뿌듯하게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혜정님은 고님 저 상해에서 이제 완전 적응했어요. 주재원 남편과 12살 사춘기 딸 사이에서 버거웠어요. 그치만 이젠 사이클로 여기저기 다닐 만큼 슬기로운 상하이 상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좋은데요? 네. 상해에서 새로운 또 삶의 한 페이지를 열어갈 때는 걱정도 많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아마 참 긴장도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움직이시는 이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부럽습니다. 물론 상해도 지금 더울 것 같긴 하지만 뭐이 대한민국도 지금 찜통 더위라서요. 지금 안 더운 곳이 없죠. 지구촌 곳곳에. 그래서 그 상해 저는 지난 봄에 한번 짧게 여행 갔을 때 너무 반해가지고요. 다음에 가면 갈 곳이 지금 너무 많은데요. 막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아직 못 가고 있지만 제 대신 혜정님 뭐 푸동미술관 이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막 많이 누리시고 상하이 특파원으로 북카페에 종종 사연도 보내주시길 기다릴게요. 0686 쓰시는 카페이님. 너무 덥네요. 지지난주 주말에 김해 고향 갔을 때도 최고 더웠고, 지난 주말 강릉에 쉬러 갔을 때도 우리 동네 용인보다 훨씬 더웠고, 어제 집에 왔는데 여기도 너무 더워서 더위가 나를 따라다니나 싶네요. 그래도 다리 차면 기운다니. 곧올 가을을 상상해 보아요. 하셨습니다. 다리 차면 기운다. 그렇죠? 모든 자연의 섭리가 그렇죠. 영원한 더위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폭염 속에서 우리가 건강 잘 챙기는 거, 이건 좀 부지런히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카페인님들 다니실 때 조심조심 그늘 찾아다니시고요. 또 폭염, 이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승찬님이셨나요? 아까 요 카페인님 사연에서 이 우리 영상 그 노래 나갈 때 띄워드린 영상에서 키링 들고 있는 손팔 아플 것 같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들고 있는데요. 이제만 들려온 또이 소리. 이렇게 키링을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 그립감도 너무 좋고 막 솜사탕 같아요. 무게가 그래가지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매달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데 이 심리적인 어떤 만족감이랄까? 이건 홈쇼핑도 아니지만

카페인님들 제가 못 놓고 있잖아요. 이 키링 도전하시죠. 예쁜 엽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지형, 권진아가 함께 부른 곡 듀엣 들으면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네.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3: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장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우리 북카페의 이 키링 보셨죠? 네. 지금 소연 시인이 이렇게 갖고 계신데 김지희님이 그렇다면 방송 내내 ASMR

0: 말처럼 계속 흔들어 주시겠어요?
1: 아,
0: 지금은 소현
1: 소리가
0: 씨님이 흔드는.
1: 네, 좋네요, 정말로.
0: 그렇죠?
1: 네.
0: 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왜 플라멩고
1: 맞아요.
0: 칠때 캐스터네치를
1: 네.
0: 착착착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캐스터
2: 타악기 소리 같아요.
0: 타악기. 타악기 소리까지 같습니다.
1: 보통은 이렇게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약간 날카롭게 들려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은은하고 정말로 아이들이 살짝살짝 누르는 캐스터네츠.
0: 맞아요.
1: 네.
0: 그런
1: 딱딱
0: 느낌.
1: 찝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0: 그리고 처마 밑에 달아둔 그
1: 풍경?
0: 풍경 같기도
1: 네.
0: 하고. 아무튼 키링 하나로 여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0686 쓰시는 카페님, 전 키링 별론데, 근데 소리랑 모양이랑 이렇게 유혹적인 키링은 처음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도발적인 키링을.
1: 네.
0: 우리 카페님들이 이렇게 사연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방향숙님 사연에서도 이래도 나 안 가질 거야? 이렇게 이제 키링이 얘기한다고. 맞습니다. 예쁜 엽서 보내주시면 키링에 한 발짝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1545 쓰시는 카페인님. 무리하는 시인님들, 카페인 여러분, 전에 읽어줬던 시 2구 하나
1: 아.
0: 생각나시죠? 문제는 체온 조절 능력이라는데 폭염에 업시키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에 건강 꼭 챙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아, 정말 서로 이렇게 약간 지금, 안부 묻고 이렇게 건강하셔야 합니다. 얘기하면서 지내는 정말 여름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더워서 어제 한 정말로 꼴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15분 걸었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서 그냥 자꾸 어떤 주변 역사, 지하철역으로 도망치게 되더라고요.
0: 아, 어디 실내로, 뭔가
1: 네.
0: 그늘이 있는 곳으로.
1: 그러니까 뭔가 괜히 물건 고르는 척 하면서 어디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0: 네, 같은 마음이죠, 뭐.
2: 네.
0: 그렇죠.
2: 저도 여행 가서 더워서 혼났습니다.
0: 그러니까 조금 찬바람을 기대하시고
2: 그쵸.
0: 강원도 가셨는데, 그렇죠?
2: 예, 강원도 내륙 지방으로 갔는데, 너무 더웠어요. 예,
0: 아.
2: 양산 꼭 쓰고 다녔는데도, 예.
0: 네. 그렇군요. 우리 그러나 우리 시간 여행과 함께 하다 보면
2: 네.
0: 네, 더위를 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요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신수아 님이 이 키링 소리 물에서 막 건져낸 조약돌 소리
1: 오,
0: 같았어요.
1: 그렇네요. 그렇네요.
0: 무슨 우리 백일장 같아요. 이 키링 소리가 뭐로 들리는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한없이 막 갑니다. 자, 오늘은 우리 90년대를
1: 80년대.
0: 80년대.
1: 네.
0: 제가
1: 시간을 앞서 가시려고.
0: 그러네요. 80년대를 두다니. 오늘 선곡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년대 여행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저 먼저 왜 90년대 가려고 그랬죠? 네. 80년대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혁 씨님이 골라오신 작품부터
1: 네.
0: 보겠습니다.
1: 이륭 시인의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작품을 가져왔고요. 이건 82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보시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데 갑자기 나를 떠난 아버지와 좀 낯설긴 한데 나무를 등나무를 오르는 꽃게의 모습을 겹쳐두고
0: 오,
1: 있어요.
0: 네.
1: 오늘 제가 게 시를 2개 가져왔거든요.
0: 네.
1: 일부러.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게는 꽃게입니다.
0: 아,
1: 네.
0: 그렇군요. 오늘 상혁 씨님 개인적으로는 또개 특집으로 준비하신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자, 꽃게부터 그럼 일단 만나볼게요.
1: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륭. 몇해 전에 아버지는 바다 밖으로 등나무 하나를 심어 놓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물놀이 가신지도 몰랐다. 나는 어둠이 내릴 때마다 물을 주며 등나무를 키웠다. 등나무 그늘에는 늘 꽃게 한 마리가 놀다 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꽃게는 그의 머리 위로 등나무 가지가 휘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등나무는 휘어지면서도 더욱 가지와 잎을 피워갔고, 어둠은 등나무가 휘어지기 전에도 이미 내려와 있었다. 겨울에 등나무 아래에는 잎이 없어도 살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다. 꽃게는 그동안의 포근하고 아늑했던 방을 버리고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던 등나무 뿌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것을 느끼며 가장 맑은 눈빛으로 그 위로 올라간다. 등나무, 등나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그늘을 가진 나의 등나무, 내 아버지의 등만큼이나 굽어버린 넝쿨이며 길 잃은 꽃게 한 마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 이듬해였다. 해와 달의 가장 밝은 생각처럼 그것이 물인 것처럼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0: 들국화의 여기가 띄워드렸습니다. 1986년 발표된 곡입니다. 이문재 외 5인의 동인지 시운동에 수록된 이륭의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1: 네, 이사나 시인인데 이사나 시인이 첫 번째 가장 처음에 썼던 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륭. 그래서 이 이륭에 대한 얘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존경하는

0: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필명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1: 네.
0: 그러니까 이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싶으시면은 그 문학 동네 포에지에서 복간한 시집을 보셔야
1: 네.
0: 되는데, 그게 언제 저걸 복간했냐면 99년에 나온 시집을 복간한 거예요. 근데 99년, 이건 82년에 출간했는데 99년에서야 첫 시집에 실린 것이죠.
1: 아, 그러네요.
0: 네. 그러니까 최초 발표는 제가 이제 이 시운동이라는 책, 무크지라고 할수 있죠. 동인지이면서도 비정기적 간행물이니까
1: 네.
0: 무크지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5권이랑 시운동 3권을 갖고 있는데,
1: 네.
0: 이 잡지, 이 동인지를 통해서 또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1: 네. 와, 그런데 지금 저 이렇게
2: 책이
1: 보이셨잖아요. 약간 작정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
0: 대결.
1: 네. 초현 시인님이 이제 얼마 주고 책을 샀느냐, 그 시집이 얼마였던 시절에 산 것이다 하면서.
0: 그 가격에는 안될것 같긴 한데,
1: 네. 굉장히 오래된
0: 2,500원, 2,500원.
1: 역사가 느껴지는
0: 네.
1: 그 아우라가 있는데요.
0: 제가
1: 지금
0: 이걸
1: 시집.
0: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동안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그냥 헌책방 같은 데 가면 시라고 적혀 있고 약간 누리끼리한 책은 그냥 집기도 했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그때 잡은 게 시운동 5랑 이게 3권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집에 있어서 들추어 보다가 이 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1: 근데 시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에요.
2: 그죠.
1: 엉뚱한 느낌도
2: 예,
1: 들고.
2: 작법이 완전히 다르죠.
1: 지난주에 우리
0: 그러니까요.
1: 70년대였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
2: 네, 맞아요. 특히 80년대에 저 시운동 동인의 시들이
1: 네.
2: 특히나 엄청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다니고 처음 대학에 가서 습작하고
1: 네.
2: 그럴 때 시운동 동인은 거의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1: 시운동
2: 네.
0: 동이네. 저 밖에서 이렇게
2: 작품들이.
0: 잠깐 소현 시인님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2: 네.
0: 이걸 갖고 있지만 전혀 맥락을 모르거든요. 시운동에 대해서
2: 네.
0: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경청하고 들어왔습니다.
1: 그 당시에 교과서였다고 하니까 문학 청년들의
2: 너무 아는
1: 마음을
2: 척을 하고 싶다고.
1: 반가우셨을 것
2: 네.
1: 같습니다.
0: 그리고 전이 시가 너무 좋았던 게이 꽃게의 의미가, 우리가 보통
1: 네.
0: 뭐 꽃게는 아버지야 이렇게 규정할 수 없게 처음에는 이제 등나무가 아버지로 형상화되는 것 같긴 한데,
1: 아버지가 심고 떠났으니까,
0: 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꽃게가 그 돌아온 아버지의 어떤 형상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버지가 은근히 이렇게 돌아오는.
1: 네.
0: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그 등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꽃게를 보여주면서 집을 버리고, 그 꽃게가 또이 시를 쓰는 화자, 말하는 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처럼 또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꽃게가 정말 엉뚱하기도 하고, 저는 어느 면에서는 등나무, 바닷가에 심은 등나무가 있고 거기에 꽃게가 타고 올라가는 이 이미지는 제가 다른 시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1: 그렇죠.
0: 매우 생경한
1: 네.
0: 이미지였습니다.
1: 시가 아니라 저는 어떤 소설, 어떤 책에서도 이
2: 네.
1: 이미지는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0: 네.
2: 이게 상상력으로 빚어낸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저는 그냥 가장 쉽게는 정말 본 거예요. 우연히 등나무를 타고 올라간 꽃게를
1: 네.
2: 그 치러 안쓸수 없었을 것
1: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2: 같아요.
1: 뭐라도 써야 되는
2: 네.
1: 거죠.
2: 그랬을 때 이렇게 쓴다고? 그게 놀라운 거죠.
1: 그러면 지금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끝났는데, 우리
0: 네.
1: 입으로 건너가서 이 꽃게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울림의 회상 준비했습니다. 멀리 가시지 말고 입으로 함께 건너가서 이시 이륭의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람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김성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오늘은 80년대 작품들 만나고 있습니다. 김신타 님이요. 산울림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2부로 건너왔잖아요. 회상 띄워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80년대가 바로 얼마 전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밑줄 그으시고 따라 부르시면서 이게 82년 발표된 노래였는데 회상은 워낙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0: 예.
1: 저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산울림 노래 들으면 나오면 그리고 뭔가 그 들국화 노래도 가끔 나오고 하면은 소현 시인님이 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나에게는 그런 밴드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015B 정도 생각나기는 하는데,
2: 015B는 그래도
1: 네, 그래도 아 저도
2: 떠올릴 수 있는
1: 나오면 아 하는
2: 와.
1: 그런 밴드더라고요.
2: 아, 그렇군요.
1: 네.
2: 언젠가 우리 수뇌부 들으셨죠? 우리 카페 상혁 시인님
0: 015B.
2: 015B를
0: 네.
2: 얘기하셨습니다. 네.
1: 네. 부끄럽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2: 아니, 그 우리
1: 네.
2: 함께 나누는 것 좋잖아요. 누가 좋아하는 노래 함께
1: 네.
2: 나누는 게
0: 그렇죠.
2: 좋잖아요.
0: 전에 이소라 음악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1: 네.
0: 거.
1: 근데 이제 밴드 약간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팀 그룹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0: 015B.
1: 떠오르는 그룹이 좀 없어서
0: 아.
1: 당황하다가 하나 떠올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2: 카페인님들 우리 상혁 씨님 취향에 딱 좋을 것 같은 밴드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추천도 받겠습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인님, 앞서 우리 만났던 이륭 시인의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들으시고, 개에 관한 시는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원조 개 시인님이 계시는군요 하셨습니다.
1: 아, 저도 이 꽃게가 너무 인상적이어서요. 꽃게를 꼭 찾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개랑 관련된 시를 찾고 싶어가지고 막 찾다가 저도 떠오른 또 시가 있었어요.
2: 네.
1: 그만큼 이 꽃게 이미지가 정말로 개를 잘안 쓰잖아요. 멍멍 하는 개는 많이
2: 그쵸.
1: 쓰는데.
2: 네.
1: 그래서 정말 좀 눈에 띄는 한번 뭔가 그 개에 대한 이 시를 읽으셨으면 읽기 어려운 소재인 것 같습니다.
2: 그 진짜 등나무와 꽃게를 연결시킨 것은
1: 네.
2: 읽기 어려울 것 같아요. 8405 쓰신 카페인님,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연이 있는데, 그 앞에도 꽃게는 한번더 이렇게 강조해서 또한번 얘기하면서
1: 네.
2: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지금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까? 꽃게는 현실과 비현실을 이어주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1: 네,
2: 해본다고.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에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신 걸로 나오지만
2: 네.
1: 꽃게를 통해서 그냥 아버지를 계속 떠올리는 등나무를 통해서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그러네요. 그리고 나의 등나무, 내 아버지의 등,
1: 네,
2: 이렇게 연결한 것들도
1: 그렇죠.
2: 자연스럽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겹쳐두게 만들잖아요.
1: 네.
2: 유영주님은 등나무에 붙은 꽃게도 그림이 그려지는 시라고
1: 네.
2: 하셨네요.
1: 그러니까 요 꽃게 등나무 너무 인상적이고 이 시인 같은 경우는 이산하 시인 같은 경우는 이첫 시집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간됐어요. 문학동네 포에지로. 그래서 그 복간된 시 제목이 제가 존재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시인데 그게 잘못 나간 제목이 있었던 존재의 놀이라는 시집을 찾으시면 이 시를 찾으실 수 있는데
2: 네.
1: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알려드리면은 99년에 처음으로 나왔을 때의 제목은 천둥 같은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천둥 같은 그리움을 찾으셔도 이 시를 읽으실 수 있고 그리고 복간된 존재의 놀이를 찾으셔도 이 시를 읽으실 수 있고 시운동 5집을 찾으셔도 이 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2: 만날 길이 좀 여러 갈래 있네요.
1: 네.
2: 그쵸?
0: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 다 판매가
1: 네,
0: 되고
1: 마지막
0: 있는 거예요?
1: 이제 복간된 존재의 놀이는 문학동네 포에지에서 복간을 해서 판매를
2: 네.
1: 하고 있으니까 저도 거기서 이제 본문을 또 확인할 수
2: 가장
1: 있었습니다.
2: 최근 것인 거죠.
1: 네.
2: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연 시인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0: 네. 시운동 동인처럼 80년대가 유독 동인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2: 와.
0: 아마 문예지도 별로 없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문학에서 중요했던 창비라든가 문학과 지성사 같은 문예지들이 약간 쉬고 있었던 휴관이었던 그런
2: 네.
0: 시절이기도 하고 하니까 시인들이 발표할 지면이 없어서 동인지로 이제 발표를 하고 동인지로 등단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2: 네.
0: 그러던 시대에 국시라는 동인이 하나 있었어요.
2: 국시?
0: 네네. 국시는 멤버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2: 네.
0: 그 특히나 그 동인지가 약간 얇게 이렇게 그 뭔가 간단하게 제본을 해서
2: 네.
0: 인사동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가는 카페 같은 데 비치해 놓고 무가지로 판매도 하고
2: 네.
0: 뭐

0: 굉장히 저렴하게 사갈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되게 독특한 그 동인이었는데 그 동인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
1: 네.
0: 고민을 하다가 엄승화라는 시인의 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1: 그러네. 우리 진짜 80년대 넘어오자마자 이 동인 활동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또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른 것
0: 그쵸, 좀
1: 같아요.
0: 자유롭죠. 이게 사실 시인들끼리 죽이 맞으면은 뭐 등단 절차나 이런 거를 좀 초월해가지고 작품
1: 그렇죠.
0: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신기한 시인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1: 신기한
0: 등장을
1: 시인들이요. 정말 개성 만점의
0: 예,
1: 시인들.
0: 이렇게도 시를 쓴다고 하는 시인들이
1: 아,
0: 많이 등장을 했죠.
1: 기대됩니다.
0: 네.
1: 그러면 엄승화 시인의 시 골라오셨어요.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음치 엄승화. 얼마나 순직해야 저렇게 음이 틀릴까. 말려 올린 입술은 입맞춤한 적이 없나. 노래를 못하는 그대가 나는 좋다. 비가 내릴 때 누군가의 잔치, 독한 술을 마실 때, 그러면 그대는 참으로 열심히 노래한다. 꼭 혼자만 아는 노래, 발 장단이 어렵지. 토끼풀만 먹고 사는 것 같다. 어쩌면 그렇게 머뭇거릴까. 눈 감고 깊은 입맞춤은 내가 해드리리.

0: 김광석의 너에게 띄워드렸습니다. 뭔가 이 음악 끝에 이 사연을 읽어야 할것 같아요. 9110 쓰시는 카페이님이 정말이지 북카페는 우주 최고의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우주 최고의 방송에서 김광석의 너에게 들으셨고요. 그 전에 낭독해 주신 시는 시집 온다는 사람에 수록된 엄승화 시인의 음치였습니다. 아, 이 느낌 굉장히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시들하고도 또 느낌이 달라요.
1: 그죠. 완전 다르죠.
0: 네.
1: 엄승화 시인의 시 세계가 그때도 다른 시인들의 시하고 다른 어떤 맑음이 있었어요. 그걸 저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시집 온다는 사람을 지금도 가끔씩 뭐 그때 내가 뭐가 그렇게 좋았지? 하면서 펴봐요. 요번에도 요거 옮기느라고
0: 네.
1: 펴보면서 그래 이래서 좋았구나 하면서 뭔가 이국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0: 네.
1: 면도 있고, 현실의 그림자가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현실을 완전히 벗어난 상상된 이야기는 아니고, 매우 또렷하게 우리가 감각할
0: 그쵸.
1: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아무튼, 엄승화 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면, 그거에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시편들을 써왔던 것 같아요.
0: 네. 그 중에서 또이 음치를 고르신 거잖아요.
1: 네, 이 시가 그 시집에서 거의 제일 짧고,
0: 아.
1: 그런데 저는 이 시가 그렇게 좋아요.
0: 이게
1: 네.
0: 참 묘하죠. 이 시가 마치 사람 같아요. 이
2: 그러니까.
0: 음치라는 사람 같아요. 나는 음치가 왜 좋지?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1: 아,
0: 음치의 매력이
1: 그러네요.
0: 뭐지?
1: 네, 맞아요. 그런
0: 그런 것들?
1: 느낌이에요. 네.
2: 예전에는 그 술자리들이 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선배 시인들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하고 있으면 이름으로만 들었던, 그러니까 다른 뭐 시인들 얘기하면서도 또 엄승화 시인이라는 이름을 같이 듣고, 아, 그런 시인이 있었구나라고만 생각했던 시인들을 실제로 이제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저도 이거 지금 적어놨거든요. 이 온다는 사람 구매해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요걸 들으면서 음치라고 좀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아, 요게 왜 좋을까를 찾고 생각해보면서 어디를 유독 잘 썼나? 아니면 어디 전환이 되게 멋진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냥 감수성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 그쵸.
2: 아, 그냥 이 언어 자체와 생각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계속
0: 맞아요.
2: 들여다보게 되는 시인 듯해요.
1: 맞아요.
2: 그냥 음치를 보통 볼 때는 이제 싫어하고 시끄럽고 뭐이 정도 그린다거나 아니면 투박하다 뭐요 정도 느낌으로 그릴 것 같은데 이 정말로 관찰한 듯한 이 느낌.
0: 그쵸.
2: 네. 그리고 말려 올린 입술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그 사람이 노래할 때 발장단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너무 노래가 뭔가 혼자만 아는 노래를 막 불러버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걸 미워하거나 아 시끄럽다라고 말하지
0: 네.
2: 않고 그 사람을 지그시 관찰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0: 맞아요.
2: 시였어요.
0: 그 관찰한 느낌이 드는 음치를 우리도 또 지금 관찰하고
2: 네.
0: 있고, 사실 이첫 시작이 얼마나 순직해야 음이
2: 음이 틀릴까?
0: 틀릴까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처음은 이 욕인가 싶다가 이 뭐지 싶다가 말려 올린 입술은 입맞춤한 적이 없나 이러니까 지금 내가 관찰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0: 네.
1: 음치 이 주인공으로서도 노래를 못하는 그대가 나는 좋다. 돌직구 고백을 하면서 토끼풀만 먹고 사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재밌죠.
0: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요게 말려 올린 입술은 입맞춤한

0: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1: 그쵸.
0: 느껴져서 더 순박해
1: 그
0: 보이거든요.
1: 열심히 부르고,
0: 네, 열심히
1: 그쵸.
0: 부리고,
1: 예,
0: 부르고.
1: 열심히 부르는 게 포인트죠.
0: 예.
1: 그렇죠. 그리고 전 이것도 좋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2연에서 비가 내릴 때 누군가의 잔치, 독한 술을 마실 때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나열이 돼 있는데 비가 내릴 때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누군가의 잔치에서 부를 수도 있겠죠.
0: 네.
1: 누구도 시켰을 것 같진 않지만 또 모르죠. 독한 술을 마실 때도 가능할 것 같은데 비가 내릴 때도 이렇게.
2: 예, 이게 80년대 낭만.
1: 아, 그
2: 낭만
1: 느낌이구나.
2: 있죠. 예.
0: 아, 이거 너무 재밌는 게 방금 이 비가 내릴 때 누군가의 잔치, 독한 술을 마실 때를 세 가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0: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2: 한 가지
0: 한 가지
2: 상황.
0: 상황으로 읽었는데, 아, 근데
1: 난또 불리해서.
0: 오히려 세 가지 상황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다. 이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1: 아,
0: 정말로.
1: 그래요?
2: 아마 자주 있었던 풍경은 누군가가 새 시집을 내고, 그걸 축하해 준다고 인사동에 뭐 어떤 그런 소주집이나 막걸리집에
1: 그쵸.
2: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1: 그렇죠.
2: 밖엔 비는 오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 아닐까
1: 이게
2: 싶습니다.
1: 다 만날 수도 있고 각각일 수도
0: 두
1: 있고.
0: 개만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두 가지만.
1: 좋습니다. 아, 정춘경님 음치와 순수함 잘 어울리는 속성이군요. 머뭇거림에 또 밑줄 그으셨고요. 네, 아마 이시 가지고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은희, 이정란이 함께한 곡, 문득 스쳐간 어느 겨울 저녁에 1985년 곡입니다.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122 쓰시는 카페이님은 지금 엄승화 시인의 음치 들으시면서 음치 1인으로서 음치를 따스하게 봐주는 시점에 감사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음치 고백이 많아요.
1: 네. 아, 사랑인데 이건 사랑이긴 한데 저는 음치 저도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이 아니어서 잘 네. 부르는 걸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좋게 봐주면 한번 열심히 불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0: 네. 아니, 그럼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근데 이게 좀 지금 많은 카페님들이 음치를 따스하게 봐주는 시점 여기에 지금 밑줄을 긋고 음치 고백이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음치여서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거였을까요? 그걸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아요? 사실.
1: 그냥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0: 아, 왜 갑자기 돼?
2: 둘 다였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음치라는 사실이 너무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0: 그렇죠. 네. 네.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정직하게 네, 부르는 네. 것이 좋았을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막 뜯어보고 싶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은희님, 음치라 생각하며 네, 음치 얘기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합창단에 열심히 다닙니다. 많이 연습하면 나을 거라 생각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음치가 꽤 긍정적으로 들리네요. 네. 네. 네,
1: 정말 좋은 시 아닙니까? 합창단에 있는 음치 카페인 분들에게도 네. 희망을 주는 시입니다.
0: 아, 그럼요. 그리고 신민호님은 앞서 우리 이륭 시인의 시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들으시면서 지금 유럽에 계시거든요. 거기서 지금 유럽의 새벽 시간에 지금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겁니다. 발달장애인 아들이 유럽 욕실에서 사고를 쳐서 청소하는 중에 상혁 시인님이 읽어주신 그 꽃게 시 낭독과 아버지의 등딱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 아들과 매년 여행을 하면서 이 아이를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항상 고민인데 이제는 성년이 되기 직전에 아이를 시키며 제 등도 딱딱해지는 느낌이네요. 시집 복간 정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가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죠.
1: 아이고 그 어떻게 뭐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얹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시집이 잠시나마 아 약간은 이런 마음을 가진 시가 있고 거기에서 잠깐의 위로를 받으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복간된 책으로도 네. 만나셔도 될 것 같고요. 543에 쓰시는 카페인님 김선화님이신데요. 윤고은의 북카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북카페를 알게 돼서 근무 중에도 자꾸 기웃거리게 되네요. 재방할 때 잘 들으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알게 되니까 자꾸 지금 근무 중에도 기웃거리신다고 하셨는데 선화님만 그러신 거 아닐 거예요. 지금 머리카락 사이로 이어폰 딱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영님, 박주영님, 제 남편이 음치인데 저는 그 부분은 싫어요. 흐흐, 저는 절대 음감이라서. 라고 하셔서. 네, 여러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고받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상혁 씨님이 골라오신 그 다음 작품도 보겠습니다. 네,
1: 제가 꽃게 시를 읽다가 아, 내가 어디선가 계시를 하나 더 읽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포에지 문학동네 포에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뒤지기 시작했는데 아, 꽤 오랜 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 시를 찾아냈거든요. 근데 시집 그 페이지를 보니까 1990년대에 발간된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분명히 이 시는

0: 90년대 3월에 발간됐으니까 시 발표 시기는 80년대다. 라는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1: 왜냐하면
0: 제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개의 시가 머리에 남았고 겨우 찾아낸 시였는데 80년대 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았거든요. 네. 제가. 그런데 어쨌든 약간은 빗나가긴 했지만 실제로 발표 시기는 80년대가 맞으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방개 우리는 이제 바닷가에서 흔히 보는 그 작은 개예요. 쌀개라고도 불리는 아주 작은 개인데 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개.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개에 대한 이야기고 요 작은 옆으로 기는 개가 엄마 개가 있고 아기 개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엄마 개가 기어가면서 자기 뒤를 쫓아오는 아기 개, 어린 개, 자식 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1: 네. 좋습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강계 전연옥. 가까운 어디쯤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서해의 아이들은 달밤에도 귀가 밝으니 질척이는 갯벌 속에 신발 소리 남기지 말고 가끔 뒤돌아보며 네 흐린 그림자도 데려와야지. 따라오려니 마음 놓고 가다 보면 믿는 만큼 세상은 썰물처럼 냉혹하여 이 엄마는 가끔 빈 갯벌에 서서 쓸쓸했단다. 그래도 소시적에는 겁없이 저녁 산보도 했었다만 이제 귀밑머리를 스치는 무심한 바람결에도 쉽사리 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어느 곁에 내 머리 위에도 잔설이 내렸나 보구나. 아들아, 그래도 난 행복하단다. 보기보다 아늑한 우리의 뻘밭 속 집이며 평범한 이웃들의 쭉정이 같은 생활도 작은 질서와 사랑을 이루고 있으니 말이다. 너와 나 비록 때깔 고운 꽃게는 아니지만 태어나 위만 쳐다보고 산다면 제 아무리 용왕의 하랩이라도 모가지 배겨나지 못할 것이니. 그런데 얘야, 넌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듣는 척 묵묵한 모습으로 내 뒤를 쫓아오고 있지만 거친 물결로 다져진 내 눈을 속이지는 못하지. 눈치만 파랗게 살았다고 너는 비웃겠지만 무티라는 곳 열길 물속보다 더 오묘해. 대낮에도 검은 안경 당달 봉사되어 아는 길도 모르는 척 공손히 물어가야 하니 해가 기울어 떠나온 서해 바다 생각나. 살캉살캉 집게 손가락으로 그리움을 잘라낸들 어느 누가 진솔이 귀 기울여 줄까마는. 아들아, 그래도 여기는 몸도 마음도 데울 곳 많아. 망둥이 갯지렁이 밉살 맞은 꼴뚜기도 모두 다 우리가 될 수 있는 소꿉친구이니 가고 싶은 무릴랑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너와 난 우로 좌로 때로는 비스듬히 빈 갯벌을 헤매다 보면 갸냘픈 다리에 흰살 오르는 날이 오겠지. 그렇게 그렇게 옆으로만 걷다 보면 우리에겐 앞으로 걷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겠지.

0: 조동진의 예야 작은 아이야 띄워드렸습니다. 1985년 발표된 곡이었고요. 문학동네에서 펴낸 시집 불란서 영화처럼에 담긴 전현옥 시인의 시 방개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 개가 들어간 시두 편을 골라 오신 건데 둘다 부모와 또 자식 간의
1: 네,
0: 관계를
1: 그러니까요.
0: 다루고 있다는 것도
1: 그리고 꽃게도 여기 등장하죠.
0: 네, 부러워하잖아요.
1: 네.
0: 때깔 고운 꽃게라고.
1: 아까 이 시를 읽으면서 아까 그 유럽에서 발달장애 아이와 가 계시다는 네,
0: 신민호님,
1: 자꾸
0: 네.
1: 사연을 떠올리면서 저도 읽게 되었어요. 자꾸 기억이 남는데 요 방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혼자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되는 아이죠. 이
0: 그쵸.
1: 뒤에 따라오는 아이는 아직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여기 또 재밌는 곳이 묻히라는 곳은 열길 물속보다 더 오묘하다라는 부분도
0: 네.
1: 나오고, 서해 아이들은 귀가 밝아서 아이들에게 잡히면 개가 큰 해를 당하니까 몰래 몰래 걸어야 하는 자신의 어떤 사정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려서 그런 무서움 같은 건잘 모르고
0: 네.
1: 그냥 잘 듣지 않는 것 같거든요.
0: 그쵸.
1: 엄마 개의 어떤 충고를 아이 또

0: 뻔한 말씀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조곤조곤 끝까지 말하는 이 마음이 뭔지 좀 이해가 많이 가는 시이기도 했습니다.
1: 어떠셨나요, 소연 씨님은?
2: 네, 저 처음 보는 시고요. 그 뒤에 그렇게 옆으로만 걷다 보면 우리에겐 앞으로 걷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겠지라고 말할 때, 아, 이 말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이 모든 앞에 서사들 때문에 느껴져가지고 그게 좀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저한테는.
1: 네,
2: 그리고
1: 감동으로.
2: 예, 그리고 80년대 시인들의 시들을 보면은 뭔가 이 세상이 냉혹하고 믿을 게못 되고 뭔가 음흉하고 그런 광포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막연하게 그 공포에 놓여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들의 시에는 이 세상이 뭐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1: 네.
2: 그뭐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가 뭔지 모르겠어서 내가 속고 있는 것 같아서 공포스럽다 이런 인식은 없잖아요.
1: 그렇죠.
2: 예,
1: 좀 달라요.
0: 냉혹하고 좀 쓸쓸하고 이런 느낌인데 정확하게 80년대 상황을 잘 말해주는 단어 아닌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동인지 중심의 시대였다고 아까 소연 씨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때 이제 문학가 지성사 같은 경우도 폐간됐고 이름이 또
2: 휴가, 예.
0: 바뀌어서 다시 문학가 사회로 다시 나오기도
1: 네, 그쵸,
0: 했으니까 그
1: 맞아요.
0: 잡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또 읽으면 아 요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마지막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불행과 되게 절망적인 상황과 희망이 되게 비슷하게 또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1: 그쵸. 네.
0: 앞으로 걷다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옆으로만 걸었지만 그게 앞으로 걷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또 시의 멋진 부분 아닌가 싶어요. 항상
1: 맞아요.
0: 우울하고 절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절망에 또 빠져서 거기서 막 허우적대는 시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읽을 때.
1: 진짜 빈 갯벌을 헤매다 보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빈 갯벌을 헤맬 때도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게이 시를 만난 이후로는 가냘픈 다리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흰살 오르는 날이 올 테니까. 좀
0: 네,
1: 그려보면서.
0: 흰살 오르는
1: 표현이
0: 네.
1: 재밌어요,
2: 네,
1: 사실.
2: 맞아요.
0: 그래서 요 유머러스함도 너무 좋죠. 가냘픈 다리에 흰살 오르는 날이 오겠지라고
1: 그런
0: 하고 이
1: 것들도.
0: 꽃게 부러워하는
1: 태어나 위만 쳐다보고 산다면 제 아무리 용왕의 하랩이라도 모가지 배겨나지 못할 것이다.
2: 그쵸.
1: 약간
2: 약간 위트가
1: 해학적인,
2: 있어요.
1: 맞아요.
0: 네.
1: 그런 느낌들이 좀
0: 그러니까 다
1: 있기도
0: 높은
1: 하고.
0: 곳만 보고 살 수는 없고 자족해야
1: 맞습니다.
0: 된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1: 김현자님도 너무 근사한 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작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셨어요.
2: 네, 이창기 시인의 시집에서 골라왔는데요. 이창기 시인이 활동을 왕성하게 한 시인은 아니지만 등장하고 첫 시집을 내는 그 무렵에는 아주 센세이션하게
1: 네.
2: 사람들에게 영향도 많이 끼쳤고 주목도 많이 받았던 그런 시인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특징이 80년대에 이런 시를 쓴다고 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데, 80년대는 좀 민중문학이라는 게 따로
1: 네.
2: 있어가지고, 그 현실 참여적인 그런 시를 쓰는 시인들이 따로 존재하고, 그 나머지들을, 그러니까 시운동 동인이라든가 이런 동인들을 순수 시를 쓴다, 이렇게
1: 그렇게.
2: 말하고, 내거그 호명 자체를 싫어하면서도 쓰고, 뭐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그걸 넘나드는 시인에 속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빽빽하게 등장하지만 그 언어 실험하는 그런 실험적인 문학적 사명도 놓치지 않고
1: 네.
2: 있고, 그래서 되게 묘한 위치에 있는 그런 시인이어서 많은 비평가들이 특히 다루면서 사랑해줬던 그런 시인으로 기억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편히 견디세요. 소주 반 병과 약간의 안주, 오이 한 조각과 새소리 노련한 안전을 말이 말이 아니라는 말의 처지와 아버지가 아기라는 사무침을 치약 냄새 나는 위통을 벗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토하세요. 일기를 외쳐대듯 어제도 내일도 이해되지 않는 황홀함, 역력한 울음이 오래도록 숨어서 날이 새도록 깊어지는 밤, 무릎, 물렁뼈, 불굴의 묘. 2. 절벽을 밀면서 엿장수가 가고 있어요. 무던 가위 소리에 절벽이 점점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어요. 주위의 나뭇잎들도 반씩 잘라져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잘린 부분마다 온통 낙인이 찍혀 있어요. 기념 우표처럼 새살 버릇이지만 이미 사랑도 새살 버릇이지만 3. 파란 불은 가시고 노란 물은 돌아가시고 빨간 불은 서시고 숨쉬고 마치고 느끼고 묻고 따오고 말 줄이고 하는 표와 할 말 없음 표, 웃긴 표, 조용한 표, 구속시킨 표, 자유스러운 표, 술 취한 표, 춤추기 표, 잠자기 표, 헤어진 표, 겉돌기 표, 박수친 표, 말 속인 표 등의 아직 탈옥하지 않은 표들을 함께 살게 하자 우리 말 속의 쌍소리처럼 영원하게 살게 하자 아 살게 하자 정식형 불빛도 없는 열십자 복판에 나도 섰소 4. 내 이름이 황인종으로 위장한 나를 의심하지 않듯 나무는 개처럼 자라고 나는 입사용 이력서의 위 사실과 틀림없이 자거나 깨어 있으며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는 자세를 취하며 잠을 자면 눈을 감아야 하는 줄 아는 종종 병신 같은 나를 김 회장님의 친구이면서도 눈곱만큼도 의심할 줄 모른다. 5. 사람들이 살아가는 순간에도 TV 드라마처럼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헤어지거나 사랑할 때 또는 복통이 일거나 현기증이 날 때도 그에 어울리는 색깔의 음악이 유유히 흘러나왔으면 좋겠다. 거짓말처럼 사는 우리가 파문이듯.

0: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이창기 시인의 시집 꿈에도 별은 찬밥처럼에 수록된 시 우리가 파문이듯 만나봤습니다. 와, 오, 앞서 이렇게 해주신 설명 네. 덕분에 더 이 시가 어떤 느낌인지를 좀 가늠하기가 좋았어요.
1: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성복 시인, 황지우 시인을 나란히 놓고 보면은
0: 네.
1: 이 시집은 89년도에 출간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 이후테니까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작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그냥 이런 것도 자동 기술법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비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문장들을 내가 정돈하지 않는다라는 거랑 그 정돈하지 않음 속에서 오히려 존재 언어의 존재랑 살아가는 일의 존재 그 자체를 좀 형상화를 그 균열감 있게 한다는
0: 네.
1: 거 이런 거랑 뭐 저는 자유스러운 표, 술 취한 표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에는 엄청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었던 기억이
0: 재밌죠.
1: 읽으니까 나더라고요. 지금도 재밌기는 한데 하여튼 이렇게 뭐 구속됨이 없이 이야기하는 네.

0: 그런 면들 이런 것들이 참 멋있었어요.
1: 어떠셨나요?
2: 네, 저는 처음 보는 시이어서 우선은 너무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1: 네.
2: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80년대 시가 아무리 뭔가 자유롭고 이제 현대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그런 게 있는데도 그 안에서 누구의 영향이 뭐 느껴지긴 하지만 매우 자유롭다는 그쵸? 느낌이 들어요. 그 이 숫자를 붙이면서 나아가고 있고 그 제목은 우리가 파문이듯이라고 명확하게 좀 집어주고 있거든요.
1: 네.
2: 근데 되게 엄청나게 큰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자유롭게 놀고 있는 시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틀이 없는 것도 아닌데 틀 안에서 충분히 자유로운 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은 항상 쓰고 싶어하는 시이기도 하죠. 자유롭지 않은데 자유로운. 틀도 있는데 자유로운 시.
0: 맞아요.
2: 네, 이런 시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넘어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싶은 부분도 절벽을 밀면서 엿장수가 가고 있고 무던 가위 소리에 절벽이 점점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너무 그쵸. 재밌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할 말 없음 표, 자유스러운 표, 술 취한 표가 지금 봐도 엄청나게 저는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1: 네.
2: 보통 이거 한 세 개 쓰고 말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쭉 밀고 나가서
2: 기어이 이걸 정말로 한 10개 넘게 써버리는 이 시인의 어떤 힘도 좀 배울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 저는 지금 그게 이제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숨쉬고 마치고 느끼고 묻고 따오고 말 줄이고 하는 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부호들을 딱 이렇게 나열을 하다가 할 말 없음, 웃김, 조용함 쭉 나가는데 약간 이게 이제 89년도라고 하셨나요?
0: 네네.
1: 이 시가.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모티콘들 이제 다양한 그런 게 있잖아요.
0: 예.
1: 그게 막 떠오르기도 하면서
0: 그러네요.
1: 약간 이게 이 시인이 만약에 지금 이 시를 쓰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와서 우리가 주고받는 메시지 속에 마치 문장 부호처럼 저는 가끔 문장 부호를 생략하고 그런 걸로 띡 찍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또 자유로운 기술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질 정도.
0: 그러네요.
1: 예. 네. 그래서 좀 재밌네요, 이 부분이.
0: 좀 앞서 나간.
1: 그러니까요.
0: 예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1: 지금 다 있잖아요. 박수침표, 춤추기표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잠자기표. 네.
2: 저는 4번에 이것도 어떤 왜 썼을까라고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절벽을 밀면서 엿장수가 나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제 나름으로는 큰 리어커 같은 걸 끌거나 아니면은 뭐 커다란 뭐 상자를 배에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생활을 밀고 가는 절벽 같은 생활을 밀고 간다 이렇게 느껴지는 구절도 있었던 반면에
1: 네.
2: 그냥 좋았던 곳은 나무가 개처럼 자란다라는 부분은 사실 나무가 어떻게 개처럼 자라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아래 입사용 이력서의 위 사실과 틀림없이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약간 어떤 내가 생활에 어쨌든 생활 때문에 비굴해야 하는 순간들
1: 그쵸.
2: 내가 나를 그냥 낱낱이 밝혀야 하는 순간들하고 그냥 나무가 개처럼 자란다. 이 부분이 잘 어울려서 굳이 뭐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거나 이게 뭐지라고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냥 쓱 읽고 좋아했던 또 구절도 있었습니다.
1: 맞아요. 여기에 나무의 개는 아이입니다.
2: 그렇죠. 네. 우리 오늘 옆으로 가는
1: 게 맞아요. 맞아요. 최유하님, 지난 것은 옛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말로 세상 힙하네요. 힙하다라는 말인지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이 시를 보니까. 그리고 지금 5번의 내용도 굉장히 많은 카페님들 사연에 등장하는데요. 지금 1867 쓰신 카페님도 뭔가 매일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섬뜩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존재한테는 인간들의 희로애락이 드라마 같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순간에도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0: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다니지 않을까요?
1: 오히려 듣지 않기 위해서?
0: 아니요. 그 음악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저는 특히 자전거 탈 때 꼭 음악을 듣는데
1: 그때 그러면, 기분이 다르죠.
0: 그렇죠. 배경음악 깔리는 거죠.
1: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전혀 상관없는 두 사람이 저기 서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두 사람 연인이거든요. 제 음악 들으면서
0: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1: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음악 선곡할 수 있나요? 이게 살아가는 순간의 음악이
2: 저는 이게 어떤 느낌도 들었냐면은 우리가 대단히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혹은 거짓말을 할 때 꾸구궁 뭐 이런 음악이 나와버리면 김이 빠지잖아요. 그게

0: 진짜 거짓말 같거든요. 그 상황이 네. 내가 비극을 겪고 맞아요. 있는 것도 그걸 아예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마음껏 거짓말을 하고 파문으로 남는 이 삶이 또 한 번의 거짓이 되는 것이죠. 아, 거짓 안에서 거짓을 하는 거니까
1: 그쵸. 이런 연극처럼
0: 괜찮지 그쵸. 않을까?
2: 연극처럼. 아, 네.
1: 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지금 이 많은 왜 자유로운지 알겠어요. 되게 이 생각의 그 범위가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이게 다 우리가 파문이듯이라는 시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2: 네. 그리고 삶 자체를 바라본 시선에 농담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만 농담을 하고 네.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목이 그 묘하게 이렇게 뭐 음악 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말맛도 구사를 하면서 조금 네. 날카로운 듯 유쾌한 듯 그런 느낌을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 시도 좀 찾아보고 싶으면 이 꿈에도 별은 찬밥처럼 이 시집을 찾으면 되겠죠?
2: 네. 절판되어 있더라고요. 아,
0: 어디선가 네. 찾을 수 있겠죠?
1: 어디선가. 네. 그 절판이라는 결말 마저도 뭔가 어울려요. 사실 여기에 네.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80년대 작품들 이렇게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준비된 곡을 다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대화 너무 많은
0: 정말 70년대 이후 80년대는 확실히
2: 다르죠.
0: 네, 다 너무 달라서 훨씬 재밌게 찾고 있고 아, 이 부분이 어느 누구에게 영향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1: 우리 다음 주에는 90년대로 가는 네. 거잖아요. 90년대도 할 말 많지 않나요?
2: 그렇죠. 90년대 저도 90년대 첫 시집을 낸 사람이거든요.
1: 이제 드디어 네. 우리의 시대
2: 저의 시대 거죠.
1: 네. 맞아요. 소연시인님
0: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90년대 이제 시집을 내셨으면 그 당시에 그 동료 시인들 안타까웠던 시인들도 다 아실 텐데 기억이 그쵸. 생생하시죠.
2: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하죠.
1: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시를 골라오실까가 기대됩니다.
2: 네. 네.
1: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한영애가 부른 여울목 띄워드릴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퀘벡주. 이곳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부모보험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겼단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이 휴가를 쓸 순 없도록 강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후 퀘벡주의 출생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부모 양쪽이 서로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궂은 날씨도, 나에게 화난 친구의 마음도 내가 억지로 바꿀 순 없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대요. 우리가 방향의 바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덫은 다르게 펼 수 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요,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지 않을까. 바꿀 수 없는 일 앞에 멈춰 있기보다 내 방식대로 나아가 보고 싶은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8월 4일 오늘의 첫 곡으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Our Summer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오프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어요. 그쵸? 그래도 돛은 다르게 펼 수 있다.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 날짜를 바꿀 수 없어요. 화가 난 친구의 마음을 억지로 풀어줄 수도 없고요. 굳은 날씨를 짠 하면서 밝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시험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 싫어하는 얘기겠지만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하고 친구한테 먼저 사과할 수 있고 굳은 날씨에 맞춰서 대비하는 우산이나 이런 거 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 바람은 내 뜻대로 불지 않아 주지만 그 바람에 맞춰서 돛을 잘 펼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더디더라도요. 그쵸? 조금씩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선님 오늘도 왔어요. 꾸벅 2761님 고맙습니다. 잘 오셨어요. 해찬정님 와 생선님이다 이렇게 반가워 해주셨습니다. 가우디가우스님은 숨막히는 이 더위를 어쩔 수는 없지만 곧 다가올 가을을 향해 마음에 돛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우디가우스님은 항상 이렇게 표현이 멋있어요. 어제 저 끝나고 생방 끝나고 12시에 나갔는데 37도던데요? 12시에? 정말? 와 너무 더워요. 그쵸? 임효정님 어제 땡깡님의 장범준 성대모사가 너무 임팩트 있었는지 오늘 하루 종일

땡깡님이 따라하셨던 웃었는지 울었는지 그 부분을 계속 흥얼거렸다고. 아, 오늘 그 짧은 영상 올라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거 보면서 오늘 들으니까 그래도 비슷하던데요? 장범준 씨랑 오늘 들어보니까 느낌이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국악인 송소희님 나오네요. 맞아요. 김영민님 나오셨습니다. 저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경청 초대석 있는 날. 국악소녀에서 지금은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변신한, 변신이라기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한 송소희님이 지금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송소희님에게 궁금한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고요. 라디오 스튜디오가 어떻게 생겼지? 우리나라에 있는 라디오 스튜디오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넓고 막 이렇다는데 궁금하시죠? 보이는 라디오 오늘 켜놨으니까 보러 와주시면 좋습니다. 유튜브나 반디 앱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고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좋고요. 무료인 유튜브 댓글도 괜찮고요. 반디 앱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지 하나 더 나갈까요? 경청에서 매주 목요일에 뭐 하죠, 우리? 맞아요. 해정승제 크로스 하잖아요. 이번 주는 특집입니다. 유빈승제 크로스. 우리 EBS의 자랑. 수학선생님, 정유빈 선생님과 함께하는 또 전화 상담도 할 테니까요. 수학특집이잖아요. 수학선생님이 두 명이나 있어요. 딱딱한 수학을 찹쌀떡처럼 말랑말랑하게 설명해 주시는 정유빈 선생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전화로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 인별그램 들어가시면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야경이 사라진 도시 부다페스트. 야경이 되게 유명한 도시 아닐까요? 우리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라는 도시 있잖아요. 우리 바다님은 가보셨을까요? 다뉴브 강을 따라서 쫙 펼쳐지는 야경. 정말 멋진 야경. 동유럽 쪽에 아주 명소죠, 그쵸? 그런데 요즘 부다페스트가 밤마다 불을 끄고 있대요. 공공 건물 300여 곳에 불을 끄고 있다 그럽니다. 야경의 명소로 아주 유명한 국회의사당, 부다 왕궁도 다 불을 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닌가 봐요. 폭염, 가뭄 때문에 다뉴브강 수위가 완전 낮아졌나 봐요. 역대급으로. 그런데 이 강물이 원자력 발전소 그 열을 식히는데도 쓰인다 그러는데 그 물이 부족해지니까 발전소를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을 멈췄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멈췄으니 전기를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간 조명을 다 끄고 대중교통 운영도 좀 줄이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야경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에 불이 꺼졌다니까. 와, 이제 기후변화, 환경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누리던 이 아름다운 일상까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재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들었거든요. 콜드플레이의 패러다이스 들었습니다. 분명히 파라다이스라고 발음할 것 같지는 않아서 패러다이스 듣고 왔습니다. 유재석님 나오신 유튜브 풍향고에서 부다페스트 나온 거 보고 가고 싶었는데 유유유 이렇게 god817님이 남겨주셨고요. 종종 1324님이 부다페스트가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원자력을 돌리기 위해서 도시 전기를 끌 정도라고 하니까 남일 같지만은 않네요. 그쵸?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정말 지구의 분위기가. 예전에는 지구가 아파요. 그러면 뭐가 아파? 지구가? 막 이랬었는데. 진짜 좀 아픈가 보다라는 생각. 약간 미열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좀 들고 막 그러네요. 그쵸? god817님도 요 여름만 좀 지나면

부다페스트 갈 기회 생기시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부다페스트는 다뉴브강을 따라서 펼쳐지는 야경이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이번 여름에 폭염과 가뭄 때문에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인지 찾아보는 저 정승재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천정님이 사관학교 시험 치고 왔는데 아이고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슬프다고. 그래도 생선님 덕분에 등급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대요. 5등급에서 출발했는데 2등급을 돌파해버렸고 아예 수능 때는 1등급 만들어 오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발전하고 있으니까. 사관학교 시험 결과는 잊으시고요. 그 결과가 어떤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걸 거예요. 해찬정님의 어떤 아름다운 최종적인 목적지 있잖아요. 가는 길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비님, 생선님 반가워요. 진짜 팬이에요. 근데 유료 문자만 읽어주시나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 읽어드렸겠습니까, 나비님? 0539님, 오늘 정말 덥더라고요. 엄청난 무더위지만 오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래곤 포니, 드래곤은 용이죠. 포니는 말 아니에요. 그쵸? 드래곤 포니의 노래 데네브 듣고 와서요. 여러분에게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특한 우리 파다님들 예쁜 말과 선물로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불빛이 꺼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정해본 오늘의 생선물 주제 이겁니다. 내가 바로 지구 지킴이 빰빰.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겠습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작은 일도 너무 좋고요. 아직 실천하진 못했지만 앞으로는 마트 갈 때 장바구니를 챙겨 다닐 겁니다. 안 쓰는 전등은 바로 끌 거예요. 이런 계획도 좋습니다. 우리 바다님은 지구를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혹은 할 예정인지 아주 소소한 것도 좋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 보면서 이 정도면 착한데 라는 느낌, 지구 지킴이 인정해드리고 싶은 바다님께는 칭찬과 함께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그리고 무료인 반디 앱, 반디톡, 유튜브 댓글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네요. 악뮤가 부릅니다. I love you.

악뮤의 I love you 들었습니다.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 주제는 이거였죠. 내가 바로 지구 지킴이. 우리 바다님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예정인지 우리 지구 지킴이들의 사연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문준호님, 실내 에어컨 켜져 있을 때 건물에 창문이나 문 열려 있으면 꼭 닫고 다닌다고. 야,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고, 새어나가는 에어컨 바람만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집이 아니더라도 딱 그렇다는 얘기 있잖아요. 공공장소에서도. 문준호님, 칭찬해드려야겠다. 뭐 드릴까요? 치킨 드세요. 치킨 마음껏 드세요. 김세경님, 저도 웬만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운동도 되고, 너무 좋아요. 어우. 이것도 괜찮죠? 이것도 지구를 지키는 일. 차 타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맞아요.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서 전기를 더 쓰는 대신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어차피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회사에 일찍 나갑니다. 드럼남님. 좋아요. 이거는 약간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아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안킨 거니까. 아, 이거 오케이. 임수아님, 옷이나 가방 가능하면 사지 않고 리폼 해서 저만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쓴다라는 거. 이것도 괜찮죠. 그쵸? 이것도 재활용이니까, 지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0559님, 전 앞으로 씻거나 양치할 때 물을 최대한 아껴 쓰려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생각해보면 평소에 물 낭비가 많았더라고요. 2분 드려야 돼요. 왜? 계획이니까. 얼마나 찔리겠어요. 선물까지 받아놓고 이거 안 하면. 뭐 드릴까요?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엄마가 이거 뭐야? 이러면, 나 이제, 양치할 때 물을 전혀 쓰지 않겠어요가 아니라 아껴 쓰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태훈님, 음식물 쓰레기는 만들지 않는다고. 먹을 만큼만 만들고 바로바로 다 먹는다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봉투 자체를 안산 지가 5년 이상입니다. 칭찬해 주세요. 이건 진짜 칭찬해야 돼요. 요즘 먹을 거 많고 풍성하다고 해서 버리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이태훈님, 햄버거 드리도록 할 테니까 햄버거 못 먹겠으면 한꺼번에 다 드실 수 있는 분에게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5993님, 아무것도 안 사는 일주일 챌린지 하고 있다고. 냉장고를 파먹고 있다고. 냉장고 안에 있는 것도 결국은 버리게 되죠. 이렇게 한번 진짜, 냉장고를 스스로가 한번 부탁해 보는 것도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최장서희님은 예전에 만화책에서 본것 같은데 과자 봉지나 간식 봉지 같은 거 쪽지 모양으로 접어서 버리면 안 된다고. 왜? 분리수거가 더잘안 된대요. 원래 바람으로 훅 불어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쪽지 모양으로 접어 있으면 무거워져서 안 된다 그래요. 그래요? 저 이거 20년째 하고 있는데 왜? 또 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그거 김 나오거든요. 김 아시죠? 이거 일회용 김. 그거 그 비닐로 돼 있잖아요. 그거 접어가지고 이렇게 쪽지 모양으로 안 버리면 혼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최장서희님에게도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 확인하시면 돼요. 내 이름,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 이름과 전화번호 연락처를 남겨야죠.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남겨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저 너무 떨립니다. 귀여웠던 국악 소녀에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한 송소희님 모시고 경청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무진의 노래 듣고 오죠. 여름 인사.

0: SNS 프로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음악 또는 하고 싶은 음악을 합니다. 국악을 사랑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 오늘 경청 초대석은요, 그렇게 전통과 새로운 음악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송소희님과 함께합니다. 송소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송소희입니다.
0: 어쩜 좋아요 정말. 꿈이야 생시야 정말.
1: 진짜 저야말로 예. 팬입니다.
0: 아우 왜 또 팬이라 그러세요. 진짜 나 진짜 창피하게. 아 정말 이렇게 뵙는 거 처음이잖아요.
1: 네.
0: 아니 저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들었었는데 근데 네. 확실치 않아가지고 제가 어디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EBS잖아요 여기서
1: 네네.
0: 혹시 EBS 어렸을 때 수학 수업을 들은 적 있으세요? 아니죠? 누군가가 나한테 그랬어.
1: 제가요?
0: 네. 제 수업을 들었었다고. 거짓말이구나. 전혀 아니. 아 그러니까 확실치 않지. 얘기 안 하길 잘했네요. 너무 당황하셨어요.
1: 수학 수업을.
0: 그건 아니구나.
1: 아마 아닐 건데.
0: 그거 아니겠죠 뭐.
1: 네.
0: 근데 왜 팬이라고 하세요?
1: 아 제가 이제 예. 그 너튜브로 예. 많이 뵙고
0: 예.
1: 너무 그 제가 좋아하는 인간상이세요.
0: 뭔데요 그게?
1: 성실하시고 예. 재밌으시고
0: 성실하고 재밌어요.
1: 인간적이시고
0: 인간적이고 네. 정말 정말 흠뻑 빠지셨네요.
1: 완전 저 그래서 저 그래서 이렇게 홍보할 게 없고

0: 노래할 것도 없는데 나오는 게 처음이라
1: 진짜로
0: 오늘 너무 설레더라고요.
1: 정말요?
0: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1: 어떡해요 정말. 어떡해? 전 너무 팬이라서 정말 정말
0: 감사합니다.
1: 정말 저 음악인으로서 너무 존경합니다. 정말
0: 감사합니다.
1: 예. 우리 청취자분들을 바다님이라고 네. 부르는데 네. 며칠 전부터 송소희님 오신다고 기대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와 송소희님 안녕하세요. JJ님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송소희님 음악 너무 좋다고 김은지님 드럼남님은 갓소희님 등장 바른 자세로 앉아계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0: 아, 조금 흐트러지게 앉으려고 했는데 이분 이렇게 쓰셔가지고
1: 정말
0: 꼼짝없이
1: 또 바르게 앉아
0: 동안 바르게 앉아야겠네요.
1: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국악 소녀.
0: 네.
1: 그러니까 좀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좀 참하고 막 이래야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0: 맞아요.
1: 그렇죠.
0: 근데 평소에 그렇긴 해요. 참하고 단아하고.
1: 아, 그러니까 굳이 연기할 필요는 없고.
0: 네, 그렇죠.
1: 평상시대로 하더라도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0: 근데, 예, 근데 네. 그런 모습도 있고,
1: 예.
0: 그 놀라실 만한 모습도 있는데.
1: 그게 뭐예요?
0: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예상치 못하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뭐랄까요, 사람이 좀 러프하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깐깐하고 되게 이렇게 뭔가 모든 행동들이 단정되고 이럴 것 같은데
1: 예.
0: 전 좀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1: 되게 털털하신가 보다.
0: 그런 편이에요. 근데 또 단정하고 그런 참한 모습 또한 가지고 있는 게 저기 때문에
1: 예.
0: 애써 연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조금 예상보다는 좀 이러시네요 이런 얘기.
1: 그러니까 반전 매력이 있구나.
0: 그런가 봐요.
1: 어떡하면 좋아. 정말. 스스로 반전 매력까지 다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국 음악 또는 하고 싶은 음악을 합니다. 나 네. 이게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0: 죄송합니다.
1: 아유, 하나도 안 죄송하셔도 돼요. 한국 음악 또는 하고 싶은 음악. 수학에서 또는 다 해도 되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0: 맞아요. 근데 그 뭔가 크게 생각하고 적었던 건 아니고
1: 예.
0: 그냥 저의 상태, 저의 어떤 음악적인 소개글을 쓴다면 어떤 게 사실일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진짜 한국 음악을 하고 있고 또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그냥 지어서 부르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렇게 적었죠.
1: 아주 솔직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0: 네네.
1: 한국 음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난 지금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다라는
0: 네.
1: 거. 그렇죠? 맞아요. 어렸을 때 파스타 먹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위에서 되게 놀랐다면서요. 어떻게 국악 소녀가 파스타 양 음식을 먹을 수 있어?
0: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지만 있으셨죠. 그래서 그냥 장단에 맞춰 드렸어요. 그러게요. 한식 먹어야 되는데 그냥
1: 진짜.
0: 그렇게 했는데 좀 되게 재미없는 농담이었거든요. 저한테는.
1: 예.
0: 그래서 뭐 두 번 보진 않았죠.
1: 아, 진짜로.
0: 그냥
1: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런 류에
1: 그렇죠.
0: 네.
1: 맞아. 아니, 난 저것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5살 때 국악을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0: 네.
1: 그때 무슨 부모님이 뭔가를 발견하셔서 시키신 거예요?
0: 아니요. 대단히 발견하셨던 건 아니었고요.
1: 예.
0: 솔직히
1: 예.
0: 저를 좀 그 예술 계통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엄마가.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그 없는 살림에도 막 해주셨고.
1: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5살 때까지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그렇게요?
0: 아니요. 한 4-5살 때부터.
1: 그때부터.
0: 막 이것저것 놀더라도 그런 학원에 가서 놀아라.
1: 아, 음악적으로도 하고.
0: 네. 근데 또 제가 말도 잘 듣는 데다가 음악이나 뭘 시켜도 고분고분하게 즐기면서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시킬 맛이 나셨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민요를 시켰는데
1: 예.
0: 선생님들이 얘 이거 조금 재능이 있는 것 같다.
1: 진짜?
0: 계속 시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밀고 이제 했던 건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1: 그러니까 걸려들었네요.
0: 걸려든 거죠.
1: 그러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0: 박두식이 얘는 무조건 아티스트가 돼야 돼 네. 했는데 오, 야 이거 국악 잘하네 네. 이렇게 된 거네요.
1: 네네.
0: 오 대박이다.
1: 아니면 잘할 때까지 시켰는지도 몰라요. 잘해서 시킨 게 아니야.
0: 야 이거는 정말 엄마가 부모님이 직접 그 숨겨져 있던 재능을 발견해 주신 거네요. 그러면
1: 네 너무 감사하죠.
0: 그러네요 정말. 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폭포 밑에서 득음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국악하는 사람들은 진짜 폭포 밑에 가요?
1: 실제로 많이 가셨어요.
0: 정말?
1: 근데 저는 이제 민요 전공자고 네. 보통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조금 거친 소리들을 희노애락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런 수련을 받으셨다고 저도 들었는데 네. 그 산 훈련을 저희 소리꾼들은 많이 갔었으니까.
0: 네. 아 소리꾼이라 그러는구나. 그것도 되게 네. 멋있다. 그래서. 그게 득음한다라는 게 그 판소리 할 때 그 걸걸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성대를 망가뜨리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아니에요?
1: 어떻게 보면 성대를 망가뜨리는 일일 수 있죠. 근데 예. 성대가 망가진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0: 예.
1: 어떤 발성의 한 길을 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대가 망가지면 목소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나오기가 어려워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니니까
0: 그것도 아니에요?
1: 예. 네. 또 뭔가 다른 차원의 소리를 내는 일인 거죠.
0: 어떻게 바뀌어서 그렇게 소리가 날까도 되게 궁금했었던 게 네. 제가 목이 많이 쉬어서
1: 네.
0: 병원에 갔더니 그 후두 내시경 있잖아요.
1: 네네.
0: 그걸 보더니 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안 다친대요.
1: 접촉이 안 되는구나.
0: 예, 예, 예.
1: 아,
0: 그거 잘 아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도와주세요.
1: 그 성대에 좀 발성 네. 훈련을 받아보시.
0: 그러니까
1: 시간이 없으시죠?
0: 거기에서 맨 마지막 제가 네. 이비인후과 5군데 우리나라 명의분들을 여기 EBS 명의에 나오셨던 분들을
1: 네.
0: 다 찾아뵀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성대 결절도 아니고 딴 거 없는데 후두가 제대로 다치지 않으니까
1: 아.
0: 최후의 모습이 딱 그거더라고요. 발성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다.
1: 맞아요.
0: 근데 그거는 못했어요, 사실. 계속 이거 찍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1: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예. 하시면 좋을 텐데. 왜냐면 목소리를 쓰시는 직업이시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도 많이 먹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본대로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있어요.
1: 대본대로 하지 마시죠.
0: 대본대로 하지 말고 우리 하고 싶은 얘기 할까요?
1: 네.
0: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노래라고 세상에 소희님을 알려준 노래가 있어요. 그 새로운 노래.
1: 아, 제가 만든 노래?
0: 예.
1: 네.
0: Another Dream.
1: 그 노래가
0: 예.
1: 쌤의 또 그 건물이신
0: 구름 아래 소극장.
1: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제가 그 초연을 완성된 버전의 곡을 초연했었고 싱어송라이터로서 거기서 첫 콘서트를 했는데 그 영상이 이제 너무 사랑을 받으면서
0: 정말
1: 제가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 더 큰 꿈을 지금 꿀 수 있게 된 장소거든요.
0: 그곳이 그 유명한 그곳이에요.
1: 어떻게 보면은 덕분이죠.
0: 그 기운이 좋나 봐 제가.
1: 그런 것 같아요.
0: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그렇게
1: 제가
0: 생각하고
1: 감사하죠.
0: 정말. 그러면 저랑도 아주 연관성이 많은 곳.
1: 네.
0: 나도 드림 직접 작사 작곡 다 하셨고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이런 노래는?
1: 사실 그 곡은 뭔가 싱어송라이터로서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0: 예.
1: 레퍼토리가 부족했어요.
0: 예.
1: 그래서 급하게 한 곡을 뭔가 만들었어야 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만들었던 곡이라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될지 전혀 몰랐고 근데 모든 것이 다 그 운명이 있는지 이 곡이 사랑받을 운명이었나 봐요.
0: 그러니까
1: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탄생했는데도 아주 정성스러운 사랑을 받고 있어서
0: 그러니까 꼭 그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되게 잘 된 곡 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인생이 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막 힘줘서 열심히 만든 거는 생각보다 또 안 되고
1: 맞아요.
0: 막 이러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게 또 재미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소희님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는 Another Dream 듣고 올 거고요. 노래 듣는 동안 바다님들은 소희님에게 궁금한 이야기 하고 싶은 말 유튜브 댓글로 또 반디앱 반디톡으로 샵 1045 문자 짧으면 50원이고 길면 100원이잖아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소희의 Another Dream 듣고 오겠습니다.

0: 송소희의 나더 드림 듣고 왔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계속 봤어요. 뮤직비디오를 지금까지 1987만 회 조회수. 와, 대박이다 정말. 나더 드림 적어도 이 노래 듣는 동안에는 행복하다라고 고봉님이 보내주셨고
1: 행복하세요.
0: 국보라고요. 송소희님 목소리가 악기 같다고. 맞아. 목이 악기죠 뭐.
1: 감사합니다.
0: 박선영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뭐야? 송소희님 나오셨네요. EBS 클라스 뭐임? 7111님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외국 분들도 이 노래는 되게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쵸?
1: 그러신 것
0: 그쵸.
1: 같더라고요.
0: 느낌이, 국악의 느낌도 아무래도 조금 느껴져 있고. 그런데 복장을 보니까 그냥 일반 복장이시네요.

0: 한복이 아니죠.
1: 어, 한복은 아니고, 그렇죠.
0: 네, 예. 맞아요. 싱어송라이터로 할 때는 완전 국악인으로 활동할 때랑 구분지어서 하고 있어서 어. 의상도 구분지어서 딱 하고,
1: 진짜
0: 음악도 안 섞이게 하고.
1: 어, 그렇구나. 네. 너무 멋지세요, 정말. 두 가지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0: 너무 재밌어요.
1: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어요.
1: 오, 너무 좋다.
0: 쌤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1: 저요? 좋아요.
0: 무대에
1: 좋아요.
0: 서셨다가 화면 앞에서.
1: 무대에 쓴다고요, 제가? 그거는 뭐 간혹 가다가 뭐 그냥 이벤트성이고.
0: 근데 노래도 부르셨다가.
1: 노래 그런데 한계를 느껴요. 조만간 저의 새로운 음원이 나오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0: 홍보하세요. 홍보할 거 없으니까.
1: 아, 아니 이도경님도 그러시고 네. 올해 콘서트 준비 중이신지.
0: 아, 네. 올해도 콘서트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어, 저 초대해 주시면 안 돼요?
0: 꼭 와주셔야 돼요.
1: 진짜, 진짜요? 정말로 지금.
0: 꼭 초대해 드릴게요.
1: 예, 그럼 저 진짜 갈 거예요. 열일 제쳐두고. 저 스케줄 없을 때 이렇게 시간을 같이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0: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럼 제가 그날로 제가 콘서트를 잡아볼게요.
1: 그럼 제가 한, 날짜 한 3개 정도 보내드릴
0: 네,
1: 테니까.
0: 네, 3개 정도면 제가 맞춰서 문제없이 해놓겠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벌써 우리 얘기 나눈 것도 없는데 1부가 다 끝나갈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1부 마치면서도 소희님의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제목이 참 독특하네요. 알래스카의 사랑한 다음에 하이픈 해.
0: 네, 사랑해.
1: 어, 그게 어떤 의미예요? 왜 하이픈이 들어갔어요?
0: 어, 동사로 쓴 게 아니라 명사로 쓴 거라서요.
1: 예.
0: 사랑이라는 해가 우리 머리맡에 항상 떠 있으니까.
1: 아, 예. 태양이에요?
0: 네, 해, 썬이에요.
1: 아, 썬이구나.
0: 그래서 좀 여유를 잃기 쉬운 상황, 세상 속에서도 고개를 조금만 들어서 사랑해를 좀 받으면서 살자,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1: 아니, 근데 지금 그 우리가 만난 지 한 30분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게 되게 조곤조곤하시다.
0: 맞아, 그런 편이에요.
1: 그쵸, 그쵸. 네. 그런데 또 반전은 아직까지 저는 못 봤거든요. 어? 2부에서 그 반전을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송소희의 알래스카의 사랑해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경청 초대석. 앞으로 세상에 없던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싱어송라이터 송소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8081님이 언니 우선 사랑해요. 작년에 언니 단콘 갔을 때 너무 행복했다고 제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다고 노래 만드실 때 영감은 어떻게 얻으시는지 작정하고 고민하는지 아니면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것들을 확장하시는 건지 궁금하다고 그러시네요.
2: 저는 보통 작정하고 고민하는 편이고요.
1: 작정하고
2: 그러니까 뭔가 음악을 만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일상을 좀 확실히 분리하는 편이긴 해서 다만 이제 일상 속에서 제가 뭘 체득하느냐가 결국 작정하고 고민했을 때에 그 발현되는 그렇지. 것의 질과 다양성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최대한 건강하고 다양한 걸 많이 축적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1: 그렇지.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하나씩 꺼내면 네. 되는 거잖아요.
2: 네, 네.
1: 그렇구나. 어쩜 이렇게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또 소희님이 아까 우리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시간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소희님이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네. 여행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더니 여행 가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직접 얘기하시죠.
2: 아, 저는 승재쌤이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1: 예.
2: 그래서 예. 언제든 여행에 가시고 싶으실 때 예. 그 빈자리에 혹시라도 예. 급하게 DJ가 필요하시다면
1: 오, 약속해 주셨어요. 송소희님이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고.
2: 그럼요. 너무 그러니까. 행복하죠.
1: 너무 좋아요. 진짜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방송에 나와버렸는데요.
2: 그럼요.
1: 진짜요?
2: 네.
1: 어쩜 좋아요. 너무 행복하다 정말. JH무님은 소희님의 노래를 듣거나 무대를 보면 절로 신나진다고. 평소에도 무대에서만

0: 그럼 흥이 많으신지 궁금한다 그러네요.
1: 저 흥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0: 되게 지금 차분한데, 되게
1: 네.
0: 극단적으로 차분하세요.
1: 정말요?
0: 응. 안 그러세요?
1: 차분한 편이긴 한데요.
0: 네.
1: 저는 막그 흥이 날 만한 상황에서 남들보다 흥이 빨리 오르고 솔직하게 표출하는 편이긴 해요.
0: 신나는 음악에 몸도 흔들고 막
1: 네,
0: 그래.
1: 난리 나죠.
0: 춤도 추고 진짜?
1: 춤도 잘 추고.
0: 정말?
1: 네.
0: 춤을 잘 추세요?
1: 열심히 쳐요.
0: 궁금하다. 그럼 콘서트에서도 춤도 보여주고 그러세요?
1: 안무랄 건 없는데요.
0: 네.
1: 제가 하는 음악들을 제 몸이 그냥 느끼는 대로 표출하는 거죠.
0: 어머. 그것도 예술의 한 분야겠다. 흘러가는 대로, 음악에 흘러가는 대로 몸을
1: 네. 몸을
0: 맡기시는구나.
1: 맡기는 거죠.
0: 어머, 진짜 보고 싶다. 저 콘서트 진짜 가고 싶어요.
1: 놀러 오세요.
0: 예, 올해 분명히 하신다 그랬어요.
1: 네.
0: 저 진짜로 날짜 세게 드려요.
1: 재밌습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도 되게 많이 궁금해요. 그런데 보통 당연히 저는 예술고등학교 출신일 줄 알았던 인문계고등학교를 선택하셨네요.
1: 네.
0: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 네. 아빠가 일단은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좀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
0: 그러면 엄마는 아티스트가 되는 걸 원하고 아빠는 공부를 하길 원하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1: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무슨 한 분야를 전공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0: 소양을 갖춰야 되고.
1: 소양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갖춰졌을 때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삶을 좀더 지혜롭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문계를 추천해 주셨고, 저 또한 거기에 동의했고,
0: 그런데
1: 해서.
0: 왜 EBS 수학은 안 들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는데 얼마나 수학이 중요한데.
1: 그러니까 제가 그게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점
0: 그러셨구나.
1: 하나인데.
0: 아니,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막그
1: 네.
0: 시험도 막 겹치고, 공연이랑 또 행사랑 겹치고 그랬을 것 같은데.
1: 시험 주간에는 안 잡았죠.
0: 아, 일부러 안
1: 네, 안
0: 잡으셨구나. 그럼
1: 잡았고.
0: 시험 다 치시고.
1: 네.
0: 그러면 주위에 지금도 일반인 친구들 되게 많으시겠다, 음악 안 하는 친구들.
1: 전 사실 일반인 친구밖에 없었어요.
0: 아, 그랬구나.
1: 근데
0: 예.
1: 아주 최근에
0: 예.
1: 좀 음악하는 동료들하고 좀 친해져서, 그리고
0: 오.
1: 대학교를 국악과를 가면서 이제
0: 예.
1: 국악하는 친구들이랑 친해진 건데,
0: 예.
1: 전 사실 그냥 음악과 관계 없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고, 지금도 그렇고요.
0: 그거 다 중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1: 네, 초중고등학교.
0: 그러니까 다 음악이랑 관련 없을 거 아니에요. 일반 학교
1: 네,
0: 갔으니까, 그쵸?
1: 그쵸.
0: 그 친구랑 지금도 만나시겠구나.
1: 너무 자주 만나죠?
0: 오, 진짜? 가장
1: 네.
0: 베스트 프렌드는 그러면 그러네요. 고등학교, 중학교
1: 네,
0: 친구들.
1: 초등학교,
0: 초등학교
1: 중학교,
0: 친구들.
1: 고등학교.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무리, 중학교 무리, 고등학교 무리.
1: 다르죠.
0: 그러면 한꺼번에 모이라 그래요?
1: 다른데
0: 예, 소희를 중심으로?
1: 다 너무 사랑하니까
0: 너무 사랑해,
1: 그래서 제
0: 또.
1: 친구들끼리 다 친해요.
0: 아, 그렇게 다 연결을 시켜줬구나.
1: 네, 그래서 저
0: 예.
1: 없이도 만나고.
0: 아, 진짜.
1: 네.
0: 야,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생일이면 또다 모이고. 생일일 때마다. 그런 거 하지
1: 네,
0: 않아요? 그쵸?
1: 그런 거 하죠.
0: 그쵸, 그쵸.
1: 해야죠.
0: 같이 이렇게.
1: 네, 파티.
0: 파티하다가 또몸 흔들고 막 이렇게.
1: 흔들고 난리 나고.
0: 난리 나고. 그러시는구나. 야. 진로 때문에 걱정하는,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니까 이 바다님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고민 상담 코너도 있고.
1: 네.
0: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더군다나 이렇게 음악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내가 음악을 해서 먹고 살수 있을지 없을지, 좀 약간 터프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분들에게
1: 네.
0: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제가 진짜 조언하는 거 싫어하는데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0: 예.
1: 일단 그냥 하는 마음과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냥한.
1: 일단 그냥 하는 마음과 시기가, 저도 일단 그냥 하는 마음과 시기가 있었거든요.
0: 그치.
1: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적절하게 자기 객관화를 좀할줄 알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그치.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

0: 하면은 저한테 따로 DM 주세요.
1: 개인 상담도 받아주시려고요?
0: 아, 제가 고민을 아주 진지하게 받는 성격이라.
1: 진짜로?
0: 가볍게 못 넘기거든요.
1: 허, 정말? 야, 이거 되게 끊임없을 텐데. 그러면 언니 한 번만 읽어주세요. 난리도 아닐 텐데 정말.
0: 저를 찾아와 주세요.
1: 어머. 되게 적극적이시다.
0: 뭐 그냥 뭐,
1: 뭔가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나
0: 보다. 해결해주고 싶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네. 그래도 가장 그나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나누고 싶긴 해요.
1: 제가 만약에 고민을 해서 네. 저는 민요를 해야 될까요? 판소리를 해야 될까요? 네. 정승재가?
0: 네.
1: 그러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래요?
0: 판소리 하셔야 됩니다.
1: 판소리 해야 돼요?
0: 네.
1: 왜요?
0: 목소리가 판소리를 하셨을 때 좀 더
1: 예.
0: 수월하실 것 같아요.
1: 오. 그럼 폭포 밑으로 가야 되네요.
0: 가셔야 됩니다.
1: 어차피 성대 붙지 않는 거 아예 확 그냥 떨어뜨려
0: 끊어버려.
1: 아니 그게 신목소리가 진짜 이게 안 붙어서 나는 거라며요.
0: 맞아요. 근데 그 판소리에서 내는 여러 가지 소리를
1: 예.
0: 잘 내실 것 같아요. 그
1: 진짜요?
0: 학습을 하시면은.
1: 아, 진짜.
0: 저도 근데 안 배워봐서 모르긴 하는데
1: 예.
0: 판소리는.
1: 예. 그 우리 쪽으로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미녀 쪽으로 오지 마. 너 분명히 못할 거야. 절로 가. 막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평상시에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는지 정말 궁금해요. 좋아하는 장르가 있으세요?
0: 저는 되게 다양하게 듣는 편이긴 한데
1: 예.
0: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어쿠스틱 기타를 너무 좋아해서 어쿠스틱 기타 기반의 인디포크나 어떤
1: 저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음원이 어쿠스틱으로 딱 기타로만 가요.
0: 정말요?
1: 그러다가 후렴부만 살짝 드럼이 들어가는데
0: 아,
1: 강력 추천합니다.
0: 야.
1: 오늘 제가 첫 번째 그 튠 된 거 들어봤는데
0: 네.
1: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0: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더 기깔나게 해드리고.
1: 그렇습니다만
0: 기대되는데요.
1: 어쿠스틱 기타입니다. 끽 하는 소리 나고
0: 이번엔 이렇게. 트로트가 아닌가요?
1: 트로트 아닙니다.
0: 장르의
1: 장르가,
0: 스펙트럼이
1: 장르가 뭐냐면 포크입니다.
0: 네.
1: 포크 쪽. 예전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0: 네.
1: 또 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80년대 90년대
0: 네.
1: 그런 좀 이렇게 발라드
0: 네.
1: 세월이 가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
0: 너무 잘 어울리세요.
1: 진짜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기대됩니다.
1: 그래서
0: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1: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빌드업을
0: 네.
1: 한 거예요. 우리
0: 네.
1: 송소희님이 추천곡을 우리 바다님들에게
0: 네.
1: 두 곡을 가져오셨어요.
0: 어떤 곡이죠?
1: The Light, The Heat의 예, Keep on Running.
0: 네, 맞아요.
1: 맞아요?
0: 네.
1: 맞죠, 분명히?
0: 네, 맞아요.
1: 마야 호크의 To Love a Boy.
0: 네, 맞아요.
1: 맞죠?
0: 네.
1: 근데 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0: 못할 수도 있죠.
1: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송소희님이 바다님들에게
0: 네.
1: 추천해주는 노래 두 곡 감상하시면서 소감 그리고 소희님에게 진짜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빨리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노래 듣고 와서는 우리 바다님들 질문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고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됩니다. 소희님의 추천곡 The Light The Heat의 Keep On Running 마야 호크의 To Love A Boy 지금 같이 들을까요?

0: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1: 와, 아 이런 게 반전 매력이구나. 되게 차분한데. 되게 차분한데 되게 특이하게 차분하시다.
0: 특이하다고요?
1: 네.
0: 어, 감사해요. 저
1: 아, 그런 거 좋아해요?
0: 아니 뭐 무난한 것보다는
1: 무난한 것보다는
0: 저,
1: 맞아.
0: 좋은 거 아니에요?
1: 뭔가 개성적인 게 좋지, 그렇죠?
0: 네. 쌤도 특이하세요.
1: 저 되게 특이해요.
0: 네.
1: 저 말도 안 돼요, 진짜. 저 같은 캐릭터 없을 거예요, 아마.
0: 그러실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추천해주신 노래들 너무 좋다고 플리에 담아간다고 백다니엘 2028님이 지난달에 전주 페스티벌 스케줄이 있으시던데 공연에서, 아, 이번 달에,
0: 네,
1: 지난달이
0: 이번 달.
1: 아니네. 어떤 점을 기대하면 될까요? 이러시네요.
0: 어떤 점? 제가 서는 날이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그 점을 기대해주세요.
1: 와, 이때는 어떤 소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0: 전 페스티벌에는 다 싱어송라이터로,
1: 싱어송라이터로
0: 가는데요. 광복절 날 공연을 하게 돼서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보고 있긴 합니다.
1: 태극기를 두르고 가시나?
0: 그건 아닌데요. 한번 기대해주세요.
1: 와, 기대해보겠습니다.
0: 네.
1: 페스티벌에서 입는 의상들 너무 예쁘다고, 언니.
0: 예쁘죠.
1: 언니 취향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해준 건지?
0: 아,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되죠.
1: 진짜?
0: 그리고 우리 스타일리스트 친구가,
1: 예,
0: 너무너무 잘하는 것도 있고요.
1: 그래요?
0: 네.
1: 쏙 마음에 드시나 보다.
0: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1: 동동이 님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 루틴이 있으신가요? 이러셨네요.
0: 루틴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라도 깨지는 순간,
1: 예,
0: 싫어서.
1: 없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깨지는 그 괴로움이 너무 싫어서 아예 없애셨구나.
0: 네, 그런 강박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1: 그러니까.
0: 그냥 편한 마음을 갖고 자신감 있게 올라가는 것.
1: 아직도 떨리세요? 떨리진 않으시죠?
0: 떨리죠.
1: 지금도 떨리세요?
0: 네, 떨리죠.
1: 무대 바로 뒤에서.
0: 네,
1: 딱 대기하고 있을 때
0: 너무 떨리죠.
1: 그때 떨리세요?
0: 네, 많이 떨리고.
1: 그렇구나.
0: 이렇게 좀 마인드셋을 잘 하고 올라가곤 하죠.
1: 야, 그런 공연 무대를 지금 어렸을 때부터 몇 번을 쓰셨을 텐데 아직까지 그게 있구나.
0: 그럼요.
1: 평생 가나 보네요, 그러면.
0: 그런 것 같아요.
1: 진짜?
0: 네.
1: 그게 떨림이 잘해야 된다의 떨림이에요? 어떤 떨림일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0: 연구를요?
1: 예. 강의할 때는요.
0: 강의하실 때?
1: 예. 그때는 몇만 명이 있어도 1도 안 떨리는데,
0: 네,
1: 그 불후의 명곡 거기 그때,
0: 네네네,
1: 그 서울의 달 부를 때,
0: 네,
1: 너무 떨렸고, 노래할 때는 3명 앞에서 할 때도 떨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에 왜 떨릴까가 너무 궁금해.
0: 궁금하네요.
1: 예.
0: 찾으셨어요?
1: 강의를 할 때는 그래서 이 느낌이 아닐까. 잘하려고 하나 내가? 잘하려고 하면 내가 떨려서 오히려 잘하지 못하게 되나라는 생각도
0: 그런가
1: 혼자
0: 보다.
1: 들고. 근데 강의할 때는 잘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강의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항상 얘네들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떨리고. 노래할 때는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런 건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어요.
0: 그런 것 같네요, 저도. 전 매 무대를 진짜 엄청 잘하고 싶거든요.
1: 진짜?
0: 네.
1: 그런 건가 보다, 그러면.
0: 그리고 매 무대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1: 예,
0: 열심히 준비한 그 과거의 저를 꼭 보상해주고 싶어요.
1: 열심히
0: 그 무대에서.
1: 했으니까.
0: 네.
1: 원 없이 한 없이 다 그냥 쏟아붓고 싶다라는 마음이시네요.
0: 네.
1: 그래서 좀 약간 더 떨리는 그런 느낌도 있겠다.
0: 기분 좋은 떨림이죠.
1: 내려올 때 스스로가 만족했을 때는 너무 행복하시고,
0: 네,
1: 조금 찝찝할 때는 또 기분 안 좋으시고 그러세요?
0: 그쵸. 근데 웬만한 그런 실수나 아쉬움은 금방금방 가볍게 넘겨버려요.
1: 그러세요?
0: 왜냐하면 나도 인간인데.
1: 되게 좋은 성격이다, 그러면.
0: 가볍게 명랑하게
1: 넘어가요?
0: 넘어가죠.
1: 막 그러면 막 유튜브 댓글 이런 거에도 신경 안 쓰세요? 근데 다 좋은 글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다 좋은 글이에요, 정말.
0: 신경 써도 한 10초 정도?
1: 10초?
0: 왜 이런 댓글을?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1: 쟤 요즘 왜 나옴? 막 이래. 그럼 뭐 어떤 생각?
0: 조금 자제할까 할까?
1: 그럼 신경 쓰는 거네요.
0: 신경 쓰죠.
1: 진짜로?
0: 네.
1: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
0: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1: 금방 잊어버리고.
0: 네, 기억력이 매우 안 좋아서.
1: 드럼남님이 소인이

0: 님 평소 스트레스 관리법이 청소, 정리정돈, 연애 프로그램 시청 외에 또 있으신가요?
1: 맞아요.
0: 연애 프로그램 좋아하시나 보네요.
1: 네.
0: 어떤 거 보세요?
1: 저는 그냥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다 보다가 이
0: 아.
1: 도파민이 너무 저를 해롭게 하는 것 같아서
0: 연애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도파민이 나와요?
1: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0: 너무 많이
1: 네.
0: 나와요. 그렇구나.
1: 그래서 요즘에는 나는 솔로만 봅니다.
0: 그것만
1: 네.
0: 보시고. 아니, 어떤 도파민이 나오죠? 그 몰입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였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텐데, 이러면서 보세요?
1: 아, 그냥 되게 재밌는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네,
0: 진짜?
1: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0: 그렇구나.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연애 프로그램을.
1: 좋아하죠. 좋아하죠.
0: 웬만한 연애 프로그램 그러면 다 보셨다는 얘기네요.
1: 다 봤죠.
0: 와, 그러시구나.
1: 네.
0: 신곡 요즘 준비하신다라는 얘기, 박효정님이 요즘 곡 작업이신 것 같은데 신보의 테마를 좀 스포해 달라고.
1: 맞아요. 곧 나오게 될 앨범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0: 예.
1: 덥잖아요, 요즘에 너무. 아주 시원한 곡으로 하나
0: 또
1: 만들고
0: 여름
1: 있습니다.
0: 시장을 겨냥을
1: 네.
0: 하시는구나. 와, 빠른 노래겠네요, 그러면.
1: 느리진 않습니다.
0: 느리진
1: 네.
0: 않고
1: 아주
0: 여름
1: 시원해요.
0: 아주 시원해요.
1: 네.
0: 무서운 느낌, 전설의 고향은 아니죠?
1: 그런 건 아닌데, 카리스마 있고,
0: 카리스마 있어요.
1: 시원하고.
0: 아주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 감사합니다.
0: 승부욕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1: 예.
0: 축구하시는 거 보면
1: 네.
0: 축구를 요즘도 하시는 거죠.
1: 축구 요즘엔 못해요.
0: 요즘엔 못하고.
1: 요즘에는 좀 바빴고, 그리고 약간 한풀 꺾였어요. 제 애정이. 그래서
0: 되게 솔직하시구나.
1: 미안하지만 못하고 있어요.
0: 진짜?
1: 네.
0: 되게 솔직하시구나. 축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또 다른 취미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거? 축구도 나름대로 반전이었거든요.
1: 네.
0: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1: 요즘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제 취미인 것 같고,
0: 사람들.
1: 네.
0: 예.
1: 거기서
0: 친구들 말고.
1: 에너지를, 친구들이든 사람들이든 에너지를 많이 얻고 있고,
0: 예.
1: 그리고 혼자서 책 보는 시간 좋아하고,
0: 책도 좋아하시고.
1: 그리고 요즘 음악이 너무 감사하게도
0: 예.
1: 취미처럼 느껴져요.
0: 좋다.
1: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부분.
0: 하는 일이 취미가 되면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0: 진짜.
1: 요즘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0: 나비님이 MBTI가 어떻게 되시냐요? 저도
1: 아,
0: 궁금한데요.
1: MBTI.
0: 예.
1: 저 ENFJ입니다.
0: 정말?
1: 네.
0: 저랑 완전
1: 어,
0: 똑같네요.
1: 진짜요?
0: 저 ENFJ예요.
1: 어쩐지. 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성격이.
0: ENFJ가 좋은 성격이에요? 아,
1: 그렇대요.
0: 그렇구나. 와, 그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점수가 제일 높은 것.
1: 저는 J인 것 같은데요.
0: 제이가 세요.
1: 네.
0: 다 계획적이시구나.
1: 나머지는 다
0: 예.
1: 완전 반반이에요.
0: 진짜?
1: 네.
0: 오, 저는 다 반반인데 N이 압도적이에요. 90 몇이에요.
1: 오,
0: S는
1: 진짜요?
0: 뭐 2, 3 이러고.
1: 아, 재밌다. 근데
0: 예.
1: 수학자들은
0: 예.
1: N이 많을까요? S가 많을까요?
0: 수학자들은 T가 많죠.
1: 네.
0: FT
1: 그쵸.
0: 중에서, 그죠?
1: 그렇긴 한데,
0: S,
1: 그건
0: 글쎄.
1: 상관없나?
0: 그런데 생각도 많이 해야
1: N이 많을
0: 되니까,
1: 것 같긴 하네요.
0: N도 많이 필요한 것 같긴
1: 아,
0: 해요, 정말.
1: 그러네요.
0: 예. N 느낌.
1: 그러네요.
0: 좀 약간,
1: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0: 공식 흐르면 안 돼요!
1: 이해하는.
0: 큰일 나요.
1: 죄송합니다.
0: 이해도 안 돼요.
1: 어떻게 해야 되죠?
0: 이해의 순간도 안 돼. 완전히 내 걸로
1: 완전 내 걸로?
0: 내가 설명이 돼야 돼.
1: 아.
0: 내가 완전히
1: 네.
0: 통달해야 돼.
1: 통달. 네.
0: 이해하려고 하니까
1: 네.
0: 학생들이 수학을 갑자기
1: 아,
0: 또 수학 얘기로
1: 잘못했습니다.
0: 넘어갔어.
1: 절대 이해, 절대.
0: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1: 아.
0: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1: 맞아요.
0: 예.
1: 네, 잘못했습니다.
0: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정말.
1: 네.
0: 저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공식을 단순하게
1: 네.
0: 암기하다니요. 와, 28분 8초 정도 됐어요. 정말 소희님이랑 계속하고 싶은데
1: 제 노래 들어야 되나요? 정말?
0: 들어야죠. 너무 좋잖아요.
1: 그냥 뭐.
0: 예,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1: 그냥 이런저런
0: 이런저런 얘기,
1: 재밌는데요?
0: 이런저런 얘기.
1: 네.
0: 라디오에는 얼마 만에 나오신?

0: 거예요?
1: 저 오랜만에 나와요. 그래서 설레나 봐요.
0: 저그 얘기도 들었어요. 밤
1: 네.
0: 시간에 거의 활동 안 하신다고.
1: 아, 보통 제가 어딘가 스케줄을 가면은
0: 예.
1: 노래를 시키시니까 그
0: 아.
1: 노래를 밤에 하는 게좀
0: 그쵸.
1: 힘들어요. 이른 아침이나.
0: 그럼, 그럼.
1: 그래서, 네, 그래서
0: 그래서
1: 그랬습니다.
0: 밤에는 라디오 활동은 거의 안 하셨구나.
1: 그랬죠.
0: 낮에 많이 하셨네요,
1: 네,
0: 그러면. 그쵸.
1: 맞아요.
0: 그때 가장 목 상태도 가장 좋고 하니까. 그쵸.
1: 네.
0: 정말 되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빠져드는 뭔가가 있으신 것 같아, 진짜.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뭔가
1: 어떤
0: 되게 독특한 뭔가에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뭐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1: 그런 거좀 종종 들었던 것 같긴 해요.
0: 그쵸.
1: 네, 이렇게 특이해서 그런 특이해서
0: 그런데
1: 그런가?
0: 제가 좋은 얘기를 할 때마다 한 번도 부인을 안 하시고 다 긍정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1: 아닌 건 아니라고 해요, 저도.
0: 아닌 거 뭐가 있어요? 아닌 거 뭐가
1: 근데 맞는
0: 있을까?
1: 말씀만
0: 아,
1: 하시니까. 네.
0: 진짜. 운동신경 되게 좋으시고.
1: 네, 좋은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0: 성격 좋으시고.
1: 성격, 나쁘진 않아요.
0: 나쁘지 않고,
1: 네.
0: 그쵸.
1: 좋으려고
0: 그러니까.
1: 노력하고.
0: 착한 편이고. 준법
1: 네.
0: 정신 투철하시고.
1: 그러려고 노력하죠. 저 공인이니까.
0: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거 싫으시고.
1: 그럼요.
0: 그러니까. 다 긍정하시잖아요.
1: 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0: 와, DM 보내라 그랬더니 우리 바다님들도 오, DM 진짜 보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소희님 나더드림 듣고 싶어요. 아까 들었었잖아요. 지금 방금 들어오셨나 보다. 유저 F5님이 그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소희님은 춤 열심히 추실 때가 제일 인간미 넘치신다고 드럼남님이 또 보내주셨네요. 춤에 대해서 진짜 그 하시나 보다. 많이 콘서트 같은 데서.
1: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0: 예.
1: 그냥 이제 방송할 때 시키세요.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 봐요.
0: 시키면 또다 하세요?
1: 네.
0: 어머.
1: 다.
0: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1: 제가 왜 했냐고요?
0: 예.
1: 시키니까요.
0: 시키면 다 하세요?
1: 저는 빼진 않아요. 어릴 때부터
0: 예.
1: 뭐 해봐라, 소희야 하면은 그 장소가 어디든 다 하고.
0: 감독님이 아주 빠른 음악이 팡팡 터지는 음악. 그럼 지금도 추실 거예요?
1: 아니요, 제가
0: 그건
1: 원하는
0: 아니죠.
1: 음악이 있어요.
0: 원하는 음악이 뭐예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지금
1: 아니, 제가
0: 틀어드릴게요.
1: 따로 해드릴게요.
0: 따로 춤을
1: 네.
0: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정말 독특하시다. 안 뺀다 그랬으면서. 그러네요. 아니 진짜 우리 소희님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 거의 다 건너뛰었어요. 작가님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정말. 이거 정성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여쭙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했습니다. 오늘 경청이랑 함께한 시간,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소희님?
1: 아, 너무 경청을 잘해주셔가지고
0: 예.
1: 말할 맛이 너무 났고요.
0: 예.
1: 저도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웠고, 아, 근데 너무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들 가볍게 즐겁게 하다가만 가는 것 같아서
0: 너무 좋은데요?
1: 저는 사실 청소년분들이랑 소통 많이 하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0: 예.
1: 다음에 만약에 불러주시면
0: 다음에 진행도 하셔야
1: 좀 진지한
0: 되잖아요.
1: 면모를 제가.
0: 되게 진지하셨어요, 오늘.
1: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0: 그리고 청소년 바다님들도 많은 걸 느꼈을걸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1: 네.
0: 나온 인생에 대해서 조언은 해주기 싫어하셨지만,
1: 네.
0: 그래도 아주 깊게 하나하나씩. 나는 아까 그 얘기가 상당히 인상 깊었었던 게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그 몰입하는 과정 후에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그 말. 저도 아주 동감하거든요.
1: 네.
0: 그런 얘기 해주셔서 우리 바다님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일일 DJ도 약속해 주셨고, 다음번에 또 출연해 주실 거고, 그쵸?
1: 그럼요.
0: 경청에서 소희님의 반전 매력을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안보나님, 소희님의 노래도 잘 저장해 두겠다고. 말 이쁘게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조곤조곤
1: 아유,
0: 고봉님이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 두분
1: 감사합니다.
0: 모두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담소 나누신 것 같아서 좋았다고 드럼남님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1: 드럼남님 고생하셨어요. 저희랑
0: 뭐요?
1: 소통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0: 그러니까 맞아요. 동동이님은 소희님 정말 말도 잘하시고 오늘 더욱더 팬 되셨다고 이렇게 또
1: 감사합니다.
0: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가시

0: 가시기 전에 우리 바다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인사말 좀 남겨주실래요?
1: 건강히 지내시고 또
0: 맞아.
1: 만나요. 그리고 오늘 잘 주무시고요.
0: 맞아요. 잘 자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너무 오늘 소희님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인사 나누면서 소희님의 노래 두 곡을, 소희님이 되게 듣기 싫어하는 두 곡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부서진 것들, 두 번째 노래는 블라인드 러너, 앞이 안 보이는 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 네, 눈을 감고도 의심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0: 멋지다, 정말. 우리 송소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부서진 것들, 어 블라인드 러너 송소희가 부릅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4926님 참치마요 삼각김밥이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들렀는데 계산하고 나와서 보니까

제가 햇마요를 집었더라고요. 아니 내가 정말 황당해서 내가 이미 계산하고 나서 알게 된 거라서 그냥 먹었는데 우와 생각보다 맛있어요. 가끔은 실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정겨주셨습니다. 와, 참치마요, 햄마요 모두 다 마요네즈가 들어가잖아요. 참치 대신 햄이 들어갔나 보네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뭐. 이번 기회에 편의점에서 고를 수 있는 메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74님, 집에 오는 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계속 저를 따라왔어요.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는데 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되고 결국엔 다음에 또 만나 하고 왔는데 저를 바라보던 그 고양이의 눈빛이 자꾸 생각나네요. 고양이가 바다님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이 생각난다고 해주셨네요.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쵸? 다음에 만나면 또 엄청 반가울 테니까 혹시 만나게 되면 그 뒷이야기도 경청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786님, 친구 생일을 깜빡하고 있다가 밤 11시에 톡에 뜬 거 보고 알게 됐어요. 급하게 축하 메시지 보내고 선물도 보냈는데 친구가 서운해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네요. 왜 서운해해요? 밤 11시 어때? 기억해서 축하해 준 게 어딥니까 정말. 선물까지 보냈다 그랬잖아요. 아마 지금 친구도 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을까요? 감동이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다님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주세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있고요. 반디의 메시지, 유튜브 댓글은 무료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까요? 모카의 I Remember, 다니엘의 노래 내가 사랑하는 당신 머문 곳에.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8월 4일 화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삼각김밥에 참치마요를 먹고 싶었는데 햄마요를 골랐다는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사연들이 도착했습니다. 박물관 고양이 박님이 그래도 참치마요가 진리임.

다니엘 2028님은 참치마요는 못 이기죠. 이렇게 참치마요를 사랑하시는 두 분 바다님께서 적극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은진님, 참 다정한 방송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비록 엄청 더운 날이지만요. 생선님 같은 어른이 계셔서 참 좋아요. 아우, 저는 애기예요. 무슨 어른이에요. 할아버지는 아직 애기예요. 오늘의 마지막 곡, 어떤 곡으로 들을까요? 생각을 했는데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유의 밤편지.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건강하셔야 되고요. 송소희님의 말처럼 편히 주무시고요. 활기찬 내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코 잘 자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캐나다 퀘벡주에는 예로부터 수많은 원주민 공동체들이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지금 캐나다에서는 그런데 전기세 장기 체납자로 눈총을 받고 있다네요. 이누이트를 비롯한 이 퀘벡주의 원주민 공동체들이 납부하지 않아서 누적된 전기세가 우리나라 돈으로 자그마치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갈등이 존재한다는데요. 퀘벡주 원주민들은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 강, 그리고 사냥터를 빼앗겼죠. 전기세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의 빈곤은 개발과 차별의 결과입니다. 결국 퀘벡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이 전직 퀘벡 고등법원 판사인 프랑스와 롤란드에게 일임했답니다. 롤란드 판사의 권고는 매우 파격적인데요. 음악 듣고 와서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첫 곡은요, 캐나다 북서지역 유콘 중앙부의 퍼스트 네이션 노던 투투촌의 출신의 원주민 뮤지션 제프리 알프레드의 1996년 발표곡이었습니다. Beware 라는 곡이었습니다. 수력발전 공기업 하이드로 퀘벡은 뭐 단전이나 추심은 하지 않은 그런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어마무시한 미납, 체납금이 쌓였죠. 그 75년도 60~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네요. 이 배경이. 그러니까 대규모 댐 뭔가 저수지 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삶의 터전, 사냥터 뭐 이런 지역이 침수가 되고 일부는 동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발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75년 무렵에는 정부, 주정부와 이런 보상과 권리 인정에 관한 협약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그거겠죠. 이 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중재 역할을 맡은 이 상황에 대한 심층 리포트를 작성한 프랑스와 롤란드의 추천은 무엇이었느냐. 전력회사가 미납금 전액을 탕감해 줘라 였고요. 골자는. 그게 안 되면 각 원주민 공동체가 이 체납액을 이전 이 관련해서 이전받은 부분을 논의해서 회수할지 말지 이거를 자체적으로 결정해도 된다. 이전해서 공동체가 논의한다면 탕감 쪽으로 당연히 가겠거니라는 생각을 한 걸까요? 롤란드 판사께서는. 아무튼 이 프랑스와 롤란드의 판결은 이것도 나름 판결이네요. 뭐 권고사항이겠죠.

그러나 판사 출신의 또 무게가 있으니까 단순한 공공요금 체납이 아니라 원주민 자치와 화해의 문제라고 해석한 그런 결정이다라고 볼수 있다고 하네요. 15개 공동체 합산 금액이 이렇게 2,500억 원 정도로 쌓였는데요. 대부분 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 빈곤에 놓인 사람들은 뭐 일부러 이렇게 체납한 건 아닌 거로 보여지죠. 또 참고 자료 맨 끝쪽에 보면 그 원주민 퍼스트 네이션의 이 리더 지도자급인 어떤 분의 의견이 인용이 됐는데 완전 탕감 이런 거에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내고 또 공기업 하이드로 퀘벡이 결정해서 해결할 문제인지 이것을 퍼스트네이션 쪽으로 공을 넘겨주는 이런 조치는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탕감에 대한 그 캐나다 전체의 시각, 시선 이런 걸 우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하기는 더 언급하기는 가뜩이나 소외되고 마지널라이즈드 된 퍼스트 네이션의 입지가 더안 좋아지는 계기가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 판사의 판결 파격적이긴 한데 이게 퍼스트 네이션 입장에서는 어떤 시험 같은 생각도 들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1022님께서 와,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멋지네요. 실행이 되긴 될까요? 아까 그 원주민 지도자급의 인사가 한말 중에 댐 건설과 뭐 저수지 조성으로 수몰된 그런 피해 지역에 가까운 그 직접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에겐 탕감이 말이 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전기요금 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앱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곡 나갑니다. 스웨덴의 토벨로 그리고 벨기에의 스토마이가 함께합니다. 네플러 꽃들 그리고 콩고의 김스 영국의 스팅 두 사람의 노래로 레스트 떠나지 마. 두곡 듣고 오죠.

콩고 출신의 김스와 영국의 스팅, 두 사람의 노래 레스트, 떠나지 마 방금 들었고요. 스웨덴의 토벨로, 벨기에의 스토마이의 데플러, 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붙잡고 말하더군요. 이봐 액돌,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야. 늘 여자들과 어울리지, 매일 파티를 즐기잖아.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아요. 나도 괴로울 때가 있는지, 나도 눈물 흘릴 때가 있는지, 가슴 깊이 파고드는 슬픔을 안고 있는지. 난 가수입니다. 노래가 내 업이죠. 세상은 내 노래를 들으려고 내게 돈을 주죠. 살사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의 하나로 추앙받는 가수 액돌 라보예의 대표곡 가수라는 제목의 엘칸탄테의 가사 첫 대목이죠. 쿠바에서 태어난 음악 살사가 미국 뉴욕에서 꽃피운 전성기, 액돌 라보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음색으로 살사의 독보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운한 삶을 투영한 노래로 살사를 비극의 서사로 확장한 신화가 되었죠. 물론 액돌 라보예 이전에도 살사의 비극성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라보예 이전의 살사 음악인들은 라틴 아메리카 내 사회적 불평등, 망명의 고단함과 저항을 이 거시적 관점에서 다룬 반면, 액돌 라보예는 사적인 비극, 차별화된 비극성을 더했습니다. 엘칸탄테의 가사가 내포하듯이 예술가 개인의 파멸과 내면의 고독은 액돌 라보예가 드러낸 차별화된 비극성이었습니다. 1946년 푸에르토리코의 음악인 집안에서 태어나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간 17살의 청년 액돌 라보예가 살사를 만난 배경에 바로 파니아 레코즈가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태생으로 1964년 살사 음악 전문 레이블 파니아 레코드를 창단한 조니 파체코는 라틴 커뮤니티 로컬 밴드에서 노래하던 액돌 라보예를 스카우트하고 그의 레이블 소속 작곡가이자 악단장 윌리 콜론을 파트너로 붙여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미 소개한 바 있는 아티스트지요. 윌리 콜론이 액돌 라보예와 손잡고 발표한 1967년 앨범 엘 말로는 살사 장르의 뉴욕 라틴 커뮤니티의 거칠고 위험한 세계관을 접목해서 단숨에 두 사람을 스타 반열에 오르게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살사의 황금기를 이끌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콤비 음악을 쏟아냅니다. 공세적이면서도 유려한 콜론의 오케스트라를 배경으로 액돌 라보예는 그 특유의 새소리로 칼날처럼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동시에 비강을 울려 부드럽게 흘리듯 노래했습니다. 그 목소리로 흥겨운 살사 리듬에 묘하게 애잔한 서정을 부여했습니다.

1993년 6월 29일 불과 46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엑도르 라보에는 살사의 정점에서 살사를 노래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사랑하는 아들이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고 그의 집이 불타고 주사 감염으로 에이즈 확진을 받는 등 연이은 악재와 불행이 겹치는 와중에도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형벌처럼 닥친 운명

몸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쇠진한 육체를 감추는 법 없이 무대에 올랐고 병들어 이 비감이 더 짙어진 목소리로 살사를 노래했습니다. 그는 살사라는 장르가 가진 세계관에 역설적인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육신을 거치며 살사는 삶을 찬양하는 춤곡, 나아가 그 비극과 허물을 위로하는 구원의 춤곡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1960년대 루벤 블라데스, 윌리 콜론, 셀리아 크루스와 함께 미국 뉴욕 살사의 황금기를 이끈 주역, 그리고 살사를 댄스와 파티만이 아니라 삶의 비극을 노래한 서사로 확장한 아티스트 액토르 라보에 만나봤습니다. 그가 윌리 콜론과 함께하던 7년 정도의 시간 이후로 이제 홀로서기를 했는데요. 그 홀로서기의 기간이 한 75년부터 93년,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 18년 정도였다고 하는데, 한 8장 정도의 정규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장의 음반에서 한 곡씩 들어봤죠. 먼저 곡은 세 번째 솔로 앨범에서 엘 칸탄테, 가수, 앞서 본문에서 소개한 그 가사의 그 곡이죠. 78년도 물론 파니아 레코드에서 발매가 됐고요. 그 파니아 레코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뭐 네트워크죠. 우정의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음악가들의 뭐 공동체이기도 했지만, 원래 작사 작곡은 루벤 블라데스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르려고 자신을 위해서 쓴 곡이었는데, 그 사정이 사정인지라 우리 액토르 이 친구가 좀 어렵다고 하네. 앨범 판매도 부진하고 여러모로 좀 강력한 곡이 필요한데 라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의논을 한 가운데 이 곡을 주기로 했다죠. 그래서 원래 주인 말고 액토르 라보에가 이 곡을 부르면서 또 도움을,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블라데스 같은 경우는 이후 인터뷰에서 제 주인을 만났다, 이 곡은 액토르가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또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가수 중에 가수, 칸탄테 델 로스 칸탄테스라는 또 그런 칭호로 추앙도 받게 되는, 예, 액토르 라보의 커리어에서 또 고마운 곡인 거죠. 가사 내용은 그러니까 본인의 삶의 어떤 그런 궤적과 좀 무서울 정도로 겹친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네요. 나는 어디서나 인기 있는 가수지만 쇼가 끝나면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후 이어진 그의 여러 인생의 그 부침, 그런 것들, 뭐 약물이나 에이즈 투병, 아들의 죽음 등등. 어제 그 칠레의 몽라펠테 소개하면서도 그 몽라펠테가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 뭐 이 치열하게 노래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냥 난 평범한 아줌마다. 몽라펠테 곡을 들으면서는 약간 이게 어떤 연극성에서 나온 장치일 뿐이다라고 느꼈는데, 라보에는 그냥 그의 삶 자체가 이 노래 내용과 일치한 그런 모습이었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곡은 어제의 신문이라는 제목의 Periódico de Ayer. 어제의 신문, 신문지죠. 그러니까 연인에게 내쳐진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또 비유하는, 그러니까 내쳐진 사람들을 위한 앤썸 같은 곡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기대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의 칸타우토레 두 사람의 70년대, 80년대 곡 각각 이어서 듣고 오죠.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가 부르는 오체아노 바다,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의 라 돈나 카노네, 인간 대포알이었던 여인. 두 곡 듣고 세 음행의 전환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토킹뉴가 부르는 우 가데르누 공책입니다. 뮤지션 토킹뉴와 무딩뉴가 함께 쓴 곡, 1983년 첫 선을 보였죠. 노랫말도 노래만큼이나 유명한데요. 제목은 공책. 이 공책은 이 노래의 화자입니다. 일기장을 은유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신을 택한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늘 함께하며 비밀을 공유하고 슬픔을 덜어주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Sou eu que vou ser seu amigo, vou lhe dar abrigo se você quiser. Quando surgirem seus primeiros 널 변함없이 따를 누군가가 있다면 나야. 네가 처음 낙서를 하는 순간에도 네가 ABC를 또박또박 쓰며 공부할 때도 내가 있을 거야. 네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도 난 너의 곁에 있을 거야. 집, 산, 하늘에 뜬 구름 두 조각, 종이 맨 위에서 방긋 웃는 해를 그려봐. 너의 짝꿍이 될 누군가가 있다면 나야. 너의 고민을 내게 나눠줘. 시험을 볼 때도 너의 곁을 지킬게. 네가 흘린 눈물이 나의 종이 위에 뚝뚝 떨어질 때 나는 너의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가 될게. 그래, 너의 친구가 되어서 언제든 네가 원하고 너만 아는 은신처가 될게. 언젠가 네가 고운 숙녀로 자라기 시작할 때, 너의 인생이 회전목마처럼 돌아가기 시작할 때 넌 내게서 페이지를 찢어내기도 하겠지. 걱정 마. 네가 내 종이에 고백한 어떤 것도 난 누구도 보지 못하게 보관할 거야. 인생은 언제나 앞만 보고 달려가고 우리에겐 막을 도리가 없지. 그래도 하나만 부탁할게. 날 잊었다고 해도 너의 마음속 한구석에 날 내버려두진 말아줘.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은 브라질의 Talking You의 83년 곡 O Caderno 공책 노래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이어진 2부 임희훈의 뮤직 설레와 함께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아티스트 유나의 Langit 하늘 이 음악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2부 첫 곡은요. 스웨덴의 아티스트 쿠베의 Vuelvo al Sur, 나는 남쪽으로 돌아간다 전해드렸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와 페르난도 솔라나스의 작곡, 작사로 영화 수루 1988년 작품의 음악이었죠. 이 원곡의 전자음악가적 해석이었는데요. 제일 반가운 거는 이 앞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날씨 때문에 7108님도 갈매기 소리가 체감온 기온 1도 낮췄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셨네요. 다행입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 후 보내주십시오.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임희윤 뮤직 저널리스트와 함께하는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0: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살펴서 공통분모를 가진 사례들을 재미나게 선별하죠. 문화평론계의 앙팡 드립을, 말과 글의 미친 드립을, 이미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미윤 기자.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이 이슈로 조금 뭐 시끄럽다? 뭐 그렇죠. 그래미가 느닷없이 아시안 팝 부문을 만들었고 BTS가 올해 그래미는 출품 없다라고 일종의 보이콧 선언 같은 걸 했는데 전문가로서 뭐 의견을 내신 거 있어요?
1: 네, 의견을
0: 내긴 냈는데 네. 좀 셌나 보죠?
1: 냈다가 아니 저는 뭐 부드럽게 냈는데 네. 네,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0: 그럼 네. 여기서 또 리바이벌로 내시겠어요? 아니면 넘어갈까?
1: 아니,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 네. 네. 저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잘한 네. 거고
0: 그렇죠.
1: 예, 전 세계 음악사 대중음악사를 통틀어 봤을 때 정말 입지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미라는 게 어쨌든 세계 1위 시장이 미국의 시상식이고 그동안 그래미를 바꾸려는 목소리 또 그런 목소리를 반영된 사례 같은 것들은 다 미국 또는 북미에서 나왔거든요.
0: 맞아요.
1: 더 위켄드가 뭐 보이콧 선언을 한다든지 예. 어반이라는 장르 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일어난다든지 네. 이런 일련의 것들이 다 이제 이른바 본토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아시아에 있는 일개 아티스트가 이런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정말 뭐 엄청난 일이죠. 네.
0: 근데 뭐 상징적으로는 그런데 이미 네. BTS의 지위가 일개 아시아 출신 아티스트는 아닌

0: 않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충분히 이렇게 힘의 균형을 확 흐트릴 만큼 힘이 있잖아요.
1: 그럼요.
0: 네, 네. 그 힘을 행사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좀 시원하다. 요즘 그래서 그런지 뭐 너튜브 보면 네. 예전 사례들이 막 이렇게 쇼트로 막 돌아다녀요.
1: 예전 사례.
0: 힙합 부문 새로 생겼을 때 윌 스미스가 뭐 어떻게 좀 소외된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에미넴이 뭐 가운데 손가락을 그래미에
1: 네. 네.
0: 치켜세운 뭐 이런 일화도 있고 그래미가 잘한 것도 많겠지만 못한 건 또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정말 많았죠 시네이드 오코너부터 이미 91년에 보이콧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 뭐 펄잼의 에디 베더는 상을 일단 받은 다음에 사전 보이콧이 아니라 네. 받고 나서 그 상 가리키면서 이게 무슨 힘인지 모르겠다라고 일갈도 했었고
0: 아.
1: 그리고 얼마 전에 별세한 글렌 헨사드 같은 경우에도 그 그래미 후보에 그 올랐지만 이 그래미라는 거는 철저히 상업적인 그 잣대로 하는 시상식이기 때문에 진정한 음악 바깥에 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0: 글렌 헨사드 같은 경우는 그 말을 하려고 그 자리에 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1: 그렇죠.
0: 네.
1: 더 위켄드는 일단 첫 마디를 그래미는 부패했다로 시작을 했었고
0: 더 위켄드가
1: 그 보이콧을 예, 그 얘기를 했을 때 영원한 보이콧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물론 그 뒤에 이제 화해를 하긴 했지만
0: 네.
1: 그래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주로 영미권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0: 네.
1: 뭐 이런 한국의 아티스트가 했다는 건 뭐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0: 이 신설 부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K-POP, J-POP, C-POP 뭐 이거
1: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미가 하도 대단하다 이제 이보다 높은 시상식이 없어 보이니까
0: 네.
1: 뭐 권위적이다 뭐 그래도 아카데미상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최고의 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0: 네.
1: 저는 원래가 별 볼 일 없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0: 저도 1997년부터 네.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네.
0: 사라지질 않네 그래미가 그렇잖아요.
1: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뭐 어쨌든 이게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미국에 판 파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끼리 칭찬해주고 우리들끼리 파티 벌리고 우리들끼리 상 나눠주자 이렇게
0: 네.
1: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에 더 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 화내고 이러면은 자칫 견문발검 같은 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냥 아 저 어차피 뭐 파는 사람들끼리 상 주는 건데 특히나 미국에서 네. 파는 사람들끼리 상 주는 건데
0: 네.
1: 그러니까 이 아시안 팝의 잣대로 보면 사실 라틴 팝이나 이런 라틴 부문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쟤네들 원래 저래. 왜냐면 미국 시상식이잖아.
0: 아, 그러니까
1: 그렇게
0: 요리...
1: 보고 우리는 네. 실리만 추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시상식 중에서 마마라는 거 있습니다.
0: 아, 예.
1: 엠넷 아시안 예. 뮤직어워드를 예, 표방하고 시작했는데 예. 지금 다 K-POP 가수들 나와서 K-POP 가수한테만 상을 줘요.
0: 그것도 논란이 좀 있겠네요.
1: 예.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0: K-POP만 우대한다 뭐 이런 차별.
1: 예, 더 논리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미에 아. 비해서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0: 그 그래미 그러니까요. 그 그래미 대안은 예, 없나? 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그래미 대안 없습니다.
0: 없잖아요.
1: 네.
0: 자, 오늘의 본론으로 가야죠. 오늘의 뮤직 설레 선곡 테마 뭔가요?
1: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막 덥고 너무 예.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시원하게
0: 예.
1: 우리가 가려면 두드려야 된다.
0: 두드려야.
1: 네. 가장 그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 역시 타악기다. 라는 생각이 이제 이르러가지고
0: 네.
1: 주제를 두드려라 그러면 괄호 열고 귀가 괄호 닫고 열릴 것이다. 로 잡아봤습니다.
0: 좋은데요?
1: 네. 네.
0: 과연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제가 오늘 정신이 약간 몽롱해가지고
1: 네.
0: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 몽롱한 네. 게 확 날아가게.
1: 그렇죠. 네. 그 귀가 열릴 것이다에는 이게 보통은 이게 드럼이 한 대잖아요.
0: 네.
1: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멀티 탑 같은 것들이 나오는 곡들을 많이 골라봤어요. 그래서 잘 그 스테레오 환경에서 잘 들으시면은 정말 저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그 사이에서 많은 것들의 두드림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은 귀가 좀 더 열릴 것이다. 더 스테레오로 그런 의미도 담아봤습니다.
0: 옛날에는 그것만 해줘도 막 그냥 희열을 느끼고 그랬는데 드럼 키트의 그 톰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톰을 사이즈별로 이렇게 딱 나열해 놓고 그거를 이렇게 쑥 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1: 네.
0: 그럼 스테레오 환경에서 들으면은
1: 아, 그렇죠.
0: 이게
1: 맞아요.

0: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드럼 소리가 훅 맞아요. 지나가는 그 소리만 한번 들어도 우와 하면서 시원했는데
1: 맞아요.
0: 요즘은 더 현란하고 복잡한 뭐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을 쾌감을 주는 시대니까
1: 그렇죠. 네. 저도 뭐 배워본 악기 중에서 제일 그래서 속 시원하고 재밌고 통쾌했던 게 드럼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다른 악기는 그냥 어쨌든 앰프를 통해서 나오거나 그냥 여기서 울려서 나오니까 그런 느낌이 없는데 드럼은 실제로 제가 치는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적이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그 드럼 치면은 그 먼지 엄청 먹는 거 아시죠? 그
1: 몰랐어요. 어쩐지 목이 아프더라.
0: 네, 그러니까. 자, 오늘 첫 곡은 뭔가요?
1: 이 그룹은 드러머는 한 명인 그룹입니다.
0: 네. 예.
1: Imagine Dragons라는 그룹이고요. 예. 뭐 워낙에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락적인 애티튜드도 갖고 있고 전자음악적이거나 또 힙합적인 요소도 거침없이 사용하고
0: 네.
1: 그러나 무엇보다 굉장히 팝적인 멜로디까지 결합해내는 그런 전천후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Radioactive라는 최고의 히트곡이죠.
0: 네.
1: 네, 이 곡은 뭐 빌보드에서 뭐 기록도 세웠고요. 빌보드에서 처음에 이제 96위로 싱글 차트 진입을 했다가 이게 엄청나게 느리게 1위까지 올라갔어요. 역주행.
0: 1년 정도 걸렸어요?
1: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역주행의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1위도 많이 차지했었고 무엇보다 그 핫100, 그러니까 100위권 안에 무려 87주 연속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종전 기록이 2008년에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가 있었거든요.
0: 그것도 오래 있었죠.
1: 네, 이거를 깨고 2013년에 여기 깨버린 거고 네. 이 뒤에 이 또 한참 걸립니다. 이 기록이 깨지기까지 2019년에 더 위켄드가 블라인딩 라이트를 깨게 되죠.
0: 네.
1: 이 레디오액티브 명곡입니다만 역시 라이브 실황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라이브를 할 때는 모든 멤버가 이제 뒤에서 북을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난타 공연 보는 것처럼 후반부에 북을 엄청나게 두드리는 게 그게 하이라이트고요. 이 레디오액티브 말고도 이분들이 타악기에 좀 진심인데 2014년인가 그때 롤드컵이라고 그게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었어요.
0: 네.
1: 게임 이제 총 세계 결승이죠.
0: 뭐 e스포츠 뭐 이런
1: e스포츠 네.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그 영상 보시면은 처음에 막 그 한국 전통 그 악사들이 나와서 대고랑 오고무를 엄청나게 두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댄 레이놀즈 보컬이 나와서 대고를 탁 두드린 다음에 네. 이제 워리어스라는 곡을 시작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쨌든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좀 일가견이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0: 드럼 퍼포먼스의 진심인 Imagine Dragons의 최고의 히트곡 Radioactive. 오늘은 앨범 버전 말고 라이브 버전 골라오셨네요.
1: 네. 2014년에 Red Rocks 라이브 실황 버전이고요.
0: 예.
1: 뭐 사실 이분들의 모든 공연에서 Radioactive는 이렇게 난타의 장이 된다. 이걸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거기 그 플로우톰 같은데 물 뿌려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네. 탁 치고 조명을 맞아요. 잘 받으면 네. 정말 멋있잖아요.
1: 엄청나죠. 진짜.
0: Imagine Dragons의 Radioactive 듣고 오죠.

2014년 미국 콜로라도 덴버 인근에 있는 명소죠. 레드락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진 Imagine Dragons 라이브 실황에서 히트곡 Radio Active 오늘 이미은 뮤직 저널리스트의 첫 곡으로 선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와, 너무 시원한 난타입니다. 멋지네요. 귀가 열리다 못해 뻥

0: 끌렸어요. 5922님 이렇게 반응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타악의 진심인 락 명곡하면 또 그 We Will Rock You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1: 그러게 네. 그러네요.
0: 발구름하고
1: 네, 네. 박수치고
0: 박수하고
1: 네 수만 명이 네. 같이
0: 와 그게 원조인가 약간
1: 그러게요. 네. 진짜 그런 발구르고 박수 소리만으로 엄청난 훅을 만들어낸 대단한 곡이죠. 네.
0: 아무튼 좀 짧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오늘 두드려라 그러면 귀가 열릴 것이다 이 테마로 골라오신 이제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마침 오는 8월 20날에 네. 그 첫 내한 공연이 잡혀 있는데
0: 그렇죠.
1: 이 미국 시카고 출신의 락 밴드입니다. 토터스라는 네. 팀이고요. 이제 포스트 락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포스트 락의 뭐 사실상 시조새 중에 한 마리로 새니까 제가 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고
0: 예, 예, 예.
1: 시조새 중에 하나로 이제 평가받는 그런. 분들이고 근데 이제 이게 포스트락도 여러 가지 하위 갈래가 있고 특히나 1세대 포스트락과 2세대 포스트락은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터스 같은 포스트락이랑 뭐 시기어로스나 모과이나 뭐 익스플로전스 인더 스카이나 이런 팀들처럼 막 몽환적인 이펙터를 막 쌓아 올린 다음에 계속 반복하다 결국엔 빵 터지면서 한 8분, 9분 동안 쭉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2세대 이후에는 포스트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토터스가 쓴 포스트락은 진짜 락의 그 어떤 락을 이용하지만 락의 다음 걸 보여준다 이런 의미여서 오히려 뭔가 클래식 현대음악하고 것도 많이 맞닿아 있고 일렉트릭 이펙터보다는 진짜 아날로그한 어떤 연주 같은 것들이 되게 중심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0: 네네네.
1: 그런 만큼 이 토터즈에서는 타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멀티 타악이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로 뭐 스티브 라이히라든지 뭐 필립 클래스 이런 분들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서는 두 대의 드럼이 함께 마주보면서 연주하면서 다양한 어떤 그런 폴리리듬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명장면들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런 곡 중에 하나로 골라봤습니다. 1988년 명반이죠. TNT라는 음반에 실려있는 Swung from the Gutters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공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 네, 8월 20 날이니까 한 16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락 밴드라기보다는 그냥 락 앙상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0: 현대음악 그런 같은 그런
1: 네,
0: 느낌이요?
1: 네, 그렇죠. 뭐 딱 드럼, 베이스, 기타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0: 이 곡 정보를 찾아보니까 크라우트락의 영향도 얘기를 하길래 어디가나 이 크라우트락의 영향이 있구나 해서 미리 들어본 결과
1: 네.
0: 실제로 이 드러밍이 얼마 전에 켄의 음악을 소개했었거든요.
1: 네.
0: 그 야키 리베타 사이트인가 그 드러머 네. 드러밍이랑 유사한 그 영향이 느껴져서
1: 맞아요. 네. 그럼 모터릭 그 네,
0: 모터릭이라고 하죠.
1: 예. 네. 그런 것들을 깔고 그 뒤에 또 다른 타악기 또는 드럼으로 멀티 리듬을 깔아주는 어떤 이런 형식이 많죠. 네. 네.
0: 이들을 시카고 학파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른다며요.
1: 그렇게도 부르죠. 시카고
0: 학구적인 음악이
1: 포스트록 네. 시카고 학파. 네.
0: 토터스의 Swung from the Gutters 두 번째 오늘 뮤직 설레 선곡입니다.

쿼터스 이번 해에 이게 이번 달 말에 내한 최초로 내한하는 미국 시카고 출신의 포스트락 1세대 밴드의 Swung from the Gutters라는 곡이었습니다. 98년도 TNT 음반 수록곡이었고요. 혹시 이곡 초반에 마림바 비브라폰 소리 나왔었나요?

0: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근데 이 곡은 그게 좀 부각되는 곡은 아닌 것 같아서.
0: 맞아요.
1: 마림바 비브라폰도 이들의 음악에서 역할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은 저는 이 2분 남짓 2분 이상 이어지는 후주의 이 크라우트락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여기에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0: 70년대 그 약간 독일의 가차 없는 그런 느낌.
1: 네. 네. 모터릭.
0: 모터릭한 네. 느낌.
1: 자, 오늘 이미윤의 뮤직 설레 두드려라. 그러면 귀가 열릴 것이다. 이 테마로 고르신 세 번째 음악도 만나보죠.
0: 네. 지난달이었습니다. 7월 초에 이제 세계적인 음악 클래식 음악 축제죠. 런던에서 열리는 BBC 프롬스라는 축제에서 매년 뭐 특별한 무대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정말 화제를 모았던 무대가 있었어요. 바로 프로그레시브 락 특집 무대였었는데 이거를 그 메인 무대인 로열 엘버트 홀에서 2시간 이상 오롯이 영국 프로그레시브 락에 헌정한 무대를 그러니까 그 프로그레시브 락의 명곡들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해서 들려주는 그런 무대였었어요. 예. 그래서 뭐 영국이 자랑하는 뭐 당연히 핑크 플로이드라든지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라든지 많은 그룹들의 곡들이 연주가 됐는데 네. 가장 길게 연주된 게 바로 킹 크림슨이었습니다. 킹 크림슨의 데뷔 앨범에 실린 세 곡을 메들리로 해서 무려 10분 동안 연주를 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국 사람들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핑크 플로이드보다 더 그러네요. 길게 연주를 했으니까요. 예. 이 이후에 뭐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라든지 가디언에서도 굉장히 극찬이 나왔습니다. 네. 프로그레시브 락 진짜 옛날에 뭐 시쳇말을 꼰대 장르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다시 들어보니까는 정말 창의적인 장르였다. 라면서 별 4개 반짜리 리뷰가 나오더라고요.
1: 약간 젊은 리뷰원 그 평론가였나? 예. 하긴 시기적으로 꼰대 음악이라고 할 만도 하네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리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그레시브 락에 대한 반발로 그 네. 섹스 피스톨스 같은 그룹이 나오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펑크락이 태동이 됐죠.
1: 뭐 항상 정거를 밟고
0: 네, 그렇죠.
1: 아, 그래서 킹 크림슨의 음악을 또 골라오셨군요.
0: 네,
1: 이들도
0: 맞습니다.
1: 드럼이 점점 늘어났죠.
0: 맞아요. 방금 들으신 이 토터스의 네. 곡 같은 경우는 더블 드럼 체제의 네. 그런 편성이었었는데요. 네. 이 킹 크림슨은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바로 2014년부터 컴백해서 무대 활동을 재개하면서부터 2021년까지를 무려 트리플 드럼 체제로 갔어요. 세 대의 드럼을 무대 위에 올리는 체제였었고요.
1: 전 두 대까지 보다가 네. 90년대 말인가 할 때 거기서 멈췄는데 네. 세 대까지 갔군요.
0: 맞아요. 제가 이제 실제로 두 번 킹 크림슨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이 드럼 세대가 그냥 무대 뒤에 쫙 도열만 해 있어도 네. 대단한 위용인데 무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1: 그런
0: 네 보컬이 있어야 될 자리에 드럼 세대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1: 이게 다 로버트 프립의 그 리더의 결정인 거죠?
0: 그렇죠. 그분이 거의 독재자이기 때문에 네.
1: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0: 의도가 있었겠죠. 뭐 어쨌든 뭐 그런 다른 뭐 화성 악기나 멜로디 악기로 해볼 수 있는 걸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한번 드럼으로 그냥 끝까지 가보겠다.
1: 네 개까지 안 간 게 얼마다.
0: 아마 무대 그 사이즈가 안 나와서 네 개 안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도 2015년에 파리에서 한번 봤었고 2018년에 도쿄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정말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세 대의 드럼이 무지막지하게 앞에서 그 다들 또 거의 비르투오조들이에요. 엄청나게 잘 치는 분들이.
1: 명인들이죠.
0: 네, 정말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이 드럼을 두드려대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 장관 잊을 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던 네, 기억이 네.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14년에 오랜만에 이제 무대로 컴백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트리플 드럼 체제를 처음 도입하게 된 거고 네. 그 초기의 실황이 마침 그 최근에 7월에 발매가 새로 실황 앨범이 발매가 됐어요. 네. 킹 크림슨은 이제 아시다시피 2021년에 활동을 멈추고 사실상 해체가 됐는데 네. 이 라이브 먼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뉴욕의 베스트 바이 시어터에서 열렸었던 공연 실황의 콘서트 마지막 곡 네. 21st Century Schizoid Man이라는 곡 준비해봤어요. 네. 잘 들어보시면 세대가 정말 그 스테레오 환경에서 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엄청나게 두드리는 거를 그 쾌감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1: 연주 시간이 9분 25초인가요?
0: 네, 좀 깁니다.
1: 10분 20의 버전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네. 버전일까 일단 들어보면 알겠죠.
0: 들으시다 보면 아마 네. 굉장히 텐션이 올라와서 짧게 느끼실 거예요.
1: 알겠습니다. 킹 크림슨 21st

0: 6044님께서 이런 음악 흐르는 여름숲 페스티벌에서 맥주 즐기고 싶다라고 코멘트 써주셨네요.
1: 네.
0: 기온은 25도로 맞춰주세요라고. 아, King Crimson의 21st Century Schizoid Man 2014년 뉴욕 라이브 실황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세대 드럼이 연주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음원이었고요. 나중에 개별 드러머들의 솔로 파트가 있었던 거죠.
1: 네, 뭐
0: 고루고루 솔로 한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1: 그쵸. 뭐 솔로도
0: 헷갈리는데.
1: 하고 뭐두대 정도가 또 앙상블 이루기도 하고 세대가 뭐 거의 총 공격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0: 이 로버트 프립이 이제 철두철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록 베테랑 드러머들에게 어느 정도 맡겨놨겠지만은 상당히 직조된 그런
1: 어.
0: 어떤 계산된 플레이 아닌가.
1: 계산된.
0: 네. 괜찮네요.
1: 자, 오늘의 선곡 테마는 두드려라. 그러면 귀가 열릴 것이다. 이미윤의 뮤직 설레. 이제 네 번째 곡 만나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곡이네요.
0: 네, 아까 두 번째 곡으로 토터스 이제 그 8월 20날에 전 내한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이제 내한 소식이 있어요. 10월 초에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엑스뮤직 페스티벌이라고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인데 여기에서 국내 많은 팀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라인업 보고 소퍼커션이라는 그룹인데요.
1: 네.
0: 이탁 앙상블입니다.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앙상블인데요. 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탁기만 네 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탁 연주자로 구성된 그룹이에요.
1: 이거 보니까 전공을 그러니까 타악으로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니까 약간 오케스트랄 퍼커션 뭐 이런 건가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공부를 했고 지금도 사실 현대음악 레퍼토리 위주로 그러니까 뭐 아까 스티브 라이히 얘기도 잠깐 나왔으면 스티브 라이히부터 시작해서 새로 위촉되는 곡들도 많이 연주를 하는데 뭐 타악이라고 해서 리듬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마림바라든지 실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지어 뭐 통조림 깡통 이런 것까지 다양한 두드릴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1: 작곡가가 요청하면 그거 해줘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1: 통조림 깡통 쓰세요, 뭐 이러면.
0: 그렇죠. 현대음악에서는 그런 거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스스로 작곡해서 곡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마치 락밴드처럼.
1: 아, 그래요.
0: 네. 어쨌든 지금 99년에 결성이 됐으니까 25년 동안 여러 가지 뭐 그래미상도 받고 대표적인 현대음악 타악 앙상블로 꼽히고 있고요.
1: 소 퍼커션이라는
0: 소 퍼커션. 이 이름이 독특하죠. 이 소는 사실 일본어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어에서 연주, 우리가 연주한다고 할때 연주가 엔소인데 거기에서 소를 가져왔대요.
1: 아, 그러니까 주자가 발음이 이제 소라는
0: 그렇죠. 네.
1: 일본식 발음으로.
0: 맞아요. 그래서 소뭐말 그대로 뭐 so much, so good처럼 소 퍼커션이라는 의미도 있고 퍼커션을 연주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 소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여기 또 오늘 곡은 함께 콜라보네요. 또 다른
0: 네.
1: 아티스트가 있네요.
0: 맞아요. 미국의 그 캐롤라인 쇼라는 작곡가인데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1: 네.
0: 30살에 퓰리처상 음악 부문을 받았어요. 역대 최연소 수상입니다. 여덟 개의 목소리를 위한 파르티타라는 곡으로 퓰리처상 음악 부문을 불과 30살에 받았고요.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대중음악도 가리지 않아요. 카니에 웨스트, 그리고 뭐 나스, 뭐 로살리아 이런 분들의 앨범에도 참여를 했고 그런가 하면 전혀 완전히 현대음악적인 곡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소퍼커션과 함께 이분이 직접 보컬리스트로 또 작곡가로 참여를 한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1: 네, To the Sky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소 퍼커션의 내한 라인업에 캐롤라인 쇼는 포함이 안 되나요, 이번에?
0: 일단은 이번에는 네 분만 오는 것 같이
1: 아,
0: 저는 봤어요.
1: 예,
0: 일단
1: 10월
0: 그
1: 달에.
0: 엑스뮤직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1: 네.
0: 저는 참고를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1: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네요, 이명 기자님.
0: 네, 다음 저번에 못 나온 그 벌로 해가지고
1: 만회하셔야죠.
0: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 두드려라를 2탄으로 다음 주에 준비하실 건가요, 혹시?
0: 아니, 두드리는 거 말고
1: 문질러라 뭐 이런 거.
0: 긁어라, 배워라 뭐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
1: 알겠습니다.
0: 보겠습니다.
1: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캐롤라인 쇼앤소 퍼커션의 To the Sky 이 음악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직장생활.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3: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4: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니혼니 키테 다이헨나코토모 아르요네.
0: 일본에 와서 힘든 일도 있겠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그룹 동사와 2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웠는데요. 이제 3그룹 동사의 연결형만 남았네요. 이번 시간에는 3그룹 동사 쿠르 그리고 스르의 연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대청소
1: 오소지 오소지
0: 오소지 대청소입니다. 클대라고 하는 한자를 대청소할 때는 오라고 읽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대청소를 하다
1: 오소지오스르 오소지오스르
0: 준비하다
1: 준비스르 준비스르
0: 준비스르 준비, 준비입니다. 뒤에 스르 연결해서 준비스르, 준비하다 라고 하는 3그룹 동사가 되었는데요. 우리 마스 연결 표현 연습해 볼게요. 준비합니다.
1: 준비します.
0: 준비하지 않습니다.
1: 준비しません.
0: 준비했습니다.
1: 준비しました.
0: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1: 준비しませんでした.
0: 준비하지 않을래요?
1: 준비しませんか?
0: 준비합시다.
1: 준비しましょう.
0: 준비할까요?
1: 준비しましょうか?
0: 여러분, 3그룹 동사 마스 활용형 다들 기억나시나요? 다음 단어 볼게요. 회의
1: 会議
0: 회의 회의 회의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회의 앞서 준비하다 라고 하는 단어 배웠는데요. 회의를 준비하다
1: 회의を 준비する
0: 회의を 준비する 라고 하면 되겠네요. 과장, 과장님
1: 과장 과장
0: 과장 과장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는데요. 선생님, 다른 직책 단어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계장
1: 가까리쪽
0: 가까리쪽 부장
1: 부쪽
0: 부쪽 마지막으로 사장
1: 샤쪽
0: 샤쪽가 되겠습니다. 보고하다
1: 報告する 報告する
0: 報告する 보고라고 하는 한자어 호고쿠라고 읽는데요. 여러분, 보라고 하는 한자어가 호 되는 거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고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코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보고할 때 고는요, 고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호꼬크, 보고하다는 호.

0: 꼬꾸스르 3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수면 부족.
1: 내부석그 내부석그
0: 내부석그라고 합니다. 이때 내는요? 여러분들, 이 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다라고 하는 동사, 내르 이 그룹 동사가 있었잖아요. 바로 내르의 마스형입니다. 여러분, 일본어의 동사 마스형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를 만들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어로 후소끄라고 합니다. 내르와 후소끄를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만들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 합니다. 내르, 이 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내만 남았네요. 그래서 내후소끄. 근데 나 합쳤어요. 후가 땡땡 부가 됐어요. 그래서 내부소끄. 수면 부족이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수면이라고 하는 거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수면 부족, 한자어 그대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1: 수면 부족. 수면 부족.
0: 그래서 수면 부족은 지금 교재에 나온 내부소끄 혹은 수면 부족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죠. 놀다.
1: 아소부. 아소부.
0: 아소부. 1그룹 동사고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힘들다, 괴롭다.
1: 즈라이. 즈라이.
0: 즈라이. 힘들다, 괴롭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3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3그룹 동사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크르, 스르, 오다, 그리고 하다였는데요. 이 3그룹 동사인 크르의 접속조사 테를 연결할 때는요. 2그룹 동사와 마찬가지로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서 기때라고 하면 되고요. 하나 더 있죠? 스르는요. 마찬가지로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서 시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즉, 접속조사 테는요. 1그룹 동사를 제외하고 2그룹 동사와 3그룹 동사에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는 거죠. 단어 싹트육에 나온 오다, 하다, 3그룹 동사, 테에 연결하는 거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오다,
1: 그르, 그르,
0: 테에 연결합니다. 오고, 와서,
1: 기테, 기테,
0: 기테, 오고, 와서란 의미예요. 그르, 오다, 3그룹 동사인데요. 테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크루에 마스 연결할 때는요. 기마스, 즉 키에 테 연결해서 기때라고 하면 되는 거죠. 하다는요.
1: 스르, 스르.
0: 테 연결합니다. 하고, 해서.
1: 시때, 시때.
0: 시때, 하고, 해서라는 뜻이에요. 스르, 동사 마스형에 테 연결합니다. 스르에 동사 마스 연결하면요. 시마스, 마스형은 시까지죠. 여기에 태 연결해서 시대, 하고, 해서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와서 타코야키 파티 하지 않을래요?
1: 今夜, 우치니키테, 타코파오 시마센까? 今夜, 우치니키테, 타코파오 시마센까?
0: 今夜, 오늘 밤에 우치니키테, 우리 집에 오다, 우치니크루,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연결형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르에 테 연결하고 싶습니다.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기때 와서 타코파오 시마센까? 타코파, 타코야키 파티 줄여서 타코파라고 합니다. 타코파오 시마센까? 타코야키 파티 하지 않을래요? 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주말에 대청소를 하고 푹 쉬었어요.
1: 주말에 대청소를 하고 ゆっくり休みました. 週末に大掃除をしてゆっくり休みました.
0: 週末に 주말에 大掃除をして 대청소를 하고 大掃除をする 대청소를 하다인데요. 접속조사 테 연결하고 싶어요. する 동사 마스형에 테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して 하고 란 뜻이 되었고요. ゆっくり 천천히 란 뜻이지만 푹 느긋하게 란 의미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ゆっくり休みました. 푹 쉬었어.

0: 있어요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산책하다, 산보스르, 준비하다, 준비스르, 공부하다, 勉強する와 같은 동작성 명사 뒤에 스르가 연결된 상그룹 동사 뒤어 태 연결할 때는 스르의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다,
1: 산보스르,
0: 산책하고,
1: 산보시테,
0: 준비하다,
1: 준비스르,
0: 준비하고,
1: 준비시테,
0: 공부하다,
1: 勉強する,
0: 공부하고,
1: 勉強して와
0: 같이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교재에 나온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과장님께 보고했어요.
1: 会議の資料を準備して課長に報告しました。
0: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준비하다 준비스르 준비하고 스르에 태 연결한 시대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가천이 호코쿠시마시다. 과장님께 보고했어요.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상그룹 동사의 접속조사 태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스르에 한번 태 연결해 볼게요. 한눈에 반하다.
1: 히토메보레스르.
0: 히토메보레스르. 고백하다.
1: 고크하크스르.
0: 히토메보레스르에 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반해서 고백하다.
1: 히토메보레시테 고크하크스르.
0: 한눈에 반하다는 히토메보레스르. 한눈에 반해서 스르에 태 연결합니다. 시테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히토메보레시테 고크하크스르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네요.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한눈에 반해서 고백합니다.
1: 히토메보레시테 고크하크시마스.
0: 히토메보레시테 고크하크시마스. 이번에는 선배에게 한눈에 반해서 바로 고백했어요.
1: 센파이니 히토메보레시테 스그니 고크하크시마시타.
0: 센파이니 선배에게 히토메보레시테 한눈에 반해서 스그니 바로 고크하크시마시타 고백했어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바로 횡자에 끄는 단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도로나 경기장, 관중석 등을 가로질러서 설치한 천을 뜻하고 주로 가로로 길게 펼쳐 거는 현수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 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师.
4: 복습 많이
5: 살 길이다.
4: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문장 여쭤볼 테니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걔 중국어 할 줄 안다고? 어머나. 걔 말하는 실력이 어때? 하나, 둘, 셋.
5: 他说的怎么样?
4: 정도보怎么样을 써서 说的怎么样?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산 챙겼니?
5: 你带伞了吗?
4: 니 빼고 그냥 할까요?
5: 带伞了吗?
4: 안 챙겼어. 하나, 둘, 셋.
5: 没带.
4: 혹은 没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복습이 잘 돼야 어이구 오늘 길어요. 왜 갑자기 옛날 노래를 듣기 시작했어?
5: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4: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왕 선생님 발음하신 거 들으시고 하신 분들 정확히 20분 후에 더 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살펴보죠. 어머 이치라이 카인샤. 평소
5: 평시
4: 평시 엄청 비슷하죠. 평소 평시 주어 앞뒤에 많이 오고요. 주어 뒤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너 평소에 뭐 해?
5: 你平时干什么?
4: 干什么,뭐해? 혹은 做什么? 괜찮습니다.
5: Mm-hmm.
4: 좋아하다?
5: 喜欢?
4: 삼성경성 어려우세요? 할머니 떠올리세요. 할머니?
5: 奶奶?
4: 우리?
5: 我们?
4: 니네들?
5: 你们?
4: 좋아하다?
5: 喜欢?
4: 아하, 喜欢 뒤에 명사만 넣지 마세요. 이제 우리 중급 올라가야죠. 맨날 喜欢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노래 듣는 거 좋아해. 하나, 둘, 셋.
5: 喜欢听歌?
4: 노래가 歌예요. 듣다, 听歌 이게 목적어의 위치에 딱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책 보는 거 좋아해. 하나, 둘, 셋.
5: 喜欢看书?
4: 어순이 헷갈리시면 주어를 넣으세요. 我喜欢看书 되는 거죠. 歌가 아니라 歌 이런 느낌. 요즘 또 나왔어요.
5: 最近
4: UI 사이에 넣으세요. 부디 最近 하지 마시고 最近 주어 앞뒤에 오죠? 시간 명사입니다. 너 요새 바쁘니? 바쁘다가 망이에요. 다 같이 하시죠. 주어 뒤에 넣을게요. 最近을. 너 요새 바빠? 하나, 둘, 셋.
5: 你最近忙吗?
4: 와, 지금 왕 선생님보다 더 빠르게 발음하신 분도 계시고 같이 발음하신 분도 계시고

0: 늙은 오래된 노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이고 선생님 복습하고 싶어요. 라오가 왜냐면은 일광의 어떤 뜻이었죠? 부사로서
1: 늘
0: 제 어제 늘 지각이니
1: 라오치다오.
0: 네, 그 라오가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늙을 노자로 쓰인다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1: 토란
0: 수러 즉 동사나 형용사 앞에 쓰이면 갑자기예요. 단독으로 쓰이면 갑작스럽다예요. 갑자기 저한테 고백을 하시네. 아이고 타이 투란라 너무 갑작스럽네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시작하다
1: 카이시
0: 개시라는 한자죠. A 카이시 B 동사 배울 때 A B 쓰세요. A가 B를 시작하다. A 할수록 B 하다. A B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1: 越 A 越 B.
0: 헷갈리십니까?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이거 외우세요. 선생님, 저 유학생 때 이거 많이 썼어요. 제 상황이에요. 越吃越饿.
1: 오.
0: 찐 반응 나오네요, 선생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越吃越饿. 먹을수록 배고파.
1: 배고파.
0: 한참 먹을 나이였거든요, 20대 때.
1: 아, 그렇죠. 所以你长这么高.
0: 아, 제가 192cm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짜게 드신 날. 어때요? 마실수록 목말라요.
1: 越喝越渴.
0: 목마르다. K23성. 越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 배울수록 어때요, 여러분? 배울수록 어렵다.
1: 越学越难.
0: 근데 저와 왕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배울수록 재밌죠.
1: 越学越有意思.
0: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맛, 멋, 운치 다 됩니다.
1: 味道.
0: 맛이 어때요, 여기 음식? 맛이 어때? 하나, 둘, 셋.
1: 味道怎么样?
0: 어, 怎么样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味道怎么样? 여러분 이거 악당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맛이 어떠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맛이 어때? 味道怎么样?
1: 味道怎么样?
0: 어, 그렇지. 제 이 개그를 들으시고 지금 웃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1: 있을 거예요.
0: 다섯 명은 웃었을 것 같아요.
1: 아, 오 쥐에다 여섯 명 정도?
0: 그래요. 선생님 포함해서.
1: 네.
0: 그래요. 아, 대화문 보지 마세요. 벌써 보신 거 아니죠? 눈을 감고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졌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눈 감을게요. 어머니, it's lighting이샤.
2: 第三课
3: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你平时喜欢听什么歌呀？我最近一直在听老歌。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越听越有味道。你平时喜欢听什么歌呀？
2: 我最近一直在听老歌。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越听越有味道。너
0: 평소에
1: 你平时
0: 좋아하다
1: 喜欢.
0: 무슨 노래 듣는 거?
1: 听什么歌?
0: 맨 뒤에 아는 없어도 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문장 다시 한번.
1: 你平时喜欢听什么歌?
0: 지금 이 문장 어순을 보시고 이해가 되신 분들 방심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런 말씀 가끔씩 드리겠습니다. 한글 밑에 해석 보이시죠? 위에 한자를 가리시고요. 밑에 한글을 보시고 내가 바로바로 중국어로 뱉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중 번역이 중요합니다. 중한 번역보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분명히 지금 좋아해가 맨 뒤에 있잖아요. 중국은 주술목이니까 앞으로 땡기는 겁니다. 요거 꼭 중요하니까 한글 보시면서 우리가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요새 옛날 노래 쭉 듣고 있어.
1: 我最近 一直在听老歌.
0: 오, 부사가 두 개 있어요. 줄곧, 계속, 쭉.
1: 一直.
0: 진행형.
1: 在.
0: 네, 在, 一直가 아니라 여러분, 정 같이 쓰고 싶으시면 一直在. 그러니까 부사가 두 개 이상 있으면 그들만의 법칙대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우리 한국어 어순과 상당히 비슷해요. 쭉 하고 있었어. 아마 모든 한국인들이 一直在를 떠올릴 것 같아요. 걔는 쭉 자고 있네.
1: 一直在睡.
0: 在一直 아닌 거 명심하세요. 부사가 두 개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외워야 합니다. 와, 그다음 선생님 문장 길죠?
1: 好长啊.
0: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0: 외국인이 한국어로 왜 갑자기 옛날 노래 듣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1: 没错.
0: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죠. 어째서 왜?
1: 怎么?
0: 갑자기
1: 突然
0: 부사기 때문에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어째서 갑자기 시작해?
1: 怎么突然开始?
0: 뭘 시작합니까? 옛날 노래 듣기 시작한다.
1: 听老歌?
0: 러는 여기서 완료가 아닙니다. 듣기 시작했니? 상태 변화의 느낌이죠, 선생님.
1: 对, 변화.
0: 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들어볼게요.
1: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0: 연습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 문장 보시면서 왜 갑자기 옛날 노래를 듣기 시작했지? 아, 怎么突然 开始听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마 한글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카이시가 막 맨 뒤에 있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연습해야 늘어요, 여러분. 들을수록 운치 있다. 와, 여러분, 운치 있다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들어보시죠.
1: 越听越有味道.
0: 아까 단어에서 배울 때는 맛이 어때? 웨이다오 잔모양 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맛이 아니라 운치 있다라고 할 때 운치가 되나 봐요.
1: 네, 하여 분위기 있다? 분위기. 뭐 이런 거.
0: 아, 있다.
1: 我们经常说他穿衣服很有味道.
0: 우와, 한 번 더요?
1: 他穿衣服很有味道.
0: 穿衣服가 뭡니까, 여러분? 穿, 입다, 衣服, 옷. 엄청나게 옷을 아주 느낌 있게 입는다.
1: 그렇죠, 잘 입는다.
0: 운치 있게.
1: 냄새 일단 절대 아니에요.
0: 알겠습니다. 네, 아 운치 있게 입는다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느낌 있게 잘 입는다.
1: 분위기이다.
0: 아, 분위기 있게 잘 입는다. 이런 말이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부수적으로 배우는 단어들도 꼭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아니면 연습장에 꼭 쓰시기 바래요. 穿衣服 모르셨으면 꼭 체크하시고요. 다시 한번 눈 감고 들어보시면 아까보다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我们一起来听一下.
2: 你平时喜欢听什么歌呀?
3: 我最近一直在听老歌.
2: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3: 越听越有味道.
2: 你平时喜欢听什么歌呀?
3: 我最近一直在听老歌。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越听越有味道。
0: EBS 초급 중국어.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줄고 쭉 계속해서 동사 수로 앞에 위치합니다.
1: 一直
0: 나 계속 너 기다렸어.
1: 我一直等你.
0: 혹시 우리 초급 중국어 청취자분들 중에서 계속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 떠올립니다. 선생님 뭔지 아세요? 한국인들이 계속을 하면 지시를 많이 생각해요. 하하, 차이점이 30페이지에 제가 넣어놨죠. 30페이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시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녀는 계속 여기에 있어.
1: 他一直在这儿.
0: 줄곧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줄곧이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국어로 줄곧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계속해서라고 할 때 이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줄곧 걔를 좋아했어.
1: 我一直喜欢他.
0: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지금 동사, 즉 수로 앞에 위치하죠. 덩 모르신 분들, 짜이 모르신 분들, 시환 처음 보신 분들 꼭 체크하세요. 갑작스럽다란 말도 있지만 오늘은 갑자기로 쓰이네요. 그가 갑자기 날 부르네.
1: 他突然叫我.
0: 부르다.
1: 叫.
0: 노래 부르다 할 때 부르다는 창, 그 할 때 창이고요. 이 叫는 뜻이 두 개예요. A 叫 B 하면은 A가 B를 부르다란 말도 있습니다만 이런 말도 있어요. 老师你好. 我叫洪길동. 난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도 있죠, 선생님.
1: 没错.
0: 그래서 그 유명한 말. What's your name?
1: 你叫什么?
0: 你叫什么? 혹은 你叫什么名字? 할 때 쓰는 이叫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너무 갑작스럽다.
1: 这件事太突然了.
0: 여기 러 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타이 때문에 있는 거죠. 생략 가능하지만 보통 씁니다. 这件事. 젠이 뭐예요, 여러분? 사건, 일의 양사입니다. 옷 한 벌 할 때 벌도 이 젠이에요. 옷 두 벌.
1: 两件.
0: 两件衣服 할 때 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저거, 나거, 거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고수가 되는 지름길 보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우리 왕 선생님께 먹을수록 배고파 빵 터지셨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越吃越饿.
0: 선생님 정말 재밌는 예문이죠?
1: 对呀.
0: 재밌었어요.
1: 그럼 我觉得应该是 네. 越吃越胖啊.
0: 그래서 밑에 있습니다. 먹을수록 살이 찐다.
1: 다시 越吃越胖.
0: 그렇죠. 뚱뚱하다. 胖 기억하세요. 배울수록 재밌어.
1: 越学越有意思.
0: 저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유학할 때 중국어 처음 배울 때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 아직도 기억납니다. 와이 칭시더 찌더.
1: 와.
0: 네, 정말 너무너무 명확히 기억이 납니다. 행복했어요 그때가. 아 옛날이요. 볼수록 그가 더 좋아져.
1: 越看越喜欢他.
0: 아하 문장 구조 간단하죠 여러분. 생각할수록 열받네가 아니라 생각할수록 걱정돼.
1: 越想越担心.
0: 越想. 샹은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동사로 쓰이면 생각하답니다. 이 샹이 하고 싶다가 되려면 샹 뒤에 동사가 와야죠. 밥 먹고 싶다.
1: 想吃饭.
0: 그럴 때는 하고 싶다죠. 동사 자체로 쓰이면 하고 싶다가 아니라 생각하답니다. 이 와중에 걱정하다, 딴신 모르셨으면 꼭 체크하시고요. 팡, 치, 요이스, 쉐, 칸, 시환 모든 단어가 여러분 좌뇌 우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해서 단어 더 배워볼게요.
1: 好, 이치 진로 생화 연습.
0: 오늘 이 라디오를 들으시기 전에 싸우다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오 맞춘 분들 축하드립니다. 싸우다.
1: 吵架.
0: 참고로 이 吵架는 말싸움이에요.
1: 没错.
0: 입구자가 있잖아요.
1: 对.
0: 그럼 선생님이랑 저랑 어제 치고받고 농담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건 뭐죠? 여러분 때리다 중국어로 아세요?
1: 다.
0: 예, 다. DA 삼성 검색해 보세요. 다지야. 이건 이제 안 좋은 거죠, 정말. 물론 좌우자도 안 좋지만 걔네들은 맨날 싸워. 계속 싸운다.
1: 他们一直吵架.
0: 그렇죠. 상황이 갑자기 변했어.
1: 情况突然变了.
0: 어떤 분들께는 상황 그리고 변하다가 새롭게 다가오겠네요. 상황 다시 한번.
1: 情况.
0: 변하다.
1: 变了.
0: 아니 단독으로 얼마나 많이 쓰이겠습니까? 아 옛날에는 제 저러더니 선생님 제 있잖아 철수 있잖아요. 아, 완전 变了. 다 变了.
1: 아, 是吗? 네. 变好了吗?
0: 아, 变坏了. 变好了는 좋게 변했다. 제가 지금 말한 건 뭐죠? 变坏了.
1: 나쁘게 변했다.
0: 变不好 하지 마시고요.
1: 变坏了.
0: 好의 반대말은 坏입니다. H-U-A-I.
1: 什么情况啊?
0: 아,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1: 对.
0: 이게 아, 정말 언급을 잘해주셨습니다. 什么情况?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슨 상황 이거잖아요. 근데 황당한 일을 겪을 때 엄청 많이 씁니다, 중국인들이. 什么情况?
1: 철수? 怎么回事?
0: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일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럴 때 什么情况? 什么情况?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상황이야 이게 지금?
1: 什么情况?
0: 이렇죠. 점점 더 귀여워지네.
1: 越来越可爱了.
0: 올수록 뭐뭐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越来越가 한 단어예요. 越来越了 이렇게 외우세요. 점점 뭐뭐해지다. 러는 여기서 상태 변화입니다. 바로 갈게요. 점점 살이 찌네.
1: 越来越胖了.
0: 점점 어려워지네.
1: 越来越难了.
0: 이 와중에 어렵다 모르시면 체크하시고요. 난, N-A-N 검색해보세요. 점점 귀여워져.
1: 越来越可爱了.
0: 선생님과 처음 이제 라디오를 시작했을 3월 달에 몸무게를 비교하면은 제가 지금 거의 10kg 빠졌습니다.
1: 아, 진짜시 越来越瘦了.
0: 아, 점점 날씬해지네. SHOU 검색하시면 됩니다. 계속 잠만 자.
1: 他一直睡觉.
0: 아까 선생님께서 예문 드신 거는 一直睡 하셨는데 두 글자로 睡觉 할 수 있습니다.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 돼요. 睡觉 기억하세요. 이 영화 볼수록 더 감동적이야.
1: 这部电影越看越感动.
0: 감동 보시니까 알겠죠 여러분. 그저 감동적이다. 뿌 아니 불자 아니에요. 영화의 양사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뿌 대신에 这个 거를 써도 되지만 이부电影 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지 차이점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고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2: 내 맘속에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Number 76. How will the speaker help the listeners?
1: 잘 들어보셨죠? 71번. 무엇이 광고되냐? 이러면 이제 예상을 딱, 아, 이거 첫 부분에 답 주겠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 이 새 멤버는 무엇을 받냐? 이건 what new members receive. 뭐 거의 그대로지만 키워드에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리고 73번, 화자에 따르면 이 청자들은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파트4는 뭐 스피커가 어차피 한 명이라 according to the speaker는 밑줄을 그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So what listeners 아, 그다음에 이제 on the website 이런 게 이제 키워드죠. 아, 리스너가 웹사이트에서 뭘 할 수 있지? 뭐 요 정도가 이제 키워드예요.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Attention painters, illustrators and independent designers. 화가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여러분, 독립적인 디자이너 여러분, 그래놓고 Discover the convenience of renting a fully equipped art studio. 완전히 장비를 다 갖춘 이 아트 스튜디오를 빌리는 편리함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At Canvas Works라는 곳에서 In downtown Riverton, 리버튼 도심가에.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이런 장비를 다 갖춘 곳을 빌려준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뭐에 대한 광고예요? Studio Rentals, 바로 B번이죠. B번. 두 번째가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We offer flexible rental packages. 우리는 유연한 임대 패키지 상품을 제공합니다. Designed to fit a variety of creative schedules. 다양한 창의적인 그런 스케줄에 맞추도록 설계된 그런 패키지 상품이죠. 그래놓고 right now, now 들어가면 하여튼 중요해요. Now, please, today 뒤에 답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all new, 이거는 지금, 바로 지금 이런 뜻이죠. All new members, 모든 신입 회원들은 will receive complimentary admission to one of our monthly artist networking nights. 우리의 월 아티스트 네트워킹 나이츠 중에 하루, 서로 네트워킹하는 밤이 있는데 그 밤 중에 하루 입장권, 무료 입장권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면 두 번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72번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B번이죠. Admission to a networking event. B번이 정답이 되죠. 키포인트 보면은 right now, now, please, today 뒤에 답 준다 그랬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계속 본문을 보시죠. Where, 이 네트워킹의 밤에서 you can connect with other creative professionals. 다른 창의적인 전문가들과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죠. To read comments from some of our satisfied members. 우리의 만족스러운 멤버 중에 몇몇과 이 몇몇으로부터의 어떤 논평을 읽기 위해서, 즉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수강 후기라든지 교재 사용 후기라든지 이런 것을 읽기 위해서는 visit our website를 방문해 주십시오. at blablabla.com으로. 그러면 웹사이트 가면은 이제 고객이 사용한 후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객이 이제 쓴 그런 어떤 후기를 읽는다. C번, read customer reviews. 이래서 73번의 정답은 C가 되는 것입니다.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2: Attention painters, illustrators, and independent designers. Discover the convenience of renting a fully equipped art studio at Canvas Works in downtown Riverton. We offer flexible rental packages designed to fit a variety of creative schedules. Right now, all new members will receive complimentary admission to one of our monthly artist networking nights, where you can connect with other creative professionals. To read comments from some of our satisfied members, visit our website at canvasworks.com.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74번 보시죠. 화자는 어디서 일하냐? 그럼 where work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75번은 왜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하냐? listeners, 청자들이 이 단계들을 따르는 게 왜 중요하냐? why important? 그래 놓고 listeners, 그 다음에 these steps, 이 정도가 키워드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질문의 핵심에 밑줄을 그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만 가능한 거예요. 이 일본은 밑줄도 못 긋게 하고 리스닝 때 리딩 풀어도 안 되죠. 이게 불법 행위라고 해서 못하게 하고 낙서 안 되고 뭐 하여튼 몇 가지가 좀 한국이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알았죠? 76번 보면은 청자들을 이 화자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how, 그래 놓고 help the listeners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죠. Thank you for joining this Zoom training session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ow 대시든 하여튼 now 들어간 문장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Now 대시 원래 since나 because,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Now that we are able to process the company's insurance claims from home. 이제 우리가 집에서 회사 보험 청구를 처리할 수 있게 됐으므로 I'd like to walk you through preparing your laptops for remote access, 바로 원격 접근을 위해서 당신의 휴대용 컴퓨터를 준비시키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work you through 이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걸 단계별로 하나하나 같이 걸어가면서 알려주겠다. 이게 1차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알려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 표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이 뭐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보험회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D번, at an insurance compan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ow that year에서 지금 회사 보험 청구를 집에서 처리하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회사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D번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죠. These procedures are essential 하면 여러분 important가 생각나야 돼요. Essential, important 이런 거 아주 그러면 이게 비슷한 말이니까 이 문장에서 그 important 문제가 풀리겠구나. 그 정도까지 가시면 좋아요. 이 절차는 핵심적이에요. 중요해요. For protecting confidential client information. 봐요. 이 비밀스러운 고객 정보를 보존하는 데 필수예요. While working outside the office, 사무실 밖에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가 고객 정보를 잘 보존하면서 일하는 데 아주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75번 정답은 B번이죠.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그래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B번이 바로 75번의 정답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계속 보죠. First, 우선 you will need to install the software. 당신은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That creates a secure network connection on your device. 당신 장비에 안전한 네트워크 커넥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있죠. After that, 그 다음에 you will adjust the connection settings. 그 접속 세팅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So that all transmitted data, 모든 그 전송되는 데이터가, 이걸 발음을 data라고도 많이 해요. 이 데이터가 remains encrypted,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그 다음에 please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please는 중요하다 그랬죠. Now, please, today, 뒤에 답 준다. Please sign in to the staff portal now. 자, 지금 직원용 포탈에 빨리 그 sign in, 등록, 가입해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러면 and I'm going to share my screen. 제가 그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And I'd like you,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to follow each step, 각 스텝을 따르기를 바래요. 각 단계 단계를 as I demonstrate the setup process. 이 설치 과정을 제가 시범을 보일 때 로그인해서 따라와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76번 정답은 뭘 도와주겠대요? 하나하나 지금 이 공유 화면
으로 이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5번 너무 지난 시간에 급하게 해서 이거 중요한 건데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Reviewed carefully for 이거 중요해요. 제가 현장 강의도 하죠. 이 만점 과외 막 이런 친구들도 왜 이게 안 돼요? 막 괴로워하던 문제입니다. 같이 보죠. Before contracts are sent to clients, 여기서는 contracts니까 이 계약서죠. 이 계약서가 고객들에게 보내지기 전에 they should be reviewed carefully. 조심스럽게 이것이 검토돼야 합니다. 계약서가 before 뭐를 위해서냐면 for wording that could be misleading.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돼야 한다. 이거 정확하게 검토되다 안 됩니까? 이 correctly는 보통 숫자나 이런 게 맞을 때 많이 쓰죠. 아니면 뭔가 정답이야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르죠. 이 계약서. 그래서 여러분 계약할 때는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해요. 안 그러면 이 독소조항에 걸려서 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심스럽게 검토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가 correctly, honestly 뭐 이런 거 좋아해요. completely. 물론 그런 것들이 답으로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맥에 맞고 그 동사에 어울리는 부사가 다른 게 답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막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막 정확하게 완벽하게 막 대강 그게 우리말로는 돼요. 그런데 영어에서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영어를 읽으시면서 이 상식을 동원해 갖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B가 맞아요. A번은 안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Review, read는 carefully랑 어울리지 correctly랑 안 어울려요. 알았죠? 그 다음 6번 peruse, 정독하다. 이 단어 모르는 분 많아요. 이게 읽을 줄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peruse 이렇게 읽어요. 이거 막 피곤해서 pursue를 보는 분 없겠죠? 예, peruse예요. 그래서 정독하다인데 please peruse the contract carefully. 여기도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정독해라. Before signing it, 사인하기 전에. 근데 before, after처럼 번역하면 우리말스럽다 그랬죠. 조심스럽게 계약서를 자세하게 읽은 후 사인하시오. 괜찮죠? 네,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Possibly due to, 이 due to를 꾸미는 거는 부사예요. 그래서 the program's poor performance, 이 프로그램의 변변치 못한 수행 능력은 was possibly due to the computer's outdated operating system. 아마도 그 컴퓨터의 오래된 그런 운영 시스템 때문인 것 같다. 여러분 이 빈칸은 없어도 되는 자리예요. 잘못해갖고 was 뒤에 형용사보 그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없어도 되는 자리, 부사 자리. 그래서 possibly due to 이런 문제가 130번에 나와요. 101번에는 이제 뭐 비동사 뒤에 형용사보호가 나오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태풍이 상륙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둘째, 본격적으로 태풍이 상륙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릅니다. 정전에 대비해 스마트 기기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셋째,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에 있다면 수시로 이웃의 상황을 챙기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저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Wednesday. So, 선생님,
1: 네.
0: yesterday we took a look at a positive review for the movers.
1: 그렇습니다. Right?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런 후기를 보면 부정적인 거를 또 보게 돼요. 어쩔 수
0: 네.
1: 없이. 왜냐면 우리 또 인간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0: 네네. 네,
1: 그래서 페이지 넘버 26에 오늘은 포장 이사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후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negative review of a full-service moving company.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Stay away from these guys. They just dumped our stuff without properly unpacking anything. As far as I remember, I paid for a full-service move. How ironic. The kitchen table and fridge showed up scratched and chipped. What really got me was how they kept brushing everything off. They even asked me to pay for their lunch like I was supposed to.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업체를 멀리하세요. 저희 짐을 제대로 풀지도 않고 내 던지다시피 하고 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포장 이사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주방 테이블하고 냉장고는 긁히고 까져 있었어요. 진짜 짜증나게 한 건 이걸 전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계속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점심값도 제가 원래 냈어야 하는 것처럼 저한테 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왜냐면
0: 네.
1: 이런 리뷰들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굉장히 공통적인 그런 좀 네거티브 리뷰스들이 커멘트들이 있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이런 것들 나는 이거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 돈을 또 charge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데미지가 좀 많았다라든가
0: 네네.
1: 이런 경우는 사실 외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0: Yeah.
1: 그렇죠? 비슷한 불만이라든가 그래서 이걸 다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핵심 표현을 보면 두 번째 문장에 약간 sarcastic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0: 네.
1: 제 기억으로는 포장 이사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말이죠. 당연히 그걸 기억 못할 리가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쁨을 표현을 했는데 자, 제 기억으로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As far as I remember. As far as I remember.
1: 네. 보통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제 기억으로는 이러잖아요. 그럼 as I remember 이라고 쓰는 실수가 엄청 많아요.
0: 그렇게 하시면 원어민들이 이해는 할 텐데 사실 어색하긴 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as far as가 뭐뭐 하는 한이라는 느낌이에요. 어떤 한도 내에서.
0: 맞아요.
1: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난 이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확신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내가 아는 것이다.
0: 맞아요.
1: 라는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겠죠. As I remember. As far as I remember. 비슷한 표현 같은 것도 뭐 없을까요?
0: You can say if I remember correctly. If I remember correctly. 근데 이거는 뜻은 비슷한데 뉘앙스가 내가 약간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거라면 이렇다.
1: Okay.
0: If I remember correctly.
1: 느낌이 딱 좀 그런 것 같아요. As far as I remember 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 sarcastic하게도 쓰는데
0: 네.
1: 방금 말씀하신 if I remember correctly는 그렇게 sarcastic한 느낌으로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1: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거 그녀의 완전 첫 번째 비행이었어요. 아마 전에 비행기 안 타봤을 거예요. 이런 느낌. 자, 제 기억으로는
0: As far as I remember
1: 그건 그녀의 완전 첫 번째 비행이었어요.
0: It was her very first flight. As far as I remember, it was her very first flight.
1: 네. 두 번째는요. 내 기억으로는 세리나는 서울 어딘가 살아. 자, 내 기억으로는
0: As far as I remember,
1: Serena는 서울 어딘가에 살아.
0: Serena lives somewhere in Seoul. As far as I remember, Serena lives somewhere in Seoul.
1: 네, 근데 이 얘기는 어디 지금 다른데 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기억으로는 적어도 그래.
0: 맞아요.
1: 정도가 되겠네요.
0: 네.
1: 자, 마지막으로는요. 내 기억으로는 나만 프라이드 치킨을 주문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자, 내 기억으로는
0: As far as I remember
1: 내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
0: I wasn't the only one
1: 프라이드 치킨을 주문하고 싶었던
0: who wanted to order fried chicken. As far as I remember, I wasn't the only one who wanted to order fried chicken.
1: 예전에 그 저희가 점심을 시키는데 네. 계속 저를 다들 몰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원했다. 하지만 세리안 쌤 굉장히 맛있게 드셨죠.
0: 아, 네. 저는 항상 뭐 싫다고 하고 나서 잘 먹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표현이 신기한 게 원어민들이 워낙 덩어리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0: 네.
1: 말이 빨라서 앞에 as가 잘 안 들리거나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As far as I remember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원래 as가 안 들어가나
0: 네네.
1: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표현을 이제 아니까 네. 원래 as가 들어가야 됩니다.
0: 맞아요.
1: Alright.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버리다, 내던지다.
0: Dump. Dump.
1: 네.
0: 이 단어 자체가 느낌이 있죠, 선생님.
1: 맞아요, 맞아요.
0: 뭔가 그냥 푹 내던지는 느낌.
1: 그냥 dump. 물건을 아무데나 그냥 던져버린다든가 대충 네. 놨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겠고 뭐 진짜 실제로 버린다가 될 수도 있겠고 야. 남녀 사이에서 차버린다.
0: 어, 맞아요.
1: 이것도 쓰죠.
0: I got dumped.
1: Oh, no.
0: 네.
1: 네. 자, 두 번째는요. 물건, 어떤 것.
0: Stuff. Stuff.
1: Stuff.
0: 네.
1: 얘는 이렇게 stuffs라고 쓰진 않죠.
0: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stuff라고 해야 돼요.
1: Stuff. 얘는 굉장히 비격식에 가깝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글에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0: Yeah.
1: Right. 자, 다음은요. 적절히, 제대로.
0: Properly.
1: Properly. 네, properly. 이걸 그냥 쉽게 한 게 right인 거예요. 그렇죠?
0: 맞아요.
1: 근데 이게 한때 또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0: 뭐요?
1: 이 properly가요. 뭐든지 뭐만 하면 사람들이 you did it properly.
0: 아.
1: 일부러 right을 안 쓰고 이걸 쓰는 또 유행도 있었어요.
0: 아.
1: 네. 자, 다음은요. 아이러니한.
0: 네. 영어로는 irony라고 하지 않고요.
1: 네.
0: ironic라고
1: 아,
0: 합니다. 형용사로 할 때는.
1: 오케이. So, ironyhan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nic로 맞춰서 ironic.
0: 네.
1: 이라고 해야 됩니다.
0: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Alanis Morissette. Isn't it ironic?
1: Don't you think?
0: Yeah.
1: 이거 저 처음에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그
0: 네.
1: 노래를 들으면서 있었어요.
0: Oh, was that song popular then?
1: Oh, yeah.
0: Oh, wow.
1: 그리고 저는 친구가 없었고요.
0: Oh.
1: 네. 자, 다음은요. 냉장고입니다.
0: Fridge입니다. Fridge. Refrigerator도 써요. 근데 좀 길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원어민들이 fridge 더 많이
1: fridge.
0: 써요.
1: 주의하셔야 될 건 이렇게 줄이면 중간에 D가 들어갑니다. G 앞에.
0: 네.
1: 자, 마지막으로 칠이 까진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0: Chipped.
1: 오.
0: Chipped.
1: 네. 이거는 진짜 살짝 이렇게 파인 듯한 느낌을 좀 주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뭐 예를 들어 paint chip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0: 네.
1: 이게 겉에 뭔가 도색이 까져 있거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0: 맞아요. 뭔가 좀 그 금이 가거나 아니면 약간 긁힌 느낌은 scratched라고
1: 그렇죠.
0: 하죠.
1: 그렇죠. 네. 이거는 아예 그냥 파인 느낌이 좀 들어가요.
0: Yeah.
1: 오케이.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를 멀리하다. 그 사람을 멀리해 어떻게 할까요?
0: Stay away from 목적어. Stay away from someone or something.
1: 네, 이 stay가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잠깐 떨어져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거리를 두고 있으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네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거리 얘기하는 게 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런 사회적인 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를 가까이 하지 마라.
0: 네.
1: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맞아요.
1: 자, 예를 들어서 뭐 개가 있는데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개를 좀 한테서 좀 멀리 있어. 떨어져 있어.
0: Stay away.
1: 그 개로부터.
0: From the dog. Stay away from the dog.
1: 네. 자, 이번에는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나 탄수화물 음식을 좀 멀리 하려고 하고 있어.
0: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시라고요?
1: 말은 한다는 거죠.
0: 아, 그래요?
1: 행동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0: 네네네, 알겠습니다.
1: 난 떨어져 있으려 노력 중이야.
0: I am trying to stay away.
1: 탄수화물 음식들로부터.
0: From carbs. I am trying to stay away from carbs. Really?
1: No, it was a lie.
0: 네.
1: Bit lie였습니다.
0: Okay.
1: 자, 다음은요. 목적어를. 짜증나게 하거나 뭔가 화나게 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0: Get 목적어. Get 목적어.
1: 잠깐만요. Get은 받는 거잖아요, 뭔가.
0: 네, 맞아요. 네. Get me라고 하면 네. 뭔가 내가 당하게 됐어라는 느낌이죠.
1: 아.
0: 네. 그래서 it got me.
1: It got me.
0: 네. It got me 라고 하면 뭔가 나를 진짜 뭐
1: 여러 감정이 될 수 있겠네요.
0: Yeah, yeah. It doesn't always have to be.
1: Right.
0: It really made me angry or frustrated or it, you know, really like pulled a like a nerve or something.
1: Okay. Yeah. So 누군가를 annoy 시키거나 뭐 irritate 시키거나 이런 것을 get으로도 표현을 가능하겠군요.
0: Yeah, 그러니까 that's
1: 누가
0: right.
1: 어떤 comment를 던졌는데 그게 나 약간 빠직 하게 만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녀의 무례한 코멘트가 날 짜증나게 했어. 그녀의 무례한 코멘트들이
0: Her rude comments
1: 날 짜증나게 했어.
0: Got me. Her rude comments got me.
1: 네. 자, 이번에는요. 그가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녀가 좀 짜증이 났어. 자, 그 방식.
0: The way
1: 그가 그녀의 외모에 대해 말하는
0: He talks about her appearance
1: 그녀를 정말 짜증나게 했어.
0: Really got her. The way he talks about her appearance really got her.
1: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명사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기다. 뭔가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기다.
0: Brush 명사 off. Brush something off.
1: 네. 이거는 뭔가를 툭툭 털어낸다는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0: 맞아요. 그런 느낌 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깨를 툭툭.
1: 툭툭툭. 별거 아니야.
0: 별거 아니야.
1: 이거는 사실은 컨텍스트에 따라서 뭐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나쁜 게 될 수도 있겠죠.
0: 네네.
1: 그러니까 뭐 남들은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를 걱정을 나를 해주고 있는데
0: 네네.
1: 나는 그냥 쿨하게 털어낸다
0: 네네.
1: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좀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넘겨버린다 될 수도 있겠네요.
0: 맞아요. 그러면 Oh, they just brushed it off like it was nothing.
1: Right. 자, 예를 들어서 그 매니저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정말 대수롭지 않은 듯 회의 중에 그냥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의견을 막 남기고 아이디어를 남겼는데 그냥 무시한 것 같은
0: 맞아요.
1: 느낌. 그래서 그 매니저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털어냈어.
0: The manager brushed our idea off
1: 그 회의 중에
0: during the meeting. The manager brushed our idea off during the meeting.
1: 네. 두 번째는요. 그녀는 내 경고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겼어. 살짝 웃으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무시한 거예요. 네.
0: Yes.
1: 자, 그녀는 내 경고를 털어냈어.
0: She brought

0: brushed my warning off.
1: 미소와 함께.
0: With a smile. She brushed my warning off with a smile.
1: 네. 그리고 꼭 결론이 좋지 않죠, 이러면은. 영화에서는.
0: Yes,
1: 네.
0: that's true.
1: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볼게요.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29.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이 업체를 멀리하세요. 저희 짐을 제대로 풀지도 않고 내던지다시피 하고 갔어요. 자, 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으세요.
0: Stay away from these guys.
1: 그들은 방금 저희 것을 버렸어요.
0: They just dumped our stuff.
1: 아무것도 제대로 짐을 풀지 않은 채.
0: Without properly unpacking anything. Stay away from these guys. They just dumped our stuff without properly unpacking anything.
1: 네. 자, 두 번째는요. 제 기억으로는 포장 이사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0: As far as I remember.
1: 전 풀 서비스 이사에 대해 지불했어요.
0: I paid for a full service move.
1: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0: How ironic. As far as I remember, I paid for a full service move. How ironic.
1: 네. 이렇게 how 뒤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감탄사가 되죠. Yeah. 얼마나 뭐뭐한가. 결국에는 엄청 그렇구나.
0: 맞아요.
1: 될 수 있겠습니다.
0: How ironic.
1: 자, 세 번째는요. 주방 테이블하고 냉장고는 긁히고 까져 있었어요. 자, 그 주방 테이블과 냉장고는 나타났어요.
0: The kitchen table and fridge showed up.
1: 긁히고 까진 채.
0: Scratched and chipped. The kitchen table and fridge showed up, scratched and chipped.
1: 네, 여러분들 이렇게 show up, 뭐 arrive 이런 거 뒤에 형용사를 쓰면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도착을 한 겁니다.
0: 맞아요.
1: Right. 자, 네 번째는요. 진짜 짜증나게 한 건 이걸 전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계속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자, 절 정말 짜증나게 한 것은
0: What really got me.
1: 그들이 계속 모든 걸 털어낸 방식이에요.
0: Was how they kept brushing everything off. What really got me was how they kept brushing everything off.
1: 네, 여기서 how라고 하는 건 어떻게 뭘 했는지라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방식 있잖아요. 방식.
0: Yeah.
1: 이런 yeah. 식으로 뭐 말투를 나한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태도를 보여줬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되겠죠.
0: They're acting like it's not a big deal.
1: Right. 자, 마지막은요. 자기들 점심값도 제가 원래 냈어야 하는 것처럼 저한테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업체에서 네. 이미 그게 포함된 데가 있더라고요.
0: 아, 네. 그래서 그러면 더 깔끔하죠.
1: 네.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한 좀 후기들이 있어서
0: oh, okay.
1: 좀 써봤습니다.
0: Very good.
1: 그들은 심지어 저에게 부탁했어요.
0: They even asked me
1: 그들의 점심을 지불하라고
0: to pay for their lunch
1: 제가 그러기로 되어 있던 것처럼
0: like I was supposed to. They even asked me to pay for their lunch like I was supposed to.
1: 네.
0: 여기 to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이게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Like I was supposed to pay for their lunch.
0: 네.
1: 근데 두 번 쓰기가 너무 기니까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negative review.
2: Stay away from these guys. They just dumped our stuff without properly unpacking anything. As far as I remember, I paid for a full service move. How ironic. The kitchen table and fridge showed up scratched and chipped. What really got me was how they kept brushing everything off. They even asked me to pay for their lunch like I was supposed to.
0: And here's today's review.
1: 버리다, 내던지다.
0: Dump.
1: 적절히, 제대로.
0: Properly.
1: 칠이 까진.
0: Chipped.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제 기억으로는
0: As far as I remember.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기다.
0: Brush 명사 off.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자,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0: 네.
1: 아니, 내 기억으론 네가 먼저 단체 채팅방을 나간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네가 그 그룹 챗을 나갔다 먼저.
0: Alright,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제 기억으로는 as far as I remember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We a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4: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do that through some interesting news topics, following on from yesterday with Musk and his failed lawsuit against OpenAI. It's on to Tesla and SpaceX with their potential merger.
3: SpaceX가 기업 공개 IPO를 성공적으로 6월 달에 했고요. 그 전에 XAI하고 뭐 Cursor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몸집을 많이 키운 상태고 테슬라와 함께 이제 시총 10위권 기업으로 이제 포진해 있는데 이 두 기업이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4: Yeah, and that would form like a trillions upon trillions of dollar tech giant mammoth world has never seen before entity, right?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은 것이 이미 양사가 그 아주 긴밀한 협력을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더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텍사스 어스틴에 엄청난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파운드리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두 혁신 기업이 통합 기술 기업으로 이제 출범을 하는 어떤 시초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4: Yeah, and so there is skepticism about when it might happen, right? If this is perhaps a longer term event. But yeah, the merger wouldn't be them first coming together because they're deeply connected already. We've talked about how they're getting closer and closer.
3: 그렇죠.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CEO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의 또 의사결정권을 상당 부분 또 갖고 있거든요. 그 의결권주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그런 이제 분석도 있지만 단기간에 합치는 것은 이제 힘들 것이다라는 회의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저희가 듣고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4: Turn over to page 26 in our August book for part one.
5: Is a Tesla and SpaceX merger on the horizon? Experts are anticipating a potential future unification between Tesla and SpaceX under their shared chief executive Elon Musk. Combining these two highly disruptive tech giants could establish crucial connective tissue to advance the ongoing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 The strategic consolidation appears increasingly plausible as the prominent aerospace manufacturer moves forward with its groundbreaking public offering.
3: 자,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unification이라든가 뭐

0: consolidation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좀 묶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Experts.
1: Experts are anticipating a potential future unification between Tesla and SpaceX under their shared chief executive Elon Musk.

0: potential future, 잠재적인 미래를 또 전망을 하거나 점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ay, one more time.
1: Experts are anticipating a potential future unification between Tesla and SpaceX under their shared chief executive, Elon Musk.
0: Under라는 전치사가 쓰이는 이유는 그 뭐 기업 조직도 같은 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EO가 가장 위에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 CEO의 지도하에서 그 이끌어가는 가운데 뭐 그런 의미의 under라는 전치사를 이럴 때 씁니다. Okay.
1: Combining these two highly disruptive tech giants could establish crucial connective tissue to advance the ongoing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
0: Mm-hmm.
1: Yeah, connective tissue here is an interesting phrase, isn't it? That's what we have in our bodies that link organs or bones and things like this. So it's just some kind of linking structure or relationship between SpaceX and Tesla.
0: 이 두 기업이 지금 뭐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약간 다른 것 같지만 그 코어를 들어가 보면 상당히 그 공통점이 많은 그런 AI나 반도체 이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혁신 기업의 결합이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인공지능 혁명을 가속화할 수 있는 지금 피터쌤 얘기하신 것처럼 connective tissue,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
1: 그렇죠.
0: 이걸 근거로 지금 합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1: Yeah.
0: 그 disruptiv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전에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나요.
1: Yeah, and this used to be a very negative thing. You'd use it for children in class who don't listen to the teacher, who are causing trouble and noise.
0: Were you a disruptive student when you were young?
1: Maybe sometimes. but disruptive nowadays, when you talk about tech companies and startups, it means they are not listening to the industry. They're shaking it in a good way. They're revamping it.
0: 네,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옛날에는 거의 항상 부정적인 뜻으로만 쓰였었던 단어인데 disruptive란 거 분란을 조장한다는 얘기거든요.
1: 네.
0: 근데 혁신 기업 앞에 왜 이런 단어를 썼냐 하면 워낙 첨단 혁신을 빨리 하다 보니까 산업계의 어떤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런 것들 때문에 첨단 혁신을 하는 애 뜻으로 쓰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1: 맞아요. 네. Yeah, it's really interesting how that has changed. Right?
0: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단어의 원래의 뜻에서 엄청난 확장을 해서 혁신적으로 단어 쓰는 겁니다.
1: 네. 그렇죠. It's innovative and disruptive.
0: It is, it is. So combining these two highly disruptive 혹은 innovative tech companies could establish crucial connective tissue, 중요한 연결고리를 수립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To advance the ongoing global AI revolution, 앞으로 이제 AI 혁명이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되기 위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이 두 회사의 만남 혹은 합병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combining 다시 한번요.
1: Combining these two highly disruptive tech giants could establish crucial connective tissue to advance the ongoing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 The strategic consolidation appears increasingly plausible as the prominent aerospace manufacturer moves forward with its groundbreaking public offering.
0: Increasingly plausible이라는 건 이제 실현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 Yeah, if something's plausible, it's believable or possible, right?
0: So 이 전략적인 두 회사의 합병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as the prominent aerospace manufacturer moves forward with its groundbreaking public offering. 이미 있었지만 6월 10일에 있었던 나스닥 상장을 말하는 거죠. SpaceX가 기업 공개를 이제 추진하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그만큼 더 대두되는 겁니다. SpaceX의 최종 목표는 인간을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화성을 이제 미리 가는 게 무인 로봇들, 휴머노이드들이 먼저 갈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 생산을 테슬라가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접점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것으로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는 거겠죠.
1: Yeah, that's why it's described as well as being groundbreaking. The valuation, but the company itself, it's never been seen before. Here's part two.
2: However, market participants remain heavily divided over the precise timeline for such a massive restructuring event. Active traders on popular prediction platforms have significantly slashed the probability of this union occurring anytime soon. Their general skepticism recently caused the projected odds to plunge sharply following a temporary surge in optimistic speculation.
0: 자, 시장에서는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크게 좀 갈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However,
1: market participants remain heavily divided over the precise timeline for such a

0: massive restructuring event.
1: Okay.
0: Yeah, to remain or be heavily divided means you have clashing opinions, opposite opinions on something.
1: 근데 그게 살짝 다른 게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죠.
0: Mm-hmm.
1: Heavily divided라는 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측과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는 듯한 그런 양상을 이야기할 때 remain heavily divided 뭘 두고 over 이렇게 얘기합니다. Precise timeline 뭐 합병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갈린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1: 뭐 당장 뭐 그럴 수 있다는 측과 5년, 10년은 내다봐야 된다. 이런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0: Okay? Yeah, market participants here is just describing the investors, right? People buying and selling shares.
1: 그렇죠. 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뭐 투자자들이라든가 주주들을 이제 의미할 수도 있고. For such a massive restructuring event, 말 그대로 두 기업이 합병하면 얼마나 큰 기업 구조조정입니까?
0: Mm-hmm.
1: 이런 대규모 기업 재편에 있어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갈리고 있다. 한번 더요.
0: However, market participants remain heavily divided over the precise timeline for such a massive restructuring event. Mm. Active traders on popular prediction platforms have significantly slashed the probability of this union occurring anytime soon. Mm.
1: 여기서는 또 union이란 말을 썼네요.
0: 아, 그렇죠. 네. Yeah, the union coming together, right?
1: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합병, merger와 같은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는 여러 단어들이고 active traders on popular prediction platforms. 이건 이 예측 플랫폼들이 따로 있잖아요.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에서도 어느 팀이 이길까에 대한 예측, 우승팀을 이제 이 팀, 이 팀으로 나누고 예측을 하는 거에 이제 베팅을 하죠.
0: 네.
1: 나름대로.
0: 그렇죠.
1: 그런 플랫폼들이 요즘에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보면은 그 가능성이 이제 크게 예전에 비해서 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0: 네, they've slashed the probability, so cut it, right? Reduced it in a sudden big way.
1: 예전에는 이제 예측 플랫폼들에 보면 두 회사의 합병 가능성을 좀 낙관적으로 보다가 최근에는 그 가능성을 크게 좀 낮춰 하향 조정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게 occurring anytime soon 단기간 내에 일어날 수 있거나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뭐 중장기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0: Yeah, the short term is what they're saying is not likely to happen. Their general skepticism recently caused the projected odds to plunge sharply following a temporary surge in optimistic speculation.
1: 자, 일단 following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뭐 영어 문장에서 듣거나 읽으면 앞뒤 순서를 잘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0: 그렇죠.
1: Following 뭐뭐 하면 그 뒤에 게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0: Exactly.
1: 그런 것이 일어났고 그 뒤에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앞에 쪽에 나오는 건데 지금 skepticism하고 optimistic speculation이 있잖아요. 낙관적 전망이 먼저 좀 있었다는 얘기고요. 일시적으로 쭉 올라갔었다는 얘기죠. 합병할
0: 그렇죠.
1: 수도 있다 이러다가.
0: Yeah.
1: 그러다가 전체적인 skepticism, 회의론이 좀 불면서 projected odds, 관련 확률 전망치가 plunge sharply,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0: Yeah, that's what happened most recently, the temporary
1: 그렇죠.
0: surge before that.
1: All
0: right, let's listen to part three.
2: The timing could prove beneficial for the automotive company. As it faces intense electric vehicle competition overseas. Both entities are already collaborating deeply on a multi-billion dollar semiconductor fabrication facility to manufacture advanced processing chips. This existing cooperative framework could ultimately pave the way for creating a singular, all-encompassing technology corporation.
1: 자, 두 기업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그 반도체 협력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슬라에게는 왜 이런 그 소식이 호재가 될 수 있는지도 언급이 되네요. 자, the timing.
0: The timing could prove beneficial for the automotive company as it faces intense electric vehicle competition overseas. Yeah, so this is the reason. Timing could prove beneficial. It could be helpful to have this merger at a certain point because of the struggles, right, with other electric vehicles. We've talked about China really competing fiercely with Tesla.
1: 중국의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부상을 하면서 이 전기차 시장의 이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졌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스페이스X와 합병이 언급되는 이 타이밍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런 것들이 기대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0: Both entities are

0: already collaborating deeply on a multi-billion dollar semiconductor fabrication facility to manufacture advanced processing chips.
1: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 텍사스 어스틴을 짓고 있는 거대 반도체 팹 얘기하는 겁니다. 자, both entities. Entity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말로 그냥 주체라 보시면 돼요.
0: 음흠.
1: 양측 이럴 때 두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한 주체를 entity, 네, 두 주체니까 both entities, 양측 모두 are already collaborating deeply. 이미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모두요.
0: On a multi-billion dollar semiconductor fabrication facility to manufacture advanced processing chips. Yeah, we call it fab now, but fabrication is just talking about the making of something,
1: 맞아요.
0: right?
1: 그 반도체 공장에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죠. Fabrication 자체는 제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그 제조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수십억 달러 규모란 얘기고요. To manufacture advanced processing chips, 뭐 최첨단 반도체 생산 제조를 함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이제 동맹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Okay.
0: This existing cooperative framework could ultimately pave the way for creating a singular, all-encompassing technology corporation.
1: 이미 이렇게 이제 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Existing이란 건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죠.
0: 그렇죠.
1: 이런 큰 규모의 협업들이.
0: Mm-hmm.
1: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could ultimately pave the way for 잘 표시해둘게요. 앞으로 뭔가 해나가기 위해서 토대를 마련한다는 얘기죠.
0: Yeah, to make something easier to happen, right? We did recently clear a path. It's
1: 맞아요.
0: very similar.
1: 네.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를 포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0: Mm-hmm.
1: 그럼 앞으로 얼마나 이제 그 매끄럽게, 네.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대를 마련하다에 해당하는 게 pave the way for, 고 그다음에 creating a singular, all-encompassing은 뭐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거잖아요.
0: Covers everything.
1: 그렇죠.
0: Yeah.
1: 우주항공부터 자동차, 휴머노이드, 반도체, 거기다 AI까지 뭐 다 통틀어서 들어가 있는 그런 텍 기업이 하나 탄생하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다. Okay?
0: Time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Try filling in the blanks as you do so on page 30.
2: Is a Tesla and SpaceX merger on the horizon? Experts are anticipating a potential future unification between Tesla and SpaceX under their shared chief executive Elon Musk. Combining these two highly disruptive tech giants could establish crucial connective tissue to advance the ongoing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 The strategic consolidation appears increasingly plausible as the prominent aerospace manufacturer moves forward with its groundbreaking public offering. However, market participants remain heavily divided over the precise timeline for such a massive restructuring event. Active traders on popular prediction platforms have significantly slashed the probability of this union occurring anytime soon. Their general skepticism recently caused the projected odds to plunge sharply, following a temporary surge in optimistic speculation. The timing could prove beneficial for the automotive company, as it faces intense electric vehicle competition overseas. Both entities are already collaborating deeply on a multi-billion dollar semiconductor fabrication facility to manufacture advanced processing chips. This existing cooperative framework could ultimately pave the way for creating a singular, all-encompassing technology corporation.
1: Okay, well, that i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Great job, everyone. Goodbye.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단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0: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3: 저도 대학교 때부터 종이신문을 꾸준히 읽었었던 것 같거든요.
0: Mm-hmm.
3: 지금도 열심히 읽고 있고 옛날에 대학교 때는 정말 그 버스 안에서 사람이 많은데 신문을 네. 접어가지고 이렇게 막 봤던 그 정도로 재밌게 봤던 그 습관이 mm-hmm.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문을 어린이들도 많이 요즘엔 보고 어린이 신문이란 게 있어요.
0: 어린이 신문이 있죠. 야. Yeah.
3: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면, 과학, 뭐 경제면 이런 토픽들을 아이들의 이제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잘 해주기 때문에
0: mm-hmm.
3: 아이들이 재미만 들이면
0: mm-hmm.
3: 아 이거 시사도 재밌구나.
0: Yeah.
3: 아 이런 게 이런 뜻이구나. 이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관심을 더 빨리 그리고 더 깊게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저도 사실은 한 3년 전쯤인가요? When my son was around like 8 or 9 years old, I had actually subscribed to a children's newspaper. But he found it a bit difficult.
3: Okay.
0: So he ended up not reading it.
3: But it was your wish that he had take an interest in newspapers.
0: Yeah, yeah. I hoped that he would actually find an interest, gain an interest in reading the newspaper because he could learn so much from reading
3: Maybe
0: newspapers.
3: Someday.
0: But yeah, I ended up just canceling my subscription.
3: 그 성인들도 어린이 신문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오늘 사연 써주신 주인공이 바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셨는데 아이가 이제 시사 상식이나 용어에 좀 친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0: 네.
3: 어린이 신문을 이제 구독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엄마 말이라 하면 다 싫다고 하는 그런 나이여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신문부터 찾는다.
0: 나이스.
3: 와.
0: 성공하셨네요.
3: 이건 일부 엄마들 좀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이제 어린이 신문의 다양한 기사를 읽으면서 그 매력에 푹 빠졌다라고 해주셔서 적극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새싹 사연입니다. 분당에 사는 워킹맘 청취자님에게 감사드리고요. Let's begin by listening.
4: Children's newspaper. I am a mom in my 40s with a daughter in 5th grade. One day, I happened to come across some information about children's newspapers in an online education community. A children's newspaper explains topics like society, science, and economics in a simple way that kids can easily understand. I subscribed to a children's newspaper because I wanted my daughter to become more familiar with vocabulary related to current events. But she seems to say no to anything I recommend these days, so I was worried about whether she would actually read it. Surprisingly, she's been reading it so enthusiastically that she looks for the newspap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I'm an adult, but even I have gotten hooked on reading various articles. If you're considering whether to subscribe, I'd definitely recommend it.
3: 저는 5학년 딸을 가진 40대 엄마입니다.
0: I am a mom in my 40s with a daughter in 5th grade.
3: 전치사만 잘 챙겨주세요. I am a mom in my 40s with a daughter. 그 다음에 또 나이니까 in 5th grade. 자, 어느 날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린이 신문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얻게 되었습니다.
0: One day, I happened to see a

0: happen to come across some information about children's newspapers in an online education community.
1: 우연찮게 발견했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문구면 그대로 돼요. Happen to find도 좋고 부동사를 넣으려면 happen to come across. 양쪽에 다 우연이란 말이 있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잘 표시해 두세요. I happen to come across some information. 단지 발음할 때 happen to의 ed가 있는 버전하고 없는 버전하고 발음 차이는 거의 없죠. to 때문에.
0: 맞아요. 물론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면 I happened to come across.
1: 그쵸.
0: 이렇게 읽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없죠. 보셔야 돼요. 그래서 I happened to come across. 저는 ed를 붙인 happened to를 말한 거예요.
1: 문맥에서 이제 현재인지 과거인지가 드러나는 거지 발음상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되긴 합니다. 자, I happen to come across some information about children's newspapers in an online education community.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린이 신문은요. 사회, 과학, 경제와 같은 토픽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해 주는 신문입니다. 자, 이 눈높이란 말 어떻게 풀어내는지 보세요.
0: A children's newspaper explains topics like society, science, and economics in a simple way that kids can easily understand.
1: 이건 좀 풀어준 버전이에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버전이라면 이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버전이죠. 그래서 살짝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의역을 한 부분이고 만약에 좀 직역에 가깝게 간다면 in a simple way 다음에 from the viewpoint of children 이라든가 from a child's point of view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이의 눈높이에서라는 말을 그대로 가고 싶으시다면
0: Or what about this one? In a kid-friendly way.
1: 그것도 좋네요.
0: In a simple kid-friendly way.
1: In a kid-friendly way.
0: Yeah.
1: Kid-friendly 같은 것도 합성어인데 이런 거 활용하면 좋잖아요. Eco-friendly처럼.
0: 맞아요.
1: 아이 친화적으로 다시 말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건 좀 우회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 children's newspaper explains topics like society, science, and economics in a simple way that kids can easily understand. 자, 문장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0: A children's newspaper explains topics like society, science, and economics in a simple way that kids can easily understand. I subscribe to a children's newspaper because I wanted my daughter to become more familiar with vocabulary related to current events. So I subscribed to a children's newspaper이잖아요. 일단 children's newspaper에 구독을 하였다라는 말인데 이유가 뭐냐면 because I wanted my daughter to become more familiar with 뭐하고 조금 더 친숙해지기 바래서 익숙해지기 바래서 근데 그게 바로 vocabulary related to current events니까 시사적인 표현들하고 조금 더 얘가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서 배웠으면 좋겠어서
1: 맞습니다.
0: 이제 구독을 하게 되었다.
1: 시사 현안을 의미하는 단어죠. Current events 반드시 S가 들어가고요. 그것에 관련된 용어들이니까 시사 용어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become familiar with vocabulary related to current events. 뭐 경제 면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주식 관련된 얘기다, 뭐 ETF 관련된 얘기라든가. 다음 주에는 이제 어린이 경제 신문 기자 활동을 하는 친구가 보내주신 사연을 만나볼 예정인데, 어디 자산운용사에 가서 그 취재를 한 그런 내용을 또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신문하고 그 취재를 같이 책에 실어드리는 이유가 좀 연결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0: I subscribed to a children's newspaper because I wanted my daughter to become more familiar with vocabulary related to current events.
1: 자, 다만 요즘 우리 딸이요. 제가 권하는 것마다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과연 신문을 잘 읽을지 걱정이 좀 되긴 했습니다.
0: But she seems to say no to anything I recommend these days. So I was worried about whether she would actually read it.
1: 싫다는 말 거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refuse, reject 이런 것보다 그냥 say no to 이게 가장 구체적으로 부드럽고요. So she seems to say no, 전치사만 잘 챙기세요. To anything I recommend these days. 요즘에 엄마가 추천하는 건 다 싫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So I worried about whether she would actually read it. 실제

0: 읽을지 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다. One more time.
1: But she seems to say no to anything I recommend these days. So I was worried about whether she would actually read it.
0: 자, 근데 아이가 워낙 또 의외로 좋아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엄마도 놀랬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하지만 의외로 저희 딸은 아침에 어린이 신문을 가장 먼저 찾을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1: Surprisingly, she's been reading it so enthusiastically that she looks for the newspap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0: First thing in the morning.
1: First thing in the morning. 눈 뜨자마자.
0: 그렇네요.
1: Yeah.
0: 눈 뜨자마자네요.
1: Uh-huh.
0: 아침 동이 트자마자, 뭐 일어나자마자의 어감으로 쓰는 말인데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잔 내려 먹는다라고 하면 I make some coffee first thing in the morning. 그렇게
1: yeah.
0: 쓰기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1: 네. 네.
0: 여기서 아이가 눈 뜨자마자 신문 어디 있어 엄마? 이걸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So she looks for the newspap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오늘 통화한 기분장 1번으로 갈게요. She looks for...
1: She looks for the newspap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0: Okay, 한 번만 더요.
1: She looks for the newspap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0: 자, 앞에 문장과 연결을 좀 해볼게요. 자, 의외로라고 하는 지점은 surprisingly라는 부사로 앞으로 뺐고요. She's been reading it so enthusiastically. 자, 이게 이제 열심히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발음 좀 도와드릴게요. 워낙 음절이 많으니까.
1: Enthusiastically.
0: Enthusiastically.
1: Yeah.
0: Enthusiastically. 거기 강세 잘 주세요. 한 번만 더요.
1: Enthusiastically.
0: Enthusiastically.
1: Enthusiastically.
0: So that이죠. She's been reading it so enthusiastically that she looks for the newspap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이렇게 연결된 문장. 자, 게다가 어른인 저까지요. 이 어린이 신문의 다양한 기사들을 이제 읽다 보면은 그 매력에 푹 빠질 때가 많습니다.
1: I'm an adult. But even I have gotten hooked on reading various articles.
0: 뭐에 푹 빠지다류의 그런 표현들 최근에도 여러 번 했었죠. 그 중에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get hooked on. 뭐에 좀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다? 약간 이럴 때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좋은 뜻으로도 쓰고 안 좋은 뜻으로도 써요.
1: 네. Yeah.
0: 여기서 뭐 신문에 빠진 게 나쁜 건 아니지만 I have gotten hooked on reading various articles. 다양한 기사들이 있는 것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재미에 심취해 있다는 얘기죠. 자, I'm an adult. 한 번만 더요.
1: I'm an adult, but even I have gotten hooked on reading various articles.
0: 혹시 구독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1: If you're considering whether to subscribe, I definitely recommend it.
0: Subscribe 자체를 이렇게 자동사처럼 쓸 수도 있어요. 구독하다 이런 의미로 뒤에 뭐가 목적 없이도 If you are considering to subscribe, 그쵸? 거기서 이렇게 끊어도 돼요. 구독을 고려 중이시라면 I would 축약해서 I definitely recommend it. 그렇죠? 추천을 합니다. 뭐 강력 추천할 때 뭐 strongly도 좋은데 확실하게 적극 추천한다는 의미로 definitely라는 부사를 recommend와 같이 붙여 쓰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If you're considering whether to subscribe, I definitely recommend it. Good job. Let's listen one more time.
2: Children's newspaper. I am a mom in my 40s with a daughter in fifth grade. One day, I happened to come across some information about children's newspapers in an online education community. A children's newspaper explains topics like society, science, and economics in a simple way that kids can easily understand. I subscribed to a children's newspaper because I wanted my daughter to become more familiar with vocabulary related to current events. But she seems to say no to anything I recommend these days, so I was worried about whether she would actually read it. Surprisingly, she's been reading it so enthusiastically that she looks for the newspap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I'm an adult, but even I have gotten hooked on reading various articles. If you're considering whether to subscribe, I'd definitely recommend it.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여러분 교재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연찮게 볼 접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happen to come across 혹은

0: happen to find 그 두 가지 버전인데 happen to find는 또 이번 달 책에 나오거든요. 오늘은 come across 버전으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본문에 나왔었던 문장 다시 들어보세요.
1: I happen to come across some information about children's newspapers.
0: 그렇죠? 실제 빈칸에는 ed 붙인 버전으로 써주셔야 되죠. 발음은 똑같지만 나는 출근길에 그 기사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1: I happen to come across the article on my way to work.
0: 네가 흥미로워할 만한 걸 내가 우연히 발견했다.
1: I happen to come across something that might interest you.
0: Interest가 동사예요. That might interest you. 그러면 네가 흥미를 느낄 법한 뭔가를 발견했다는 얘기. 오케이. 자, 그다음 거절하다를 이제 구어체로 가장 편하게 풀어주는 방법은 say no to입니다.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She seems to say no to anything I recommend.
0: 내가 권하는 것마다 전부 다 싫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뭐 입에 싫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1: 네.
0: 그 문장을 이렇게 바꿨어요.
1: 여기서 any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꿔도 되고요. 조금 더 강조를 한다면 anything and everything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0: 두 가지 버전을 다 쓰는 방법도 있네요.
1: 네. 예를 들어서 정말 강조를 하고 싶다. 다 싫다고 한다. She seems to say no to anything and everything I recommend.
0: 굉장히 좀 원어민스러운 표현이네요. 두 가지 다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싫다고 한다 이런 어감으로 anything and everything까지 넣어서 강조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그 친구가 부탁을 하면 내가 거절을 할 수가 없다. 뭐 싫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갈게요.
1: I can't say no to her.
0: 아, I can't say no to her. 그렇죠? 그럴 때. 자, 오늘 이 문장을 두 번째 통한기 문장으로 할게요. 간단하면서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한 번 더요.
1: I can't say no to her.
0: I can't say no to her.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외우셨으면 하는 문장. 자, 마지막으로 아침에 가장 먼저 눈 뜨자마자에 해당하는 표현 first thing in the morning.
1: She looks for the newspap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0: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한테 전화할게.
1: I'll call you first thing in the morning.
0: 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부터 마신다.
1: First thing in the morning, I drink a glass of water.
0: 자, 문장 앞에 쓰셔도 되고 뒤에 쓰셔도 됩니다. Good job,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3: You said your daughter has been reading the paper these days, right?
4: Yes. I subscribed to a children's newspaper. She looks for it herself every morning.
3: That's really amazing.
4: She even explains new words and concepts to me.
3: That's wonderful. Explaining them probably helps her understand them better, too.
4: That's right. It has motivated me to read the newspaper myself.
1: 남자가, 딸이 요즘 신문 읽는다고 했지? You said your daughter has been reading the paper these days, right? 했더니 여자가,
4: Yes, I subscribed to a children's newspaper. She looks for it herself every morning.
1: 어린이 신문 구독을 해줬는데 아침마다 직접 막 신문을 찾아서 읽는다란 말이죠.
0: Newspaper를 줄여서 그냥 paper라도 진짜 paper.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read the paper, 뭐 신문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1: 그러면서 she even explains new words and concepts to me.
0: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신문에서 읽고 엄마 아빠한테 설명해 줄 때. 이 설명할 때 비로소 본인이 더 이해를 잘하고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Like 그래서 그 말을 하잖아요, 남자가. Explaining them properly helps her understand them better too.
0: 그렇죠.
1: 네. 했더니 여자가 마지막으로 That's right. It has motivated me to read the newspaper myself. 그러니까 나까지 같이 신문을 보게 돼.
0: 아이가 신문 열심히 보면 부모 입장에서 신문을 또 안 보는 게 좋잖아요. 같이 보게 된다. 좋네요. 자, 여러분 교재 30페이지에 5개 영작 손으로 꼭 한번 해보시고요. 1번과 3번에 별 붙이고 잘 보시면서 해보세요.
1: That is a wrap for today, everyone.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Goodbye, everyone.
1: Bye-bye.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here, everyone.
0: 자, 이번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계획을 잡을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mm-hmm. 우리가 배우고 있죠.
1: And yesterday we said, let's meet up sometime.
0: 언젠가 우리 한번 봅시다. 네. 이런 표현을 배웠죠.
1: So then the next step is, when? You could ask, what time works for you?
0: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sometime까지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보지 말자라는 얘기인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진짜 시간을 정해야 되니까 그때 몇 시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네. 다시 한번
1: What time works for you?
0: What time works for you? 이렇게 물어볼 네. 수 있죠.
1: 센스 있어야 돼요, 근데.
0: 아, 센스가 있어야 돼요?
1: But let's meet up sometime. 하면, 네, let's meet up sometime. Okay, bye. 아니면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요. Mm-hmm. 그러면 next step. What time works for you?
0: 그렇죠. 자, 우리가 이 work for라는 표현을 지난 시간에 잠시 구체적으로 mm-hmm. 봤었어요. That works for me. 기억나시나요?
1: 네. If 네. something works, 그냥 된다.
0: 맞아요. 괜찮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What time works for you? 라고 물어보면 몇 시가 괜찮으세요? 몇 시가 좋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What time works for you?
0: 자, what time works for you? 이죠. 몇 시가 좋아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몇 시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what time으로 무조건 시작을 하겠죠. What time? 시간을 물어볼 때는 what time?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what time? 이게 맨 처음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몇 시가 괜찮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works라는 표현이 오죠. 그럴 때는 이 work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스타트 잉글리시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아시는 거죠. 자, work가 맞다, 괜찮다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가능한 시간을 물어볼 때 쓰는 아주 좋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정말 많이 원어민들이 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일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이렇게 맞다, 괜찮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죠. 자, what time works? 여기까지만 물어봐도 어떤 시간이 좋아요? 라는 의미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혹은 뭐 당신한테는 어떤 시간이 괜찮은데요?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땐 what time works for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봐 주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상대방의 일정에 내가 맞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어는 존댓말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 조금 더 상대방을 높여주는 혹은 상대방을 더 배려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잘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What time works for you? What time works for you? For you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뭐 그렇게 많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넣는 게 더 좋겠죠?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1: What time works for you?
0: What time works for you?
1: What time works for you?
0: What time works for you?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 문장 잘 기억하면서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1: Pattern practice.
0: 자, 이제 패턴 연습하러 왔어요. Pattern practice 시간이죠. 오늘은 mm-hmm. 어떤 패턴으로 연습을 해볼까요?
1: Well, our sentence was, what time works for you?
0: Mm-hmm.
1: So we're just going to change the word time to something else. So what momo works for you?
0: 아, 그럼 time 대신에 다른 거를 넣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시간, 날짜, 장소,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괜찮은지, 어떤 게 맞는지 먼저 배려하면서 물어보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약간 주는 그러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어떤 문장인 거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이제 예문을 만들어 보면 좋겠네요. So what kind of expressions can we make?
1: Well, instead of time, you could say, what option works for you?
0: 아, option, 그렇죠. What option works for you? 어떤 선택지가 좋아요? 라는 질문이네요. option이라고 하면 우리도 옵션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죠. 그래서 선택지라는 말입니다. What option works for you?
1: What location works for you?
0: location이라고 하면 장소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장소가 좋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겠네요. 그렇죠? What location works for you?
1: What pickup spot works for you?
0: 자, 상대방을 데리러 가는 건데 어디서 데리러 가는 게 좋나요? 어떤 장소에서 픽업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pickup spot이 픽업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location 대신에 조금 더 구어체에서는 이 spot, S-P-O-T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pick up location도 되지만 pick up spot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1: Kaylin,
0: yeah?
1: I heard that you're getting a delivery. What delivery time works for you? 언제 배송받는 게 좋아요?
0: Anytime on Friday would be good. 금요일 아무 때나 좋아요. 자, what delivery time works for you?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Delivery time. 배송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배송 시간이 당신에게는 좋나요? 라는 의미로 언제 배송받는 게 좋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배송 가구나 뭐 이런 걸 샀을 때 배송 시간을 정할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Anytime, 아무 때나 좋다. 근데 언제? On Friday. 우리가 요일을 얘기할 때는 앞에 on이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nytime on Friday, 금요일 아무 때나 would be good. 좋습니다. 이렇게 또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뒷부분이 기억이 안 나면 anytime on Friday 까지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네요.
1: What design works for you?
0: What design works for you? 어떤 디자인이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이죠. What design works for you?
1: What price range works for you?
0: Price range라고 하면 가격대라는 뜻이에요. 이 price range 같은 경우는 수능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price range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what price range? Price range가 가격대라는 표현입니다. 자, what price range works for you?
1: You might also ask, what style works for you?
0: 아, 아까 디자인도 물어봤지만 네. style도 물어볼 수 있네요. What style works for you? 뭐 헤어스타일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Mm-hmm. 아니면 뭐 의상 스타일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You might ask even more specifically, like, mm-hmm. what color works for you?
0: Oh, what color?

0: works for you.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Cool tone, warm tone.
1: 아, 네.
0: 네. Have you tried? Tested which color tone works for you?
1: I remember a long time ago, I figured out what season I was.
0: Oh!
1: And then what colors matched that season.
0: 근데 기억이 나요?
1: 아닙니다.
0: 기억이 안 나요?
1: I think I was a winter.
0: 아, winter? 그럼 쿨톤일 네.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도 약간 쿨톤에 가깝긴 하거든요. 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자, what color works for you? 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You might say, what flight works for you?
0: Oh, what flight works for you? 우리가 비행편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당신에겐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what flight works for you?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네요. Mm-hmm. 뭐 딱 처음에 봤을 때는 이 패턴을 도대체 어떨 때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증명해 드렸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What option works for you?
0: What option works for you?
1: What location works for you?
0: What location works for you?
1: What pickup spot works for you?
0: What pickup spot works for you?
1: What delivery time works for you?
0: What delivery time works for you?
1: What design works for you?
0: What design works for you?
1: What price range works for you?
0: What price range works for you?
1: What style works for you?
0: What style works for you?
1: What color works for you?
0: What color works for you?
1: What flight works for you?
0: What flight works for you? 네,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썼죠? 다 기억 잘 해주시고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토요일에 만나자. 몇 시가 좋아?
3: 2시 이후엔 괜찮아.
2: 3시는 어때?
3: 딱 좋아. 그때 봐.
0: 오, 아주 좋은 표현들도 많이 나왔네요. 일단 처음에 친구가 토요일에 만나자, 몇 시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토요일에 만나자, 뭐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 때는 let's로 시작하죠.
1: 네.
0: 토요일에, 허, 여러분 요일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일 앞에 맞습니다. 몇 시가 좋아? 라고 질문을 했죠.
1: 아하.
0: 이거는 여러분 그냥 영어로 이제 슬슬 나오죠? 2시 이후엔 괜찮아. 자, 시간이 괜찮다고 할 때 free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우리 이번 주에 배웠어요. 그렇죠?
1: 네.
0: 그거 한번 응용해 보시고요. 3시는 어때? 자, 뭐뭐는 어때? 시간이 어때? 라고 물어볼 때는 how about? 그렇죠? 딱 좋아. 오, 딱 좋아? 완벽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봐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 쓰면 될까요? 네, 이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신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다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올게요.
4: Let's meet on Saturday. What time works for you?
5: I'm free after 2.
4: How about 3 o'clock?
5: Perfect. See you then.
0: 토요일에 만나자. 몇 시가 좋아?
4: Let's meet on Saturday. What time works for you?
0: 토요일에 만나자.
1: Let's meet on Saturday.
0: 그쵸, on이 나왔네요. 그쵸? Let's meet on Saturday. 혹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Let's meet up. On Saturday, up 넣어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몇 시가 좋아였잖아요. 요거는?
1: What time works for you?
0: 네, 요거는 이제 영어로 같이 말씀하셨죠? What time works for you? Work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어서 2시 이후엔 괜찮아.
5: I'm free after 2.
1: I'm free after 2.
0: 다시 한 번요. 2시 이후엔 괜찮아는?
1: I'm free after 2.
0: 자, I'm free. 나는 자유다!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나는 자유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생활 영어에서는 나는 시간이 괜찮아로 훨씬 더 I'm free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더욱이나 after 2가 뒤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after 2는 2시 이후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m free after 2. 나는 2시 이후에 시간이 괜찮아 라는 뜻이죠. 어떤 일도 없어 라는 의미로 free를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3시는 어때?
4: How about 3 o'clock?
1: How about 3 o'clock?
0: 네, 이렇게 시간을 물어볼 때 뭐뭐는 어때? 라고 물어볼 때는 How about?으로 물어보죠. 3시 정각이니까 3 o'clock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3까지만 말해도 될까요?
1: Sure.
0: 그쵸. 정시일 때는 네. How about 3?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1: 네, 바로 위에 I'm free after 2. 네. 저기도 I'm free after 2 o'clock.
0: 똑같죠?
1: 네.
0: 네. How about 3? How about 3 o'clock?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딱 좋아. 그때 봐. 라고 했네요.
5: Perfect. See you then.
1: Perfect. See you then.
0: 딱 좋아.
1: I like chicken. Oh, no, no. Perfect.
0: 닭 좋아가 아니라 딱 좋아.
1: 아, 네네.
0: I like chicken. A dad joke군요.
1: 네.
0: 네, 네. 딱 좋아는 perfec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해라는 의미로 아주 좋다라고 할 때 perfect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때 봐라는 표현은
1: See you then.
0: See you then 이라고 했죠. See you가 봐, 나중에 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then이 붙어서 그때 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THAN이 아니고 THEN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봐, see you then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See you, 요거는 그냥 헤어질 때 인사말이에요. 나중에 봐, 이런 의미입니다. So see you 하고 see you then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습니다. What time works for you? 기억나시죠? 요 부분 특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4: Let's meet on Saturday. What time works for you?
5: I'm free after 2.
4: How about 3 o'clock?
5: Perfect. See you then.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What time works for you?
0: 그렇죠. 자, 이 문장은 이제 원어민처럼 발음을 해볼 텐데요. What 할 때 T 발음은 시옷 받침처럼 해주시고요. time 요거 발음할 땐 그냥 time이 아니고 time을 좀 빠르게 발음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works 발음할 때는 크스 발음을 아주 간단하게 그 work 할 때는 기역 받침처럼 그 다음에 발음을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works 이렇게 그 다음에 for you 부분은 그냥 빨리 For you, for you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유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What time works for you?
0: What time works for you?
1: What time works for you?
0: What time works for you? 네, 어렵지 않죠? 안 되는 부분들은 많이 반복해서 연습을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복습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고요. 생생 대화문을 통해서 또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1: Splendid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태풍이 상륙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둘째, 본격적으로 태풍이 상륙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릅니다. 정전에 대비해 스마트기기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셋째,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에 있다면 수시로 이웃의 상황을 챙기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저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uch.
1: 네. 자 이번 주는 내내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 뭐 주차 공간을 찾는 얘기, 이게 어제 바로 얘기였는데요.
2: Mm-hmm.
1: 자, 오늘은 운전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2: 습관이요?
1: 네.
2: Oh, like a habit?
1: Habit. 그 habit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Driving habit?
2: Yes. We all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so we have different habits when we drive. Driving habits.
1: 그러니까 mannerism 같은 게 있군요.
2: 누구는 너무 급해서 you drive really quickly. 누구는 좀 이렇게 느긋한 성격이면 네. you drive slowly.
1: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내 차가 이렇게 쭉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끼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2: 갈 때. 네. Yeah.
1: 끼어들 때 갑자기 나는 멈출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굉장히 right. 짜증이 확 날 수가 있는데
2: right.
1: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because it happens so often.
2: All 너무 the time.
1: 많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화를 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 That's right.
1: 저 사람은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2: 그렇게 좀 이해해주면
1: 아닐 수도 네. 있는데 얼마나 화장실이 급하면 저래도 그럴 수 있겠다. 혹은 내가 아는 분일지도 모르겠다.
2: 그럴 수 있겠다.
1: 네.
2: 그분은 당연히 보행쌤을 알겠죠.
1: 아니요. 그렇지 않죠.
2: 그래서 않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1: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2: 그렇죠.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짜증나고 화가 내는 상황을 해서 못 참잖아요.
1: 응.
2: We call it road rage.
1: Road rage. 그러면 road 싸우는 거 아니에요?
2: Road rage is you get very angry because somebody made you angry from their bad driving.
1: Okay.
2: So you have to learn how to control with your attitude. Maybe he's busy. Maybe he needs to go to the bathroom. Maybe he's in a rush.
1: Maybe he's in a rush. Maybe it's somebody that I know.
2: It could be somebody you know. So just relax.
1: 그러니까요.
2: Keep calm.
1: And carry on and drive on.
2: Drive on.
1: 네,
2: 맞아요.
1: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운전을 거칠게 해서 자, 운전을 거칠게 한다라고 할 때 drive recklessly 라는 말을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2: 지나치게 좀 거칠게 하면 recklessly라고 해요.
1: 네.
2: So it's dangerously.
1: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2: Very
1: 거죠.
2: Dangerously.
1: 아주 거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그런 운전자를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다른 운전자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바꾼다. 자,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차선을 바꾼다. 뭐라고 할까요?
2: 오.
1: 자, 그래도 큰 사고 없이 괜찮아서 다행이다. 라는 말까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2: Mm-hmm.
1: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어머, 아까 그 차가 글쎄 우리를 거의 칠 뻔했지 뭐야?
2: 그러게 말이야. 화가 나. 운전자가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을 변경했잖아.
1: 그래, 너무너무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2: 맞아, 출퇴근 시간에는 특히 긴장돼.
1: 그래, 그래도 우리가 괜찮아서 다행이지 뭐니?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2: 좀 멍멍이 같았나요?
1: 네. 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까 그 차 봤지? 그 차가 우리 거의 칠 뻔한 거 너 봤지?
2: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1: 네,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자, 아까 그 차. 라고 말할 때 아까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before라는 말도 쓰고 뭐
2: sure.
1: while ago라는 말도 쓰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냥

0: that car back there 정도로 네. 풀어서 말해봤습니다. 뭐
1: 조금 전에 바로 저기서 바로 저기 뒤쪽에서 back there. It's very close by, but it's behind you. Uh-huh. So we say, oh, that car almost hit us right back there.

0: 라고 하면 되겠고 조금 전에 아까 뒤에서 back there 라는 말을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 전체 문장 말씀해 주신다면
1: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0: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이 almost가 들어가는 문장은 거의 늘 almost에 힘을 주죠. 그러니까 that car almost hit us. 그러니까 그 차가 우리를 완전히 치워버리거나 이렇게 우리를 부딪힌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그럴 뻔했다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almost는 늘 힘을 줍니다.
1: 아슬아슬했다 이런
0: 그렇죠?
1: 상황이죠.
0: 네.
1: Almost hit us.
0: 네. 아 여기서 힘을 준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약간 길어지고요. 말이
1: right.
0: almost 약간 길어지고 약간 띄워서 높여서 almost
1: right.
0: 아니라 almost 하고 띄워서 말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1: Right. That car almost hit us.
0: 그렇죠?
1: 이런 상황에서 주로 네. 이제 뭐 너무 아슬아슬하게 사고가 안 났지만 you can just say that was close.
0: 그렇죠.
1: Like, whoa, that was close.
0: Whoa, that was close.
1: That car almost hit us.
0: 그렇습니다. Yeah. 이어서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1: Back
0: 라고
1: there.
0: 말할 수도 있겠다.
1: That's right.
0: 어, 아슬아슬했네. Whoa, that was close.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라는 말이죠.
1: Right.
0: Close는 가까운이란 뜻이 되는데요. 바로 그 가깝다는 뜻을 close를 쓰게 되는데 close가 아니라 close. 지금 방금 주치생 말씀하신 거. Close는 정말 사고가 빵 터지기 직전까지 왔다. 가까이에 왔다는 뜻으로 that
1: right.
0: was close라고 말하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1: I know.
0: I know. 나도
1: I
0: 봤어.
1: Know.
0: 그러게. 자, 그 운전자가 말이야.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을 막 변경했잖아.
1: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0: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네.
1: Or you can say that driver.
0: 그렇죠.
1: 저 운전사. That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깜빡깜빡 signaling.
0: 그렇습니다. 자, 차선을 가리켜서 lane이라고 하죠.
1: Right.
0: line이 아니라 lane이라고 하게 되는데 lane을 바꾸다라고 할 때 항상 뭔가를 바꾸다고 할 적엔 뒤에 오는 단어 그 무엇에 해당하는 단어에 s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change lanes라고 해야 원래 right. 가던 lane하고 새 lane 두 개의 차선이 지금 관련이 되는 것이므로 change lanes라고 하더라고요.
1: Yeah, when you change from lane 1 to 2, 2 to 3, change lanes.
0: Change lanes.
1: Make sure you put on your signal, or we call it blinkers, right?
0: Blinkers,
1: yeah,
0: yes.
1: Put on your blinkers because, you know, it signals people that I'm changing lanes. Without it, it can be dangerous.
0: Oh, very.
1: Yeah.
0: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깜빡이를 켜다라고 할 때 put on signals라고 해요?
1: Or turn on.
0: Turn on.
1: Yes.
0: 어,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좋은 거예요?
1: Put on, you can say both.
0: Oh, okay.
1: Put on your blinkers, signals, or turn on your blinkers or signals.
0: Okay, sure. Yeah. 자, 그래서 이제 blinker, 우리말 그대로 깜빡이란 말이 되네.
1: 맞아요.
0: Blink,
1: 깜빡.
0: Blink 하는. Mm-hmm. 네, blinker라고도 하고 signals 하기 때문에 그 말로 신호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 Yes, that's
0: 그래서
1: right.
0: 그래서 the driver changed lanes. 저 운전자가 차선을 바꿨다. 뭐뭐를 하지 않은 채라는 말로 without signaling이라고 한다는 거죠.
1: Yeah. So he didn't change lane. He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without 깜빡깜빡, which can be obviously very dangerous.
0: 그렇습니다. Yeah. 어제도 왜 그 먹방 하시는 분이 네. 한 3시간째 계속해서 밥을 먹고 있었다, 음식을 먹었다라고 할 때 that person was eating for 3 hours non-stop 이렇게 말씀하실 때 without stopping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여기서도 without stopping 똑같이 여기서도 without signaling이라고 하니까 시그널을 주지 않고서 without signal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He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0: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Signaling. 어, 쉽지 않네. Signaling.
1: 약간 tongue twister죠.
0: 네.
1: Signaling.
0: 네.
1: Signaling.
0: Signaling.
1: Signaling.
0: 네, 여러 번 연습할 수밖에 없네요.
1: 네.
0: Signaling.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2: I know.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0: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네, 그랬더니 그래, 어떤 일부 운전자들은 좀 지나치게 거칠게 운전을 하더라.
1: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0: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ome people이 주어고요. 어떤
1: right.
0: 사람들은 drive, 운전해요. Way too aggressively.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게 아주 그 거칠게 말이죠.

0: 이죠.
1: Right.
0: 네.
1: You can just say they drive too aggressively. But why do we say way too aggressively? Too is already too much. 근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너무 지나치게. We sometimes we kind of double up the adjectives, right? Uh-huh. So way too much. 너무 많다는 표현을 그렇죠. way too aggressively.
0: 네, way too aggressively. 그렇죠. 그냥 aggressively 하면은 조금 격하게라는 말이 되죠. 좀 세게 할 때 aggressively라고 하게 되는데 좀 공격적으로라는 뜻으로 aggressively. 근데 too aggressively 하면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aggressively 하게.
1: Right.
0: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다 싶게 way too aggressively 이 way를 붙인다는 거 참 많이
1: right.
0: 나오는 말이긴 합니다.
1: Too 하기는 좀 어색하잖아요. Too aggressive.
0: 그렇죠.를
1: 다시 표현하자면 way too aggressively.
0: 아, 그러니까 too 앞에는 way를 붙이면 된다는 거.
1: That's right.
0: 맞습니다. 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라고 right. 말할 때 some people. 로 시작하면 좋죠. 사실 우리말로는 사람들이 말이야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막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1: right.
0: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영어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everybody 혹은 people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다 그렇단 말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 Some people 그다음에 yeah. drive 운전을 하는데 way too aggressively 라고 한다는 거죠.
1: So it's important to not think about everybody. Not everyone drives this way.
0: 그렇죠.
1: But there are some people Just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0: 네.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자, 이 부분 들어보세요.
2: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0: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way too라는 말을 쓰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way를 좀 띄워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Right.
0: way too 이거를 way too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way too aggressively 이렇게 하더라는
1: right.
0: 거죠.
1: way too aggressively.
0: way too aggressively.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맞아. 진짜 그거 그래.
1: Oh, seriously.
0: Seriously.
1: 아, oh, 진짜. 그러게 말이야.
0: 그렇죠.
1: Seriously.
0: 이게 심각하게, 진지하게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농담 아니고 네 말이 맞아라는 말이 seriously라고
1: yeah.
0: 대꾸하게 됩니다.
1: I really agree with you.
0: 맞습니다.
1: I really think the same way.
0: No kidding. 그렇죠?
1: Yeah.
0: 자,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그래서 특히 긴장되더라고.
1: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0: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아, 그렇군요.
1: Especially during rush hour.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t makes me 어떠어떠한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어떠어떠하게 되도록 만든다라는 말이 되죠. It makes me nervous. 여기서 right. it라고 하는 건 앞에서 나온 some people who drive way too aggressively 해당이 될 텐데 그렇게 거칠게 운전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긴장하게 된다는 걸 이 make를 사용해서 그렇게 내가 돼버린다. It makes me nervous라고 하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네.
1: Oh,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0: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여러분 right. 같은 경우는 어떨 때 그 during rush hour일 때 nervous하게 만드는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make라는 것이 결국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건데요.
1: Makes me nervous.
0: Makes me nervous. Mm-hmm. 저는 이제 화장실 안 갔을 때 미리 길 막히면 막 어떻게
1: rushing. 네. That's right.
0: 너무 떨려요.
1: Or when you're late, when you're late for a meeting,
0: right.
1: late for work, you just need to go quickly or else you become very nervous. I think everybody's nervous.
0: 그러면 그럴 때는 do you have any tactics that you use
1: Strategy?
0: To calm yourself?
1: Listening, if you listen to relaxing music, it helps a little bit. Like calm classical music sometimes. So music really influences your behavior. It really does. And your emotions. So if you feel like you're being rushed, you feel aggressive, listen to relaxing music.
0: 그렇구나. 그러니까 strategy가 되겠네. 전략이 되는 거네, 그거는.
1: For me, it works.
0: 네, 그렇군. For you, it works. I'm sure it works for a lot of people.
1: I think so.
0: 네, 많은 yeah. 분들에게 그 정말 calm music을 듣는다는 건 그렇게 그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라고 생각할 때 도움이
1: yes.
0: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I think so.
0: 네, yeah. 그렇죠. 자, 여기서는 그러면 seriously,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어쨌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괜찮아서 그나마 다행이야.
1: I'm just glad we're okay.
0: I'm just glad

0: you're okay.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일단락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뭐 그래서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I'm just glad we're okay.
1: Yeah, I'm 네. just glad we didn't get into an accident. I'm just glad we didn't get hurt.
0: 아, 선생님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We didn't get into an accident. 그 사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1: Right.
0: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사고지만 나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 났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I got into an accident.
0: I got into an accident.
1: This morning.
0: This morning.
1: I got into an accident this morning.
0: I got into an accident this morning.
1: 상사한테 전해가지고 oh, Boss, I'm so sorry. I'll be late today. Why? I got into an accident.
0: 아...
1: Boyoung Sam hit my car.
0: Okay. So he just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1: She didn't signal before she changed lanes. So
0: 그러면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 yeah. 강할까요?
1: If it's their fault.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누구 fault냐 아니냐 많이 따지잖아요.
0: 중요하죠.
1: So 뭐 보스한테 그런 얘기할 필요 없지만 So when the police comes, they determine Who is at fault?
0: Right.
1: Whose fault was it?
0: Uh-huh.
1: Right.
0: 근데 그럴 때 I got into an accident라는 말이 더 어울리나요?
1: Yes. Generally, 일반적으로 I got into an accident.
0: 어. 근데 만약에 right. what if it's my fault? 내가 그 사고를 일으켰어. 그럼 I had an accident. 이래도 되나요?
1: I had an accident. I got into an accident. It was my fault.
0: 어.
1: 근데 내가 그 상황에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 누구 잘못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0: 아, 그래요?
1: I got into an accident 할 때는.
0: 아, 그쵸? I got into an accident 혹은 I had an accident.
1: I had an accident.
0: 다 되는 거예요?
1: 그냥 사고 났다.
0: 어.
1: 예, 누구 잘못인지는 뭐
0: 아, 일단 중요하지 않고.
1: 중요하지 않고.
0: 네. 네. 그렇죠.
1: I got into an accident.
0: I got into an accident.
1: I had an accident.
0: I had an accident. 사시면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I'm just glad we're okay. 우리가 괜찮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확실히 기분이 좋다. 혹은
1: yes.
0: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I'm just glad. 많은 걸 원하지 않고. I'm just glad we're okay. 까지 들어보세요.
2: Seriously,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3: I'm just glad we're okay.
0: 네, 전체 대화입니다.
3: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2: I know.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3: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2: Seriously,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3: I'm just glad we're okay.
0: 자,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아까 그 차가 우리를 거의 칠 뻔했지 뭐야?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1: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0: 그러게 말이야. 아니 운전자가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을 변경했잖아.
3: I know.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1: I know.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0: 너무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
3: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1: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0: 진짜 그래. Seriously.
1: Seriously.
0: 출퇴근 시간엔 그래서 특히 긴장돼.
3: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1: Ah,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0: 아, 그래도 우리가 괜찮아서 다행이지 뭐니. I'm just glad we're okay.
1: I'm just glad we're okay. Good job,
0: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4: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시사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

0: 들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2: And I'm Kristen.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emonstrate, 뜻은 입증하다, 보여주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Climate experts warn that Typhoon Bavi, which recently made landfall in China, demonstrates how rising global temperatures fuel more intense tropical storms. 여기서 demonstrate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data demonstrated a clear link between the two factors.
0: 그 데이터는 두 요인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입증했습니다. 뉴스에서 demonstrate the impact, demonstrate the need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emonstrat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Wednesday, the 5th of August, and I'm your host, Chesu Jin. As children, we probably all ran to our mothers whenever we got hurt or had a stomach ache, trusting in the healing power of her hand. Well, as it turns out, this wasn't just a comforting belief, but a scientifically backed medical reality.
1: 우리 어릴 적에 다치거나 배가 아프면은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 하시면서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시던 일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행동이 믿음이나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인 타당성이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0: According to a recent study at Kyushu University, activating specific tactile nerves in the skin directly blocks pain signals within the spinal cord, meaning gentle touch can slash pain responses by more than half. Researchers hope this breakthrough could soon pave the way for drug-free treatments that use targeted electrical impulses or vibrations to neutralize or minimize pain.
2: 규슈대학교에서 실시한 동물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특정 촉각신경이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면 척수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가 차단되면서 부드러운 접촉만으로도 통증 반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을 인간에게도 적용하는 추가 연구를 통해 부상이나 주사, 재활치료 등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통증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확장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0: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Wednesday morning is Karen Choi. Morning, Karen.
3: Good morning, Sue.
0: Do you believe in the power of our touch?
3: Oh, I certainly do.
0: Me too. I've always believed in it.
3: Hugs are important.
0: Yes.
3: Yes.
0: Yeah, definitely. Yeah. I think it's just been used for a very long time without any, you know, scientific knowledge. We kind of knew from experience that it makes you feel better.
3: It makes you feel better, yeah. Not just, you know, not just your feelings, but also physically.
0: Yeah, it reduces pain.
3: Mm-hmm.
2: 그래요. 이렇게 살살 그래서 만져주는 것이 이렇게 특정 통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Yeah.
2: 그러다 보니까 엄마 손은 약손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었고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였네요.
3: The wisdom of our ancestors.
2: 맞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이렇게 포옹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포옹을 해줄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 나비의 법을 써서 스스로 이제 허그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입증이 된 것인 만큼 네, 이런 gentle touch 효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3: Yeah. I mean, and not just touch, but words too. You know, there's power in words, there's power in touch. I think there's just, you know, there's a lot of research that's being done, but so many things that we don't know yet.
2: Exactly. 자, 오늘은 그래서 무모한 문장을 이걸로 잡았는데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해봐. 영어로 바꿔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해봐.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지금 더운데요. 날씨 얘기도 뉴스에서 잠시 후에 하겠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에 날씨도 알려주시고 여러분은 이렇게 힘들 때 혹시 그런 이제 젠틀 터치로 인해서 위로가 됐던 경험이 있으신지 엄마 손은 약손이 정말 정말 맞는 것 같다 하는 이제 체감상의 그런 이제 느낌을 받으셨는지 이제 뭐 그냥 느낌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만 네, 사연 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이나 신청곡 다 마찬가지로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0: 무모 한 문장은 이제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을 우리가 줄여서 무모 한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도전해 주신 분 중에 저희가 두 분 뽑아서 선물 드릴 거니까요. 많이 도전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즈 시작합니다.
1: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ssued on Tuesday morning Seoul's first highest level heatwave emergency warning across all 25 administrative districts since the alert system was expanded in June.
0: 기상청은 화요일인 어제 서울 25개 행정구 전역에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6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서울 has been named the world's favorite city among Gen Z and millennial travelers for a fifth consecutive year, according to US-based business travel publication Trazy Travel.
0: 미국 비즈니스 여행 전문 매체 Trazy Travel이 실시한 평가에서 서울이 글로벌 MZ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1위로 5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1: Economic losses from wildfires and heatwaves in Europe's hardest-hit nations, including France, Spain, and Greece, have topped 3 billion euros so far this summer, according to a Financial Times analysis.
0: 영국 일간 Financial Times의 분석에 따르면 올여름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에서 산불과 폭염 피해가 가장 컸던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현재까지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An Italian study reveals that children who open social media accounts at ages 11 to 12 appear to perform worse in tests than those who delay, falling behind by the equivalent of 6 months of learning.
0: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서 11세에서 12세 때 소셜미디어를 시작한 어린이들은 그보다 늦게 시작한 경우보다 시험 성적이 낮아 학습 성과 기준 6개월가량 뒤처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A 10-month-old rescue kitten in the U.S. has tied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most toes on a cat, possessing a confirmed total of 28 digits.
0: 미국에서 구조된 생후 10개월 고양이가 총 28개의 발가락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고양이 최다 발가락 부문 기네스 세계 기록과 동일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2: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the weather.
1: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ssued on Tuesday morning Seoul's first highest level heatwave emergency warning across all 25 administrative districts since the alert system was expanded in June.
0: 기상청은 화요일인 어제 오전 서울 25개 행정구 전역에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6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Tell us more.
1: Oh, it was hot.
0: It was so hot.
1: Yeah, you just walked outside and I don't know, I just started sweating all. I think my my pores just started opening up and sweat started coming out. So it was extremely hot. So yes, it was the first ever heat wave emergency warning under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expanded alert system with the highest level warning taking effect across all 25 districts in Seoul.
0: Yep.
1: The alert is issued when the apparent temperature remains above 35 degrees Celsius for at least 2 days and is expected to climb even higher. So in response, the Seoul City government has activated its level 2 heat wave measures, operating about 4,000 cooling centers and 30 rest areas for outdoor workers. And similar emergency warnings have also been issued for parts of Gyeonggi, North Jeolla province and the Jeonnam province. As extreme heat continues to grip not just Seoul but the entire country.
0: 네, 그래요. 처음에는 서울의 서남권 한 11개 행정구역에만 이 중대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이 됐었다가 곧이어 이게 25개 행정구역 전체로 다 이제 확장이 되면서 어제 그냥 서울시가 다 이 폭염 중대 경보 그 해당 구역에 해당 그 해당 구역이 됐습니다.
1: Yes.
0: 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기 때문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바로미터란 말이죠. 그만큼 굉장히 더워진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1: Could you tell us about that? Yeah. So I mentioned this alert. It's issued when the temperature it hits the apparent temperature. It hits 35 degrees or it remains above 35 degrees Celsius for at least 2 days,
0: right.
1: and is expected to climb even higher. And I don't remember in recent years, at least to my memory, because I think the thermometer hit about 36, 37, maybe even 38 degrees yesterday.
0: Yep.
1: I don't remember the temperature in Seoul going up to 38 degrees in recent years.
0: Well, that's why we didn't have this particular measure, I guess. but now we do.
1: Yes.
0: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틀 연속 35도 이상의 기온, 최고 기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38도의 기온이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좀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25 administrative districts in Seoul.
1: So these are formal official geographic areas established by a government to organize governance, manage public services, and enforce laws. So they serve as local subdivisions of a larger, it could be a country, a state, or a city. So within Seoul, we have these subdivisions. So different districts, different, if it's not a city, it could be different counties. So they are subdivisions that you divide a larger area into.
0: Yeah, exactly. 이게 바로 행정구역이에요. Administrative districts라고 합니다. 서울에는 25개가 있죠. What about to be expanded?
1: When something is expanded, it's made larger or it could be increased in scope. Or when you expand upon something, especially like when you're talking or when you're writing something, that means it's detailed further.
0: 확장됐다, 확대됐다라고 할 때 to be expand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ssued on Tuesday morning Seoul's first highest level heat wave emergency warning across all 25 administrative districts since the alert system was expanded in June.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headline.
1: Seoul has been named the world's favorite city among Gen Z and millennial travelers for a fifth consecutive year, according to U.S.-based business travel publication Trazy Travel.
0: 미국 비즈니스 여행 전문 매체인 Trazy Travel이 실시한 평가에서 서울이 글로벌 MZ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1위로 5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Tell us more.
1: Yeah, so Seoul has been named the world's favorite city among Gen Z and millennial travelers for the fifth consecutive year, becoming the first city to earn the Quint Status Hall of Fame honor from Trazy Travel. And these rankings are based on votes from travelers aged 25 to 40, with Dublin, Hong Kong, London, and Athens rounding up the top five. So it's a great honor. City officials say younger visitors are increasingly drawn to authentic local experiences from Seongsu's pop-up stores and Gwangjang Market to Hongdae's nightlife and Seoul's urban hiking trails even.
0: Yeah.
1: And building on the recognition, Seoul plans to expand hands-on tourism programs and strengthen efforts to attract more high-value international travelers.
0: 그래요. 이 Trazy Travel이라는 데에서 매해 이렇게 25세부터 40세까지의 그 Trazy Travel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도시가 가장 좋으냐, 어느 도시를 가장 가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물어보는데요. 올해는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이 1위고요. 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서울이 1위를 한 바가 있죠. 역시 이 K 뭐 K culture, K 뭐 K

0: K-pop,
1: K-pop, 뭐 한류, 네 이게
0: K-cosmetics
1: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yeah.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MZ 세대라는 표현이 I'm always
0: it's 뭐라, a big age group.
1: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저 왜 그러냐면 MZ 세대를 우리나라만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Millennials and Gen Z 따로따로예요.
0: Yeah, we say Gen Z.
1: 그래요. Gen yeah. Z가 Generation Z고요. Mm-hmm. Millennial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Y 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Mm-hmm. Generation Y. 바로 앞 세대가 이제 X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Y 세대. 현재는 만으로 30세에서 45세에 해당되는 게 이 Y 세대 또는 Millennial 세대고요. 그 다음에 Z 세대가 바로 현재 14세에서 29세. 그게 이제 Z, Gen Z거든요. Mm-hmm. 근데 어떻게 14세에서 45세가 같은 세대?
0: Yeah, it's a big age group.
1: So, 부모와 자식이거든요.
0: Yeah, so if you want to refer to a big age group, I think you can use MZ. So that, that refers to people born from like the early 80s to the early 2000s.
1: 그렇죠.
0: So that's a huge age group.
1: 맞습니다.
0: Yeah.
1: 근데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 설문조사는 25세부터 40세이기 때문에 Z세대도 포함이 일부 되어 있고 M세대도 포함이 일부 되어 있어요.
0: Yeah.
1: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0: yeah.
1: 우리는 포함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Karen 선생님. 네, 나이를 조금 노출을 해버렸나?
0: Well, I mean,
1: 우리는
0: if I were to take the survey, I live in Seoul, so I would not okay. have picked Seoul.
1: 아, 그렇기도 하겠네요. Yeah.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보면은 뭐 Gen Z and Millennial 세대라고 했는데 그냥 뭐 Millennial and Gen Z 세대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 어쨌든 영어로는 이걸 하나의 세대로 보질 않아요.
0: Yeah.
1: 근데 굳이 이제
0: It's too different. Yeah. Two different generations.
1: 우리말로는 이제 MZ 세대라고 요 하는 게 이제 꽤 오랫동안 그냥 인식상 뭐라 그럴까요? 20대를 MZ 세대라고 하는 것 같은 요 느낌이 좀 있는데.
0: Yeah, yeah. Because when I hear MZs, to me when I hear the descriptions about MZs. Yeah. To me, it sounds like Gen Z. Yeah,
1: 그래요.
0: Yeah. The younger generation.
1: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MZ 세대는 뭐뭐뭐 해라고 할 때 약간 20대들이
0: It doesn't sound like me.
1: 20대들이 뭐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yeah. 하는 경우가 많은 것
0: yeah.
1: 같은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거는 그냥 Gen Z이고요. 40대까지 45세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제 M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0: Yeah.
1: 워낙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MZ, MZ 하기 때문에 그걸 뭐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서양에서는 어쨌든 아직 완전히 두 개의 별도의 세대로 보고 있고
0: yep.
1: 엄밀히 말하면 그게 맞습니다.
0: Yeah, yeah.
1: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너무 민감했나요? 저희가
0: no,
1: M세대 시작이라서
0: I think it's good to clarify. And I can give you a clear definition. So
1: 네.
0: Gen Z, Generation Z, that's how, you know, a lot of people, we just say they're Gen Zs. And that refers to people born between around 1997 and 2012.
1: 맞아요.
0: And millennials are people around our age group, so people born between around 1981 to 1996.
1: 맞아요.
0: Yeah,
1: 네,
0: so two
1: 그렇습니다.
0: generations, right after one another.
1: 그런데 이제 그 M세대 앞부분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X세대랑 또 같이 살았기
0: yeah,
1: 때문에
0: yeah. They all overlap. Yeah, they all overlap.
1: 네, 자, 놔둘게요. 그 표현을 거기서. 자, 그 다음에 consecutive.
0: Consecutive. Consecutive means that it follows one after another. So events, numbers, periods of time, like Gen Z, millennials, they follow one after another.
1: 그래요. Consecutive는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어서 for a fifth consecutive year 그러면 5년 연속이라는
0: yes.
1: 뜻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Seoul has been named the world's favorite city among Gen Z and millennial travelers for a fifth consecutive year, according to US-based business travel publication Trazi Travel. Right, let's take a break. 조용수님이 엄마가 해주던 약손 지금은 손자에게 내가 해줍니다 하셨어요. 네, 근데 진짜 배 아플 때 엄마든 할머니든 누가 이렇게 손을 살살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주면은 진짜 좀 나아진 느낌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0: And I remember I used to my mother used to always touch my hand whenever my stomach hurt.
1: Slightly pinching it.
0: Yeah,
1: and helps with blood circulation.
0: Yes,
1: yeah. 맞아요. 있다.

0: 1958님은 힘들게 밭일을 마치고 현관에 들어설 때 아내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줄 때그 닿는 손길에 깊은 피로가 사라집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젠틀
1: Yes, the
0: 터치죠.
1: power of touch.
0: 네, 정말 이렇게 살살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의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다 입증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애정도 들어가 있고, 네, 이게 반드시 젠틀이어야 되죠.
1: I'm just you just saying that. It just I just painted a
0: 이마
1: mental
0: 닦고,
1: picture.
0: 이러면은 안 돼요.
1: throwing a towel.
0: 아이고 땀좀 닦아. 이러면은 이제 피로가 가시지 않습니다.
1: Yeah,
0: 새로운
1: no,
0: 피로가
1: no.
0: 생기죠.
1: Yeah,
0: 근데 이제
1: more stress.
0: 여보, 이거 너무 좋죠. 자, 김보라님, 아들이 초등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엄마 손은 약손 이러면은 다 나은 것 같다고 하더니 좀 크니까 엄마. 손으로 만진다고 낫겠어?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약을 먹어야지.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알아?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현재 6학년인 아들은 이제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인터넷 검색하고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음식이 좋은지, never ending nagging을 하신답니다. Those were the
1: A
0: days.
1: future doctor.
0: maybe. 그래요.
1: Well, now you can tell him. We have scientific evidence.
0: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물론 뭐 그게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1: Well,
0: 아드님 말도
1: you do need to
0: 맞습니다.
1: go see a doctor if it's
0: 그래요.
1: serious.
0: 네. 근데 우리 아들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니, 아들 말도 맞고요. 당연히 맞습니다. 자, 지금 바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보내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해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Coldplay와 BTS의 노래 들을까요? My Universe.

가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잖아 예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0: 녹음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벌써 이게 나온 지몇년 됐죠?
1: It's been a while.
0: 벌써? 네. Coldplay and BTS, My Universe 들으셨습니다. 아, 저는 특히 BTS의 한국어 가사를 Coldplay가 이제 부를 때 단독 콘서트를 하거나 이럴 때 그냥 한국어를 최대한 노력해서 따라서 하거든요. 이게 너무 뭐라 그럴 때참 고맙기도 하고, 네, 대단하기도 하고. 이제는 좀 조금 당연스러운 게 되어 가고 있는 게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헤드라인으로 돌아와서 We're gonna have a look at the next headline and it's once again related to the weather, but this time Europe. This is headline number three.
1: Economic losses from wildfires and heat waves in Europe's hardest-hit nations, including France, Spain, and Greece, have topped 3 billion euros so far this summer, according to a Financial Times analysis.
0: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올여름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에서 산불과 폭염 피해가 가장 컸던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현재까지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ell us more.
1: Yeah, so this is according to an analysis by the Financial Times, and it shows that wildfires and heat waves have already inflicted about 3.1 billion euros, which is about 5조 3천억 원 in economic damage across Europe's five hardest-hit nations. And this figure vastly outpaces the European Commission's previous projection, which calculated a 2.5 billion euro average annual impact for the entire European Union. And they say the financial destruction is highly concentrated, with a staggering multi-billion euro toll racking up in just five eurozone countries, and they are France, Spain, Portugal, Greece, and Romania. The sheer speed of the crisis is unprecedented, with almost 500,000 hectares of land burning to the ground within just the first 2 months of the fire season. And because the summer season has not yet concluded, we still have a few months left to go. Economists fully expect these losses to continue to rise sharply. And economists warn that the current 3.1 billion euro price tag is a massive underestimate, with many of the most severe societal costs, such as surging hospital admissions and long-term health complication caused by the direct extreme air pollution from smoke, are not monetized or captured in the official tallies.
0: 아까 sheer speed라고 하셨는데요. 이 표현도 굉장히 좋습니다. Sheer speed means the speed alone of the crisis.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위기 상황의 속도, 그게 얼마나 빨리 번지고 퍼지고 있는지 그 속도만 놓고 봐도 unprecedented,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여기 이 crisis는 지금 wildfires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산불이 확산되고 있던 속도만 놓고 봐도 엄청나고 그로 인한 손실, 그다음에 이제 폭염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유럽입니다.
1: The
0: 자.
1: whole area seems to be like a crisis zone right now.
0: Yeah, definitely. Losses from something 볼까요?
1: So losses from something refers to like the negative outcomes or reductions, or it could be the costs that are generated by a specific source or event. And it's most commonly seen in, we use this in financial terms or business or even in science, as expenses could exceed revenue, or we could be talking about wasted energy as well.
0: Losses, 손실, losses from something, 무엇으로 인한 손실이고요. We're talking about economic losses from wildfires and heat waves. And what about so far this summer?
1: So far something. So it means until now or up to a certain point. So far this summer would be until this summer or up to the summer.
0: So far가 지금까지 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so far this summer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올여름 들어 지금까지는 손실액이 이 정도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Economic losses from wildfires and heat waves in Europe's hardest hit nations, including France, Spain, and Greece, have topped 3 billion

0: Rescue kitten in the U.S. has tied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most toes on a cat, possessing a confirmed total of 28 digits.
1: 미국에서 구조된 생후 10개월 고양이가 총 28개의 발가락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고양이 최다 발가락 부문 기네스 세계 기록과 동일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So how many toes do normal cats have?
0: Apparently they have 18.
1: Okay.
0: 18 toes. And that's like the normal number. But this rescue cat, he's from Michigan. And he has tied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most toes on a cat with 28 digits. And it's been confirmed by veterinarians. His name is Toby. He's a 10-month-old polydactyl cat. He was adopted by Delaney Henderson, who says his extra toes are matched only by his playful personality and love for food. And despite having 30 claws, he has no health problems and lives happily with another polydactyl rescue cat named Connie. And Henderson hopes that Toby's record-breaking story will encourage more people to adopt shelter animals.
1: Okay. 자, 보통의 고양이는 총 18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발이 5개, 5개, 그 다음에 뒷발이 4개, 4개 이렇게 발가락을 가지고 있어서 총 18개가 일반적인데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28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어서 기네스 부문, 이 부문이 또 있다는 게 또 역시나 또 놀랍습니다만
0: There's a Guinness World Record for everything.
1: Yeah, I think so.
0: Everything you can think of.
1: Anything you can imagine, there's probably a record for it.
0: Yeah.
1: 자, possess 28 digits. Possess yes. something.
0: Yeah, when you possess something, that means you own, you have, you hold control over something.
1: 원래 소유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몇 개 있다라는 뜻으로 This cat possesses 28 digits라고 했습니다.
0: Yeah.
1: Digits는 뭘까요?
0: Digits. Digits in this case refers to, it's basically a formal or medical word for finger, thumb, or toe.
1: 손가락, 발가락을 다 통틀어서 영어로 digits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는 다 발가락이라고 하면 되겠죠.
0: Yeah.
1: 근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도 digits에 포함이 되고요.
0: Mm-hmm.
1: 여기서 이제 28개의 digits가 있는 고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digits는
0: yes.
1: 좀 다르죠?
0: They're numbers. Yeah.
1: 그래요.
0: It's 숫자. a single numerical symbol from 0 to 9.
1: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a six-digit salary?
0: Yeah.
1: 이런 식으로 무슨 무슨
0: That's a high salary.
1: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this is a three-digit number. 그럼 이제 몇 자리 수 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자,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손가락 또는 발가락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A 10-month-old rescue kitten in the U.S. has tied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most toes on a cat, possessing a confirmed total of 28 digits.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headlines. 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해봐.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이쪽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Jack Johnson, Never Know.

0: Jack Johnson, Never Know 들으셨습니다. 자, 주요 표현 복습해 볼게요. 다섯 개고요. 첫 번째는 확대된 이라는 뜻의 expanded.
1: Expanded. It means when something is made larger or increased in scope or when something is detailed further.
0: What's your example?
1: The company's marketing budget was expanded to reach more clients.
0: 더 많은 고객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회사의 마케팅 예산이 확장, 여기선 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Gen Z and Millennials. 이거는 뭐 굳이 MZ세대를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묶을 수 있다라는 거지만 앞서 설명 길게 드린 것처럼 두 세대는 굉장히 다릅니다. Gen Z and Millennials, or Generation Y.
1: Yeah, it's a large group of people with people born from the late or early 90s to the early 2000s. So my sentence was Millennials and Gen Zs now make up the largest part of the workforce.
0: Millennial 세대와 그 다음에 Generation Z 세대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그 노동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o this is just the same as saying, you know, you can group any two generations. You might say baby boomers and Generation X, or, you know, Generation X and Generation Y.
1: Yeah.
0: 이런 식으로. You can just group two generations together. All right, the next one is losses from something.
1: Losses from something, we're talking about the negative outcomes or maybe reductions caused by something.
0: 자, 무엇으로 인한 손실입니다. 예문 볼게요.
1: The coastal town suffered severe economic losses from the major hurricane.
0: 네, 그 해변 도시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큰 경제적 손실을 겪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appear to be something.
1: That means to give the impression of being, doing, or having something, or to seem a certain way based on what is known.
0: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자, 예문 볼까요?
1: She appears to be happy.
0: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마지막 표현은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1: Possessing. Possess. It means to have, own, or hold control over something.
0: 그래서 이게 물건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특성, 자질 이런 것들도 다 possess라고 할 수 있고 앞서 헤드라인에서 본 것처럼 뭐 손가락, 발가락, 마디 같은 신체 부위도 이제 possess

0: through a hard time.
1: Yeah.
0: It just means that you're hesitating to say something out mm-hmm. loud.
1: Yeah.
0: 그래서 speak out, do not hesitate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머뭇머뭇 거리지 말고 뭐 주저하지 말고 mm-hmm. 그냥 말을 해라. 일단 이 문장 자체는 그거예요. 그래서 mm-hmm.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겠죠.
1: Yeah.
0: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쓸 수 있어요.
1: Yeah.
0: 네, 네, 좋습니다. 자, 김가희님. Don't make it so hard on yourself. Come on.
1: Don't make it so hard on yourself. Yeah, if someone is struggling, mm-hmm. If they're having a hard time, and if you find it that they're not, you know, being able to say anything about it, I think you could say that. Don't make it so hard on yourself. Yeah.
0: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혼자 끙끙 앓게 되면 혼자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don't make it so hard on yourself. Come on. 이렇게만 해도 yeah. 말하라는 게 될 수 yeah. 있습니다. 자, 파리사오님은 don't carry the storm alone. Share the weather. Oh, I like this.
1: Yeah.
0: It's very poetic.
1: Yeah.
0: 혼자 폭풍을 짊어지고 가지 말아라. 그 악천후 나랑 나눠 갖자.
1: Let's share. Yeah.
0: 이거 약간 감동적인데요.
1: Yeah.
0: 정말 시적이고. 전예빈님, don't keep everything bottled up inside. Share what's on your mind.
1: I like that. Yeah.
0: 이것도 좋아요.
1: Keeping something bottled up.
0: 병 안에다가 계속 뭔가 꾸역꾸역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병 뚜껑을 탁 닫아 놓게 되면은 bottling up이라고 하거든요. Mm-hmm. 근데 이게 처음에 병이 공간이 많을 때는 괜찮지만 이미 가득 찼는데 또 거기다가 더 뭘 넣고 뚜껑을 억지로 이렇게 씌우려고 하면은 mm-hmm. 나중에
1: You can explode.
0: 터지죠.
1: Yeah.
0: 네. 그래서 나오는 이제 그 표현인데 이런 표현 아주 좋습니다.
1: Mm-hmm.
0: 많이 쓰기도 하고요. Don't keep everything bottled up inside. Share what's on your mind. Excellent. 자, 이경진님. Don't bottle it all up. 읽지를 못하겠네요. Don't bottle it all up.
1: Mm-hmm.
0: Let it out.
1: Let it out. Yeah.
0: 마찬가지입니다.
1: Yes.
0: 아주 좋아요. 자, 5993님. Don't suffer in... 이거 아까 했던 것 같아요.
1: Mm-hmm.
0: 네. 자, 이영희님. Tell me already. My lips are sealed.
1: My lips are sealed.
0: 네.
1: Yeah, that's another way to say that, you know, your secret's safe with me.
0: 네.
1: Or you can tell me what's on your mind. I'm not going to tell anyone else. It's a way to reassure someone that they can open up to you.
0: 네. 이 tell me already는 상당히 캐주얼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고요. 말할 땐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냥 빨리 말해줘 이런 뜻인데 already를 그냥 캐주얼하게는 quickly처럼
1: yeah.
0: 씁니다. 자, 반찬 세트 받으실 분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받으실 분 지금부터 발표할게요.
1: Mm-hmm. Don't struggle alone. You can talk to me. 2825님.
0: 네. 2825님께 반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And I'm gonna pick... let's see. 전예빈님, don't keep everything bottled up inside. Share what's on your mind. 단백질 쉐이크
1: yeah.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Mm-hmm.
0: What would you say, Karen?
1: These were all really good. I'm going to say, I'm here if you need to vent.
0: I'm here if you need to vent. Vent는요, 속에 있는 것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죠.
1: Mm-hmm.
0: 내가 이런 게 속상했고 저 사람이 싫고
1: yeah.
0: 이런 거를 이제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못 하잖아요.
1: Yeah.
0: 그래서 I'm here. Mm-hmm. 내가 그런 친구가 돼줄게.
1: Mm-hmm.
0: 다 얘기해. 이 언니가 들어줄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저는 sometimes it helps to just talk about it.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1: Mm-hmm.
0: Sometimes it helps just to talk about it.
1: It 때로는, really does.
0: 때로는 이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 이렇게만 말해도 이제 얘기해.
1: Yeah.
0: 라는 의미가 될 수 yeah. 있는 거죠.
1: Yeah.
0: 너무 또 말해라.
1: Instead
0: 이렇게 하면은
1: just directly saying talk.
0: 부담될
1: yeah.
0: 수 있으니까 끙끙 앓는 사람한테 말해. 이러면은 또 약간 소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아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저희는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I'm here if you need to vent. Sometimes it helps just to talk about it.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Here's Cyndi Lauper, Time After Time. We'll see you in part two.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이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하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작품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것. 좋은 책을 찾아 나서는 야정, 그 자체를 즐겨보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제안하는 독서법이었습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